0: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1: 아수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2: 로로 코딩 컴퓨터. 마우스로 한글을 클릭. 같은 글자 찾기. 마우스로 코딩을 클릭. 코딩으로 문서를 만든다. 로로 컴퓨터. 선생님. 로로 코딩 컴퓨터.
3: 미니월드.
4: 이집트 왕자와 피라미드 대모험.
5: 우와, 여기가 고대 이집트구나. 내가 시간여행을 하게 될 줄이야.
6: 궁전이 정말 멋지다.
5: 어? 밖에 무슨 일이 있나 본데?
7: 분명 하늘을 나는 주먹 여섯 개랑 관련된 일일 거야.
4: 가서 확인해보자.
8: 도망쳐요! 어서!
7: 무슨 일이지? 사람들이 혼란에 빠졌어. 어떻게 해야 하지?
4: 왕자님! 왕자님! 지금 피라미드 근처에서 금색과 검은색 몸으로 된 괴물이 소란을 일으키고 있어요. 왕자님도 얼른 피하셔야 해요.
7: 금색이랑 검은색? 골든보이가 틀림없어.
6: 우리가 막아야 해.
7: 하지만 너희는 너무 작잖아. 그렇게 무시무시한 괴물을 어떻게 막아?
5: 걱정하지 마. 우린 늘 방법을 찾아내니까.
4: 그래, 맞아. 피라미드로 가자.
5: 좋아.
4: 저게 뭐야?
9: 감히 이 골든보이의 앞길을 방해하려 하다니. 다크 골든 주먹, 가라!
10: 가라!
9: 너희는 내 상대가 안 된다고! 자, 자!
10: 괴물이다! 못해, 못해!
9: 난 괴물이 아니야. 위대한 골든보이지!
4: 골든보이!
9: 어?
4: 역시 너였구나! 여기서 뭐 하는 거야?
9: 그 조그만 몸으로 여기까지 날 따라온 거야? 정말 끈질긴 녀석들이구나. 그만 가.
7: 잡았다.
9: 너무 작고 약한데?
6: 골든보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하려는 거야?
9: 그렇게 궁금하다면 알려주지. 난 피라미드에 숨겨진 보물을 찾을 거야. 거기 엄청난 힘이 들어있다고 하더라고.
7: 뭐? 피라미드의 보물을 찾을 거라고?
4: 아! 보물이라니? 무슨 보물?
7: 전설로 전해지는 왕가의 보물이야. 정확히 뭔지는 나도 몰라. 하지만...
9: 맞아. 바로 그게 내가 찾고 있는 보물이야. 피라미드 안에 있지. 가라, 다크 골든 주먹!
7: 이제 어떡하지?
4: 저리 가, 이 주먹들아!
6: 어? 거기, 저기 좀 봐! 골든보이가 보물을 가지러 가나 봐!
9: 하! 난 이만 갈게. 너희랑 놀아줄 시간이 없거든. 돌아와, 골든 주먹! 전설의 피라미드 보물을 찾으러 가야지!
7: 안 돼! 왕가의 보물이!
6: 골든보이를 쫓아가자!
9: 이제 전설의 보물은 내 거야!

0: 이런...
1: 빨리 따라잡아야 해!
0: 잠깐! 정말 피라미드 안으로 들어가려고? 좀 무서워 보이는데...
1: 걱정할 거 없어! 우리랑 있으면 안전해! 그리고 보물을 빼앗길 수는 없잖아!
0: 맞아! 여기 너무 으스스해.
2: 어두워서 앞이 제대로 안 보여.
1: 골든보이는 어디 있을까? 어? 어, 이런.
3: 서둘러야 해.
1: 괜찮아? 안 다쳤어?
0: 난 괜찮아. 어디 걸려 넘어졌나 봐.
2: 무슨 일이지?
3: 세상에, 이건...
4: 함정이야!
0: 도망쳐!
2: 어서! 출구를 찾아야 해!
1: 피할 곳이 안 보여!
3: 어? 틈 사이로 바람이 들어오고 있어. 반대쪽에 빈 공간이 있는 거야. 다 같이 벽을 밀어보자, 어서! 이쪽이야, 빨리!
0: 저건 또 뭐지? 안 돼! 갇혔어! 어떡하지?
1: 괜찮아, 진정해. 이럴수록 침착해야지.
3: 작아서 다행이다. 가끔은 곤충처럼 작아지는 게 도움이 된다고.
2: 얘들아, 주문수가 있어. 구조용 루프 액션! 다들 준비됐지? 당겨!
0: 됐어! 고마워, 슈퍼윙스. 하지만 나 더 이상은 못하겠어. 그냥 돌아가자.
1: 뭐?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3: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포기할 순 없어.
0: 그치만 나 여기 너무 무서워.
5: 솔직히 말하면 나도 무서워. 근데 왕자님도 무서워할 줄이야.
0: 난 왜 이렇게 겁이 많지? 이집트의 왕자인데.
1: 겁이 많아도 괜찮아. 중요한 건 계속 나아가는 용기를 갖는 거야. 겁이 날 때조차도.
2: 맞아. 힘내. 할 수 있어.
0: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
1: 당연하지. 골든보이가 왕가의 보물을 가져가지 못하게 막아보자.
0: 좋았어. 어서 가자.
6: 그래.
7: 보물이 어디에 있을까? 이 근처에 있을 텐데. 와! 어? 와! 이게 뭐지? 어? 뭔가 이상한데? 아, 이럴 줄 알았어! 안 돼, 안 돼, 안 돼! 으아! 골든 주먹! 어서 모래를 파줘! 어, 이런... 작동을 안 하네! 도와줘!
1: 이 길이 맞는 것 같은데?
7: 도와줘!
0: 어떻게 된 거지?
7: 누가 나 좀 여기서 꺼내줘!
1: 골든보이?
7: 슈퍼윙스! 다시 만나니까 반갑네.
2: 거기서 뭐 하는 거야? 갇혔어?
7: 보시다시피... 아, 근데 말이야, 얘들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왕가의 보물이 뭐 꼭 나한테 필요한가 싶네.
1: 이제 와서?
7: 보물을 찾더라도 딱히 쓸 데가 없더라고. 그러니까 나 좀 꺼내줄래?
0: 네 말을 어떻게 믿어?
7: 진심이야. 여기서 꺼내주면 이 배지도 전부 돌려줄게.
5: 아, 내 배지! 모래 속에 빠지면 안 되는데!
7: 그럼 얼른 날 꺼내줘.
3: 어떡하지?
0: 저대로 두고 갈 순 없어.

0: 맞아. 골든보이를 한 번만 더 믿어보자.
1: 어서 서두르라고.
0: 알았어, 좀 기다려. 지금 꺼내줄게.
2: 얘들아, 당장! 슈퍼윙스!
0: 골드보이! 모래함정에서 꺼내줬으니까 약속대로 배지를 돌려줘!
1: 약속이라니? 무슨 약속? 난 그런 거 한 적 없는데. 대신 이거나 받아! 가라! 다크 걸든 주막!
2: 널 믿는 게 아니었어!
1: 믿으라고 한 적 없거든!
2: 슈퍼윙스!
1: 이리 와! 넌 나랑 같이 가자!
2: 안 돼!
1: 너인 여기 있어! 거기! 너 생각보다 순진하구나! 진짜로 내 말을 믿다니!
2: 이거 놔!
1: 그냥 얌전히 있어! 어차피 나랑 같이 가야 하니까!
0: 우린 걱정하지 마!
1: 가자고!
0: 잊지 마! 골든보이한테서 보물을 꼭 지켜야 해!
2: 보물을 지키라고? 알았어!
1: 왕자를 데리고 있으니 이제 왕가의 보물을 찾는 건 시간 문제야! 어? 여긴 뭐하는 방이지? 뭔가 특별해 보이는데? 여기가 내가 찾던 곳인가? 바로 저게 고대 이집트의 보물!
2: 저건...
1: 황금 딱정 벌레잖아! 이 골든보이랑 딱 어울리는데?
2: 그만둬! 이 보물은 가져갈 수 없어!
1: 아, 그래? 한번 해보자 이거지? 덤벼! 어떻게 된 거야? 이 빛은 뭐지?
0: 왕자님!
3: 이집트 왕자와 피라미드 대모험!
0: 나갈 수가 없어!
4: 이제 어떡하지?
0: 달아나고 있어!
4: 누가 어떻게 좀 해봐!
2: 구중 루프 액션!
5: 어쩌지? 벽이 너무 멀어서 구중 루프가 안 가!
4: 거기! 넌 어때? 꺼내줄 수 있어?
0: 나도 잘 모르겠어!
4: 뭐라도 빨리 해봐, 제발!
0: 안 돼!
6: 포기! 섀도우 스피드!
4: 이제 안전해.
7: 호기, 역시 넌 최고야.
5: 그 새로운 기술 볼 때마다 정말 멋져.
0: 이제 왕자님을 찾으러 가자.
7: 좋았어.
0: 양갈래 길이네. 어디로 가지? 이쪽인가? 야!
5: 골든보이 목소리야! 저쪽에서 들렸어!
0: 가보자! 골든보이! 이번엔 또 무슨 짓을 한 거야?
2: 슈퍼윙스! 왔구나!
1: 이 딱정 벌레한테 신비한 힘이 있는 게 분명하거든. 그렇다면 내가 가져야지.
0: 잠깐! 멈춰!
1: 골든 주막! 나한테 가져와! 됐어!

0: 어떻게 된 거지? 어?
1: 속상들이 갑자기 살아났어!
2: 어쩌지? 골든보이가 속상들을 화나게 했나봐!
0: 그래서 뭐? 그래봤자 속상이잖아, 안 그래? 내가 가만히 서서 당할 줄 알았어? 다크 골든 주먹 발사! 내 주먹 맛이 어때? 뭐? 뭐야? 생각보다 훨씬 강하잖아.
2: 왕자님이 위험해.
1: 안 돼. 이제 어떡하지?
2: 이봐, 이쪽이야. 구조용금을 발사. 왕자님한테서 떨어져!
1: 다들 조심해!
3: 상대가 너무 빠르고 강해.
1: 내가 유인해볼게. 일렉트릭 부스터 액션. 어디 한번 잡아봐. 나 여기 있어. 도와줄 수 없어.
0: 상대가 너무 강해. 방법이 없겠어. 배지 줄 테니까 원래 크기로 돌아와.
4: 배지다. 원래대로 돌아왔어.
5: 괜찮아. 이제 걱정하지 마. 내가 지켜줄게.
1: 여전히 우리보다 훨씬 크네.
0: 휴, 정말 큰일 날 뻔했다. 시간 포털? 골든 AI가 열어줬나 봐. 이렇게 딱 맞춰 열어주다니. 수호신들은 너희가 알아서 해결해. 갈게. 행운을 빌어.
2: 지금 그냥 도망친 거야?
3: 잠깐, 골든보이의 AI가 시간 포털을 연 거야?
1: 생각할 시간 없어. 싸움에만 집중해.
2: 맞아. 구중 루프 액션. 포기, 버키.
1: 알았어. 슈퍼윙스가 위험해! 어떡하지? 멈출 방법이 있을 텐데. 어? 혹시 이건가?
5: 조심해! 다칠 수도 있어!
1: 멈춰!
6: 뭐지?
7: 난 이집트의 왕자야! 너희들의 적이 아니라고!
5: 우와! 수호신들이 왕자를 알아봤어!
3: 우와, 진짜 멋있다!
2: 이런 신비로운 장면은 처음이야!
7: 수호신들한테 공격을 멈추라고 말해줘! 알았어! 우린 이집트 왕가의 보물을 훔치러 온 게 아니야. 오히려 이곳을 지키러 왔지. 너희처럼! 그러니까 자리로 돌아가!

0: 수호신들이 다시 잠들었어.
1: 다행이다. 이제 모두 안전해졌어.
2: 성공이야. 이제 다 끝났어.
3: 우와, 이렇게 신기하고 놀라운 모험을 하게 될 줄이야.
4: 호기랑 있으면 이런 일은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벌어져. 이제 익숙해서 놀라지도 않는다니까.
1: 아깐 정말 무서웠어. 하지만 너희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어. 얼마나 큰 도움이 됐는지 몰라. 고마워.
0: 천만에, 오늘 정말 용감했어. 진짜 파라오처럼 말이야. 그래서 보답으로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지.
1: 그게 뭔데?
0: 짜잔!

0: 정말 멋지다. 피라미드랑 딱정벌레 수호신도 있네. 이제 이게 내 보물이야. 평생 간직할게.
1: 정말 잘됐다.
0: 이제 넌 공식적인 슈퍼윙스 명예 홍보 대사야.
2: 명예 홍보 뭐라고? 그게 무슨 뜻이야?
3: 사람들을 구하고 세상을 지키는 특별한 친구들 중 한 명이 됐단 뜻이지.
0: 정말이야? 완전 멋지다. 마음에 쏙 들어. 돈이잖아. 오랜만이야.
4: 호기! 런던에 강추위가 닥쳐서 템스강이 스케이트장처럼 꽁꽁 얼어붙었어. 사람들도 갇혔고 혼자서는 해결할 수가 없어. 큰일이야. 빨리 와줘.
0: 정말이야? 걱정 마, 도니. 바로 출동할게. 그럼 이만 갈게. 안녕, 왕자님. 마살라마. 언젠가 꼭 다시 만나자.

0: 이어서 기가 빌더가 방송됩니다.
1: 안녕 친구들, 나의 비밀 친구 해치가 돌아왔어. 새로운 악당 몽박사의 등장, 더 강력해진 모냥까지. 하지만 걱정 마, 서울을 지키기 위해 새롭게 변신한 해치, 성계의 형사, 그리고 미아 공주님까지 모두 힘을 합치면 어떤 일도 해결할 수 있다고. 환상적인 모험으로 돌아온 나의 비밀 친구 해치, 많이 기대해줘. 알아리오.
2: 취미 같은 건 질색인 고드리 부장의 도토리 문화센터 잠입기. 취미의 성지 도토리 문화센터를 지키는 고인물 사인방 할머니들, 그리고 이를 파괴하려는 유니버스 부장 고드리.

0: 펼치는 육회발랄 감동 이야기가 시작된다.
1: 한번 문을 여는 방법을 알게 되면 세상의 모든 문을 열어보고 싶어질 거야.
0: 업무의 일환일 뿐을 외치던 고두리 부장. 그러나 점차 취미의 세계로 빠져드는데 과연 유니버스 그룹은 쇼핑몰 더 유레카를 완공할 수 있을까? 또한 고두리 부장은 취미의 성지 도토리문화센터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0: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버가 돌아왔다. 더 커진 위기, 다시 시작되는 재난. 이 안에 피닉스, 태호의 이카루스, 세나의 허큘리스, 새로운 멤버와 강력한 악당까지. 더 강해진 팀워크, 더 거대한 스케일.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버 Z, 많이 기대해 주세요.
1: 얜 집 없어? 뚝딱뚝딱 아기 토끼지. 내가 뚝딱 예뻐.

0: 오늘은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지구에서 첫 보급품이 오기로 한 날이죠. 화성의 모든 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질 때까지는 지구의 보급품은 정말 필요해요.
1: 어떤 물건이 올지 너무 기대되는데. 빨리 보고 싶어. 첫 보급품으로 온 뭐가 올까?
2: 팬케이크가 올 것 같다던데.
1: 팬케이크요? 어? 중요한 행사가 되겠는데요. 촬영해야겠어요. 뭐? 화성에 온 뒤론 팬케이크는 한 번도 못 먹었어. 빨리 팬케이크를 먹고 싶어. 팬케이크, 팬케이크. 난 팬케이크가 제일 좋아. 10개 먹어야지.
3: 응? 혼자 그렇게 많이 먹으면 안 돼. 다른 친구들은 어쩌라고. 걱정 마. 우주선 크기로 보면 이 우주선에 실을 수 있는 팬케이크의 양은 2,000개나 돼. 그럼 나도 팬케이크 10개 먹을래.
1: 그럼 난 50개.
3: 뭐야, 욕심쟁이.
4: 어쨌든 덕분에 우리 모두가 맛있는 팬케이크를 실컷 먹을 수 있겠네.
1: 그럼 다 같이 팬케이크 파티하자.
3: 좋은 생각이야.
0: 다들 내 얘기 못 들었니? 보급품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5: 여기는 우주 보급선 PF. 현재 화성 대기에 접근 중. 착륙 허가 바란다. 오버.
0: 테라시티 착륙장에 나와 있는 K 시장입니다. 착륙을 허락합니다. 오버.

0: 유성이야? 아, 저건 유성이잖아! 우주선이 아니야! 피해!
1: 모두 괜찮아요?
2: 난 괜찮아.
3: 나도 괜찮아.
4: 이런, 유성이 착륙장을 다 부숴버렸잖아.
1: 그럼 우주선이 착륙 못하지 않나요? 그럼 보급도 팬케이크도 없는 거예요?
3: 안 돼!
5: 내 팬케이크!
0: 괜찮아, 포키. 우리가 착륙장을 다시 지으면 돼. 실망하지 마세요. 화성엔 기가빌더가 있어요. 우리가 착륙장을 다시 지어드릴게요.
4: 그게 가능해?
0: 그럼요. 기가빌더, 다신 망가지지 않는 튼튼한 착륙장을 만들어보자.
3: 그럼 착륙장을 어떻게 만들어?
0: 우리 다 같이 설계해보자.
6: 착륙장에 지붕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0: 그러면 우주선이 착륙할 때마다 지붕을 열 수 있게 하는 거야.
5: 또 착륙장 주변에 커다란 로봇판을 설치하자. 착륙장에 떨어지는 건 다 잡을 수 있게.
0: 좋은 생각이야, 푸키. 네 말대로 로봇팔이 착륙장을 보호하는 지붕 역할도 할 수 있겠어. 자, 그럼 우주에서 가장 튼튼한 착륙장을 만들어보자. 기가빌더 출동! 땅파괴 대장 푸키! 땅파괴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루루!
7: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0: 눈부신 아티스트 레이!
8: 내 손을 거치면 뭐든 예술이 된다고!

0: 우주 보급선 PF 내 말 들리나요? 착륙장 수리가 완료됐습니다. 오버.
1: 여긴 PF. 바로 착륙을 시도하겠다. 오버.
2: 기대하시라. 내 스릴러 드릴러의 새로운 기능을 보여주마. 우리는 오버와 두더지들.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가장 먼저 내 발명품을 구경할 기회를 주마. 이런 천재적인 발명품을 꼬마 두더지들에게 실험할 수는 없지. 뭔가 훨씬 더 큰 게 필요해. 에? 에? 오, 좋았어.
3: 곧 보급선이 도착할 거예요.

0: 우주선이 말을 안 듣잖아.
1: 왜 착륙을 안 하지?
2: 어? 저게 뭐야?
3: 누군가 우주선을 납치했어.
4: 세상에! 팬케이크 하나 맛보는 게 이렇게 힘들다니.
5: 빨리 보급 우주선을 되찾아야 해. 자, 가자. 유나빌더. 그래!
6: 역시 내 중력 제어 광선은 커다란 물건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
5: 포부잖아. 당장 그만두지 못해.
2: 사람들이 얼마나 기다리던 우주 보급선인데.
6: 아무렴 어때. 내가 발명한 이 광선을 보라고. 정말 엄청나지 않아?
2: 말이 안 통한다니까.
5: 루루, 레이,

0: 과학의 맛이 어떠냐?
1: 스키가 중력 강철에 붙잡혔어. 기가 빌다 모두 변신. 포키몬 변신 완료.
2: 마이티몬 변신 완료.
1: 레이몬 변신 완료.
0: 내 실험이 끝날 때까진 어림도 없지.
3: 쏠 수 있었잖아.
0: 내 엄청난 발명품을 잘 보았느냐? 너희를 다 잡아주마.
1: 오케이, 피해!
3: 광선을 튕겨내잖아. 광선을 반사시켜서 고무를 거기에 가두는 거야.
4: 어이, 팬케이크 도수야, 맞춰봐.
0: 에? 한심한 레서 판다 같으니 위대한 과학의 힘을 보여주겠어.
1: 보급품들이 떨어지고 있어. 하나도 빠짐없이 착륙장에 안전하게 떨어지게 하자.
5: 우리한테 맡겨.
1: 루루, 맞춤대 던져.

0: 우주 보급선 착륙 성공!
1: 자, 그럼 팬케이크 파티를 시작해볼까요? 예!
2: 이렇게 맛있는 팬케이크는 처음이야.
3: 맛있죠?
4: 예. 오, 맛있다.
1: 난 저런 팬케이크 따윈 하나도 관심 없어.
5: 우주선을 고쳐라.
6: 안녕, 화성TV의 제이예요. 오늘은 얼마 전에 테라시티에 처음 온 우주보급선이 다시 지구로 돌아가는 날이에요. 잠시 후 여기서 출발해요.
7: 여기는 우주보급선 PF. 엔진, 연료, 궤도 모두 이상무. 시장님, 테라시티 첫 탐사 임무를 성공리에 끝마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이륙허가 부탁드립니다. 뭐가?
1: 테라시티 K 시장입니다. 이륙을 허락합니다. 안전한 여행 되세요. 카운트다운 3,
8: 2, 1, 발사! 이륙! 우와!
7: 안 돼! 긴급 상황! 여긴 PF 우주선! 예상치 못한 드라이 아이스 바람을 만났습니다!
9: 안 돼! 우주선이 추락하고 있어!
10: 여러분, 모두 뛰어요! 히가빌더, 출동 준비!
11: 히가본, 준비 완료!
10: 우주선은 이쯤에서 떨어질 거야!
11: 나만 믿어!
12: 좋아! 우주선 긴급 착륙!

0: 괜찮아요?
1: 전 괜찮은데 우주선은요?
2: 가까스로 착륙하긴 했는데
3: 내가 해냈어! 진짜 영웅처럼 우주선을 멈춰 세웠지!
2: 무사히 착륙시킨 건가?
1: 아, 안 돼! 내 우주선이!
3: 피해가 좀 크긴 한데 그래도 99.9%는 수리할 수 있어요!
0: 아, 근데 여긴 우주선을 고칠 만한 사람도 고칠 장소도 없어요.
1: 네? 그럼 전 지구에 못 돌아가나요?
4: 하지만 아직 실망하긴 일러요. 우리 기가빌더가 있잖아요.
0: 그럼 되겠군요. 기가빌더가 우주선을 고칠 동안 부상당한 다리를 치료하는 건 어떨까요?
1: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죠.
5: 하지만 아빈, 우린 우주선을 고칠 줄 몰라.
4: 걱정 마. 내가 엄청난 전문가를 아니까.
6: 누구?
4: 한디 할머니!
7: 오랜만이구나, 아빈. 저번에 봤을 때보다 훌쩍 컸는걸?
4: 네, 여긴 기가빌더. 건설 팀원들이에요. 기가빌더, 이분은 핸디 할머니셔. 지구 우주센터에서 내 스승님이셨어.
8: 아, 안녕하세요.
5: 반가워요.
7: 나야말로 반갑구나, 기가빌더. 그래서 무슨 일이지?
4: 좀 도와주세요, 핸디 할머니. 우주선을 고쳐야 하는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7: 어디 보자. 우주선 상태를 보니 수리할 게 많겠는데? 그러려면 장비가 잘 갖춰진 우주수리센터가 필요해.
4: 걱정 마세요. 우리가 우주수리센터를 지을게요. 준비됐지? 기가빌더 출동! 땅파기 대장 쿠키! 땅파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천재 루루!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눈부신 아티스트 레이!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블록사키 챔피언 마이티!
9: 자, 쌍콩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4: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10: 몸집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지!
11: 기다리다 출동!
4: 자, 이번엔 우주수리센터를 만들어야 해! 건물은 양쪽으로 갈라지며 열려서 우주선이 수리를 끝내고 바로 이륙할 수 있어야 해! 그리고 또 어떻게 지어야 핸디 할머니가 직접 우주선을 고치실 수 있을까?
3: 핸디 할머니랑 연락하면 고칠 수 있게 커다란 모니터를 달면 어때?
7: 아, 할머니가 직접 조종하실 수 있게 로봇팔을 설치하면 어떨까?
4: 좋았어. 자, 건설 시작!

0: 메인 엔진이 너무 망가져서 수리할 수가 없어. 아빈, 혹시 메인 엔진 남는 거 있니? 엔진을 교체해야겠어.
1: 아, 어떡하죠? 메인 엔진은 남는 게 없는데.
2: 미안해. 전부 내 잘못이야.
3: 미안할 거 없어, 스키. 다음 보급선이 올 때 받으면 되잖아. 루루, 내 말 맞지? 다음 보급선이 곧 오는 거지?
4: 아, 정확히 말하면 24일 8시간 21분 남았어.
5: 와, 안 돼!
2: 아주 강력한 메인 엔진을 가진 사람이 있긴 하지.
6: 대체 왜 안 되는 거야? 차량이 고장나서 그냥 시간만 버리고 있잖아. 에? 뭐야? 너희가 왜 날 찾지, 기가빌더?
1: 포보, 우리 좀 도와줘. 메인 엔진 좀 빌려줄 수 있어?
6: 에? 뭐? 내 차량도 망가져서 속상해 죽겠는데 너희를 도와주기 위해 내 메인 엔진까지 빌려달라는 거야?
7: 차량이 고장났다고? 그럼 차량을 고쳐줄 테니까 우리 센터

0: 집으로 가져오는 건 어때?
1: 그래, 하지만 대신 남는 엔진을 우리한테 줘야 해.
2: 차량을 고쳐주겠다고? 좋아, 하지만 약속 꼭 지켜. 아니면 중력광선으로 너희를 다시 둥둥 떠다니게 해주마. 지난번처럼 말이야. 알겠어?
0: 당연하지. 우리 약속은 꼭 지켜. 이따가 봐.
2: 방금 기가 막힌 생각이 떠올랐어. 이 강력한 메인 엔진만 떼어내서 두더지 차량에 달면 고장난 차량을 순식간에 끌고 정비소까지 도착할 수 있겠지. 그럼 새롭게 개발한 엔진도 시험해보겠군. 그럼 출발! 바로 이거야! 우후! 우와, 조종이 안 되잖아! 어? 포부살려!
1: 대체 포부는 어디 있는 거야?
3: 어? 저기 온다!
4: 포부랑 두더지들 맞지? 안 올 줄 알았는데.
2: 제발 나 좀 세워줘!
5: 모두 조심해! 포부를 구해! 자, 기가 빌던 출동!
6: 그래, 알았어, 아빈!
4: 포키본, 변신 완료!
7: 마이티본, 변신 완료!
4: 레이본, 변신 완료!

이상은 절대 실수 안 해. 이번엔 내가 꼭 멈춰 세울 거야.

0: 완벽하게 수리했어요. 이젠 지구로 돌아가는데 하나도 문제될 게 없어요. 게다가 메인 엔진은 자칭 화성 최고의 과학자님이 만든 작품이니까 가장 빠르게 도착하실 거예요.
1: 고맙구나, 기가밀다. 덕분에 무사히 돌아갈 수 있게 됐어. 화성에서 가져가는 물건들은 잘 전해주마. 기가빌드의 활약 이야기도 잘 전해줄게.
2: 감사합니다. 테라시티에 언제든지 놀러 오세요.
0: 포보, 이 덕분에 우주 고속선이 무사히 지구로 돌아갔어. 고마워.
3: 그건 그냥 거래한 거야. 또 도와줄 거라곤 꿈도 꾸지 말라고. 빨리 내 스릴러 드릴러나 고쳐내.

0: 이어서 어린 철학자가 방송됩니다.
1: 안녕 친구들. 고고다이노가 자가절하 기계로 곤충처럼 작아졌어. 작아진 탐험대가 신비로운 곤충 세계를 발견하게 되는데 엄청난 위기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어. 안키, 스톰, 해리, 레스큐킹으로 합체해줘. 작아진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와 함께 신비로운 곤충 세계 대탐험을 시작해보자. 자, 모두 준비됐지?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 고고!
2: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버가 돌아왔다. 더 커진 위기, 다시 시작되는 재난. 이 안에 피닉스, 태우의 이카루스, 세나의 허큘리스, 새로운 멤버와 강력한 악당까지. 더 강해진 팀워크, 더 거대한 스케일.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 Z 많이 기대해주세요.

0: 따라다니네. 밥 먹자. 잘 불러? 그럼 운동해야지. 응?
1: 불이 났어요.
2: 그랬대.
0: 무슨 소리지?
1: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끄려하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0: 빨리 가자! 토끼야, 잠깐만!
1: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0: 어디로 가야 하지?
1: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0: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3: 안 돼.
1: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0: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1: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0: 도와주세요!
1: 외쳐요.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0: 넌 어느 별에서 왔어? 어?
1: 장애인이다, 장애인. 장애인이래요.
2: 너희 나라로 돌아가, 외국인 놈아.
0: 와, 빨리 와. 같이 놀자.
3: 정세연,
0: 빨리 와.
4: 송지혜,
3: 아, 저기 사는 애들이랑 놀지 말랬잖아. 급에 안 맞게 뭐니?
5: 너는 왜 내가 싫을까? 나는 왜 제가 싫을까?
6: 주제가 뭘까?
7: 그 싫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 메인 주제가 나는 왜 제가 싫을까? 쟤는 왜 내가 싫을까잖아.
6: 나는 사람들을 아무리 좋아해도 싫어하는 점은 무조건 한 개씩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렇다 보니까 그 사람을 싫어하는 건 그냥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해.
7: 근데 애니메이션에서 나왔던 거는 그 이주민에 대한 얘기는 그 히틀러가 좀 나올 것 같은데 히틀러는 유대인들을 싫어했어. 왜? 아직 몰라.
6: 히틀러는 자신과 다른 것을 용납하지 못하고 그걸 틀린 거라고 여겼대. 그래서 약간 그쪽으로도 장애가 있다고 난 봐.
8: 근데 히틀러가 뭐?
6: 아니 그 아저씨 있잖아, 코스튬 입는 아저씨.
7: 독일의 나치군.
6: 아니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 모르지. 그 탱크 있잖아.
8: 세계 3차 대전은 어? 들어봤는데.
7: 3차 세계 대전?
6: 1차랑 2차까지만 있어.
8: 아 그래? 없어요. 네,
7: 전 정말
6: 난 있는데.
8: 우리 반에 약간 외국인인데 수업 시간에 돌아다니고 막 그런 친구야. 그래서 친구가 외국인이어서 싫기도 하고 뭐 수업 시간에 막 우리한테 피해를 주니까 더 싫은 것 같기도 하고 싫음은 약간 그 친구의 약간 어떠한 행동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생각해.
6: 나는 사람들은 다름은 싫고 비슷함은 좋아하는 것 같아. 모든 인간들은.
7: 모든 인간은 아니야.
9: 싫음을 싫어하는 사람 있어?
8: 저요? 없어요.
6: 마음이 넓은 친구네.
8: 아, 착한 친구네.
7: 그래.
10: 싫음이란 생각이 드는 거는 주변 사람들 때문인 것 같아. 그냥 나는 보통 그 애가 싫어. 내 생각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걔에 대한 단점을 얘기해서 걔가 그런 아이였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돼서 주변 사람들이 어떤 사람에 대해 어떻게 말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
6: 아, 타협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구나. 난 타협 죽어도 안 해. 죽어도 안 해.
8: 나도 죽어도 안 해.
6: 나는 딱히 장애인이라고 나는 오히려 더 특별하게 대하는 것도 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그 사람들이 만약에 90%를 하고 10%를 못해. 근데 우리도 90% 잘하고 10% 못해. 난 다 똑같아.

0: 일단 그 사람을 좋아하기 위해서는 아무런 이유가 없지만 그 사람을 싫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타당한 이유가 필요해. 근데 그 이유가 나는 1부터 100까지 모든 게다 가능하다고 생각해.
1: 사람들의 가치관 같은 걸 전부, 가치관 같은 걸 1, 2선과 2선 있잖아. 2선과 2선을 완전히 겹치는 건 불가능하니까 2선들을 최대한 겹치려고 노력을 할것 같아.
2: 나는 싫어하는 게 이유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 싫어하는 이유보다는 우리가 싫어서 그 사람한테 어떻게 행동하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위협적으로 구는지, 그래도 그냥 참고 사는지, 그게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0: 정당화될 수 있지. 왜냐면은 우리의 그런 생각조차도 법으로 강제하고 규제한다면 그건 완전히 자유로운 삶이 아니라고 생각해. 그리고 우리가 그 표현하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만 있으면 그것을 인지하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이 중에 다섯 중에서 내 마음이 어떤지 맞출 수 있는 사람 없잖아. 그치?
3: 근데 나는 싫어하는 마음도 막 그렇게 정당화될 수 있는 게 아닌 게, 쟤는 나랑 달라. 그러니까 그건 틀린 거야. 일단 그 마음가짐부터 안 돼.
1: 내가 저지를 때 나온 그 감정은 옳고 그름이 없다? 이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해.
3: 그러니까 결국 말은 감정은 옳고 그름은 없지만 감정에 의한 행동은 옳고 그름이 있다 이거지.
1: 그것 때문에 나는 살짝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 외국인은 그러니까 다른 나라 애국심 있잖아. 우리는 다 애국심 있잖아.
0: 조선시대 말기에는 그러지 않았어.
4: 맞아.
3: 자기한테 해가 될것 같은 사람들은 다 싫어하는 것 같아.
0: 맞아.
1: 장애인 선생님이
5: 저거
3: 뭐야?
0: 안녕하세요. 야,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저한테 따져 물어봐야겠어. 잠깐만. 누가 말씀하시는 거죠?
3: 아니, 뭔데 우리한테 놀지 말이라 놀아야. 솔직히
4: 근데
3: 나도 쟤랑 놀고 싶은데.
4: 엄마잖아. 엄마라면 부모님이라면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부모님인 우리를 다 걱정하고 사랑하셔서 하는 말인데.
2: 내 친구의 친구가 형편이 좀 어려웠어. 내 친구의 어머니가 야, 너 걔랑 놀지 마. 그렇게 가난한 애랑 노는 거 아니야. 이랬다고 했어. 그러면은 그 아이는 얼마나 속상했겠어? 자기 친구를 비판하는데.
0: 나는 제일 먼저 부모님께 왜그 친구랑 놀지 말아야 하는지를 여쭤볼 것 같아.
2: 근데
0: 가난한 게왜 노는 것과 관련이 되나요? 그런 거를 물어볼 거야.
3: 아니요.
4: 아니라고 생각해.
0: 아, 근데 나는 잠깐 사회가 찢어졌다가 나중에 다시 만나는 게더 좋다고 생각하는 게 모든 일반인들은 그들에게 맞는 법을 적용시킬 거고, 장애인들을 위한 특별한 제도가 만들어지고, 어떤 사람들이 어떤 걸 하기 위해서 뭐 특별한 주차구역을 또더 만들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더 확장될 거 아니야?
3: 근데 솔직히 끼리끼리 하는 게안 좋은 것 같아. 왜냐면 한 특수 학교 교사가 말했는데 그 특수 반 애들이 다 모여 있으면 오히려 더 불안감을 가진대. 그러니까 그 친구들의 의견을 먼저 물어봐야 될것 같아.
6: 그럼 강요하겠다는 거야?
3: 당연히
4: 응,
3: 해야지.
4: 나도 그럴 수도 있어.
3: 나도.
7: 이어서 수상한 방송국이 방송됩니다.
8: 안녕 친구들, 나의 비밀 친구 해치가 돌아왔어. 새로운 악당 몽박사의 등장, 더 강력해진 모냥까지. 하지만 걱정 마, 서울을 지키기 위해 새롭게 변신한 해치. 성계의 형사 그리고 미아 공주님까지 모두 힘을 합치면 어떤 일도 해결할 수 있다고. 환상적인 모험으로 돌아온 나의 비밀 친구 해치. 많이 기대해 줘. 아라니오.
5: 취미 같은 건 질색인 고드리 부장의 도토리 문화센터 잠입기. 취미의 성지 도토리 문화센터를 지키는 고인물 사인방 할머니들. 그리고 이를 파괴하려는 유니버스 부장 고드리가 펼치는 육회발랄 감동 이야기가 시작된다.
9: 한번 문을 여는 방법을 알게 되면 세상의 모든 문을 열어보고 싶어질 거야.
5: 업무의 일환일 뿐 을 외치던 고드리 부장. 그러나 점차 취미의 세계로 빠져드는데 과연 유니버스 그룹은 쇼핑몰 더 유레카를 완공할 수 있을까? 또한 고드리 부장은 취미의 성지 도토리 문화센터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수방대 파이어로버가 돌아왔다. 더 커진 위기, 다시 시작되는 재난. 이 안에 피닉스, 태호의 이카루스, 세나의 허큘리스, 새로운 멤버와 강력한 악당까지. 더 강해진 팀워크, 더 거대한 스케일. 강철 수방대 파이어로버 제트, 많이 기대해주세요.

0: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구를 반드시 지켜야 해. 제발 무사해라. 제발.
1: 번개 보석검과 암흑 보석검의 대결.
2: 아들아, 번개.
1: 기다려, 가자.
0: 안 돼, 번개 보석검에. 아버지?
3: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폭염. 아아,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펭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감염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제가 본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는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한다. 생존 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셋, 야외 활동 중에는 근일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 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전지철.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0: 판지. 이 편지는 EBS에서 최초로 시작되어 1년에 지구 반바퀴를 돌면서 편지를 받는 사람에게 특별한 경험을 주었고 무작위로 옮겨졌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에게는 행운이 깃들 것이며 당신은 이제 만 킬로미터 떨어진 사람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과연 당신과 그 사람은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만약 둘이 친구가 되지 못한다면 거절은 거절한다. 안녕?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냈어?
1: 안녕! 난 학교 갔다 왔어.
2: 학교 끝나고 친구들이랑 놀다 왔어.
0: 흠, 오늘은 둘 다 학교에 다녀왔으니 책가방 속의 모든 것을 보여줘 볼까? 단, 가방 안에 있는 그 무엇도 숨기지 않기.
2: 내가 먼저 보여줄게.
3: 오늘은 가방 소개를 할 거예요. 이거 엄마를 상징하는 태왕. 이 키링 엄청 예쁘죠?
2: 태왕은 해녀들이 바다에서 사용하는 건데 해녀의 위치를 나타내기도 하고 잠시 숨을 고를 때도 사용해. 그리고 잡은 해산물을 넣는 용도로도 쓰여.
3: 이게 스티로폼이거든요, 안에. 이게 둥둥둥둥 뜨잖아요? 이걸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어요. 쨍한 색깔이니까 잃어버리질 않아요. 이거는 엄마, 아빠, 고모랑 고모부 사주보러 갈 때 이거를 딱 주신 거예요. 7개의 별들이 저를 지켜주는 그런 부적이고요. 여기가 제 쓰레기 장이. 여기는 제 지금 거의 4년째 친구 지갑. 오빠 거 물려받은 건데 카드 보관하기도 좋고 막 이런 영수증이나 밴드 같은 것도 보관하기가 좋아서 이제 별게 별게 다 나오네요. 귤껍질도 이제 등장하는 건가. 이거는 건조를 좀 제가 한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엄마가 조금 많이 화낼 만한 그런 느낌이네요. 이 찌꺼기들을 좀 뺄게요, 한번. 얼마나 있었으면 이렇게 쨔갈쨔갈. 이거 소개할 겸 가방 청소 너무 좋죠. 이제 이거예요. 이거 수학 같은데.
4: 펜슬 어떻게 뜬 거 뺄쓸?
3: 와, 진짜 낫다. 어떡해, 나.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큰 곳은 쓰레기가 없길 소원을 빌며. 이건 쓰레기가 있네요. 이거 독서로.

0: 필통. 제 필통. 연필.
1: 연필을 자주 부러뜨려서 많이 갖고 다니는 편이야.
0: 엄마, 어버이날 때 드리려고 한 카네이션인데. 카네이션. 안 예쁘죠, 엄마? 넣을게요. 이게 오늘 다 제 가방에서 나온 쓰레기입니다.
2: 나루 가방엔 왜 교과서가 없어?
0: 나 학교에 사물함이랑 보관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는 아끼는 게 없어요. 아끼진 않는데 꼭 챙겨 다녀야 되는 게 있어요. 배운공책이라고 배운 그 내용을 요약해서 몇 줄로 적는 공책이에요.

0: 나도 교과서는 학교에 두고 오는데. 그럼 누나의 소중한 물건은 어디 있어?
1: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건 바로 포물 가방이야.
0: 포물 가방? 그게 뭐야?
1: 우리나라의 전통놀이인 풍물놀이에 필요한 것들이 담겨져 있지.
2: 이렇게 놀이 쓰고 있답니다.
1: 풍물 가방 안에 벙거지, 속옷, 두건, 백선, 물체가 들어가 있어.

0: Yeah.
1: 아우야. 제가 보이넥스 누워 진짜 사랑해요. 아닌가? 아, 왜 그래? 미아부터 좋아해. 왜 그래? 걱정. 근데
2: 누나 보이넥스토어 좋아하구나. 보이넥스토어 노래 한번 찾아보고 들어볼게. 멋있을 것 같아.
1: 보이넥스토어 사랑해요.
2: 나는 스트릿키즈 좋아하는데.
3: 진짜? 나는 처음에 아이브를 좋아했다가 엔믹스, 그 다음 스트릿키즈를 좋아했는데 진짜 너무 잘생겼어. 아,
2: 이번엔 내 가방 보여줄게.
4: 안녕. 내가 방금 학교에서 왔는데 내가 내 가방에 뭐 있는지 한번 보여줄게. 내가 키즈 모델 갈 때 꼭 들고 가는 가방이야. 여기 내 얼굴들? 조금 멋있지? 그건 말할 수 있지. 여기 립밤인데 내 립이 드라이했을 때 내가 꼭 하고 이렇게 그냥 하면 좋아. 거기 옷이 많이 있잖아. 그래서 난 더스트랑 그런 게 알러지 있거든. 그래서 그냥 이걸 데리고 가고 알러지약 이렇게 눈에 한 거고, 이것도 알러지인데 이건 막 코가 간지럽고 그럴 때 그냥 버블감 플레이버? 이것도 엄청 좋아. 이건 머리 스프레이고, 여기 머리가 흐트러졌을 때 이걸 그냥 스프레이하고 픽스하고 그럼 좋지. 그럼 멋있지. 이제 학교 가방. 이건 조금 더 무겁고 더 커. 이거 한번 들어보면 막 엄청 무거워. 뭐가 많이 있지. 먼저 런치박스, 그 다음에 물통. 아, 이건 중요하지. 나 테스트 100 받았다.

이걸로 하자. 이건 페스티벌에서 받았는데 잘 보면 이게 3D 프린트드야. 그 다음에 심심할 때 그냥. 이건 zipstring이야. 누나 클래스에 있는 남자들이 많이 있어. 엄청 빨리 돌아서 이게 이렇게 날 수 있는 거야. 여기 또 내가 오늘 그린 그림이야. 그래서 여기 플래그. 그 다음에 지금 생각해보니까 왜 플래그가 있지?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나는 이거 그린 거 조금 멋있게 생겼는데? 아니, 잘 그렸는데. 넌 어때? 잘 그린 것 같지 않아? 또 이건 해리포터 책인데 내가 무비를 먼저 보고 책을 읽어. 원래 엄마들은 책을 읽고 무비 보라고 하잖아. 난 무비 보고 책을 읽었어. 이건 first book, Harry Potter and the Sorcerer's Stone. 나랑 내 누나가 좋아하는 시리즈야. Workbook, 이건 third grade. 난 second grade인데 내가 한번 말했는데 똑똑해서 third grade를 사줬지. 스페이스 라이팅 했는데 여기 책을 읽고 그 다음에 그 퀘스천즈를 앤서한 거야.

0: 지금 이 중에서 세 가지만 가져갈 수 있다면?
1: 완전 이거 두 개. 뚝뚝하고 싶으니까 이건 두 개고. 밥이 더 필요할까 아니면 물이 더 필요할까? 왜냐면 어디 갔을 때 밥은 찰 수 있는데 물은 어쨌든 수돗물이어서 이게 필요하지. 수돗물 안 하고. 안녕.
0: 서로의 가방이 이렇게나 다르다니 정말 신기하네. 보면서 느낀 점 있어?
1: 나루 누나의 풍물 가방이 너무 새로웠어. 소중한 것들을 보여줘서 고마워.
2: 나도 주찬이의 신기한 장난감들을 구경해서 정말 재밌었어. 모델 가방도 진짜 웃긴 것 같아.
0: 그랬구나. 서로를 좀 더 알게 됐네. 서로의 취미 이해하기 성공! 벌써 반 이상 미션에 성공했어. 엄청난 어린이들이로군. 흥미진진한걸.
3: 이어서 왔다 내 손주가 방송됩니다.

0: 또 이 청년들을 한 명씩 한 명씩 깨우는 것도 독립운동 아니겠어?
1: 나와서 몸을 던지시오. 최동지 출판 앞에서 맨날 입으로만 합니다.
0: 대한독립 만세!
2: 진짜 너랑 나랑은 호흡이 안 맞는데. 너 다른 이름이랑 같이 오니까 더 좋네.

0: 야, 내가 아는 교육자 중에 네가 제일 잘 먹는 거야. 이런 씨.
1: 유엔 세계식량계획이 전하는 속보입니다. 어린 자녀와 그 가족들이 기아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2: 저는 지금 극심한 배고픔의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분쟁, 경제위기, 기후재난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식량위기에 처했습니다. 저는 매일 현장에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허약해진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마주칩니다. 아이들도 많습니다. 팔에 두른 테이프가 노란색을 가리키면 그 아이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보면 가슴이 더 아픕니다.
1: 지금 당장 한 아이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도와주실 수 있나요? 당신의 후원은 아이들이 바로 먹을 수 있는 긴급 영양식이 되어 전달됩니다. 1522-5168로 전화 또는 문자 식량을 보내셔서 월 7,000원을 후원해주세요.
2: 부모에게 아이의 생명이 위험에 처했다고 말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신다면 저도 도움의 손길이 올 거라고 전해줄 수 있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강진이 마을을 덮쳤고 사람들은 잔해 속에 갇혔습니다. 병원마저 무너져 치료받을 곳이 없습니다. 지금 지구 반대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후원문의 080-860-9595. 국경 없는 의사회는 재난 현장에 먼저 도착해 응급 의료팀을 투입하고 병원을 세웁니다. 당신의 전화 한 통이 응급수술과 의약품, 무너진 병원을 다시 세우는 힘이 됩니다. 080-860-9595. 지구 반대편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세요. 국경 없는 의사회.

0: 안녕하세요. 레아 6살입니다.
1: 굉장히 사교적이고 음악 자체를 좋아하는 아이인 것 같아요.
0: 기쁠 때도 노래해요. 부끄러울 때, 신날 때 다요. 빛이 난 햇볕을 봐. 알록달록한 무늬. 사랑의 모드마 예예예 할 수 있어. 빛이 난 얼굴처럼.
2: Et c'est une enfant très intelligente qui aime beaucoup de choses.
0: 맛있을 게 있어요. 취향이 지금 사라졌어요. 지지! 지안이는 3살입니다. 내 동생입니다. 귀여우고 착한데요. 저 엄청 좋아한대요.
2: Elle suit sa grande sœur. Elle est plus chippy. Elle aimait faire des bêtises en étant mignon.
0: 힘내라, 힘내라, 힘내라, 힘내라. 아빠는 최고의 요리사라고 부를 거예요.

0: 우리 가족 다 좋아해요.
1: 제가 사는 곳은 부르고뉴 남부에 있는 소넨루아 지역이고요. 역사적으로 소를 키워왔던 지역입니다.

0: 저희 집을 중심으로 새 집을 통틀어서 이 펑스몽이라고 불리는 새 가구 중에 하나예요. 조금 독립된 공간이고
1: notre maison c'est une ancienne ferme 17e siècle.
2: 우리 집 좀 소개해 줄게요.
3: 안녕하세요. 우리 집 좀 초대해 주세요.
4: 뭐야 이게? 여기 따라오세요.
5: 났다. 애기들 텐션 너무 높아졌다. 어떻게 해야 되지?
2: 안녕하세요. 우리 집 좀 소개해 줄게요. 따라오세요. 여기는 거실입니다. You've got a friend in me. When the road looks 많이 찍은 사진이에요. 여기는 할머니 만나나 내일 이 할머니를 볼 거예요. 여기는 내 할아버지예요. 여기는 얼음방입니다. 신기한 의자예요. 도라스 있고 바퀴가 있는 의자예요. 신기하지요? 여기는 우리 방입니다. 어떤 침대가 우리 집 맞춰볼래요? 여기는 지안이 침대입니다. 아기 침대. 아직도 지안이는 아기 침대에 자요.
6: 저 옆에 있는 바구니는 뭐예요?
2: 여기 옆에 있는 바구니예요. 여기 미미가 자는 침대예요.
7: 이건 저거지. 저거지.
2: 모든 인형을 좋아한대요. 이 한 가지만 이상. 이 인형들은 많이 안 써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인형이 아니라서요. 이모. 잠깐만. 아름다워. 삼촌. 아름다운데요?
6: 레아, 여기 책들이 굉장히 되게 많은데 책들을 소개해 줄 수 있어요?
2: 초피책이에요.
0: 저한테는 첫 번째 목표라고 생각할 정도로 한국말 교육에 되게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엄마가 살아왔던 인생 있잖아요. 나의 인생을 이해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언어나 문화에 대한 그런 이해가 있어야 되잖아요.
8: 어떻게 어필하고 모르는 사람 너무 있을 거야.
9: 그래요?

지금은 이제 폭염이죠, 폭염. 캐니큘. 지금 이제 폭염이고, 1년에 일주일 두 번, 보통. 딱 이런 폭염 기간이 있거든요. 이게 바깥의 생활이 아예 불가능한, 그러니까 건강을 해치는 수준의 더위가

저희가 여기 초원지대잖아요. 이렇게 초록빛이 사실은 이 지역의 이런 상징 같은 그런 곳인데 풀이 이렇게 말랐다는 거는 정말 더운 거거든요.

0: 그래서도 팔레니나 꽃이 집 있는 나라 알록달록한 나라 바닥이 무지개래 이불 문만 쳐 너무 아름다워서 모든 마음에 생장에 오르나
1: 저희 집 이웃이 멀리 떨어진 집이다 보니까 뛰어온다고 해서 옆에서 들리는 그런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신경 안 쓰고 크는 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목소리도 크고 그런 거 아닐까요?
2: 주변에 뭐가 많이 없어서 심심할 수도 있는데 심심하진 않나요?
0: 재밌는 거 많을 거예요. 아주 재밌는 거 많을 거예요.
3: 이리 내내 이리 와봐 얘들아 엄마 물 주러 가자. 야 장화 신어 장화.
0: 모든 마음에 미솔라 시도사 사사사 시도랄랄랄라 너무게 미솔라.
3: 근데 이번에 너무 더워가지고 양들이 물을 못 마시면 양들이 죽는단 말이야.
1: 양은 정말 100% 우리 남편 되지만
4: pour la viande.
1: 먹으려고.
4: Et pour entretenir le terrain, pour que ça coupe l'herbe.

0: 지금 더워가지고 털이 벗겨지고 있어.
1: 네.
0: 야야. 양들은 네. 있잖아. 더우면 추울 때는 괜찮은데 더울 때 엄청 양들이 힘들어한다. 양들은 죽어. 그래서
1: 엄마 봐봐.
0: 왜?
1: 전기치대에 나갈 수 있는 거야, 아기 양아. 아기 양아, 살 수 있어. 빨리 장애 줄줄에 뛰어가.
2: Faut déjà que je trouve lequel c'est. Lequel c'est sa mère.
0: Je pense que c'est Lou, parce que c'est Lou qui fait.
2: C'est laquelle?
0: Lou.

나 동물 아주 좋아해요. 다리가 6개 있는 동물도 좋아해요. 벌레도 좋아해요.

0: 왔습니다. 우리 저기 놀이터에 앉아가지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전화하자. 가자.
1: 지지.
0: 가자. 고. 애들이 이제 하원 하면 그때 이제 여유가 생기고 이제 그때 대화를 하고 싶은 마음이 이제 그때 한국은 새벽이니까. 그리고 엄마 아빠한테 전화할 때 저랑도 나랑도 전화하고 싶지만.

0: 애들이랑 같이 전화하고 싶은데. 아이고, 많이 컸다, 우리 딸.
1: 근데 엄마 말을 지키겠어요.
0: 응, 뭔데요?
1: 언제 학교에 가요?
0: 이 전화하고 가야 돼요.
1: 아주 더웠어요. 땀이 났어요. 빨리 끝나고 싶었었어요.
0: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전화할까? 야, 모자 쓰고 올걸, 엄마. 눈이 아프다. 어, 샘님.
1: 할머니.
0: 어,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2: 엄마. 어. 할머니, 할아버지.
3: 이야.
4: 할머니.
2: 할머니.
0: 어?
3: 와, 이 자리 많이 컸네. 응. 얼굴이 컸구나. 응. 응.
0: 애기 티가 안 나지, 이제?
4: 레아. 레아? 할머니 프랑스 말 못하는데 어떡하지?
1: 내가 말했잖아요. 내 나한테 따라 부르지요.
0: 근데 엄마 지금 더위 주의보가 떴어, 이번 주에. 어, 그래갖고 엄청 더울 것 같거든.
4: 어, 진짜?
3: 어, 지연이 봐라, 지연이. 이야,
4: 그래?
3: 안녕.
0: 그치, 잘, 엄마가 많이 안 심었지, 그치? 우리 집에 꽃이 많았으면 좋겠어, 엄마가.
1: 네.
0: 할머니, 할아버지, 할 수 있어?
1: 네.
0: 할 수 있지?
1: 네.
0: 그리고 특히 학교 소개할 때 학교.
1: 엄마, 근데 언제 나 학교에 가고 싶어요?
0: 이제 학교 갈 거야. 이제 근데 이제 금방 학교 갈 거야. 이제 7분 남았어. 학교 금방 들어갈 거야. 어, 이제 슬슬 들어가 봐야 되겠다, 엄마.
2: 어, 몸 조심하고, 엄마.
4: 어, 지안 내일 보자. 레아? 네, 네, 보자.
1: 안녕.
0: 내일 봐요, 할머니, 할아버지.
1: 내일 봐요.
4: 끝났다. 내일. 우리 레아 지안이 빨리 보고 싶다.

Nessa vez.

2층이 원래는 곡식 창고거든요. 거주 공간으로 만드는 게 그 요즘 트렌드고. 70년대, 80년대 이제 그 당시에는 신소재라고 생각해서 집에 시멘트를 다 발라놓은 거예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 이제 집을 상하게 하는 게 있거든요. 시멘트를 꼭 드러내야 되는 거거든요.

0: 시아버지가 또 그걸 하셨어요. 고택을 한번 수리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 남편이 얘기를 많이 해줬었어요. 자기는 이 시골에서 고택을 붙이며 살고 싶다는 얘기를. 저도 언젠가는 도시를 떠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1: 우리 남편 착한 거 봐, 그래도. 응? 너무 무거운 건 안 시키지, 나한테.
2: 아, la maison pour moi, c'est un projet en commun avec Ené. C'est un objectif de finir de la restaurer pour qu'elle soit habitable confortablement pour la famille.

0: 발견할 수 있거든요.
1: 여기 살던 아이 중에 한 명이 여기 공룡을 이렇게 판 흔적이에요, 이렇게.
0: 우리도 그러면 하나를 만들자 해가지고.
2: 나 아파트 싫어해요.
3: 자. Tu lèves la bouteille? Tu la lèves?
4: Tu la lèves, je verse l'eau dans ma bouche.
3: Oui.
4: Et je rabale là.
3: C'est ça.
0: 2010년에 1월 새해 때 호주에서 배낭여행을 다니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불꽃놀이를 보러 갔는데 다 같이 이제 몰려서 가잖아요. 그래서 들판에 누워서 또 아 이런 불꽃놀이가 있구나 하고 멋지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김인이 옆에서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둘이 뭔가 이게 우리가 뭔가 발전할 수 있는 사이인 건가? 지금 뭔가 그리고 나서 이제 케빈이 그럼 내가 한국에 와서 살아보겠다. 그리고 프랑스인 셰프 분을 만나셔가지고 같이 연남동에서 이제 식당을 열었어요. 식당 일이 너무 안 맞았던 거예요. 너무. 그때 결혼한 상태는 아니었지만은 저한테는 이미 가족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상황을 해결해줘야겠다. 프랑스에 왔는데 너희 남편이랑 얘기를 해서 결혼부터 하자. 쭉 으쌰으쌰해서 이제 프랑스에 살자.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까지 살게 된 거예요. Je me baladais sur l'avenue, le cœur ouvert à l'inconnu.
5: J'avais envie de dire bonjour à n'importe qui. Me suivre en fait, à chaque fois que je lui disais viens, on va faire quelque chose, à chaque fois elle venait avec moi, elle me suivait et à chaque fois on s'entendait bien pour faire ce qu'on devait faire, pour faire ce qu'on avait à faire. Alors.
1: Oui, 위로 찍어주세요, 위로, 위로.
5: Tu veux présenter quoi?
1: Hein? 저희의 본업은 앤틱 가구를 도매를 하는 게 저희 본업이고요. 가치 있는 물건을 찾아서 버리지 않고 보존해서 그거를 필요한 사람한테 넘기는 그런 중간 역할을 하는 게 저희의 일이고요.

0: 야, 니도 모자 쓰고 와야 돼. 나올 거면은, 지연아. 니 뭐 할래?
1: 이거.
0: 그래. 레아 이거, 레아 모자 이거 쓰고 나와야 된다, 알겠지? 레아 거.
1: 나도 올 거야.
2: 지은우 세대?

0: 할아버지예요?
1: 지금보다 한 10년간 제대로 관리가 안 돼가지고. 저 전공이 토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장을 해가지고 수년간을 거쳐서 조금씩 꽃을 하고 수리하고 깔끔하게 만들어 놓고. 안 하면은 그게 황폐가 돼요. 그러니까 어쩌라게 자꾸 억제를 시켜야 되니까.
2: 엄마는 이제 다시 일해야 될 것 같아. 이제부터 천막 설치하는 건 아이들도 같이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는 레아랑 지안이랑 엄마랑 같이 도와주면 돼. 알겠지?
0: 알았습니다.
2: 얘는 이거 좀 더 위험한 거라서 엄마랑 같이 하면 돼.
0: 아이야, 하고 있거든요. 이제 우리 차례네. 삼촌, 나 지금 바로 도와주는 사람이라서요. 어른들이 도움이 필요하고 어려운 거 보이면 내가 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너무 더워서.
3: C'est bon?
2: Oui, c'est bon.
3: Tu peux le pousser un peu avec les mains aussi.
0: 이 힘을 뚝뚝 달려. 어쨌든 말이에요.
2: 양! 이제 소배 양. 아프. 양들이 이쪽으로 나오는 건 좀 자주 있어요. 이쪽으로 도 나오는 거는.
0: 양들아! 가봐, 양들!
2: 안돼, 얘들아. 아, mais mon la monte.
3: Bah oui.
2: Allez, il faut y mettre. 엄마가 민트 심은 거 있잖아. 그 못 먹게 레아가 좀 지켜주고 있으면 좋겠다.
0: 알았어.
2: 알겠지?
0: 원하는. 나는 양들을 할게. 잘 다스리고, 잘 무섭게 하고, 다 해주세요, 양들한테요. 시작!
2: 또 맞춰! 안돼! 안돼! 얘들아, 야, 저기 토마토도 지켜야 돼. 알겠지, 레아가? 토마토도 지켜줘. 그치. 야, 저쪽으로 뒤로 보내. 뒤로.
3: 아니, 마지막이야. 꽃이 늘. Là-bas, venez, il faut les refaire passer par là-bas. Vas-y, venez, vas-y. Vas-y, continue. Mais qu'est-ce que... Elle a pas compris. Allez, c'est bon.
0: déjà fait très bien.
3: Ouais, super bien.
0: T'as vu, je sais faire toutes mes forces. J'ai chaud, moi, de les ramener.
3: Ouais.
0: J'ai eu très chaud. Maman, 엄청 잘했지?
2: 엄청 잘했어, 우리.

0: 딸. 최고야, 최고.
1: 오봉서원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서로 상업 내겠습니다. 상업. 당신, 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2: 오봉서원은 시원당이
1: 그럼 이렇게 모였으니까 우리 사당으로 가서 알묘를 갖다가 하는 게 됐겠습니까? 서상설이 제 집사성 이각 지위
3: 할묘라고 사당에 계신 분한테 참배 인사하는 거지 쉽게 말
1: 제배 배
3: 현재 우리가 이 갖고 있는 유교 문화는 이런 게 마지막 보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키려고 노력을 하죠. 두 놈이서 막 뛰고 굴리고 막 배 안에 미끄럼도 타고 막 굉장했죠. 뭐 가까이 있으면 뭐 자주 오겠지만 가까이 없으니까 내 혼자서 멍 때리고 있을 때 앉아 있으면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아, 이놈들 한 번 안 와? 이런 생각 들지.
4: 내 아는 할아버지 할머니 보면 누구한테 먼저 갈 거예요?
5: 할머니. 할머니 더 좋아할 거 아니에요.
0: 얘들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하고 싶은 말 있어요?
5: 네. 바로 할머니와 함께 바로 꽃 좀 키우다 가요.
6: 바다 꿈이 주고 싶더라 나는 여기 가면. 우와, 마녀 할머니 같다.
7: 하늘이야, 사랑해, 지연이 사랑해.
5: 사랑해. 다시 보자. 내일 보자.
3: 우리 경상도 사람으로서 조금 겉으로 표현력이 내가 좀 부족해. 많이 부족하니까.
0: 시리를 잡아야 되는데. 그게 저희 아버지한테는 쉽지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우리 딸들은 이 할아버지의 속정을 좀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여행만큼은 할아버지의 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5: 그 할아버지 할머니 집은 아파트인데요.
6: 뜨거워.
8: 으이씨! 우와, 묻는데?

0: 저쪽에서 밥 해먹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제가
1: 밥솥이 우리나라 밥솥이 좋잖아.
0: 안 들어갈 것 같은데.
1: 또 어디서 넣어야지.
0: 또 여기 좀 넣고 공간을 활용해야 돼. 그래도 최대한 해봅시다.
1: 딱 맞다, 됐다. 혹시 모르니까. 이거 내가 머리를 많이 놨지.
0: 자기 도포는 여기 있나?
1: 똑같은데 안에 들어있다. 도포에 있네.
0: 잘했어.
1: 나는 최고야, 최고. 이게 최고 애들 비싼 거 있는 거야.

0: 300에서 500. 와, 이 비싸대, 이거.
1: 도포는, 여기 한국 옛날 행사를 되게.
2: 단오축제라고 해서, 그, 지금 제가 같이 일하고 있는 김치샵도에, 그 대표님께서 어렸을 때 정말로 단오에 대한 좋은 추억이 있으셨대요. 단오라는 축제를 이렇게 재해석을 해보자. 그래서 서로 프랑스와 한국 문화를 교류하는 그런 장을 우리가 만들어보자.
0: 잘 잡아야 된대요.
3: 내가 잘 잡아볼게요. 진짜 이게 중요하게 생각하네.
1: 외국인을 상대로 비교 문화라는 정신적으로 좀 가르치려고 한 거예요. 그냥 뭐 닥치는 건데. 사나이들 스타일이잖아요. 애들아 모르게 담은 해보지 뭐.
2: 이제 시작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에
4: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2: 이제 바깥 야외에서 하는 이벤트는 하지 말라고 공문도 내려오고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이 상황에 축제가 취소가 됐습니다. 우리 아버지한테 이런 기회를 만들어 드리고 싶다 이런 게 되게 운영팀으로서 이 단오제가 취소되는 것도 마음이 아프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저희 아버지 조금 아쉽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어린 집.

0: 먹었어.
1: 더 먹을래? 어린이 학교에서 바로 생을 한대요. 마이야 생일 때 음료수.
0: 잠자는 공주님, 일어나세요, 아침.
2: 떨리면 안 돼.
3: 저희 집에서 가장 잠재력이 있는 공간은 이 외양간이거든요. 일단 저희 집이 끝나면 그 다음으로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아, 이거 그거다. 우리 지안이 키운 유모차. 입을 깔아놓고 이 유모차에서 아기를 키웠는데 옛날 유모차는 이 마차용이어가지고 이게 스프링이 되게 잘 돼 있거든요. 예뻐서 막 데코레이션용이 아니고 아기를 데리고 이제 여기 돌길 다니기 너무 좋아가지고 저기에 애 태워가지고 이제 앞에 이렇게 산책하고.
4: 상담원료 고객, 가볍고 튼튼한 여행용 캐리어 2종 증정.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전화로 상담만 받아도 여행용 캐리어 2종 증정.
5: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6: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5: 딥이라면 됩니다.
7: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5: 됩니다.
8: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5: 됩니다.
9: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5: 되고요.
8: 지병이 있어도?
5: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8: 수술비도 된다고요?
5: 됩니다.
10: 암 치료비도?
5: 됩니다.
8: 진단비도요?
5: 되고요.
8: 병원 통원비도?
5: 네, 됩니다.
11: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5: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8: 입원 첫날부터?
5: 됩니다.
11: 1인실에 입원해도?
5: 됩니다.
12: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5: 되고 말고요.
8: 감기로 입원해도요?
5: 돼요.
13: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5: 되죠.
8: 디스크로 수술해도?
5: 물론 됩니다.
11: 이게 모두 된다고요?
5: 딥이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4: 상담 완료 시 가입, 결제 아닙니다. 초경량 여행용 캐리어 2종 증정.
5: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6: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5: 딥이라면 됩니다.
7: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5: 됩니다.
8: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5: 됩니다.
9: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5: 되고요.
8: 지병이 있어도?
5: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8: 수술비도 된다고요?
5: 됩니다.
10: 암 치료비도?
5: 됩니다.
8: 진단비도요?
5: 되고요.
8: 병원 통원비도?
5: 네, 됩니다.
11: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5: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8: 입원 첫날부터?
5: 됩니다.
11: 1인실에 입원해도?
5: 됩니다.
12: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5: 되고 말고요.
8: 감기로 입원해도요?
5: 돼요.
13: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5: 되죠.
8: 디스크로 수술해도?
5: 물론 됩니다.
11: 이게 모두 된다고요?
5: 딥이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4: 상담 완료 시 가입, 결제 아닙니다. 초경량 여행용 캐리어 2종 증정.
2: 이어서 나눔 0700이 방송됩니다.
14: 여러분의 휴식에 깊이를 더해줄 EBS 주말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토요일 밤 9시 5분 극한직업 밤 10시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밤 11시 5분 세계의 명화 스피드 일요일 오후 1시 30분 일요시네마 주스 밤 9시 10분 시대 목격 밤 11시 10분 한국영화 특선 피 끓는 청춘 이번 주 주말에도 EBS에서 만나요.
2: 갑자기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강진이 마을을 덮쳤고 사람들은 잔해 속에 갇혔습니다. 병원마저 무너져 치료받을 곳이 없습니다. 지금 지구 반대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후원문의 080-860-9595 국경 없는 의사회는 재난 현장에 먼저 도착해 응급의료팀을 투입하고 병원을 세웁니다. 당신의 전화 한 통이 응급수술과 의약품, 무너진 병원을 다시 세우는 힘이 됩니다. 080-860-9595 지구 반대편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세요. 국경 없는 의사회.
15: 와, 이거 진짜야?
16: 에이, 설마. AI겠지?
15: 오, AI로 만든 거네.
17: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18: 8월 20일 오후 2시

0: 공습대비 인방위 훈련을 실시합니다. 공습경보가 울리면 가까운 대피소로 대피하고 소방차, 앰뷸런스가 오면 꼭 양보운전해주세요. 적극적인 참여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킵니다.
1: 사람이 불을 높이 들어 사방을 환하게 비추는 모습을 볼 땐 한자 빛광. 발걸음을 돌려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아간다는 뜻을 담은 한자 회복할 복. 칠흑 같은 어둠을 지나 잃었던 국권을 회복하고 마침내 빛을 되찾은 날. 1945년 8월 15일, 여름보다 뜨거웠던 그날의 환희를 기억하겠습니다.

0: 엄마한테 장난치자고 코코코코.
1: 엄마랑 코코코 놀이하는 걸 제일 좋아하는 4살 에스더.
2: 코코코코. 이게 뭐예요? 코예요, 코. 코코코코.
1: 태어난 지 두 달이 좀 넘은 동생 미나. 언니가 하는 게 신기한지 눈을 떼지 못하네요.
2: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하이.
1: 아. 에스더에겐 든든한 오빠가 둘이나 있는데요. 오빠들 덕에 인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3: 엄마, 엄마 혼자 가요?
4: 왜? 빠빠이도 할 줄 아네요.
5: 네, 빠빠이 할 줄 알아요. 말도 할 줄 아는데 기분 좋을 때.
1: 에스더의 몸에는 관이 세 개 연결돼 있습니다. 관을 통해 음식과 약을 주기 때문에 소독을 열심히 해줘야 하는데요.
5: 알았어.
1: 그런데 그때 문제가 발생하고 맙니다. 가슴에 있는 중심 정맥관이 가늘어져서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상황.
4: 찢어가지고.
5: 어디? 어디가 찢어졌어? 아, 미안해. 아, 이거 한번 물어봐야겠다.
4: 그러니까, 너 방금 가가지고.
1: 혹시라도 감염이 되면 에스더의 생명이 위험해집니다.
6: 여보세요?
5: 네, 간호사님.
6: 네, 어머니.
5: 그 다름이 아니고 그 중심정맥관 네. 있는 쪽 라인 아. 있잖아요.
6: 네.
5: 거기가 벗겨졌거든요?
6: 이게... 아, 이게 한 겹이 찢어진 거구나.
5: 네네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6: 병원 와서 다시 잡아야 되는데.
5: 진짜요?
6: 네. 아. 진짜로. 네, 와서 이거 바꿔야 돼요, 어머니.
5: 아, 그러면은.
6: 해야 돼요.
1: 당장 서울로 올라가야 합니다. 차로 5시간이 넘는 먼 거리. 언제 태어날지 몰라 여행 가방을 싸서 막내부터 여섯 식구가 총출동해야 하는데요. 과연 에스더는 제 시간에 병원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7: 안녕하십니까. 나눔 0700 전재앙입니다. 하루 중 20시간 몸에 연결된 간으로 영양을 받아야 오늘을 겨우 버틸 수 있는 아이가 있습니다. 올해로 4살 된 에스더는 희소병 때문에 무언가를 삼키는 것도 힘든 상황이지만 엄마 아빠를 볼 때마다 해맑게 웃어주는 어여쁜 아이인데요. 에스더의 가족에겐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1: 이른 새벽부터 어디론가 향하는 아빠 균민 씨.
8: 지금 셋째가 아파서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지금은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해야 되다 보니까 새벽에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9: 하루에 한 번씩 이 고온 신문지를 보는데 찾기가 쉽진 않습니다. 네.
1: 도시에서 마트 일을 하다 시골로 내려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10: 빨간 거 맞다.
9: 빨간 아 예. 여기서부터 이쪽으로요.
10: 일을 쭉 여기까지.
1: 밭일이라곤 해본 적 없던 아빠. 일을 하나씩 배우고 있는데요. 새벽에 나와 일을 해도 무더위에 옷이 땀으로 금세 흠뻑 젖고 납니다. 곁에서 지켜보는 어르신들도 에스더의 가족이 안쓰럽기만 하다는데요.
10: 그 얘기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와갖고 진짜 말이 안 나올 정도로 너무 안쓰럽고 너무 두 부부가 고생하고 그리고 말이 그치 여기서부터 병까지 그 애기들을 4살 다 됐고 병원을 다녀요. 그냥 그것도 너무 안쓰럽고 너무 힘들고 그냥 그런 거 보면은 짠해서 이제 볼 수가 없어요 저희가.
11: 보고 있으면은 참 안타까워요. 농가 침부 걸어댕기고 또 밥이나 먹고 입으로 먹어야 뭐 저 운동을 할 거인데 입으로 먹도 못하고 그렇게 저희도 뭐 물질적이나 풍부하면은 도와주고 그럴 거인데 저희들도 먹고 살 게 뻐덕이에요.
1: 셋째 에스더가 희소병 판정을 받으면서 부모 중 한 명은 에스더를 24시간 돌봐야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그동안 모아놓았던 돈도 에스더 병원비로 다 쓰고 병원비 때문에 이젠 생계조차 위협받게 되었습니다.
9: 에스더가 저 집에서 홈피엔이라고 가정간호를 지금 하고 있어서 관련된 그 약제 수액 세트나 뭐 이런 것들이 비급여라서 의료용품 그리고 약제값 뭐 이렇게 하면은 한 2, 300만 원은 한 달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0: 바다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작은 임대 아파트. 에스던의 여섯 식구가 사는 보금자리입니다. 올해 8살인 찬누리와 6살인 요셉, 4살인 에스더, 그리고 태어난 지 두 달이 좀 지난 막내 미나까지 모두 4남매인데요.
1: 쭈쭈쭈쭈쭈쭈. 아, 놀랬어. 놀랬어, 놀랬어.
2: 놀랬어.
0: 막내 미나는 아픈 언니가 있는 걸 아는지 순둥입니다.
2: 지금 2개월, 이제 거의 3개월 된 것 같긴 해요. 한 80일 정도?
1: 어디 보세요.
0: 4남매 중 다른 아이들은 다 건강하고 셋째 에스더만 아픈데요.
1: 몸을 가누려고.
0: 에스더가 뱃속에 있을 때 엄마 건강에 문제가 생겨 힘든 시간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2: 에스더가 뱃속에 있을 때 제가 이제 맹장 수술을 했었거든요. 어찌 보면은 맹장 걸린 것도 내 잘못인 것 같고, 괜히 또 맹장 걸려서 애가 이렇게 됐나, 코로나 때문에 애가 이렇게 됐나, 이제 모든 게 이제 조금 제 탓이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좀 더 조심했었어야 됐는데, 에스더 볼 때마다 약간 그렇게 하지 못한 제 잘못인 것 같아가지고 많이 미안하죠.
0: 몸이 아프

0: 아프고 힘들 텐데 엄마를 볼 때마다 늘 환하게 웃어주는 에스더. 에스더의 몸에는 여러 개의 의료기기들이 연결되어 있어 수시로 체크해줘야 합니다.
1: 이거는 밥 먹는 기계고, 저거는 이제 중심장맥관이라고, 여기에 이제 에스더예요. 영양제가 다 들어가는 링거 타입의 기계예요.
2: 계속 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1: 아, 계속은 아니고 16시간 맞아요.
0: 엄마가 아픈 동생을 돌보는 동안 첫째 찬누리와 둘째 요셉이는 알아서 유치원 갈 준비를 합니다. 아직 한창 어리광을 부릴 나이지만 여동생이 아픈 뒤로 훌쩍 컸습니다.
2: 일단 어떤 동생이에요?
3: 아픈 동생.
2: 어디가 아파요?
3: 배.
2: 에스타 보면 어때요?
3: 귀여워요.
2: 에스터랑 잘 놀아줘요?
0: 에스터는 4살이지만 아직 분유를 먹고 있는데요.
3: 엄마, 분유 얼만큼 주려고 그렇게 많이 넣어요?
4: 응. 에스터가 그래도 많이 먹어야 얼른 먹지. 에스터 아프잖아. 먹고 있어? 엄마 죽을게. 여기.
3: 네.
0: 에스더는 희소병 때문에 배에 있는 관을 이용해 음식을 섭취해야 합니다.
1: MMIHS라고 거대방광 미세결장 장저하 증후군이라고 부르시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에 비해서 장이 엄청 작고, 그리고 그 장 운동하는 근육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근육들이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긴 하더라고요.
0: 소변도 스스로 볼수 없어 호스를 이용해서 빼줘야 하는데요. 1년 넘게 병원 생활을 하다가 에스더를 집에 데려오기 위해 엄마가 따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2: 빼는 게 이렇게 시간이.
1: 네, 좀 걸려요. 한 2, 30분? 좀 걸릴 때한 40분도 걸려요.
0: 오빠들은 엄마를 기다리는데 익숙해졌습니다.
1: 안 돼, 아.
0: 목에 있는 가래를 제거하기 위해 석션도 해줘야 하는데요.
1: 안 돼.
0: 힘들어하는 걸 알지만 그렇다고 석션을 해주지 않으면 숨쉬기 힘들어집니다. 쉬지 않고 나오는 가래. 에스더 울음소리에 두 오빠가 방문을 열었는데요.
3: 냄새가 어디서?
1: 냄새가 나?
3: 네, 어디에서?
1: 아, 에스더 침냄새야, 침냄새.
0: 작은 배를 가로지른 선명한 수술 자국.
1: 아파, 살살 할게. 네, 이건 수술 자국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가려우니까 얘가 여기 긁어가지고. 이제 여름에는 이게 이렇게 덮어놓으면은 이제 아무래도 가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끓더라고요. 잠깐만. 알았어. 아파.
0: 아침에 이렇게 에스더 분유 주고 소변 빼고 석션에 소독까지 하고 나면 한두 시간이 훌쩍 지나갑니다.
3: 빠빠!

0: 수 있는 일이 없다 보니까 이제 밖에서 저희 둘은 이제 서로 손잡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서 이제 에스더 위에서 이제 기도하고 있었죠.
1: 청천벽력과도 같았던 전 세계적으로 몇명 되지 않는 희소병 판정. 부부는 지금까지 눈물로 에스더를 키워왔습니다.
0: 이제 정말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참 많이 울었던 것 같긴 해요. 이제 아파가지고 그때 중환자실 갈 때도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으니까 아이한테 이제 어찌 보면 얘가 버텨내줘야 되는 거라 아이한테 기댈 수밖에 없을 때 이제 그때 좀 많이 속상하고 마음도 아프고 이제 그랬었던 것 같아요.
1: 에스더의 환한 웃음에 희망을 되찾곤 합니다.

0: 일 마치고 집에 오자마자 에스더 씻길 준비를 하는 아빠.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1: 어디? 어디가 뜯어졌어? 미안해.
2: 벗겨졌는데? 괜찮아?
1: 이거 한번 물어봐야겠다.
2: 그러니까. 너 방금 먹어가지고.
1: 이거 봐. 왜 이렇게 됐지? 안 돼.
2: 방금 나도 그렇게 돼서.
3: 여보세요.
1: 네, 간호사님.
3: 네, 어머니.
1: 그 다름이 아니고 그 중심장내과 네. 있는 쪽 라인 있잖아요.
3: 네.
1: 거기가 벗겨졌거든요.
3: 이게 한 겹이 찢어진 거구나.
1: 네, 네,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3: 나와서 다시 잡아야 되는데.
1: 진짜요?
3: 네. 아. 진짜로. 네, 와서 이거 바꿔야 돼요, 어머니.
1: 아, 그러면은
3: 해야 돼요.
1: 여기가 지금 벗겨진 거예요, 여기.
4: 좀 얇아진 게 한 겹이 이제 뜯어진 거라고 하셔서.
1: 이게 이렇게 되면 못 쓴대요.
4: 감염이 될 위험이 있다고 하네요. 맨날 봤는데 오늘 터진 거 없는 거 같아.
1: 그러니까.
4: 왜냐면 잠글 때 확인하니까.
0: 감염되지 않도록 응급처치를 한 후 지금 당장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4: 저런 상황이면은 얘가 감염이 걸렸을 때는 이게 엄청 심하게 폐혈증까지 같이 와서 그래서 이런 일이 있으면 저희가 새벽이고 언제든 바로
1: 출발해야 돼요.
4: 출발을 하는 부분인데 이제 이쪽 같은 경우는 한번 감염이 되면 생명과도 또 연관이 있어서. 있다 보니까
0: 지난해 감염 때문에 심정지까지 왔었던 에스더. 긴박한 상황에 부부의 마음이 다급해집니다. 100일도 안 된 막내까지 총출동해서 서울에 있는 병원에 가야 하는데요.
5: 와, 소중하다. 귀여워, 진짜. 빠빠이.
6: 빠빠이 아니거든.
0: 여행 가방 가득 의료용품을 싣고 빨리 가면 5시간, 길이 막히면 6시간 넘게 걸리는 서울로 출발합니다. 워낙 드문 질환이라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만 진료가 가능하다는데요. 부부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또래보다 더디긴 하지만 에스더가 조금씩 앉기도 하고 말도 하는 등 천천히 크고 있기 때문입니다.
7: 일단은 이제 지금은 먹는 거를 좀 소화를 많이 잘 해야 위하고 장하고 다시 연결을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소화하고 하면 이제 이게 입으로 먹는 게 소화가 잘 되면 하나 둘씩 뗄 수도 있기도 하고 하니까 그렇다 보면 이제 발달 같은 것도 좀 따라가지 않을까요?
0: 다음 날 아침 지금 에스더는 어떤

0: 어떤 상태일까요?
1: 안녕하세요. 에스더. 네. 에스더는 어제 응급실 통해서 왔는데 그 라인 찢어진 건 혹시 언제 발견하신 거예요?
2: 어제 오후 한 4시쯤에
1: 네, 이번에 이거 수술하면은 수술장에서 제가 이거를 같이 네. 새 걸로 교체를 해드려도 될 것 같아가지고 네. 검진하고 같이 교체해드릴게요. 네.
0: 중심 정맥관이 손상돼서 수술 전까지는 팔에 꽂은 임시관으로 버텨야 합니다.
1: 에스더는 이제 MMIHS라고 해서 거대방광, 그 다음에 미세 결장, 그리고 장 운동, 연동 운동이 저하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증후군의 환자이고, 아직까지 이 질환에 대해서 인식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고, 정부 지원이나 이런 것도 적기 때문에 주사 치료라든지 수액을 연결하기 위한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현재까지는 다 보호자가 감당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치료 부담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질환 자체도 어렵지만 질환으로 인해서 생기는 2차적인 고통도 전부 환자랑 이제 환자 가족이 다 지금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도 더 좀 힘들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사실 제일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0: 아빠가 에스더를 간병하는 동안 엄마가 갓난아기를 돌봐야 해서 병원 근처에 숙소를 잡았는데요. 힘겨운 일상이지만 가족이기에 견뎌낼 수 있습니다.
1: 그건 맞게. 안 돼. 에스더야,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너무 못해준 것 같아서 좀 미안해. 우리 건강하게 힘내서 앞으로 또 열심히 밥 먹고 입으로 먹고 소화하고 건강하게 잘 크자. 고마워.

아파하는 에스더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너무 가슴 아팠다고 말하는 엄마의 모습.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에스더는 몸에 달린 관에 균이 들어가면 순식간에 생명이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아이를 안고 병원으로 달려가야 하는데요. 문제는 그때마다 감당해야 하는 병원비입니다. 시골집에서 서울의 큰 병원까지 응급상황이라도 생기면 병원비를 감당하기 힘든데요. 시골이라 활동지원사도 구하지 못해 엄마 아빠 중 한 사람은 늘 에스더 곁을 지켜야 하는 상황이어서 경제활동을 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에스더네 가족에게 도움 전하고 싶으신 분들은 060-700-0700을 누르시거나 카카오 가치가치로 응원 메시지 남겨주셔도 되고요. 은행계좌 060-700-0700으로 후원금 보내주셔도 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전액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후원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올해 2월 14일 방송에서는 희소병, 웨스트 증후군으로 고통받는 고은이와 그런 딸을 홀로 돌보고 있는 엄마 애숙 씨의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드렸죠. 아픈 딸을 돌보기 위해 폐지와 옷을 주우며 고생하는 엄마 애숙 씨의 모습을 보고 많은 분들이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후원금, 이 가족의 생계비로 소중하게 사용되었습니다. 도움 주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에스더의 엄마 아빠는 에스더가 큰 탈 없이 지내온 일곱 달이 너무 행복했다고 합니다. 그저 아무 일 없는 평범한 하루가 에스더 가족에겐 너무나 감사한 하루라는데요. 에스더네 가족의 평온한 하루가 1년이 되고 10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나눔 0700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이어서 최고의 요리 비결이 방송됩니다.
1: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2: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1: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3: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 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유엔 세계 식량 계획이 전하는 속보입니다. 어린 자녀와 그 가족들이 기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1: 저는 지금 극심한 배고픔의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분쟁, 경제 위기, 기후 재난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식량 위기에 처했습니다. 저는 매일 현장에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허약해진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마주칩니다. 아이들도 많습니다. 팔에 두른 테이프가 노란색을 가리키면 그 아이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보면 가슴이 더 아픕니다.
0: 지금 당장 한 아이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도와주실 수 있나요? 당신의 후원은 아이들이 바로 먹을 수 있는 긴급 영양식이 되어 전달됩니다. 1522-5168로 전화 또는 문자 식량을 보내셔서 월 7,000원을 후원해 주세요.
1: 부모에게 아이의 생명이 위험에 처했다고 말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신다면 저도 도움의 손길이 올 거라고 전해줄 수 있습니다.
2: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아빠, 고개 조금만 숙여보세요.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1: 그래, 아들. 어버이날 카네이션 대신 하늘을 선물했습니다.
2: 당신만 모를 뿐이지 뼈는 알고 있습니다. 뼈는 챙기지 않으면 소리 없이 무너진다는 사실. 기능성 원료 MVP, 인체 적용 시험 결과, 골밀도, 골강도 증가 확인. 뼈 건강, 아는 만큼 단단해진다. 뼈엔 MVP.
3: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4: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를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5: 갑자기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강진이 마을을 덮쳤고 사람들은 잔해 속에 갇혔습니다. 병원마저 무너져 치료받을 곳이 없습니다. 지금 지구 반대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후원 문의 080-860-9595. 국경 없는 의사회는 재난 현장에 먼저 도착해 응급의료팀을 투입하고 병원을 세웁니다. 당신의 전화 한 통이 응급수술과 의약품, 무너진 병원을 다시 세우는 힘이 됩니다. 080-860-9595. 지구 반대편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세요. 국경 없는 의사회.
6: 기미, 속 태우기 전에 바르는 치료제 도미나 크림 아세요? 간편하게 쓴 피부 속부터 싹. 자기 전 바르기만 해도 환하게 치료되니까. 국내 판매 1위 도미나 크림.

0: 비가 펑펑 그치면서 모처럼 전국에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미뤄뒀던 뻥
1: 안녕하세요.

0: 저절로 돌아가는 일상은 없습니다. KCC 건설 스위첸 코어의 아이콘 얼음 정수기 미니 미니 아이콘 미니 아이콘 나이 초소형 사이즈로 작아졌다. 얼음 정수기도 결국 코어이거나 아이콘이거나 코어의
1: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최고의 요리 비결이 소개하는 곽영란의 최고의 한식 레시피. 한끗 다른 비법이 담긴 보양식 한 그릇. 고소한 잣죽과 함께 먹는 잣죽 삼.

0: 설탕부터. 기본 재료로 건강하게 맛을 낸 새콤한 곁들이. 오래 보관해도 식감이 살아있는 아삭한 연근 피클까지. 한식 요리의 교과서. 박영란 요리연구가의 품격 있는 한식 레시피. 지금 공개합니다.
1: 안녕하세요. 최우비의 아들 광희입니다.
2: 안녕하세요. 박영란입니다.
1: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2: 네, 반갑습니다.
1: 선생님, 이 땀 뻘뻘 흘리는 더운 여름에, 이 여름에 특히 힘든 시기인데요.
2: 그렇죠.
1: 원기가 약할 때, 이 기가 허할 때, 입맛이 없을 때 삼계탕을 꼭 찾게 되거든요.
2: 그렇죠. 예.
1: 이 말복을 앞둔 잡죽 삼계탕. 재료 한번 볼까요?
2: 네. 삼계닭이고요. 0개로. 500에서 600g 정도 준비하시면 되고, 오늘은 500g짜리 준비했습니다.
1: 네.
2: 예. 여기 이제 약재가 들어가거든요.
1: 예?
2: 황기 들어가고요. 엄나무 들어가고, 삼계탕이니까 이제 삼이 들어가죠. 그죠?
1: 예. 예.
2: 그 다음에 부재료로 이제 찹쌀 들어가고, 대추, 그 다음에 마늘.
1: 예.
2: 밤. 그러니까 마른 거 들어가도 되고, 오늘 저는 그냥,
1: 예.
2: 젖은 밤.
1: 젖은 밤, 생밤.
2: 예, 생밤 예.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대파 있으면 되고요.
1: 네.
2: 오늘 이제.
1: 특히 오늘 특별히
2: 네.
1: 잣죽을 만들어주신다고.
2: 네. 예.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잣죽이 같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1: 예.
2: 잣죽을 삼계탕을 끓여서 잣죽을 같이 넣어서 먹는 그런 삼계탕입니다.
1: 아주 고소하고 네. 맛있을 것 같은데요.
2: 예.
1: 더운 말복을 이겨내는데 으뜸인 잣죽 삼계탕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요리 시작해볼게요. 자, 선생님, 일단 이 연계를 보니까
2: 네네.
1: 힘이 불끈불끈 솟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삼계탕 먹고 나면 힘이 나니까 하잖아요. 자, 오늘은 이 연계를 준비하셨다고요. 특별히
2: 네.
1: 준비하신 이유가 있나요?
2: 이제 닭이
1: 네.
2: 너무 크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500에서 600g 정도 준비하셔야지 닭이 부드럽기 때문에
1: 네.
2: 오늘 500g 정도짜리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1: 그럼 일단 이거 손질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2: 네. 손질 한번 해보도록
1: 그럴까요?
2: 할게요. 네.
1: 자. 이렇게 생닭을 사와도
2: 네, 네,
1: 저희가
2: 네.
1: 손질할 부분이 이제 생기잖아요.
2: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날개 부분을 이렇게 이제
1: 예.
2: 잘라주시고요. 예, 예.
1: 날개 끝쪽은 또 안 먹으니까, 그죠?
2: 예, 예. 이쪽은 이제 안 먹죠.
1: 예.
2: 잘라주고. 그 다음에 이 뒷부분에 여기 꽁지?
1: 맞아요. 네, 꼬리
2: 예,
1: 부분에.
2: 여기에 기름이 많아요.
1: 맞아요.
2: 그리고 이렇게 벌려보면은 여기 기름이 이렇게 많이 붙어 있잖아요.
1: 네네.
2: 예, 요거 떼어주시면 돼요.
1: 아, 요것도 깔끔하게.
2: 예.
1: 사실 삼계탕 이 국물이 네. 깔끔하고 담백하면 좋잖아요.
2: 그렇죠. 예.
1: 그리고 뼈 있는 부분
2: 안에
1: 그렇죠?
2: 보면 이제 안에 손가락을 이렇게 집어넣고
1: 예.
2: 안에 이렇게 살살 문질러가지고
1: 네.
2: 이렇게 이제 흐르는 물에다가 이제 씻어주시면 돼요.
1: 요 정도 크기의 닭이
2: 예.
1: 딱 그냥 한 끼에 먹기 좀 적당한 것 같더라고요. 너무 많지도 않고
2: 예,
1: 적지도 않고.
2: 예. 너무 크면 또 남기게 되니까는
1: 맞아요.
2: 그래서 보통 이제 500에서 600짜리를 많이 쓰는데 500g 하면 그냥 성인 한 명 그냥 혼자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1: 네.
2: 그래서 이렇게
1: 사실 뭐 이 과정에는 되게 번거롭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별거 아닌 과정이잖아요.
2: 네네네.
1: 이 과정을 통해서 확실히 음식 맛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2: 그렇죠. 그러니까 음식이 깔끔하고 잡내가 없어져요.
1: 그러게요. 예. 지금 이렇게 헹궜는데도
2: 네네.
1: 이렇게 많이 나와요.
2: 네. 씻었는데 또
1: 예?
2: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1: 그러게요.
2: 네. 네.
1: 자.
2: 손질을 했고요.
1: 네.
2: 손질하고 이제 닭은 손질했는데
1: 네?
2: 이걸 끓일 때 이제
1: 네.
2: 국물이 있어야 되죠.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1: 네.
2: 근데 오늘 이제 물 대신에 황기하고 엄나무를 넣고 끓여가지고 그 물을 가지고
1: 삼계탕 끓이실 건가요?
2: 네, 끓일 거거든요.
1: 네.
2: 그래서 그러면 이걸 먼저 올려놓을까요?
1: 그럴까요?
2: 네네.
1: 자, 그럼 여기서 도마 위에서 이걸 먼저 넣고 한번
2: 네.
1: 끓여볼게요. 물은 네. 얼마큼 하면 될까요?
2: 물은 좀 넉넉히 준비하시면 되고 한 4리터 오늘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1: 네.
2: 50분 정도 끓일 거기 때문에 물이 좀 넉넉해야지 돼요.
1: 네.
2: 예, 그래서 물에다가 엄나무를 먼저 넣겠습니다.
1: 이제 엄나무를?
2: 네, 엄나무.
1: 예.
2: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한 2쪽 정도 넣으시면 돼요.
1: 2쪽.
2: 엄나무, 네. 그다음에 이제 황기.
1: 저는 처음 봐요, 선생님.
2: 예. 이거 황기는
1: 예.
2: 여름에 땀 많이 흘리고 그럴 때 되게 좋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약재거든요.
1: 네.
2: 그래서 이렇게만 올려서 이제 50분 끓기 시작하면 50분을 끓이시면 아주 누스름하게 이제 약재 물이 나오거든요.
1: 오. 예. 자 그럼 한번
2: 네.
1: 한번 맛있는 물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이제 불을 킨 상태에서. 불세기는 어느 정도 할까요, 선생님?
2: 처음에 끓기 시작하기 전에는 센 불로 해서 끓기 시작하면 중약불로 줄여주시면 돼요.
1: 네, 이렇게 해서 한 네. 50분 정도
2: 네.
1: 끓이면 된다는 거죠?
2: 네, 네.
1: 끓이는 동안
2: 네.
1: 그럼 이제 닭 배 안에 네. 채워봐야겠죠?
2: 네, 네, 네. 그럼 자.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0: 그러면 이제 닭에다가
1: 네.
0: 지금 이제 인삼하고 이제 재료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자, 그래서 재료를 한번 넣어볼게요. 네.
0: 이렇게 보면 이 안에가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뚫려져 있잖아요.
2: 맞아요.
0: 예, 그래서 이제 내용물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처음에 넣을 때는 삶을 먼저 넣어주세요.
1: 삶을
0: 안쪽으로 이렇게 깊이 이렇게 먼저 넣어주세요.
1: 이 삼계탕에 꼭 삶이 빠지지 않고 들어가더라고요.
0: 네, 그렇죠. 삶이 꼭 들어가죠.
1: 예. 예.
0: 그 다음에 이제 밤을,
1: 예.
0: 밤을, 생밤 오늘은 맞아요. 이제 3개 정도 넣고요.
1: 근데 이 말린 밤을 또 헌밤이라고 또
0: 네.
1: 하죠.
0: 네네네.
1: 그게, 그걸 갖고 계신 분은 이걸
0: 그걸
1: 불려서.
0: 넣으셔도 돼요. 불려서 넣으시면 네. 돼요. 불려서 넣으시면 되고, 얘는 그냥 넣으면 되고요.
1: 예.
0: 그 다음에 대추도 이제 예, 3개 넣고. 정도 넣고요. 그 다음에 찹쌀을 넣는데, 예. 찹쌀을 이제 너무 많이 넣으면은 잘 안 익어요.
1: 예. 아, 이게. 맞아요. 오래
0: 네.
1: 걸려요.
0: 네, 잘 안 익으니까는 적당히 넣으시는 게 좋죠. 그래서 너무 꽉꽉 누를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볍게 한 3번 정도 제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1: 한 3번 정도?
0: 네.
1: 3번 정도 넣는 게 그냥 또 한 끼에 먹기 적당한 정도, 그죠?
0: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밥을 더 넣고 싶으면 나중에 국물에 조금 더 넣으셔도 되고, 오늘 네. 같은 경우는 이제 잣죽이 들어가니까.
1: 맞아요.
0: 예, 잣죽이 들어가니까 좀 이제 그만 넣으셔도 되죠. 그죠?
1: 네.
0: 이만큼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오늘은 생, 이렇게 이제 그냥 찹쌀 불린 걸 넣는데,
1: 네.
0: 요거를 이제 쪄서, 찹쌀을 쪄서 넣으시기도 해요. 그래서 많은 양을 하실 때는
1: 네.
0: 찹쌀을 쪄서 이 뱃속에 넣으면 좋아요.
1: 그러니까 조리 시간이 네. 좀 줄어들 것 같고
0: 네.
1: 닭 크기에 따라서 넣는 네. 양도 조절하시면 될 것 같아요.
0: 그렇죠. 예, 그건 어렵지 않으니까.
1: 네. 네. 이거 잘 이제 오므려야 되는데.
0: 네, 오므려야 되는데 안에 이렇게 보면은 네. 이렇게 이렇게 그냥 뭐 옛날에는 막 묶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럴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는 다음에 이 다리 여기 눌러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가볍게 쏙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1: 네, 지금 화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0: 네, 이 부분.
1: 네.
0: 여기 이제 힘이 저기 좋은 분들은 이걸 그냥 손으로 이렇게 누르면 뚫어지는데
1: 예.
0: 우리는 뭐 이제 칼로 하도록 할게요.
1: 네, 칼로.
0: 칼로 이렇게 예. 여기를 칼로 이렇게 이제.
1: 아마 어딘지 아실 것 같습니다. 화면 네네. 보고 하시면
0: 예,
1: 되고요.
0: 예. 이렇게 그러면 이제 칼로도 좀 칼집을 내주시고.
1: 아, 이렇게 해서 다리를 네, 꼬아주네요.
0: 예. 여기다 그냥 꼬아서 이렇게 집어 넣어주세요.
1: 빠지지 않게끔.
0: 예. 이렇게 하면 그냥 간단하죠.
1: 그러게요.
0: 예, 예.
1: 네. 자, 그러면 선생님, 이제 네. 닭이 준비가 됐어요.
0: 네.
1: 그리고 저희가 이제 밑국물이 잘 네. 끓고 있거든요.
0: 네, 네.
1: 한번 가볼까요? 닭을 네. 한번 넣어봐야 될 텐데.
0: 네.
1: 자, 50분 더 저희 끓여봤습니다. 한번 볼까요?
0: 예.
1: 우와. 아주 진하게 우러났는데 이 향이 네. 굉장히 좋아요.
0: 그죠, 예. 그러니까는 당귀라든가 이런 예. 한약재가 들어가면 한약 그 냄새가 많이 나갖고 어린이들은 싫어하거든요.
1: 맞아요.
0: 예, 근데 이렇게 하면 어린이들도 엄청 냄새 안 나니까 한약 냄새가 안 나니까는
1: 네?
0: 그렇지만 효능은 좋고.
1: 이 자극적이지 않고 향이 근데 구수하면서도 그렇죠.
0: 네.
1: 오.
0: 그래서 막 이렇게 피로 회복.
1: 네.
0: 그다음에 원기도 회복해주고 그다음에 간에 되게 좋아 이게
1: 아.
0: 이 엄나무 같은 게 특히.
1: 이 여름철에 좋겠네요 또.
0: 네네네. 면역력도 좋아지고.
1: 네. 네. 자 한번 이걸 건져내 볼까요 네. 그러면?
0: 건져내고
1: 네.
0: 저기 안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이거는 이제 그냥 한 거를
1: 네.
0: 일단 이제 그냥 안치세요.
1: 아 바로.
0: 네. 치시고.
1: 자 그럼 이 위에다가 저희가 네. 우린 물을 넣어야 되는 건가요?
0: 아, 네, 우린 물을.
1: 네.
0: 그러니까 왜냐면 얘랑 끓이는 시간이 이제 다르기 때문에
1: 네.
0: 미리 충분히 우려놓는 게 좋고요.
1: 네.
0: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있을 때는 전날 찬물에다 담가놨다가
1: 네.
0: 담가놨다가 만드는 날 그냥 끓이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게 하면 여기서 저 좋은 효능이 더 잘 우러나오기 때문에.
1: 네, 그럼 제가 네. 한번 부어드릴까요?
0: 네, 거기다 부어주세요.
1: 네. 그러니까
0: 넉넉하게.
1: 얼마큼 부을까요?
0: 넉넉히 이만큼 넣어주세요.
1: 자,
0: 네.
1: 자 닭들이
0: 잠길 정도. 그렇죠. 예,
1: 이 정도 괜찮나요?
0: 네네네. 네, 네,
1: 살짝만 네. 다리가 조금 올라온 정도로만.
0: 예. 이렇게 자, 해가지고 이제
1: 예.
0: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1: 아, 요 상태로 한 몇 분 정도 끓이면 될까요?
0: 아, 이거는 이제 50분 정도 이것도 끓여주시고요.
1: 네.
0: 좀 육질이 좀 이렇게 씹히는 맛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면은 50분 안 끓이셔도 돼요. 그런데 이제 부드럽게 이제 삼계탕을 드시고 싶으면 50분 끓이시면 딱 좋습니다.
1: 선생님 그러면 닭이 맛있게 익는 동안 저희 잣죽을 한번 만들어 가볼까요?
0: 예예. 이제 맵쌀을 먼저 갈아야지 되고요. 맵쌀에다가
1: 네.
0: 그다음 맵쌀을 이제 끓여서 죽을 만들다가 그다음에 잣을 넣는 거거든요.
1: 네.
0: 그래서 맵쌀 불린 맵쌀을
1: 네.
0: 동량의 물을 넣고 갈도록 하겠습니다.
1: 자, 이거 불리는 건 어느 정도 불려주면 될까요?
0: 불리는 건 한 30분 정도 불리시면 되고요.
1: 30분 정도. 자, 한번 넣어볼게요.
0: 네,
1: 예. 아니 사실은 저도
0: 네.
1: 물론 삼계탕도 그렇고 근데 뭐 음식을 먹고 나서 항상 이 죽이 땡길 때가 있어요.
0: 맞아요. 예.
1: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샤브샤브 먹고 나서도 저는 죽 꼭 먹거든요.
0: 예.
1: 그래서 오늘도 이 삼계탕 먹고 나서 이 잣죽까지 먹고 나면 너무 기분이
0: 네.
1: 좋을 것 같아요.
0: 네, 맞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또 밥을 그러니까는 어떤

0: 음식을 먹어도 이렇게 좀 전분이 탄수화물이 좀 들어가야 이제 든든하고 잘 먹었다 이런 맞아요, 느낌이 맞아요. 들잖아요. 지금 이제 쌀 불린 쌀하고 이제 같은 양의 물을 넣어주세요.
1: 동량의 물을 넣으시고
0: 물 넣고 이걸 이제 갈아주세요.
1: 아 잣은 안 넣고
0: 따로 이제 같이 넣으면 분해되기 때문에 이제 쌀 따로 갈고 그다음에 잣 따로 갈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1: 이거 곱게 갈면 되나요?
0: 네, 곱게 갈아주세요.
1: 네.
0: 여기다 따라주세요.
1: 곱게 갈렸어요, 선생님. 네네.
0: 그러니까 이제 조금 씹히는 맛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좀 거칠게 갈으셔도 되고요. 네. 요거 이제 곱게 이제 저희가 갈았고요. 네. 요거 이제 요렇게 준비해 놓고요. 네. 이제 잣을 갈도록 할게요.
1: 네,
0: 잣도 이제 여기다 놓으시고요. 네. 잣 동량으로 이제 그게 반 컵이거든요. 네. 반 컵에 물을 여기다 부어주세요.
1: 이렇게 똑같이 동량으로.
0: 네. 예.
1: 근데
0: 거기다 조금 저 이렇게 예.
1: 조금 예. 덜.
0: 이렇게 해서 네. 여기서 이제 갈아주세요.
1: 네. 네.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따로 가는 이유가
0: 분리되기 때문에.
1: 분리되기 때문에.
0: 네, 여기 이제 지방이 들어 있으니까는 네. 이렇게 이렇게 같이 끓이다 보면은 같이 하면 분리돼서 이제 따로따로 갈아줄 수 있는 거예요.
1: 자, 선생님 다 갈린 것 같은데요. 네. 넣어볼게요.
0: 그러면 이제 그거는 지금 이제 넣는 게 아니라 네. 이제 따로 요거를 먼저 끓인 다음에 이제 넣는 거예요.
1: 오, 알겠습니다.
0: 네. 얘를 먼저 이제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예. 그래서 이제 얼른 저어주셔야 돼.
1: 이렇게 하나 얼마나 저어주시면 될까요?
0: 얘가 이제 농도가 이제 되직해질 거거든요.
1: 네네.
0: 예, 지금 되직해지고 막 있어요. 예.
1: 네.
0: 예.
1: 선생님. 네. 이제 어느 정도 많이 되직해졌어요. 농도가 났는데요.
0: 네.
1: 지금 아까 물을 붓고 한 몇 분 정도 저희가 끓인 거죠, 이렇게?
0: 이제 끓게 한 7분 뭐 이 정도는 끓이셔야 되고요.
1: 네.
0: 요거는 이제 죽이어도 밥하는 것처럼 끓으면은 불을 줄여갖고 좀 뜸을 들이는 것처럼 좀 한 1분 정도는 또 그냥 또 놔두셔야 돼요.
1: 네, 지금 이 약불로 하고 있고요.
0: 네. 끓으면 이제 얘를 불을 끄세요.
1: 아, 예, 이제 끕니다.
0: 불을 끄시고.
1: 네.
0: 그런 다음에, 그러니까 막, 죽이 끓고 있을 때, 센 불에 끓고 있을 때 잣 갈은 걸 넣으면 얘가 다 금방 다 퍼지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불을 끄고 이제 조금씩 얘를 천천히 조금씩 넣어주시면 돼요.
1: 그럴까요? 네. 한 불에 다 끼얹는 게 아니네요.
0: 네. 이렇게 넣으시고 이렇게 좀 되직하잖아요, 이것도 그죠?
1: 네.
0: 이렇게 해가지고 네.
1: 자, 제가 들고 있을까요?
0: 네. 천천히 섞어주시면.
1: 네. 선생님, 예. 저도 잣죽을 아직 못 먹어봤는데 네. 잣죽의 네. 맛은 어떤지 네. 선생님 드셔보셨으니까.
0: 아, 뭐. 너무 고소하고
1: 예.
0: 먹고 나면 입안에 막 그 향이 예.
1: 그리고 저 무엇보다 속이 너무 편안할 것 같아요.
0: 네, 속도 편안하고 소화도 너무 잘 되고
1: 네.
0: 그래서 이제 천천히 이제 이렇게 이제 섞어서 불 제가 이제 약하게 해놨어요.
1: 자 이렇게 저희 또 잣죽이 네. 완성이 됐고요.
0: 완성이 됐고요.
1: 옆에는 또 맛있는
0: 네.
1: 삼계탕이
0: 예, 아이고
1: 우와 잘 익었어요. 네. 50분 정도 저희가 끓였는데 완벽하게 익은 거죠.
0: 네. 이렇게 이제 젓가락으로 찔러봤을 때 이제 핏물이 안 나오면은 이렇게 핏물이 안 나오면은 그리고 이제 부드럽게 쏙 들어가잖아요.
1: 네.
0: 예. 그럼 이제 다 익은 거죠. 이렇게 부드럽게 되게.
1: 네. 예. 자, 그럼 한번 옮겨서 담아볼까요, 이제?
0: 담아볼게요. 네. 네. 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이야. 아주 한 마리가 그냥 튼튼하게 들어갔는데요. 저희가 이제 맛있는 약재에서 우려낸 국물을 이렇게 넣는데 국물이 얼마나 깔끔하고 담백할까요, 선생님? 깊은 맛이 나면서.
0: 예, 아주 저기 깔끔하지, 시원하고.
1: 그러게요, 그러게요.
0: 그래서 이렇게 국물을 이제 내가 이제 먹을 수 있을 정도의 국물을 넣으시고 그다음에 여기다 이제 잣죽을 여기다 이제 집어넣는 거예요.
1: 와, 이것도 새롭네, 그렇죠?
0: 이거 한번 드시면은 막 잊지 못할 맛이에요.
1: 아, 그래요?
0: 예, 예. 그래서 이제 죽은 뭐 이제 넉넉하게 더 드시고 싶으면 더 드시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드시면 되고요.
1: 야.
0: 그래서 이걸 이제 드실 때 이제 싹 풀어서 드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파를 조금 이제 올려주시고요.
1: 아직 국물이 진한 게.
0: 여기다 좀 넣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고서 소금하고.
1: 네.
0: 그 다음에 이제 후추 넣고.
1: 네.
0: 이제 드시면 되죠. 네.
1: 보기만 해도 든든합니다.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잣죽 삼계탕이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잣죽 삼계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달걀 날개 끝부분과 꽁지 부분을 제거하고 내장과 기름도 제거한 뒤 물에 깨끗이 씻어주세요. 냄비에 물과 엄나무, 황기를 넣어 50분 정도 끓여줍니다. 황기와 엄나무는

0: 전날 찬물에 담가놓고 끓이면 진한 맛이 더 잘 우러나와요. 닭 뱃속에 수삼, 밤, 마늘, 대추, 불린 찹쌀을 넣고 닭다리에 칼집을 넣어 다리를 꼬아주세요. 냄비에 닭을 넣은 뒤 끓인 미국물을 붓고 50분 정도 끓여줍니다. 끓는 동안 믹서에 불린 맵쌀과 물을 넣어 곱게 갈아주세요. 믹서에 잣과 물도 따로 곱게 갈아줍니다. 잣과 맵쌀을 같이 갈면 잣기름이 나와 분리되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갈아주는 게 좋아요. 냄비에 간 맵쌀을 넣고 저어가며 끓이다가 간 잣을 나눠 넣어가며 섞어주세요. 마지막으로 뚝배기에 닭을 넣고 삼계탕 국물을 담은 뒤 잣죽을 담고 송송 썬 대파를 올리면 잣죽 삼계탕이 완성됩니다.
1: 선생님, 이 연근은 조림 대신 새콤달콤한 피클로 만들면 밥뿐만 아니라 많은 요리에 곁들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 동글동글 한 입에 쏙 즐길 수 있는 연근 피클 재료를 한번 살펴볼까요?
2: 네. 연근 들어가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오늘은 제가 이제 매실을 같이 넣어서 이제 피클을 만들 거거든요. 네네. 레몬 들어가고 그다음에 생강, 그다음에 향긋한 깻잎이 들어갈 거예요.
1: 네. 네. 이렇게 재료가 준비됐고 네네. 선생님 보통 우리가 이 피클을 만들 때 물을 사용하는데 네네. 선생님은 조금 특별한 물을 사용하신다고요?
2: 네. 제가 다시마 우린물을 네. 감칠맛이 최고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거의 이제 음식 할 때 이렇게 다시마 우린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 네. 자, 거기에 또 이건 뭐죠, 선생님?
2: 이거는 피클 만들 때 들어가는 네. 이제 향신 피클링 스파이스라고 하고요. 네. 여기는 이제 뭐 겨자 씨도 들어가고 통후추, 네. 뭐 정향, 뭐 계피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들어가서 한 가지만 들어간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향이 네. 독특한 향이 나면서 아주 뒤끝이 깔끔한 이런 피클이 만들어지는 거죠. 예. 근데 그게 이제 없을 때는 네. 이렇게 여러 가지가 들어간 피클링 스파이스가 없을 때는 그냥 통후추하고 월계수잎 요 정도만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1: 네. 네. 자, 비주얼은 물론 맛까지 상큼해서 계속 입으로 들어가는 연근 피클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2: 네. 그러면 이제 연근을 네.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그러니까요.
2: 연근이 이제 요즘 이제 햇 연근이 막 나왔어요.
1: 맞아요, 맞아요. 네.
2: 이제 보통 조림 같은 거 하고 그럴 때는 약간 도톰하게 썰는데요. 네. 오늘처럼 이렇게 이제 피클 할 때는 너무 두껍지 않게 얄팍하게 썰어주시면 돼요.
1: 저도 연근 원래 잘 안 좋아하는데 네. 이렇게 연근 피클은 진짜 찾아 먹게 되더라고요.
2: 네. 이렇게 이제 썰어가지고 예. 썰어서 이제 데치도록 네.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전분이 많이 나와요 이게요.
1: 맞아요.
2: 그래서 전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한번 이렇게 물에다 담궈놨다 전분이 좀 빠지면 예. 이걸 이제 한번 데치도록 하겠습니다.
1: 선생님 한번 네. 데치는 이유는 뭐예요?
2: 데치면 이제 떫은 맛이 나거든요 얘가요. 예. 떫은 맛도 제거해주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연근에 전분이 많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이걸 그냥 담그면 굉장히 뻣뻣한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예. 그런데 이렇게 이제 전분을 한번 익혀주는 거죠. 살짝 익혀주면은 아주 부드럽게 예? 연근이 부드러워져요.
1: 그래서 저희가 끓는 물에 지금 넣었죠.
2: 네네.
1: 네. 이건 뭐예요, 선생님?
2: 식초거든요. 식초를 예. 조금 이렇게 넣어주세요.
1: 식초를 넣으면 조금 달라지나요? 네.
2: 식초를 넣어야 떫은 맛이 더 없어져요.
1: 아, 네. 연근 특유의 그 약간 떫은 맛이 있긴 한데 네. 그걸 식초가 이제 잡아준다는 거죠?
2: 네. 그것도 잡아주고 그다음에 색깔이 변하지가 않아요. 깨끗한, 예, 깨끗한 이런 색깔이 되거든요. 예. 여기서 너무 많이 익혀주지는 않고요. 겉에 있는 전분이 그냥 응고된다, 이렇게 이제 익는다, 요 정도까지만 예.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이제 건지도록 하겠습니다.
1: 자, 네. 넣은 후에 한 30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2: 예, 그러니까 길어야 1분 내로 오케이. 이제 하시면 돼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찬물에다가 네. 이렇게 이제 헹궈주세요.
1: 자, 한번 헹궈볼게요. 네. 자, 장아찌는 네. 절인 물이 중요하듯이.
2: 네네네. 네, 네.
1: 자, 네. 오늘 특별한 재료를 준비하셨는데 다시 국물을 준비하셨어요.
2: 네. 이제 다시마 네. 저기 밑국물 네. 준비했고요. 요거 넣고 네. 그다음에 이제 설탕 넣고요.
1: 네.
2: 설탕 넣고
1: 요거 이제 불 끈 상태에서 하는 건가요?
2: 이제 불 제가 이제 올릴 거예요.
1: 살짝 올리면서 네.
2: 그다음에 이제 소금이 들어가는데 요, 네. 여기 들어가는 거 이제 될 수 있으면
1: 네.
2: 천일염 굵은 소금 예.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1: 한번 녹여보겠습니다. 네.
2: 그럼 금방 녹거든요.
1: 네.
2: 예. 이렇게 녹으면 이제 끓으면 네. 끓으면 식초 넣고 네네 이렇게 이제 해갖고 이제 끓으면 네. 끓으면

0: 이제 식초를 넣어주세요. 식초를 넣어주시고요.
1: 어느 정도 끓었을 때 네, 넣어주시고요.
0: 그런 다음에 이제 얘가 끓기 시작하면은 끓기 네. 시작하면은 피클링 스파이스를 넣어주세요. 넣어주시고 월계수잎도 이제 같이 넣어주세요.
1: 네.
0: 월계수잎을 넣어주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불을 이렇게 꺼주세요.
1: 네. 네.
0: 끄고 한김 나가면 뜨거울 때 버실 거예요.
1: 아, 한김 네. 나가면.
0: 네, 그럼
1: 자 이렇게 이제 네. 끓었고요. 네. 자, 이제 한번 준비를 해볼까요?
0: 네. 여기다가 이제 지금 이제 물기가 빠졌잖아요. 네? 여기다 통에다 담으세요.
1: 아, 진짜 간단해요. 그냥 연근 썰기만 했죠, 저희가. 한번 데치고.
0: 맞아요.
1: 식초 네. 넣고.
0: 네. 이렇게 하고 이제 중간에 이제 네. 레몬 이제 이렇게 한 개.
1: 중간중간.
0: 네, 깻잎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매실.
1: 매실도 넣어볼게요.
0: 예. 요거는 3년 된 매실이거든요. 아. 예. 그런데도 저... 아삭아삭해요.
1: 어. 이 아삭아삭함 중요해요, 선생님.
0: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넣고 네. 나머지를 이제 좀 넣고 넣어주세요. 네.
1: 아까처럼
0: 네. 레몬도 넣어주시고
1: 예.
0: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생강 있었잖아요. 생강도 같이 넣어주시고 그다음 깻잎 넣어주시고
1: 네.
0: 그다음에 매실.
1: 매실 이게 중간 중간 또 매실 씹으면 그렇게 달콤하고 맛있겠어요, 선생님.
0: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만들어 놓으시면 활용도가 되게 많아 잘 어울려요.
1: 맞아요.
0: 예. 단초물을 붓도록 하겠습니다.
1: 제가 부어볼까요, 그럼?
0: 네, 네.
1: 선생님 근데 이렇게 뜨거울 때 붓는 이유는 뭐예요? 네.
0: 뜨거울 때 보면은 이렇게 채소에는 이렇게 무르게 하는 효소가 들어 있어요.
1: 네네.
0: 예, 그래서 이렇게 뜨겁게 넣어주면 그 무르게 하는 효소가 활성을 못해,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뜨거울 때 버주는 거예요.
1: 오히려 더 아삭하겠네요.
0: 네, 이게 이제 다 식으면 이제 뚜껑을 닫고 예. 이제 시원한데 냉장고에다가 보관하셨다가 드시면 되고요.
1: 네.
0: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한번 데쳐서 만들었기 때문에 뭐 바로 오늘부터 드셔도 돼요. 오늘부터 드셔도 되고 냉장고에 보관하셔서 아마 석 달 까지도 세 달 뭐 이렇게까지도 드실 수가 있으니까는
1: 네?
0: 만드실 때 넉넉히 만드시면 좋고요.
1: 네.
0: 그다음에 이 용기는 뜨거운 걸 넣어도 되는 용기이기 때문에 이제 네. 여기다가 이제 한 거고요.
1: 용기 잘 선택하시고
0: 이제 미리 이제 만들어 놓은 거.
1: 네네. 자 한번 열어볼게요. 네. 자, 와.
0: 지금 이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예. 똑같이 이렇게 담궜어도 지금 물이 조금 이 정도 안 잠겼잖아요.
1: 예.
0: 시간 지나면 또 이제 다 잠겨 이게.
1: 아, 그러게요. 네. 물도 좀 덜 생기고 그리고 선생님.
0: 네.
1: 그리고 색깔이 갈변하지도 않고 네. 아삭거리는 식감이 살아 있는 것 같아요.
0: 네. 살아 있어요, 이게 아삭아삭해요. 네.
1: 이야. 아니 색깔도 약간 누렇게 될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전혀 아니네요, 선생님. 네.
0: 변하지 않아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매실하고 같이 드시면 좋고요.
1: 예?
0: 네. 그래서 이렇게.
1: 오, 되게 기존에 먹었던 피클과 좀 다른 느낌이에요.
0: 그러니까 이런 피클 같은 거는
1: 예.
0: 신맛이 들어가잖아요. 시고 달콤한 거기 아, 네, 때문에 네. 많이 짜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1: 간을 네. 너무 세게 안 하셔도 된다.
0: 네, 네, 네.
1: 이 더운 여름에 네. 아주 차게 해서 먹어도 맛있을 것 같습니다.
0: 시원하게 이제 차갑게 해야 맛있죠.
1: 그렇죠?
0: 예, 예.
1: 네, 이렇게 새콤달콤 맛있는 연근 피클이 완성됐습니다.
2: 연근 피클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선 연근을 얄팍하게 썬 뒤 찬물에 담가주세요. 끓는 물에 연근과 식초를 넣어 1분 정도 데친 뒤 찬물에 헹구고 물기를 제거해줍니다. 냄비에 다시마 물, 설탕, 소금을 넣어 녹여주세요. 그런 다음 식초, 피클링 스파이스, 월계수잎을 넣고 끓으면 불을 꺼줍니다. 밀폐용기에 연근, 레몬, 깻잎, 매실 절임, 생강을 켜켜이 쌓은 뒤 끓인 단촛물을 부어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연근 피클이 완성됩니다. 시골 밥상이 떠오르는 박영란의 구수하고 정겨운 반찬 레시피. 익숙한 재료들의 색다른 만남. 호박과 김치의 조합이 만들어낸 밥도둑 반찬. 구수한 된장 양념에 자글자글 졸여 침샘 자극하는 호박 된장 지짐이부터 기력 회복엔 이만한 반찬이 없다. 더덕으로 만드는 장아찌 반찬. 향도 좋고 맛도 좋은 건강 만점 더덕 장아찌까지. 한식 요리의 교과서. 박영란 요리연구가의 품격 있는 한식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1: 안녕하세요. 최우비 아들 광입니다.
0: 안녕하세요. 박영란입니다.
1: 네. 선생님, 오늘 요리는 네. 뜨거워도 차가워도 맛있는 좋은 반찬이라고 들었는데요.
0: 네.
1: 이 호박, 된장, 지짐이 재료를 한번 살펴볼까요?
0: 네. 둥근 호박을 오늘 준비했고요.
1: 네.
0: 요즘 이렇게 맛있게 이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둥근 호박.
1: 아. 예. 자, 둥근 호박 준비됐고요. 네. 이건 뭔가요, 네. 선생님?
0: 이거는 이제 뭐 디포리라고 그러기도 하고 넙대기라고 하기도 하고 밴댕이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1: 들어봤어요.
0: 네네. 예, 국물 맛으로 아주 훌륭한 거.
1: 네.
0: 예, 이거 같이 넣을 거고요.
1: 네.
0: 그다음에 고추하고 그다음에 양파 들어가고.
1: 네.
0: 오늘은 주인이 호박이고.
1: 네.
0: 그다음에 이제 김치가 이제 받쳐줄 거예요.
1: 서브가 네. 또 김치고요.
0: 네.
1: 선생님, 이 호박에 어울리는 된장 양념.
0: 네네.
1: 아무래도 이 양념 비율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0: 네네.
1: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네. 또?
0: 그래서 이제 다시마 이제 우린물이 꼭 들어가고요.
1: 네.
0: 그다음에 이제 된장하고 고추장이 같이 들어가요.
1: 네.
0: 장이 들어가는 음식은 장이 한 가지 들어가는 것보다 여러 가지 같이 들어가는 게 훨씬 맛있거든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그래서 된장도 들어가고 고추장도 들어가고 간장도 들어가요. 네. 그래서 파마늘, 뭐 이제 생강 이런 것도 고춧가루랑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1: 예.
0: 같이 양념해가지고 이제 뭉근하게 끓이는 반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기대가 되는데요.
0: 네, 네.
1: 이 된장 양념에 짭조름하게 졸여서 이 갓 지은 밥 위에 올려 먹으면 맛이 기가 막힐 것 같습니다.
0: 네.
1: 자, 본격적으로 요리를 시작해 볼게요.
0: 네, 네.
1: 자, 그럼 오늘의 요리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
0: 네.
1: 자, 저는 이 둥근 호박을
0: 네.
1: 거의 처음 보는 거예요.
0: 아, 그러셨어요?
1: 너무 신기한데.
0: 네. 네.
1: 요거는 지금이 제철인가요?
0: 네. 아까는 이제 여름에도 이렇게 많이 나오고요. 또 가을에도 요런 호박이 나와요. 그럼 또 가을에 나오는 호박은 또 맛이 조금 달라요.
1: 맞아요, 맞아요.
0: 네, 네, 네.
1: 뭐 호박은 사시사철 먹을 수 있지만 지금 먹으면 또 제일 신선하게 먹을 수 있다고.
0: 그렇죠.
1: 이 둥근 호박은.
0: 네. 이건 이제 손질하는데요. 저게 조그맣게 썰지 않고 저는 큼직큼직하게 할 거거든요.
1: 네.
0: 네. 그래서 이렇게 끝에만 좀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1: 네.
0: 예. 길이로 한번 네. 이렇게 반을 이렇게 잘라주세요. 반을 잘라주시고요.
1: 네.
0: 안에를 씨가 이제 이렇게 조금 들어있잖아요.
1: 예.
0: 씨를 조금만 이제 파주세요. 이거를요. 네네네.
1: 손가락으로
0: 네네. 이걸 할까요? 예.
1: 선생님, 이 둥근 호박의 특징이 뭘까요?
0: 둥근 호박은 이제 단맛이 되게 많이 있어요. 이게요. 그 다음에 과육이
1: 네?
0: 이 과육이 굉장히 부드러우면서도 또 이렇게 쫄깃쫄깃하고 뭐 이런 맛이 또 나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오늘 이제 두 개 정도 할 거기 때문에
1: 네.
0: 이렇게만 잘라주세요.
1: 네.
0: 이렇게 잘라주셔.
1: 이렇게.
0: 예, 예. 이렇게 잘라가지고 예, 이렇게 이제 두 개 준비했습니다.
1: 네.
0: 네.
1: 자,
0: 네.
1: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양념까지 다 만든 후에 저희가 네. 조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자. 여기 이제 들어가는 게 이제 된장하고요.
1: 네.
0: 예, 된장. 된장이 들어가고요.
1: 들어가고요.
0: 이제 간장이 들어가죠. 요런 데 들어가는 간장은 이제 국간장이 들어가야지 돼요.
1: 네.
0: 국간장. 그다음에 이제 예. 고추장 넣고요.
1: 근데 선생님께서 아까 네. 재료 소개하실 때
0: 네네.
1: 이 장은 한 가지 장 말고 두 가지 장이 섞여야 맛있다고
0: 네네.
1: 하셨는데
0: 네네.
1: 이유가 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 그러니까 이제 장에 된장만 넣으면 된장 맛만 나잖아요.
1: 맞아요.
0: 예, 근데 또 간장의 맛은 또 짠맛이어도 간장의 그 특이한 그 아미노산 이런 것들이 조금 맛이 좀 다르거든요.
1: 네.
0: 그래서 세 가지가 같이 섞여지면 훨씬 맛있는.
1: 맞아요, 맞아요. 예. 깊어지죠, 선생님.
0: 네.
1: 저는 이제 고추장을 네. 좋아해서 고추장만 넣었다가 너무 텁텁해지고 막 그랬더라고요.
0: 아, 예, 예.
1: 네, 확실히 된장 들어가니까 구수한 맛도 더하고.
0: 네, 맞습니다. 같이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고춧가루.
1: 네.
0: 고춧가루 들어가고. 식용유.
1: 네, 식용유. 근데 선생님, 양념에 식용유가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네.
0: 식용유가 들어가면은 양념도 골고루 잘 배이고, 그 다음에 이제 끓일 때
1: 예.
0: 하지 않고 더 중요한 거는
1: 예.
0: 재료를 더 부드럽게 해줘요.
1: 아, 식용유가
0: 네네.
1: 맞아. 그래서 반죽에도 막 식용유 넣고 막 그러잖아요.
0: 그렇죠. 예.
1: 윤기도 나고요. 그렇죠.
0: 그렇죠. 윤기도 나고. 그럼 이제 제가 이제 참기름도 지금 넣었고요.
1: 예.
0: 예. 그래서 참기름도 이제 저기 우리가 식용유도 들어가고 참기름도 같이 들어갔어요. 그죠?
1: 네.
0: 예. 그래서 얘는 이제 다시마 그 우린물을 조금만 여기다 많이 넣지 마시고 조금만
1: 네.
0: 이렇게 넣어 주시면 돼요.
1: 확실히 다시마 우린물 이렇게 들어가면
0: 네.
1: 양념이 들어가면 확실히 맛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0: 그럼요. 그러니까는 음식은 어디 엄청난 데서 표시가 나는 게 아니라
1: 네.
0: 아주 작은 데서 맛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1: 맞아요.
0: 똑같은 재료가 들어가도.
1: 예, 맞아요.
0: 네. 이렇게 하고요.
1: 자, 이렇게 네. 모든 손질과 양념까지 준비가 됐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호박 된장 지짐을 만들러 가볼까요?
0: 네.
1: 어우, 준비가 다 되니까 마음이 편하네요, 선생님.
0: 여기다 이렇게 놔두고. 네. 이제 김치를 먼저 여기다 이제 깔아줄 거고요.
1: 네.
0: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오래 묵거나 이래서 맛이 없는 김치 같은 경우는 한번 씻어낸다 그랬잖아요.
1: 네.
0: 씻어내고는 요 양념을 조금 같이 해주시면 좋아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김치가 맛있는 김치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그냥 앉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앉혔죠?
1: 예.
0: 그럼 이 된장 양념을 여기다가 이렇게.
1: 묻히듯이.
0: 네네.
1: 아예 이렇게 묻혀주시네요.
0: 여기다가 이제 발라주는 거죠.
1: 아, 그렇죠.
0: 예, 예, 이렇게.
1: 이렇게 하면 맛도 잘 배겠어요, 선생님.
0: 아, 예. 그래서 이거는 아주 시간이 좀 뭉근하게 해가지고 천천히.
1: 맞아요.
0: 예, 그래야지 맛있어요, 이게. 하나 해보실까요?
1: 네.
0: 예, 예.
1: 해볼게요. 예. 저도 워낙에 애호박을 좋아해가지고.
0: 예.
1: 이 애호박의 맛을 좋아하는데 달큰하면서도 포근하고 뭐 이런 맛을 좋아하는데 이 둥근 호박도 이렇게 해서 네. 먹으면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0: 애호박도 그냥 4등분 해가지고
1: 예.
0: 4등분 해갖고 이거 하는 것처럼 하셔도 돼요. 애호박도.
1: 애호박도요.
0: 예, 크게 잘라가지고. 예. 그런 다음에 얘를 이렇게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주세요.
1: 밴댕이를?
0: 네.
1: 아, 근데 왜 이렇게 자기 역할 잘해주고 감칠맛 예. 내게 해주는데
0: 예.
1: 왜 밴댕이는 왜 안 좋을 때 많이 사용해요? 아, 밴댕이 소갈딱지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0: 예,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까는. 예, 국물, 하여튼 국물 맛으로는 예. 아주 훌륭한 거예요. 예. 이렇게 한 다음에
1: 네.
0: 이제 국물을 여기다 이제 버주시면 되는데요. 위에다가 또 그냥 부면 이게 양념이 다 씻겨 내려가잖아요.
1: 네.
0: 옆에도 이렇게 버주세요.
1: 조심히.
0: 네. 버주시고요. 이렇게 버주시고, 이제 끓으면, 이제 끓으면 거의 됐을 때는 이제 홍고추하고, 청고추하고 저기 양파
1: 예.
0: 올리시면 되거든요.
1: 자, 지금은 후에
0: 예, 이렇게 이제 올리시면 돼요.
1: 가볼까요?
0: 네.
1: 자, 한번 또
0: 네. 올려서 뚜껑을 닫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1: 자, 재료를 다 올린 후에
0: 네.
1: 얼마 정도 어떤 불세기로 하면 될까요?
0: 이제 처음에는 이제 센 불에다가 하면 이제 끓기 시작할 거잖아요. 끓잖아요.
1: 네.
0: 그럼 그때 이제 불을 이제 줄이시면 돼요.
1: 그러니까
0: 모든 음식은 처음에는 불을 이제 좀 세게 해서 끓기 시작하면 불을 이제 중약.
1: 중약불.
0: 예. 그래서 그럼 30분 정도를 뭉근하게 끓이시면 돼요.
1: 30분 정도.
0: 네.
1: 뭉근하게 한번 네. 끓여볼까요?
0: 네, 네.
1: 선생님, 저희가 30분 동안 약간 뭉근하게 네네. 한번 이렇게 조리를 해봤는데요.
0: 네네.
1: 지금 향이 구수하면서도 이 감칠맛 나는 향이 올라오고 있어요.
0: 네. 그냥 냄새로만도 너무 맛있는 게 느껴지죠?
1: 예.
0: 네.
1: 한번 열어볼까요?
0: 한번 열어볼까요? 네.
1: 자.
0: 네.
1: 와.
0: 네. 지금 이렇게 이제 하면 지금 이제 양파랑
1: 예.
0: 이제 고추를 두시면 돼요.
1: 와, 선생님.
0: 네.
1: 아, 저도 이런 지짐이 같은 거
0: 예.
1: 좋아해서 많이 먹어봤는데 네. 확실히 된장 들어가고 그리고 이 밴댕이 들어가서 그런지 이 향이 정말 감칠맛이 예. 엄청나요.
0: 예. 그러니까 이제 밴댕이가 없을 때는 붉은 국물 멸치 있잖아요.
1: 예.
0: 그거 넣으셔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 밴댕이 들어가면 너무 맛있어요. 그 아주 호박이
1: 예.
0: 이렇게 형태도 있으면서 또 먹으면 단맛도 있고 구수한
1: 예.
0: 맛도 있고 뚜껑 닫고
1: 예.
0: 양파가 숨이 죽을 정도까지만 이제 끓이시면 끝입니다.
1: 야, 예. 선생님 진짜로.
0: 네.
1: 된장 들어서 구수한 향도 나고 그다음에 그 김치의 그 향도 나는 것 같아요.
0: 예.
1: 그 새콤한 향, 김치의 그 향도 나고.
0: 예. 와. 김치도 맛있고
1: 예.
0: 호박도 맛있어서 이렇게 하시면 일석이조.
1: 예.
0: 그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식어도 맛있어요.
1: 그러게요.
0: 예.
1: 차게 해서 먹어도 맛있을
0: 네네.
1: 것 같고
0: 네네.
1: 이 밥이랑 비벼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0: 예. 비벼 먹어도 너무 훌륭해요. 예. 밥도둑이야 이것도.
1: 그러게요. 예. 예. 자, 이제 한번 네. 옮겨볼까요?
0: 네네. 옮겨봐도 될 것 같아요.
1: 네. 끄고 네. 옮겨보겠습니다. 오, 정말 여러분 이 향을 좀 전달해드리고 싶은데 한번 꼭 만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옮겨 담아볼까요?
0: 네,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우와. 네. 진짜
0: 네.
1: 이 둥근 호박에
0: 네.
1: 양념이 쏙 빠진 것 같아요, 선생님.
0: 이렇게 하면 이제 김치도 맛있고.
1: 예.
0: 호박도
1: 맛있고.
0: 예.
1: 밴댕이도 맛있고.
0: 예. 호박이 정말 맛있어요, 이게.
1: 그러겠죠.
0: 네.
1: 정말 군침 도네요, 선생님.
0: 그래서 양 많을 때는 시간 조금 더 가지시면 좋아요.
1: 넉넉하게 가지시고,
0: 네.
1: 시간도.
0: 네. 그래서 우리 음식은 이렇게 좀 음식도 다 이렇게 한참 시간이
1: 네.
0: 이렇게 좀 기다려야 돼.
1: 그죠?
0: 예, 끓이고 막 이런 것들이 그래야 맛있어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넉넉하게 만들어 놓으셨다가
1: 네.
0: 이렇게 두고 두셔도 괜찮으니까. 왜냐면 이런 것들은 이제 그래도 양념해서 올려놓으면 좀 한참 시간 걸리잖아요.
1: 네.
0: 예. 그럼 이제 식구들이 다 맛있게 먹을 수 있죠, 그죠?
1: 그게요. 자, 굉장히 푸짐한데요.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호박 된장 지짐이가 완성됐습니다.

0: 오늘의 요리, 호박 된장 지짐이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둥근 호박을 길게 반 갈라 씨를 제거한 뒤 큼직하게 썰어주세요. 된장, 국간장, 고추장, 다진 마늘, 다진 생강, 고춧가루, 식용유, 참기름, 다시마 물을 섞어 양념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양념에 식용유를 넣으면 양념도 잘 섞이고 재료가 부드러워져요. 냄비에 속 털어낸 김치를 넣고 둥근 호박에 양념을 발라 얹어주세요. 그런 다음 밴댕이를 올리고 다시마 물을 부어 30분 정도 끓여줍니다. 여기에 채썬 양파, 어슷썬 풋고추, 홍고추를 올려 한 소끔 끓여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호박 된장 지짐이가 완성됩니다.
1: 입맛 없을 때 꺼내 먹으면 입맛이 확 살아나는 원기 충전 더덕장 아찔 재료를 한번 살펴볼까요?
2: 네, 더덕 필요하고요. 네. 그다음 이제 고추장, 그다음 이제 통깨 좀 넉넉히 넣어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기본 양념이 들어가는데 네. 오늘 이제 포인트가 고추장하고 같이 들어가는 게 이게 들어갑니다.
1: 이게 뭔가요?
2: 멸치, 굵은 멸치 가루가 아니고 다진 거. 그래서 이거가 같이 들어가면은 아주 씹히는 맛도 있으면서 아주 구수하고 맛있는 더덕장아찌가 만들어집니다.
1: 네, 선생님 고추장이 양이 조금 많은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양을 많이 준비하신 이유가 있나요?
2: 네. 고추장이 넉넉히 들어가야 우에 이제 우거지도 안 지고 간이 잘 배이기 때문에 넉넉히 고추장이 오늘 들어갑니다.
1: 네, 자 고추장 양념을 매콤 달콤하게 버무려주면 맛도 맛있지만 오래 보관이 가능한 거군요.
2: 네네.
1: 자 그럼 보양 반찬 더덕장아찌 시작해 볼게요. 야 사실 선생님 저는 이 더덕 네. 명절 때나 이렇게 봤거든요. 네. 워낙 귀하고 또 네. 맛도 좋잖아요.
2: 네네 맛있죠.
1: 예. 자 오늘 이렇게 더덕 준비하셨는데 더덕 네. 어떤 거 준비하신 거예요?
2: 더덕은 이제 이렇게 보면은 깨끗이 물에다가 충분히 씻으셔야 돼요.
1: 예?
2: 씻은 다음에 껍질을 벗기고 나서는 물에 들어가면 안 돼요.
1: 껍질 예. 벗긴 후에는?
2: 네네. 예. 얘를 이제 반 갈라가지고 예. 이렇게 밀어줘야 되거든요. 예. 밀어줘야 되는데요.
1: 준비했습니다.
2: 네. 이렇게 이제 반으로 이렇게 먼저 갈은 다음에
1: 예. 네,
2: 갈고 수분이 이제 많은 거를 예. 세게 누르면 막 다 으깨지겠죠?
1: 맞아요. 막 진물 나듯이
2: 예. 그래서 천천히 눌러주셔야 돼요. 얘가.
1: 천천히
2: 이렇게 지그시. 그냥 힘이 세서 또 막 이렇게 하면 다 부셔지거든요.
1: 예.
2: 그래서 한산이 이렇게 지그시.
1: 아, 지그시. 네.
2: 지그시. 밀어주시는 거예요.
1: 이 더덕구이 할 때도 똑같은 과정이죠, 지금이랑.
2: 네, 그렇죠.
1: 그렇죠, 과정은.
2: 네네. 네, 네. 그런데 이제 구이 할 때는 뭐 이렇게 장아찌 하는 것만큼 덜 밀어주셔도 돼요.
1: 아.
2: 이렇게 밀고 나서는 이렇게 안쪽으로 한 번
1: 맞아요.
2: 이렇게, 네, 이렇게 좀 더 밀어주세요.
1: 이렇게 보면은 약간 네. 그 황태포 같이 이렇게 되잖아요.
2: 장아찌는 네. 수분을 좀 제거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1: 예?
2: 그래야 저장을 오래 할 수 있어요.
1: 아, 장아찌이기 네. 때문에.
2: 네. 그냥 이제 잘 수분을 제거하지 않으면 나중에 물 넣어야 돼요.
1: 맞아요.
2: 물르거나 쉬거나.
1: 예?
2: 예. 그래서 수분을 제거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1: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예. 제거하려면?
2: 예.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렇게 다 밀었잖아요. 예? 밀으면 요걸 말려주셔야지 돼요.
1: 채반에?
2: 네, 네 말려주시는데.
1: 기간은 얼마 정도?
2: 채반에 그냥 햇볕에 말리실 때는 한 이틀이면 되고.
1: 예?
2: 요즘은 가정용
1: 건조기
2: 많이 쓰잖아요.
1: 건조기 있잖아요.
2: 네. 그거는 한 60도에다 맞춰가지고 한 1시간 전후면 다 말라요.
1: 오.
2: 예.
1: 저희가 장아찌기 때문에 확실히 수분이 없어야 된다.
2: 예.
1: 유념해 주시고요. 제가 네. 이틀 동안 말려놓은 게 있어요.
2: 네네.
1: 자연 건조한 거죠?
2: 네, 이렇게 이제 말린 걸 가지고 네. 이제 장아찌를 담그도록 하겠습니다.
1: 자, 이 다음은 또 제일 중요한 양념장을 한번 만들어
2: 가야죠. 양념을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념을.
1: 자, 양념은? 네.
2: 얘를 이제 한번 끓여줄 거예요.
1: 네.
2: 예. 보통 장아찌 같은 거 한국 그러면 그냥 하잖아요.
1: 네.
2: 양념 뭐 장이나 뭐 된장 그냥 하잖아요. 근데 얘는 한번 이제 끓여줘요. 예, 끓여주는 거는 얘를 이제 더덕을 말렸어도 여기에 또 수분이 남아져 있잖아요.
1: 네.
2: 그래서 여기에 양념에 있는 수분을 최대한 줄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번 끓여주는 거예요.
1: 예. 예. 예. 아무래도 전문가시기 때문에 이제 그 분야에서는 이런 말씀을 해주시니까.
2: 네. 좋은가요?
1: 아, 그럼요.
2: 고추장이 이렇게 이제 들어가고요. 이제 예? 물엿이 들어가요.
1: 물엿이
2: 들어가고, 예. 물엿 들어가도 되고, 이제, 옛날에는 이제

0: 치면 돼요, 이거는. 예, 다져서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분쇄한 거 말고 굵게 네. 다진 거, 네. 그거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요. 네. 이걸 이제 한번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1: 가볼까요?
0: 네.
1: 이 더덕 요리할 때는 뭐 네. 오늘 장아찌지만 네네. 항상 양념이 중요했던 것 같아요.
0: 네, 맞습니다.
1: 오늘 양념. 더덕도 맛있지만 네. 양념이랑 함께 먹으면 더 맛있잖아요.
0: 네. 오늘 요거 해가지고 이제 장아찌로 이제 저장했다 드셔도 되고 오늘 요 양념 한 걸 가지고 프라이팬에다가 기름 조금 두르고 네네. 구워 드시면 너무 맛있어요.
1: 더덕구이 되는 거예요?
0: 네, 네, 예, 예.
1: 오. 이 양념장 네. 저희가 또 이제 한번 끓여주고 있는데 네. 수분을 날리기 위해서 하고 있는 네네. 거고. 네. 얼마 정도 하면 될까요, 선생님?
0: 여기서 이제 끓기 시작하면 이제 조금 바글바글 끓으면 제가 이제 불을 끌 거예요. 이제
1: 아직은 안 끓죠?
0: 네, 네, 예, 예, 예.
1: 불 세기는 지금 중불인가요?
0: 네, 네, 지금 중간 불로 하시면 중간 됩니다. 불. 지금 이제 불이 세고 예, 조금
1: 하지 않게.
0: 네, 네. 네.
1: 선생님 네. 그러면은 네. 이 양념장은 뜨거운 채로 그대로 사용하나요?
0: 아니요, 식혀서.
1: 예. 그래서 옆에 이렇게 선생님께서 네. 식혀놓은 양념장이 있는데, 네. 근데 이거는 왜 식혀서? 올리는 거예요?
0: 이거는 이제 무칠 때 예. 만약에 뜨거운 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약간 익은 듯이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오. 예, 그러니까는 조직이 이렇게 단단하고 네? 질기고 쇠고 그런 거는 이제 뜨거울 때 붓는데요. 네. 이렇게 이제 부드러운 거는 예, 식혀서
1: 네. 연근과 달리 그렇죠. 네네, 연근은 네네. 뜨거울 때 저희가 네네. 넣었거든요. 네. 단촛물을. 네. 네, 오늘은 식혀서 넣겠습니다. 네.
0: 그래서 이렇게 이제 끓어서 이제 불을 껐어요. 네. 예. 그럼 묻혀보도록 하겠습니다.
1: 묻혀볼게요. 예. 자, 일단 이걸 올려놓고. 네. 네. 손으로 묻히나요, 선생님?
0: 저기로 해야죠. 네.
1: 장갑으로?
0: 네, 장갑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갑 끼고. 이제 지금은 이제 빡빡하잖아요. 그죠? 네. 네. 주시고요.
1: 네, 묻힐 때는 노하우가 있을까요?
0: 네. 지금은 뻑뻑하잖아요.
1: 맞아요.
0: 뻑뻑한데 이제 여기 더덕에서 다시 이제 수분이 촉촉히 또 나와요. 네. 그래서 이제 촉촉해질 거예요.
1: 네.
0: 끝까지 골고루 이제 버무리시면 되고요. 버무려갖고 이제 용기에다 담아가지고 네. 이제 보관하시면 되죠. 예.
1: 근데 선생님 저는 네. 궁금했던 게 네. 더덕 저도 정말 좋아하고 하는데 네, 예. 이제 어렸을 때는 이 더덕하고 네. 도라지
0: 네네. 네, 예.
1: 뭐가 뭔지 구별이 네. 잘 안 되더라고요.
0: 예예예. 예. 그러죠.
1: 어떻게 다른지 예. 좀 알려주세요. 선생님.
0: 예. 그러니까는 겉 표면을 보면은 더덕은 조금 이렇게 골이 막 깊어요. 이렇게.
1: 아 맞아요 예, 맞아요. 예. 예. 예.
0: 그런데 이제 도라지는 매끈하죠.
1: 맞아요. 그런 게 깊지 않죠.
0: 네. 그다음에 하얀 즙이 예. 더덕은 많이 나오는데 도라지가 덜 나오죠.
1: 그렇죠. 예.
0: 그래서 이제 통깨를 안 넣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장할 때는 이 상태로 그냥 저장을 하시고요. 네. 만약에 이제 바로 먹을 거다 그러면 지금 통깨를 넣으시면 돼요.
1: 식사할 그런데, 때.
0: 네네. 그런데 이제 오랫동안 저장할 거다 그러면 통깨를
1: 네.
0: 이제 오늘은 예, 오늘은 넣도록
1: 할게요. 네. 다 넣어요?
0: 반만 넣어주셔도 될까요? 네, 예, 예. 예.
1: 이건 뭐 그냥 조물조물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너무 세게만 아니라면.
0: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분이 이제 촉촉히 나와서 이렇게 좀 또 더 아까보다 촉촉해졌어요. 그죠?
1: 네. 아까 되게 빡빡해 보였는데. 네.
0: 그래서 천천히 이제 하시면 되고 용기에다 그건 뭐 필 필요는 없고요.
1: 네.
0: 그냥 이제 용기에다 담으시면 돼요. 저장하면.
1: 네. 최고의 밥반찬이 될 것 네. 같아요, 선생님.
0: 이렇게 이제 하시고 얘를 이제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1: 네. 네.
0: 그래서 위에다가 이제 보통은 저장할 때는 이거보다 이제 많은 양을 하죠, 그죠?
1: 네.
0: 예, 예. 위에다 이제 고추장을 이렇게 올려주셔요.
1: 자, 어떤 걸 네. 올릴까요, 선생님? 보여주세요. 잠깐만요. 자, 이제 저희는 저장을 또 해야 되니까. 네. 자, 오늘은 더덕 장아찌입니다.
0: 네.
1: 확실히 이렇게 고추장으로 덮어주면. 네. 저장은 오래 할 수 있을 것 같고 숙성도 네. 오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0: 그리고 이제 이런 거를 해놓으면 위에 곰팡이가 생겨요.
1: 네.
0: 왜냐면 재료에 말리긴 했지만 수분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네. 그래도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저장을 해놨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이렇게 꺼내서 드시면 돼요.
1: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얼마나 숙성시키고 어떻게 먹으면 맛있나요?
0: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바로 드셔도 되고요. 이제 예. 한 뭐 2개월 예. 예, 이렇게 두고 드시면 되고 이제 더 오랫동안 이제 수분을 많이 제 하시면은 예. 6개월 뭐 이렇게 저장 가능합니다.
1: 네. 자 그러면 저희는 완성 고추장 한번 옮겨서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담아볼게요. 이거 간 만들고 실온에서 얼마나 보관해야 되나요?
0: 이거는 수분이 많기 때문에 네. 냉장고 보관하셔야 돼요.
1: 바로 냉장 보관이에요?
0: 네네 냉장고로 가셔야 돼요. 예, 예.

0: 제가 옛날에 김치통으로 이걸 하나 담갔어요.
1: 네.
0: 예, 근데 막 가격도 더더욱이 한 30만 원어치 됐어요. 그런데
1: 예.
0: 가격도 가격이지만 이거 지금 밀고 막 이러는 게막 수고스럽잖아요.
1: 예.
0: 나중에 3개월이 돼갖고 제가 꺼냈어요.
1: 네?
0: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1: 아니, 온전히 유지가 됐어야 되는데, 맛있게.
0: 예. 그런데, 물렀어요. 예.
1: 왜요? 왜 실패 사례를 이렇게
0: 예.
1: 또, 예.
0: 그게 왜 물렀냐면,
1: 예.
0: 아까 말렸잖아요.
1: 네?
0: 말릴 때 꾸덕꾸덕 말리는 게 꾸덕꾸덕을 얼만큼 말리는지 모른 거였죠.
1: 아, 그
0: 예.
1: 상태를.
0: 네네. 그래서 이제 수분이 제거가 덜 됐기 때문에,
1: 아.
0: 그러니까 말리고 요러는 거를 잘
1: 예.
0: 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시고 이제 통깨 조금 올려주시고, 예.
1: 정말
0: 네.
1: 약간 분위기 있네요,
0: 네.
1: 그렇죠?
0: 요런,
1: 굶지고.
0: 네. 요런 거를 올려주는 거는 이 반찬은 처음 드리는 겁니다. 그 뜻이에요.
1: 자, 너무나 먹은 게 싫었는데요. 자, 이렇게 더덕 장아찌가 완성됐습니다.
2: 더덕 장아찌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선 더덕을 반 갈라 방망이로 평평하게 펴고 이틀 정도 말려주세요. 냄비에 고추장, 물엿, 진간장, 설탕, 고춧가루, 다진 멸치를 넣어 중불에 끓인 뒤 식혀줍니다. 더덕에 양념장을 넣어 버무린 뒤 통깨를 넣어 섞어주세요. 용기에 더덕 장아찌를 담고 고추장을 얹어줍니다. 이렇게 장아찌 위에 고추장을 발라 보관하면 곰팡이가 생기지 않고 장기간 보관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담고 통깨를 올려주면 더덕 장아찌가 완성됩니다. 박영란 요리연구가의 맛내기 노하우로 밥상에 풍성함을 더했다. 맛과 영양을 모두 잡은 고급스러운 한 그릇 솥밥. 소고기와 버섯의 향이 밥 알에 싹 스며들어 밥맛이 일품인 소고기 버섯 솥밥부터 가볍지만 맛있는 반찬이 먹고 싶을 때 휘리릭 무쳐먹는 겉절이. 새콤한 양념에 버무려 참나물의 향긋함이 돋보이는 참나물 겉절이까지. 한식 요리의 교과서, 박영란 요리연구가의 품격 있는 한식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1: 안녕하세요. 최우비의 담자 강입니다.
0: 안녕하세요. 박영란입니다.
1: 네. 선생님. 이 솥밥 하면 밥알 하나하나에 맛이 들어 밥맛이 꿀맛인데요. 든든한 솥밥들을 한번 볼까요?
0: 네. 쌀 필요하고요. 오늘은 표고버섯, 그다음에 뭐
1: 네.
0: 새송이, 만가닥버섯인데요.
1: 네.
0: 뭐 필요한 버섯도 뭐 있는 거 그냥 여러 가지 그냥 쓰시면 됩니다.
1: 네. 자, 오늘도 이 다시마 우린물이 또 등장을 했는데요. 버섯과 이 고기의 풍미를 살려줄 양념장도 한번 볼까요?
0: 네네. 양념은 이제 간장에다가 들기름 양념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예,
1: 들기름.
0: 들기름 들어가고 그다음에
1: 네.
0: 이제 고추 송송 썰어가지고 요 양념으로 이제 비벼 먹는 거예요. 네.
1: 이 양념장의 맛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자, 맛이 기가 막힌 소고기 버섯 솥밥.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소고기 버섯 솥밥 만들어 볼 텐데요.
0: 네.
1: 선생님, 먼저 이 쌀을 불려 놓으셨다고요?
0: 네네. 쌀은 이제 30분 정도 불리시면 되고, 밥할 때는 밥을 너무, 불리지 않는 게 좋고요. 그래서 한 30분 정도면 충분하게 다, 불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1: 30분 이렇게
0: 네.
1: 불린 쌀이 준비되어 있고.
0: 네.
1: 자, 이 버섯 저희가 세 가지 종류 준비해 봤어요.
0: 네.
1: 자, 어떤 거였죠?
0: 네, 지금 이제 표고버섯 같은 경우는 이제 모양대로 그냥 썰어 이렇게 썰어 주세요. 네, 편편히 썰어 주세요.
1: 사실 이 솥밥도 맛있지만 이
0: 네.
1: 솥밥 위에 버섯 올라가면 너무 맛있거든요. 향도 좋고 그냥.
0: 그렇죠. 표고는 이제 향이 좋잖아요.
1: 예.
0: 예, 표고는 향이 좋고 또 새송이 같은 경우는 이제 질감이 좋잖아요.
1: 맞아요. 식감이 좋아요.
0: 네, 쫀득쫀득하고 예.
1: 네.
0: 표고버섯 이렇게.
1: 그리고 일단 선생님, 버섯은 몸에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다면서요.
0: 네. 항암 작용도 하고
1: 네.
0: 영양이 엄청 많죠. 미네랄도 많이 들어 있고
1: 비타민도
0: 비타민
1: 들었던 것
0: 그렇죠.
1: 같아요.
0: 비타민도 많이 들어 있고요. 예.
1: 자, 그리고 사시사철 저희가 이제 또 버섯을 쉽게 구할 수
0: 그렇죠.
1: 있으니까.
0: 예. 옛날에는 버섯이 엄청 귀했잖아요.
1: 그렇죠.
0: 예, 귀했는데 요즘은 뭐 버섯 종류도 엄청 많아요.
1: 맞아요.
0: 예.
1: 혹시 집에
0: 네.
1: 뭐 갖고 있는 팽이버섯이 있다면
0: 네.
1: 팽이버섯도 넣어도 되는
0: 네, 뭐
1: 건가요?
0: 그런 거 같이 다 넣으셔도 돼요. 예, 다른 버섯.

0: 두시면 되고요. 요즘은 이렇게 막 생물로 너무 막 마트에 가면 너무 막 버섯이 많아요. 옛날에는 막 이렇게 버섯 나는 철에 막 다 염장하고 막 이랬거든요. 소금에 절여가지고 했는데 요즘은 막 요거는 망가닥버섯인데 요거는 이제 그냥 요거는 조금 커서 이렇게 뭐 이렇게 가르고 나머지는 그냥 쓰셔도 되니까 밑둥만 크면. 잘라갖고 이렇게 이제 밑둥만 이제 한번 잘라내고 그냥 하시면 돼요.
1: 이 망가닥 버섯.
0: 네, 망가닥 자, 버섯. 그러면 버섯 이제 손질이 됐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고기 양념 해놓고 이 밥을 한번 앉혀볼까요?
1: 그럴까요? 자, 고기 양념 해보겠습니다.
0: 고기는 이제 소고기에다가 아주 기본 간만 그냥 하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고기에다가 일단 이제 바로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장 좀 들어가고요.
1: 간장 들어가고요.
0: 간장 그다음 맛술 들어가고요. 맛술.
1: 이 과정에서 혹시나 모를 누린내도 잡아주는 거죠?
0: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늘 그다음에 연육 작용이 되라고 이제 설탕 좀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거 조물조물 묻혀서 재워놓아야 돼요. 이거를. 이제 잠깐 재워놨다가 이제 볶도록 하겠습니다.
1: 한 몇 분 정도 재워주면 될까요?
0: 한 10분 이 정도만 재워놓으셔도 돼요.
1: 미리 이렇게 묻혀 미리 이렇게 담궈놓고 미리 이렇게 재워놓고 다른 거 준비하면 될 것 같아요.
0: 네 맞습니다. 미리 이렇게 이제 밑간 해놓고 간이 되는 동안 이제 다른 밥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아, 그래도 기대가 되는 게 우리 솥밥에 고기가 또 올라가 주니까 심심하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버섯이 있기 때문에 심심하지는 않지만
0: 맞습니다.
1: 더 더해줄 것 같은데요. 풍성하게.
0: 이게 저기 버섯하고 고기하고 굉장히 잘 어울려요.
1: 그러게요.
0: 자. 이제 지금 보통 이제 밥을 하면 이제 물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1: 맞아요.
0: 물이 들어가는데 이제 불려졌잖아요. 불려졌기 때문에 동량의 물을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버섯에 또 물이 나오잖아요. 물이 나오기 때문에 일반 밥 할 때보다 물을 좀 덜 잡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 사실 솥밥은 이 물량이 중요하거든요.
0: 그렇죠.
1: 그래서 이 쌀보다 조금 적은 양.
0: 그리고 이제 그냥 물이 아니고 오늘은 이거 오늘도
1: 다시마
0: 우린물이 이제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1: 다시마 우린물. 확실히 달랐어요. 다시마 우린물 들어가니까 그냥 맹물보다는
0: 이렇게 이제 넣으시고요. 버섯을 여기다 올려주세요. 이제 버섯을 표고버섯도 넣고 새송이도 넣고
1: 아예 처음 올릴 때부터 같이 올리는 거죠?
0: 네, 같이 버섯만 먼저 올리고 그다음에 고기는 이제 한번 볶아가지고 올릴 거예요. 뜸 들일 때 올리시면 돼요.
1: 뜸 들일 때.
0: 같이 누면 안 될까 생각하셨을 때
1: 그렇죠. 저도 이제 그 질문을 할까 말까 했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같이 안 넣으시는 거죠?
0: 밥이 좀 이렇게 지저분해져요.
1: 좀 깔끔해야 되는데.
0: 깔끔하지가 않아요.
1: 느끼하지 않아야 되고. 그렇죠.
0: 그렇죠.
1: 자, 일단 버섯만 올린 상태입니다.
0: 이렇게 해서 이제 불을 켜주도록 하겠습니다.
1: 솥밥을 올렸는데요. 지금 소고기는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버섯하고 밥만 들어간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얼마나
0: 이제 끓으면은 한 4분 정도.
1: 4분 정도.
0: 3분 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불을 줄여서 이제 뜸을 들일 거예요. 10분에서 15분 사이에 뜸을 들이시면 되고요. 뜸 들일 때 이제 고기를 올리죠.
1: 소고기는 뜸 들일 때 올라간다고 합니다. 자, 솥밥을 한번 끓여 보겠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그러면 이 소고기를 한번
0: 볶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저희가 이제 재워 뒀거든요. 15분 정도.
0: 팬을 이제 좀 달구고 이제 볶는데 기름을 넣을까요? 뭘 넣을까요?
1: 근데 이제 이게 저희가 솥밥이 들어가는 거라 조금 담백하고 조금 기름기가 덜해야 되니까 그래서 기름은 안 들어갈 것 같은데 그냥 이대로 볶지 않을까 싶은데요.
0: 물을 조금 넣고 볶도록 하겠습니다. 기름 대신 이렇게 이제 물을 넣어주는 거죠. 이게 기름이다 생각하시고.
1: 확실히 기름을 두르고 할 때보다 깔끔하겠어요.
0: 깔끔하고
1: 느끼하지 않고.
0: 기름이 겉돌지 않고. 왜냐하면 여기도 기름이 있는데 또 기름으로 볶고 기름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물 넣고 그러면 이게 양념이 아주 골고루 잘 배어져요. 이렇게 물로 이렇게 하면은요.
1: 촉촉하게.
0: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1: 이렇게 하는 것도 처음이네. 이게 솥밥에 들어가는 소고기라 그런 거죠. 자, 이렇게 물로.
0: 그래서 고기는 뭐 더 큼직하게 쓰셔도 되고. 그거는 이제 취향대로 이제 고기는 써시면 돼요.
1: 선생님, 이 소고기는 어느 정도 익힌 후에 들어가는 거예요?
0: 어느 정도 한 80%, 그러니까 거의 90% 정도 익힌다고 보시면 돼요. 익은 다음에 뜸 들을 때 이제 올릴 거기 때문에.
1: 옆에서 이렇게 솥밥이 열심히 끓고 있습니다.

0: 근데 선생님, 이 솥밥이 굉장히 또 한번 해놓으면 네. 다른 반찬 필요 없이 양념장만 있으면
1: 그렇죠. 양념장은 예. 뭐, 예.
0: 그냥 한 끼 뚝딱이에요.
1: 그렇죠.
0: 참 사실은 이제 저희가 매일매일 세 끼씩 꼬박꼬박 챙겨 먹지만 네. 어떨 때는 뭐 저도 혼자 살 때 마찬가지였고 이제 집에서 요리를 하시는 분들 이제 끼니를 챙겨주시는 분들이 네. 고민이 많을 것 같은 거예요.
1: 많죠.
0: 맨날 어떤 네. 걸 챙겨 먹을까 네. 난 또 어떤 걸 먹을까 저는 이런 생각 많이 했었는데 솥밥 하나면 그렇죠?
1: 솥밥 하나 놓고 양념장을 넉넉히 만들어 놓으셨다가 네. 솥밥 말고도 이제 다른 밥 드실 때 같이 비벼 드시면 너무 좋아요.
0: 그러게요. 그러게요. 네. 여러 가지 활용도가 높을 것 네. 같은데, 어, 진짜로 선생님. 네. 선생님, 이제 물 붓고 했는데, 아까는 물이 네. 흥분해갖고, 아니, 어떻게 보기가 될까 싶었는데, 물이 거의 다 증발하고, 이제는.
1: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버섯하고, 네. 이제 고기하고, 이제 같이 들어가고, 위에 이제 올라가는 고기는 될 수 있으면 이제 기름이 많지 않은 거 하시면 좋아요.
0: 기름이 많지 않은 부위를. 예.
1: 기름기가 적은 거, 뭐, 홍두깨라든가. 예. 그다음에 뭐 우둔이라든가 예. 그런 것들 하시면 좋아요.
0: 기본적으로 이 소고기에 밑간이 예. 돼 있어서 그렇죠?
1: 네, 그렇죠. 거의 이제 90% 정도는 익었잖아요. 예. 이거는 이제 밥 좀 들 때 넣도록 예. 하겠습니다.
0: 또 올려둘까요? 여기 둘까요?
1: 네.
0: 완벽히 익히지는 않았어요. 90% 정도.
1: 예, 예. 너무 많이 익히면은 예. 질기거든요.
0: 맞아요. 예.
1: 조금 이 정도 조금 덜 익어도 괜찮고요. 네, 이렇게 준비했고요.
0: 네.
1: 이제 이렇게 막 끓는 소리가 나잖아요, 그죠?
0: 어, 맞아요.
1: 예예. 예. 밥이 잘 끓었는데 한번 네. 열어보도록 할게요.
0: 그럴까요?
1: 네. 아이고.
0: 야. 어 버섯 향이,
1: 버섯 향이 엄청 좋죠. 예. 예. 예. 그럼 이제 여기다가 예. 이제 고기를 올려주시면 돼요.
0: 그럴까요? 네. 이야.
1: 버섯 향이 엄청
0: 그러게요.
1: 좋죠. 네.
0: 이게 솥밥의 또 매력인 것 같아요, 네. 선생님.
1: 이렇게 올리시고요.
0: 90% 정도 익힌 소고기입니다.
1: 네. 네. 그리고 쪽파 있잖아요.
0: 아까 썰어봤죠, 저희가 네. 썰어봤습니다, 네. 미리.
1: 쪽파를 이렇게 넉넉히 넣어주세요.
0: 네. 네.
1: 이렇게 하고 이제 5분 정도 네. 뚜껑을 닫고 5분 정도 이제 뜸을 들여주시면 됩니다. 이 물로 그냥 유지하시면 돼요. 네. 5분 정도.
0: 5분 정도.
1: 네, 네. 기다리는 동안 네. 우리는. 양념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0: 그럴까요?
1: 네.
0: 저희 양념장 만들어 가보겠습니다. 사실은 솥밥하고 함께 먹었을 때 네. 맛있는 게 이 양념장이거든요.
1: 네. 보통 이제 참기름 많이 쓰시잖아요.
0: 네.
1: 저는 이제 들기름을 좀 많이 쓰거든요.
0: 네.
1: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간장에다가 간장.
0: 네.
1: 이쪽 간장 좀 넉넉히 만드는 거예요, 지금.
0: 네.
1: 예. 그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이제 홍고추.
0: 네.
1: 홍고추. 홍고추가 아니죠.
0: 네. 풋고추.
1: 네, 네. 네
0: 청고추.
1: 예. 그 대신 이제 만약에 이 고춧가루가 안 들어갈 때는 홍고추 넣으시면 돼.
0: 네.
1: 왜냐면 고춧가루가 들어가니까. 예. 설탕 조금 넣어주시고요.
0: 네.
1: 설탕. 그다음에 마늘 넣어주시고.
0: 네.
1: 마늘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맛술.
0: 맛술.
1: 넣어주시고. 들기름 짠.
0: 들기름.
1: 이거 새로 짠 들기름이에요.
0: 아, 고소하겠네요.
1: 예. 예.
0: 선생님, 이 양념장은 네. 여러 가지로 활용도가 높다면서요.
1: 예, 예.
0: 또 어디에 함께 먹으면 좋을까요?
1: 이거는 이제 밥 비벼 드시면 이제 좋잖아요.
0: 예.
1: 그 다음에 가지 같은 거 쪄가지고
0: 네.
1: 이 양념을 쫙 뿌려서 먹는 거예요.
0: 아~
1: 예. 그렇게 드셔도 돼요.
0: 김싸 먹을 때 예.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1: 아, 당연히. 예, 김싸 먹을 때도 좋고, 예.
0: 자, 이렇게 준비가 됐습니다.
1: 예.
0: 자, 옮겨 담아볼까요?
1: 예. 양념을 담아보도록 할게요.
0: 예.
1: 아이고. 맛있겠죠?
0: 네, 이제 밥만 예. 완벽하게 뜸만 네, 들면 네. 빨리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맛있는 솥밥.
1: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들기름을 가지고
0: 네.
1: 간장을 만들어봤습니다.
0: 네. 네. 자, 그럼 선생님 우리 소고기 버섯 솥밥
1: 네. 다 됐나 볼까요? 먹을까요?
0: 네. 자, 열어보겠습니다. 이야, 우와, 오, 버섯향하고 소고기향이 예, 예. 합쳐지니까 예. 엄청나네요, 선생님. 자, 옮겨보겠습니다. 세상에. 야, 선생님. 이렇게 보니까 너무나 먹음직스러워요. 아, 정말 푸짐하네요.
1: 네. 그래서 아래 위에 이제 골고루 섞어서 밥하고 버섯하고
0: 네.
1: 골고루 섞은 다음에 양념장 뿌려가지고 이제 비벼서 드시면 밥 중에 뭐 아주 훌륭한 밥이 되지 않을까요?
0: 네. 네. 자, 이렇게 너무나 푸짐하고 맛있는 소고기 버섯 솥밥이 완성됐습니다.

0: 오늘의 요리, 소고기 버섯 솥밥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표고버섯과 새송이버섯은 편 썰고, 만가닥버섯은 한입 크기로 찢어주세요. 그런 다음 소고기에 진간장, 맛술, 다진 마늘, 설탕을 넣고 버무려 10분 정도 재워줍니다. 냄비에 불린 쌀, 다시마물, 표고버섯, 새송이버섯, 만가닥버섯을 넣어 4분 정도 끓여주세요. 팬에 물을 두르고 소고기를 넣어 볶아내줍니다. 냄비는 약불로 줄여 15분 정도 익힌 뒤 소고기와 쪽파를 올려 5분 정도 뜸들여주세요. 이렇게 소고기는 따로 볶아서 뜸들일 때 넣어주면 담백하고 깔끔한 솥밥을 만들 수 있어요. 진간장, 다진 풋고추, 고춧가루, 설탕, 다진 마늘, 맛술, 들기름, 통깨를 섞어 양념장을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종지에 양념장을 담으면 소고기 버섯 솥밥이 완성됩니다.
1: 참 맛있는 참나물 겉절이. 여름에 이 가볍게 무쳐낸 나물 반찬이 더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참나물 겉절이 재료를 한번 볼까요?
2: 네. 참나물 들어가고요. 참나물은 너무 심심하잖아요.
1: 맞아요.
2: 예. 그래서 이제 상큼한 사과하고 예. 양파를 같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1: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네. 선생님. 그리고 양념이 또 궁금한데요.
2: 네.
1: 양념에 액젓이 들어간다고요?
2: 네. 이제 겉절이기 때문에 예. 그냥 무침하면 간장만 넣고 하잖아요.
1: 맞아요.
2: 겉절이기 때문에 이제 젓갈이 들어가는데 젓갈은 뭐 멸치 액젓 넣으셔도 되고 저는 오늘 잡젓을 갖고 왔어요. 여러 가지 예. 생선을 가지고 담근 잡젓을 넣는데 그냥 일반 멸치전 드셔도 좋습니다.
1: 네.
2: 그렇게 약간 이제 상큼하게 이제 무치면 됩니다.
1: 네. 네. 너무나 기대가 되는데요. 네. 이 무더위에 치친 여름철 기운 넘치는 최고의 비타민 반찬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요리도 시작해 볼게요.
2: 네.
1: 야, 진짜 저도 참나물 좋아하는데 참나물 겉절이 정말 기대가 네. 돼요. 오늘 참나물 손질은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2: 참나물은 그냥 이제 연한 거 준비하시면 되고요. 이제 이파리까지 네. 그냥 다 드시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먹기 좋게 그냥 네. 깨끗이 씻은 다음에 그냥 먹기 좋게 잘라주시면 돼요.
1: 자, 근데 선생님, 네. 참나물이 네. 맛은 참 좋은데 네. 억센 부분이 가끔씩 네. 있어요.
2: 그래서 요게 만약에 이제 줄기가 좀 억세면 좀 잘라내시면 되는데 예. 오늘 뭐 이 정도는 그냥 드시면 좋아요. 예, 예. 그래서 섬유질도 많고.
1: 맞아요.
2: 예. 그래서 뭐 변비 뭐 이런 데 너무 좋죠. 그죠?
1: 맞아요. 맞아요.
2: 나물 중에 그러니까 대표적인 그 알칼리성 식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1: 그리고 굉장히 네. 입이 부드러워요, 선생님.
2: 네. 요즘은 이제 이게 이제 노지에서 나온 건 되게 억세거든요.
1: 예?
2: 향은 좋은데 굉장히 억세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그 재배한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1: 맞아요.
2: 그런 거는 그냥 거의 그냥 다 쓰시면 돼요.
1: 네. 그리고 비빔밥이 들어가서 네.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2: 그렇죠. 이제 향이 이게 엄청 좋잖아요.
1: 야. 그러니까 이름도 네. 얼마나 이렇게 맛있어 보여요. 참 맛있는 참나물.
2: 네, 예? 맞아요.
1: 저도 참나물. 이제 참광이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참광이. 참 착한 광이. 예. 자,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사과도 한번 썰어볼게요.
2: 네. 사과는 이제 하고 이제 봄 같은 데는 네. 봄에는 이제 지금 이게 참나물이잖아요. 네. 봄나물에도 이렇게 이제 사과 같은 거 같이 들어가면 좋거든요.
1: 네.
2: 사과가 들어가는데 껍질째 그냥 다 쓰시고요.
1: 네.
2: 좀 도톰하게.
1: 도톰하게.
2: 도톰하게 좀 썰어주시고요.
1: 예. 맞아요. 중간중간 이렇게 과일이 들어가면.
2: 네.
1: 이 맛도 그렇죠. 좋고 그렇죠.
2: 또 그거만 먹는 또 재미가 또 있잖아요.
1: 맞아요.
2: 네,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과를 준비했고요.
1: 여기다 같이 넣어놔도 되나요?
2: 네. 여기다 같이 넣으셔도 돼요.
1: 예. 아니, 늘 이렇게 먹는 재료들인데 이렇게 또 조합을 새롭게 하면 네. 색다른 맛이 나겠어요.
2: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양파가 같이 들어가면 좋거든요.
1: 네.
2: 양파는 이제 좋아하시면 양파 많이 넣으시면 되고요.
1: 네.
2: 양파 좀 맵잖아요.
1: 네.
2: 매우니까 조금 식초물에다가 담가 가지고 좀 매운맛을 좀 빼주세요.
1: 아, 네. 그러기 위해서 준비하신 네. 거구나.
2: 그래서 식초, 네. 네. 이렇게 식초물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1: 맞아요. 양파가 네. 들어가서 좋긴 한데 네. 이 양파가 생으로 들어가면 뭐 제가 네. 맛있게 먹는데 네. 그 다음날 가끔 배가 아플 때도 막 있고 그랬었어요.
2: 속 쓰리고 막 그러잖아요.
1: 네.
2: 예. 이렇게 이제 담가서 물에다 좀 담가 놓으면
1: 네.
2: 매운맛이 확 완전히 빠지거든요. 예? 그래서 그건 같이 생으로 드시면 괜찮아요.
1: 아, 예. 그래서 식초에. 예,
2: 한 10분 정도 담가 놓으시면 돼요.
1: 자, 그러면 네, 담가 놓은 동안 저희가 네, 양념장 한번 만들어 볼까요?
2: 네. 지금 여기 들어가는 게 간장이 같이 들어가고요. 네. 간장도 들어가고, 이제 젓갈.
1: 젓갈 들어가고요. 들어가고. 겉절이니까.
2: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마늘 들어가고요.
1: 네.
2: 마늘. 이제 김치 하는 것처럼 하는데 이제 간장이 들어가는 거죠.
1: 오.
2: 간장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1: 약간 선생님 이렇게 생각해도 되나요? 네. 무침과 겉절이의 약간 사이?
2: 그렇다고 보시면.
1: 그쵸.
2: 네. 오. 설탕 좀 넣어주시고요.
1: 예.
2: 네. 그 다음에 이제, 새콤하게 먹기 위해서 이제 식초.
1: 그럼요.
2: 식초.
1: 이 여름 반찬에는 이 새콤한 네, 식초가 들어가면 더 좋은 것
2: 그렇죠,
1: 같더라고요.
2: 그 다음에 입맛이 확
1: 돌아요.
2: 돌으니까. 예, 예. 매실액을 좀 넣었어요. 매실액을.
1: 네.
2: 매실액을 넣고.
1: 네.
2: 그 다음에 이제 통깨도 넣고. 통깨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참기름을 이제 넣어주시면 돼요.
1: 예.
2: 참기름을.
1: 이런 겉절이 반찬 있잖아요.
2: 네.
1: 이런 반찬은 고기 먹을 때. 네. 고기 먹을 뿐만 아니라 그냥 저도 그냥 이 겉절이 하나만 있어도 한 고기 먹거든요.
2: 지금 요렇게 하고 겉절이로 또 드시고요.
1: 예.
2: 파채 있잖아요.
1: 예.
2: 파채 이거 묻혀 드셔도 좋아요.
1: 아, 이 양념장은
2: 네네,
1: 여러 가지 활용도가 높습니다.
2: 이렇게 이제 해놓고 이제
1: 네?
2: 양파를 네, 양파를 물기를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네. 자, 이 매운 거 네, 못 드시는 분은 많거든요. 이게 저도 마찬가지고
2: 그렇죠,
1: 저는 네, 좋아하지만 속이 안 받을 때가 있어요.
2: 예. 이렇게 하면 예? 양파가 엄청 달아요.
1: 이렇게 하면. 예. 자, 물기를 착 털어주시고.
2: 네, 이렇게 이제 하시고.
1: 예.
2: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채소가 되게 가늘잖아요.
1: 맞아요.
2: 손으로 막 이렇게 하면 이 손 열 때문에 얘가 금방 숨이 죽거든요.
1: 네.
2: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빨리 묻히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1: 제가 한번 옆에 젓가락을 준비해봤는데.
2: 네, 이제 젓가락으로.
1: 예.
2: 살살 이렇게. 네, 거의 이제 드레싱처럼.
1: 아, 오.
2: 예, 예.
1: 드레싱처럼, 샐러드처럼.
2: 네, 네. 그렇게 드시면 좋아요.
1: 맞아요. 참나물이. 네. 이 약하니까 그렇죠?
2: 네, 예.
1: 그래서 젓가락으로
2: 젓가락으로 이렇게 버무려 주세요.
1: 애기 다루듯이 그렇죠?
2: 네, 예.
1: 아 진짜로 아 이렇게 보기만 해도 또 군침이 도는데.
2: 네.
1: 아니, 날씨가 더울 때는 진짜 뭐 이제 국도 안 땡길 때도 있고 그러다가 또 반찬 해 먹기도 귀찮을 때 이 겉절이 하나만 있어도 그렇죠?
2: 예, 이게 상큼해가지고 지금 이게 식초가 아까 넉넉히 들어갔잖아요.
1: 예.
2: 그래서 엄청 상큼하거든요, 이게요.
1: 예.
2: 그래서 밥이랑 드셔도
1: 예,
2: 뭐 충분하고 또 뭐 고기 같은 거 드실 때 뭐 당연히 너무 뭐
1: 예,
2: 맛있게 드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샐러드다 생각하고 드시면
1: 예,
2: 돼요. 그래서 네, 이렇게 갖고 이제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야. 예. 이 버무리고 묻힐 때 너무 세게 하면 풋내가 네, 날 수도 있겠어요,
2: 네,
1: 그렇죠?
2: 네. 살살 버무리시고.
1: 살살.
2: 이
1: 식감이 살아 있어야 돼요, 그렇죠?
2: 네. 그래서 이거는
1: 네,
2: 먹을 때
1: 네,
2: 양념을 이렇게 해놨잖아요.
1: 네.
2: 그럼 저 미리 묻혀놓으시면 안 돼요. 금방 숨이 다 죽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먹을 때 바로 버무려서 그래, 예, 그때 하시면 돼요.
1: 이 참나물의 향과 또 식감도 좋지만 중간 중간 씹히는 이 달콤한 사과, 예, 그리고
2: 예,
1: 맵진 않지만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양파까지
2: 네,
1: 약간 샐러드처럼 즐길 수 있는 겉절인 것 같아요, 그렇죠?
2: 가위도 같이 들어가고
1: 예,
2: 양파도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네,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1: 그러게요.
2: 요즘은 이제 막 땀도 너무 많이 나고 입맛이 막 없잖아요.
1: 네.
2: 그럴 땐 이렇게 이제 상큼한 거가 이제 어울리죠, 그죠?
1: 그럼요, 그럼요. 네. 간단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2: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1: 선생님 참 맛있어 보입니다.
2: 예, 예, 참 맛있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2: 예, 예, 예.
1: 자, 이렇게 해서 참 맛있는 참나물 겉절이가 완성됐습니다.
0: 참나물 겉절이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참나물을 한입 크기로 썰고 사과는 도톰하게 썰어주세요. 양파는 채 썰어 식초물에 담가줍니다. 진간장, 잡젓, 다진 마늘, 고춧가루, 설탕, 식초, 매실청, 통깨, 참기름을 섞어 양념장을 만들어주세요. 양파는 물기를 제거해줍니다. 손질한 채소에 양념장을 넣어 살살 버무려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참나물 겉절이가 완성됩니다. 요알못도 문제없이 척척 따라할 수 있는 박영란의 친절한 요리 레슨. 우리 집 식탁을 빛내주는 특별한 요리, 여름만두를 소개한다. 애호박과 버섯으로만 소를 만들어 맛이 깔끔한

0: 호박 만두부터 여름이면 밥상에 올라오는 제철 반찬 고소한 맛과 부드러운 식감에 끝없이 들어가는 고구마 줄기조림까지 한식 요리의 교과서 박영란 요리연구가의 품격 있는 한식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1: 안녕하세요. 처음 찾던 광희입니다.
2: 안녕하세요. 박영란입니다.
1: 네. 선생님, 이 호박이 집에 있으면 뭐 호박전도 만들어 먹고 호박찌개도 먹고 많이 만들어 먹잖아요.
2: 예, 예.
1: 근데 매일 해먹는 이 호박 요리가 비슷하다 싶은 와중에 이 애호박 만두 레시피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2: 네.
1: 그래서 어떤 만두일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 재료부터 한번 볼까요?
2: 예. 애호박 들어가고요.
1: 예.
2: 여기 이제 표고버섯, 고기 대신 표고버섯을
1: 네.
2: 넣고 이제 만드는 거고 요거는 이 음식은 네. 여름에 자주 해 먹는 만두예요.
1: 오, 네. 굉장히 깔끔하고 담백할 것 같은데
2: 네.
1: 일단 들어가는 재료도 소 재료를 한번 볼게요.
2: 네네.
1: 어떤 재료가 들어갈까요?
2: 지금 이제 들어가는 거는 이제 고기에다 이제 요 양념, 참기름, 통깨, 파마늘 넣고 해가지고 소 간을 마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만두 피에다가 싸면 돼요.
1: 네. 네. 그리고 또 옆에 보니까 네. 여기 이제 초간장인 것 같아요.
2: 네네.
1: 만두 찍어 먹는
2: 네네.
1: 이 양념도 섞어질래요.
2: 네. 간장하고 물하고 그 다음에 네. 이제 식초 좀 들어가고 설탕 들어가고 홍고추, 청고추 다져가지고 해서 나중에 이렇게 이제 찍어 드시면 돼요.
1: 네. 자, 만두의 맛을 더해줄 것 같은데요. 이 애호박이 많이 나오는 제철이잖아요.
2: 네. 네네.
1: 지금 딱 먹기 좋은 메뉴인 것 같습니다.
2: 네, 맞습니다.
1: 자, 그럼 오늘의 요리 시작해 볼게요. 자, 애호박 만두 시작해 볼 네. 텐데요. 먼저 오늘의 주인공인 애호박을 한번 손질해 볼게요.
2: 네.
1: 지금 많이 나오고 네. 있는 아주 제철이죠.
2: 네네. 네. 애호박은 그냥 이제 모양대로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썰면은 기장이 짧잖아요.
1: 맞아요.
2: 예, 그래서 이제 어슷어슷하게 이렇게 써세요. 그냥. 예.
1: 선생님, 며칠 전에도 예. 저희가 둥근 호박 갖고 맛있게 요리했잖아요.
2: 예.
1: 그래서 아마 이 호박의 매력에 빠지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2: 예.
1: 자, 오늘 이 애호박, 이 애호박의 매력은 뭔가요, 선생님?
2: 애호박은 이제 수분이 많은 식품이잖아요, 이게요.
1: 맞아요.
2: 예, 그래서 뭐 먹으면 당연히 피부에도 좋고 네. 또 소화도 도와주고 또 섬유질도 이게 나름 꽤 있거든요.
1: 맞아요.
2: 그래서 이제 뭐 변비에도 좋고
1: 네.
2: 그래서 여름 채소 중에 가장 단맛도 많으면서 이제 자주 식탁에 오르는 그런
1: 맞아요, 맞아요.
2: 채소가 되겠죠, 그죠? 예.
1: 아, 이건 이제 채를 네. 써주실 건가요?
2: 이 상태로 그냥 썰어주시면 돼요. 예.
1: 이렇게 애호박 하나만 해도 네. 양이 꽤 돼요. 채를 썰게 되면.
2: 예. 이게 보통 한 3,

0: 그러니까 이제 궁에서 이제 이런 만두가 귀화상이라는 만두가 있어요.
1: 예.
0: 이제 해삼을 닮았다 해가지고 미만두 이렇게 얘기하고 귀화상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여름에 많이 난 오이를 우늘처럼 이렇게 절여가지고 고기랑 같이 넣어서 만드는 게 있어요. 귀화상. 그거는 오이를 넣어가지고.
1: 오이를 넣어서.
0: 네네,
1: 자.
0: 이렇게 해서 이제 절여주시면 되고요.
1: 네.
0: 절여주시는데 요거를 이제 굵은 소금을 이렇게 이제 뿌려주세요.
1: 그냥 뿌리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0: 뿌려주시고요. 이제 항상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절이는 거는
1: 네.
0: 이렇게 소금을 직접 누른 마른 소금법이 있고요.
1: 네.
0: 그다음에 염수법이라고 소금 물에다가
1: 맞아요,
0: 절이는
1: 맞아요.
0: 염수법이 있고 그러거든요.
1: 자, 오늘 어떻게
0: 근데 요런
1: 했나요?
0: 거는 이렇게 이제 마른 소금법으로 이렇게 소금을 뿌려주고
1: 예? 네.
0: 물을 그냥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요렇게 해주세요.
1: 살짝만.
0: 네, 그래갖고 요거를 그냥 요렇게 놔두세요.
1: 한
0: 그래갖고
1: 몇
0: 이제
1: 분 정도 될까요?
0: 절여주시면 되고요. 한 3분 정도? 예, 3분 정도
1: 3분
0: 절여주시면 돼요.
1: 정도.
0: 예. 그러면 이제, 요거 호박은 이제 준비가 됐잖아요.
1: 네.
0: 예, 절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표고버섯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예, 표고버섯은 그냥 새장뜨기 해가지고,
1: 네.
0: 예, 새장뜨기 해서, 그냥, 포를 떠서, 채를 썰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네.
1: 그러니까 이 말린 표고는
0: 네.
1: 여러모로 정말 활용도가 높아요.
0: 예, 맞습니다. 향도 훨씬 좋고요.
1: 예.
0: 맛도 있고 영양가도 뭐 비타민 D 같은 것도 훨씬 많잖아요.
1: 맞아요,
0: 맞아요.
1: 예. 그래서 이제 고기 없을 때는 정말
0: 그렇죠.
1: 만만한 게이 표고버섯이에요.
0: 네, 맞아요. 소금하고 참기름.
1: 네.

0: 근데 이 버섯에만 따로 네. 이렇게 빈 양념을 해주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1: 예. 그러니까 호박하고 다 같이 섞어도 되잖아요. 네. 예, 그런데 이제 각자 재료에 뭐 맛을 따로 섞어도 나중에 소 만들 때 한꺼번에 섞긴 해도 예. 따로따로 해야 각자 그 재료의 맛이 살아있기 때문에 예.
0: 본연의 향을 예, 살리기 예. 위해서. 예. 그리고 또 여기는 애호박은 지금 소금으로 네. 밑간이 돼 있잖아요. 이게 절이면서 그렇죠?
1: 네네 그렇죠. 그래서 걔는 그냥 참기름으로 그냥
0: 예 조물조물. 네. 자 한번 네. 볶아볼까요 네. 이제? 일단은 만두소 재료가 간단해서 좋아요. 확 여러 가지 안 들어가도 되니까.
1: 네 맞아요. 호박만 들어가면 되니까. 예. 참기름 좀 주세요. 네.
0: 자
1: 참기름 이제 팬 달궈가지고.
0: 네.
1: 팬 달구고. 네. 참기름을 두르고 네, 참기름 두르고
0: 네.
1: 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저희가 이제 절인 다음 한 5분 정도 절인 후에 3분에서 5분 정도 절인 후에 물기 짜고
1: 저희는 이제 뭐 여름에는 이 만두를 많이 만들어 먹고요.
0: 애호박 만두.
1: 예, 그다음에 이제 겨울에는 예. 만두를 엄청 많이 만들어요.
0: 예.
1: 그 왜 이게 밀가루가 1kg짜리 있고 3kg짜리 있잖아요.
0: 예, 예.
1: 그럼 3kg짜리를 한 10개는 만들어요.
0: 미리 만들어요.
1: 만두를. 놓고. 예, 그래서 많이 만들어가지고 요만하게 만들어가지고 냉동시켜가지고 냉동실에다 냉동시켜가지고 비닐팩에다 이렇게 지퍼팩에다가
0: 네.
1: 30개씩 이렇게 다 담아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다 이제 나눠 먹고 이렇게 하죠.
0: 저희 집에서도 예. 그렇게 해주셨는데 저희 예. 할머니가 그렇게 네. 하셔가지고 만두를 미리 만들어 드시고. 네. 이따가 먹고 싶을 때, 저희
1: 그렇죠.
0: 드시고 싶을 때 또 꺼내서 먹었던 기억이 나요.
1: 예.
0: 근데 어느 정도까지 볶아주면 예. 될까요?
1: 요거는 이제 요 정도만 볶아도 돼요.
0: 여기 한번 예.
1: 볶아서 볶아서 샥 식혀주세요.
0: 아, 좀 넓은 접시에 펼쳐서.
1: 네네. 네, 네.
0: 자, 펼쳐주세요.
1: 이제 펼쳐가지고,
0: 예.
1: 아까보다도 조금 파래졌잖아요.
0: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1: 예. 이렇게 이제 식혀주시면 되고요.
0: 아, 예. 잠깐 놓겠습니다.
1: 네. 그 다음에 네. 이제.
0: 그 다음에 이제
1: 표고는 아까 이제 간 좀 했잖아요. 예. 소금하고 참기름 조금 둘렀잖아요. 볶아주시면 돼요. 얘도.
0: 뭐 분명 뭐 볶는 과정이 한 번 더 추가는 되지만
1: 예.
0: 확실히 달라요. 그 예. 과정을 하면
1: 이렇게 이제 볶아가지고 예. 이제 식히도록 할게요.
0: 네. 예.
1: 볶는 재료는
0: 예.
1: 식혀주시면 돼요.
0: 예, 이렇게 넓게 펼쳤습니다.
1: 네. 네.
0: 근데 이 다음 뭐 할까요?
1: 그 다음 이제 양념
0: 장을?
1: 장을 만들.
0: 그럴까요?
1: 네네. 여기 이제 식으면 이제 소 양념을 이제 할 거거든요.
0: 예.
1: 양념 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0: 일단 소가 네. 식는 동안
1: 네네.
0: 간을 좀 만들어볼게요. 예.
1: 간장 들어가고요.
0: 네.
1: 간장.
0: 사실 초간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선생님.
1: 예, 그렇죠.
0: 약간 새콤달콤 새콤하면서 그죠?
1: 예, 새콤해야지 또 예. 이제 많이 먹게 되고,
0: 맞아요,
1: 예,
0: 맞아요.
1: 입이 좀 개운하잖아요. 예. 그다음 물이 좀 짜니까 물 좀 예. 들어가고요.
0: 물 좀 들어가고요. 예.
1: 그다음에 고추 다진 거.
0: 고추 넣고.
1: 그다음에 고추도 다지고.
0: 그니까 이 만두 초간장의 네. 맛은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그렇죠?
1: 예.
0: 새콤한 맛이 항상 있어야 되고
1: 예. 식초를 새콤하는데 이게 너무 새콤하면
0: 맞아,
1: 안 되거든요.
0: 맞아.
1: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네. 찍어 드시면 되죠, 그렇죠?
0: 예. 이렇게 해서 준비했고요. 자, 얼음도 지금 만두소가 식은 것 같아요.
1: 네. 그래서 파 마늘, 파 다진 거, 마늘 다진 거,
0: 네.
1: 그다음에 파 다진 거 주시고. 네. 후춧가루
0: 네.
1: 좀 넣어주시고요. 간이 조금 싱겁다 하면 이제 소금을 좀 넣어주세요.
0: 이때 맛을 봐도 되는 거죠?
1: 그렇죠, 그렇죠.
0: 예. 어차피 익혔으니까 그렇죠.
1: 예, 예. 아 그리고 이제 모든 음식을 만들 때 간을 보셔야 돼요.
0: 그렇죠.
1: 예, 간을 보셔야지.
0: 물론 레시피가 있지만
1: 예, 예.
0: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1: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양념이 아니 뭐 이렇게 봐도 나물처럼 맛있겠습니다.
0: 그러게요, 그냥 다 비벼 먹어도 좋을 것 같은데 예, 예. 일단 또. 오늘 만두를 만드니까 네. 애호박 만두
1: 네. 이렇게 이제 소를 만들어 놨고요.
0: 네. 네.
1: 만두를 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그럴까요? 네. 자 어떻게 만두피를 빚 만두
1: 만드는 빚어야지.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0: 소는 얼마큼 넣어야 돼요, 선생님?
1: 소는 이제
0: 이 양을 딱 말씀해 주세요.
1: 예, 만두는 속을 많이 넣는 거예요.
0: 아 그래요?
1: 네.
0: 터지지 않게 잘해야 되는 거죠. 어떤 어떻게 하면 될지.
1: 지금 이제 이 정도 제가 넣었잖아요.
0: 예.
1: 넣는데
0: 한 숟갈보다 좀 더 넣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1: 네, 그래서 그냥 여기서 그냥 넉넉히 넣으시면 돼요. 만두는 그래서 속을 많이 넣는 거고 송편은 속을

0: 맞아요.
1: 네. 이렇게 해서 여기다 물로, 물이나 아니면
0: 예.
1: 계란 있을 땐또 계란을 이렇게 하시면 돼요.
0: 가장자리를.
1: 가장자리를. 이게 뻣뻣하니까.
0: 예.
1: 근데 우리가 집에서 그냥 만드는 밀가루로 이렇게 할 때는
0: 예.
1: 뭐꼭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산 거는 이걸로 하셔야 돼. 가운데를 이렇게
0: 네.
1: 눌러주세요. 꼭꼭 눌러주세요. 네.
0: 가운데부터.
1: 꼭꼭, 예. 꼭
0: 오.
1: 눌러주시고요. 예. 예쁘게 꼭꼭 눌러주세요.
0: 아니, 애호박 색깔이 예쁜 색이라 그런지 이렇게 뭔가 허전한 느낌이 안 들어요. 사실 만두에 고기 안 들어있으면 잘안 먹었거든요, 저는.
1: 그죠, 예.
0: 근데 그렇지 않네요.
1: 아주 이게 달짝지근하거든요.
0: 예.
1: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꼭꼭
0: 오,
1: 눌러서
0: 예.
1: 뭐 그냥 뭐 이렇게 해서 쪄서 드셔도 돼요. 이렇게 쪄서도
0: 오.
1: 되고 요게 날개를
0: 예?
1: 아까 이렇게 약간 구부려
0: 아,
1: 주세요.
0: 오, 맞아요.
1: 구부려 주시고
0: 이리 동그란 만두.
1: 네네.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요기를
0: 아.
1: 꾹 눌러 주세요.
0: 우와.
1: 네. 그럼 이제 요런 만두가 됐죠.
0: 아니, 만두가 너무 귀여워요, 모양이. 한 입에 쏙 들어갈 것 같은데요?
1: 네.
0: 야, 사실은 오늘 이 애호박 만두는 식사로도 좋을 것 같고, 야식으로도 좋을 것
1: 네,
0: 같아요.
1: 맞아요. 그렇게 드시면은 저기
0: 왜냐면 여기.
1: 가볍게 드실 수도 있고.
0: 네.
1: 네.
0: 맞아요, 맞아요. 아니, 어느 때 제일 자주 드세요?
1: 저희는 그냥 이제 여름에 이제 주말에.
0: 주말에.
1: 네. 아까는 이거를 안으로 이렇게 당겨서 했잖아요.
0: 예.
1: 이렇게 당겨서 했잖아요.
0: 네.
1: 아까는 예. 요번에는 이렇게.
0: 자, 여기서 한번.
1: 이렇게.
0: 아, 또 다른 모양이네요,
1: 예,
0: 선생님,
1: 다른
0: 이거는.
1: 모양이에요.
0: 예,
1: 얘는 지금
0: 한번
1: 이렇게
0: 보여주세요.
1: 해서, 예,
0: 예?
1: 이렇게, 예.
0: 그래서, 선생님께서 미리 또 만들어
1: 이렇게
0: 주신 게
1: 만드는
0: 있어요.
1: 것도 있고요, 예.
0: 이렇게 해서 한번 같이 놔볼까요? 선생님, 찐만두 좋아하세요? 아니면은 만두국 좋아하세요?
1: 저는 이렇게 튄거 좋아해요, 예.
0: 맞아요.
1: 이렇게 이제 치시고요. 이제 김이 오르는 찜기에다 두시고
0: 네.
1: 10분 정도 치시면 됩니다.
0: 한번 가볼까요?
1: 예.
0: 요즘은 이렇게 냄비 위에다가 할수 있는 찜기도 팔더라고요.
1: 요즘은 막 간단하게 된 것도 되게 많이 나와서 거기다가 뭐 만들어갖고 얼른 10분이면 쪄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김이 오르면 이제 10분 치시면
0: 네.
1: 만두가 다 완성이 됩니다.
0: 아, 맛있게 한번 쪄볼까요?
1: 네.
0: 선생님, 지금 김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10분 정도 지났는데.
1: 네. 한번 볼까요?
0: 그럴까요?
1: 네.
0: 자, 맛있는 만두가 됐을지. 오. 맛있게 아주 촉촉하게 쪄졌는데요.
1: 네네.
0: 자, 옮겨보겠습니다. 고. 아, 진짜 많이 먹어도 부담스럽지 않을 것 같아요. 칼로리 걱정 안 해도 되고.
1: 이 만두는 맞을 것 같아요.
0: 그러게요, 그쵸?
1: 다른 건 먹으면서 막 부담이
0: 그래요,
1: 가잖아요.
0: 맞아요.
1: 예,
0: 예.
1: 뭐 음식을 많이 먹으면 부담, 아우, 이거 이렇게 많이 먹어도 되나, 막 그러잖아요.
0: 아니, 먹을 때 먹어야 되는데, 자기 전에 먹고 싶을 때도 있고, 그쵸? 근데 이제 그럴 때, 야식으로 먹어도 너무 좋고, 식사로도 먹어도 좋고. 예.
1: 담으시면 되고요. 그다음
0: 자.
1: 양념장을
0: 네.
1: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예. 그러면 이게 호박이 달짝지근해가지고,
0: 네.
1: 예. 표고버섯도 이렇게 또 씹히고 그래가지고, 고기 안 넣어도 그냥 아쉽지 않아요.
0: 그러게요.
1: 아이고, 이렇게
0: 자.
1: 들었습니다.
0: 자, 이렇게 너무나 맛있는 애호박 만두가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애호박 만두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애호박을 어슷썬 뒤 채썰고 굵은 소금과 물을 뿌려 3분 정도 절인 뒤 물기를 제거해 주세요. 표고버섯은 점여 썬뒤 채썰고 굵은 소금과 참기름을 넣어 버무려 줍니다. 이렇게 재료에 각각 밑간을 해주면 재료 본연의 맛과 향이 잘 살아요. 팬을 달군 뒤 참기름을 두르고 애호박을 볶아내 주세요. 달군 팬에 참기름을 두르고 표고버섯도 볶아내 줍니다. 진간장, 설탕, 물, 다진 홍고추, 다진 풋고추, 식초를 섞어 양념장을 만들어 주세요. 볶은 애호박과 표고버섯을 섞은 뒤 다진 마늘, 다진 대파, 후춧가루, 소금, 통깨, 참기름을 넣어 섞어줍니다. 만두피에 만두소를 넣은 뒤

0: 꾹꾹 눌러 모양을 내주세요. 그런 다음 김 오른찜기에 애호박 만두를 넣고 10분 정도 쪄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은 뒤 종지에 양념장을 담으면 애호박 만두가 완성됩니다.
1: 선생님, 이 고구마 줄기는 여름에만 먹을 수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리고 또 얼마 전 드라마에 이 고구마 줄기 김치가 나와서 열풍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고구마 줄기 조림도 인기 폭발일 것 같은데요. 이 재료 한번 볼까요?
2: 네. 고구마 줄기 이게 껍질 벗겨서 준비하시면 되고요.
1: 네.
2: 요즘은 이게 껍질 벗기는 게 일이거든요.
1: 맞아요.
2: 그래서
1: 맞아요.
2: 또 귀찮아서 안 해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1: 예.
2: 요즘은 이렇게 데쳐가지고 또 파는 것도 있어요.
1: 맞아요, 맞아요.
2: 그럼 사다가 그냥 하시면 되죠.
1: 네. 예. 자, 이렇게 고구마 줄기 준비했고요.
2: 예.
1: 이제 양념도 중요하잖아요.
2: 예.
1: 어떤 게 있을까요?
2: 들기름하고
1: 네.
2: 들깨가루가 들어가거든요.
1: 예.
2: 그래서 고기에 들어가는 게 이제 포인트고요.
1: 네.
2: 이제 간장이 두 가지가 진간장하고 국간장하고 같이 들어가서
1: 네.
2: 이제 다시마 우린물에다가 뭉근하게 이것도 졸여가지고
1: 네.
2: 만드는 밥 반찬이 되겠습니다.
1: 네. 모두가 더위에 지쳐있는 여름 이럴 때 밑반찬 넉넉히 해두시면 안심되잖아요.
2: 그렇죠.
1: 든든한 반찬 고구마 줄기조림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구마 줄기 준비가 됐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이렇게 껍질 벗겨서
2: 네네.
1: 파는 고구마 줄기 있더라고요.
2: 예, 예, 예.
1: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
2: 예, 예.
1: 자, 이렇게 고구마 줄기 저희가 이제 깨끗하게 껍질 벗겨봤습니다.
2: 네, 이거를 이제 데치도록 하겠습니다.
1: 아, 바로 데쳐볼까요?
2: 네, 데치도록 하겠습니다. 끓는 물에다가
1: 네.
2: 이거를 넣고
1: 네.
2: 한 10분 정도.
1: 10분 정도.
2: 네, 10분 정도 부드럽게 네. 이제 네. 데쳐주시면 되고요. 네.
1: 자, 그리고 사실 얼마 전에
2: 네.
1: 이제 고구마 줄기 이제 김치가 나와서
2: 네.
1: 이 고구마 줄기 음식에 대해서 뭐 되게 어색하시진 않을 것 같은데.
2: 네.
1: 사실 많이들 드셔보시진 못했잖아요. 특히 이 조림은.
2: 네.
1: 그래서 10분 정도 일단 조린 후에, 아니
2: 네.
1: 10분 정도
2: 그냥 삶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1: 삶은
2: 돼요.
1: 삶은 후에.
2: 네, 부드럽게 삶으면 그 다음에 이제 양념을 하는 거예요.
1: 네.
2: 예.
1: 자, 그럼 한번 고구마 줄기 10분 동안
2: 네.
1: 한번 볼게요.
2: 네.
1: 자, 보겠습니다.
2: 네. 10분 정도 이제 부드럽게 삶아졌죠.
1: 그리고 색이 더 푸릇해졌어요.
2: 예. 맞아요.
1: 자.
2: 부드러운 상태가 됐고 지금 이제 건져서
1: 예.
2: 찬물에 헹구도록 하겠습니다.
1: 헹궈볼까요?
2: 네.
1: 자. 확실히 아까랑 다르게 조금 더 부드러워졌죠.
2: 예.
1: 제가 10분 동안 삶은 이유가
2: 예. 부드럽게 이제 삶아졌고
1: 예.
2: 네.
1: 그래서 바로 찬물에 넣은 후에
2: 예.
1: 찬물에 헹궈
2: 그다음에 이제 물기를 빼주시면 됩니다.
1: 네.
2: 물기를 빼도록 할게요.
1: 빼고. 근데 선생님, 이
2: 네.
1: 고구마 줄기가
2: 네.
1: 몸에 좋죠?
2: 이게 섬유질이 많아가지고,
1: 예.
2: 예. 그래서 여름에 나는 채소 중에
1: 예.
2: 섬유질이 아마 제일 많은 식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1: 그쵸, 그쵸. 이 식이섬유가 많으면
2: 네.
1: 변비에도 좋다고 하고, 그쵸?
2: 그렇죠. 네. 예, 요게 지금 이제 진간장 들어갈 거고요.
1: 진간장 들어가고.
2: 예. 국간장 들어갈 거고요.
1: 네.
2: 국간장. 설탕. 여기 지금 네. 양이 조금 적어서 제가 설탕 양을 조금 적게 넣는 거예요.
1: 네.
2: 마늘 반 들어가고. 예.
1: 저는 그냥 사실은
2: 네.
1: 이 고추. 고구마 줄기에
2: 네. 예.
1: 조림장을 넣고 그냥 조릴 줄 알았는데
2: 예.
1: 따로 재료에
2: 예.
1: 버무려 주시는 이유가 뭔가요?
2: 예. 이렇게 이제 밑간을 모든 우리 한국 음식은
1: 예.
2: 간이 이렇게 좀 골고루 잘 배이게 해야지 되는.
1: 그럼요. 그래야 거기. 맛있죠.
2: 그렇죠. 그래서 밑간을 조금씩 다 해야 음식이 각자 다 합쳐도 각자 밑간을 다 해야 그래야
1: 본연의 맛이 나오죠.
2: 네, 네.
1: 우리가 원했던.
2: 네. 우선 중요한 거 들기름.
1: 네. 들기름.
2: 예. 들기름을 넣어주시고요.
1: 이때.
2: 이제, 예.
1: 이때 뭐 좋은 점은 묻혀도 되죠.
2: 네네. 네. 그래서 또 이거를 이렇게 삶아가지고 삶았잖아요.
1: 네.
2: 그래서 이 삶은 상태로 지금
1: 그냥,
2: 예. 이렇게 양념이 된 거 이걸 또 드셔도 괜찮아요.
1: 맞아요.
2: 나물로.
1: 맞아요. 흰밥에
2: 네네.
1: 올려서 먹어도 좋을 것 같아요.
2: 네네. 맞습니다. 예.
1: 자, 그럼 예. 오늘은 저희는 조림처럼
2: 예.
1: 만들어 볼게요.
2: 예. 그래서 이렇게 앉혀주시고요.
1: 예.
2: 그리고 그 다시마 밑국물 여기다 좀
1: 네.
2: 조금만 버주세요.
1: 아,
2: 네. 반만 넣어주세요.
1: 예. 반만.
2: 예. 예, 됐습니다. 예.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또 이렇게 넣고 졸여주시면 돼요.
1: 자, 다시마 우리 지금

0: 다안 넣었나요, 선생님?
1: 예, 지금 이제 이게 양이 조금 적어가지고
0: 예.
1: 이게 적어서 제가
0: 아.
1: 원래 레시피대로 하면은
0: 예.
1: 고구마 줄기 500g이면 이거 다 들어가시면 딱
0: 네,
1: 맞습니까?
0: 양이 좀
1: 예.
0: 불어서.
1: 네.
0: 자, 여기 보니까 고구마
1: 네.
0: 줄기가 거의 잠, 그냥 이렇게 조금
1: 예.
0: 잠길 정도, 그죠?
1: 예.
0: 살짝 잠길
1: 예.
0: 정도.
1: 지금 이제 깨기 국물이 이렇게 있죠.
0: 예.
1: 예. 그래서 국물을 이제 처음에 넣을 때 넉넉히 넣으셔야 돼요.
0: 예.
1: 너무 많은 것 같다 할 정도로 넉넉히 넣으시고요.
0: 예.
1: 그럼 지금 색깔이 이런, 여기 있는 국물 색깔은 이렇게 좀
0: 연해요,
1: 붉으스름하지만,
0: 예.
1: 예, 이렇게 나잖아요. 얘가 이제 한참 졸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붉으스름하게 되면서 이제 같이 다 양념이 어우러져요. 예. 그래서 이제 졸이시면은 먹음직스럽게 이제 졸여지는 거죠.
0: 맛있는 양념이
1: 배면서.
0: 네,
1: 양념이 배면서.
0: 아, 맛있게 졸여볼까요, 그럼?
1: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졸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0: 지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1: 네.
0: 아까랑 달라요,
1: 그렇죠.
0: 비주얼이.
1: 예. 그러니까 이제 막
0: 진해졌어요.
1: 예, 하고 이제 간도 잘 배어들었죠, 그죠?
0: 예, 예.
1: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이제 들깨 이런 걸 넣도록 하겠습니다. 들깨 가루를
0: 네.
1: 이제 거의 졸여졌을 때 넣어야 돼.
0: 거의 졸였을 때.
1: 예. 그래서 나중에 넣어주시는 게
0: 아.
1: 그래야 들깨 향이 그대로 사라져.
0: 더욱더 고소함을
1: 네.
0: 진하게 먹기 위해서
1: 네.
0: 고소한 맛을
1: 네.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0: 예.
1: 참기름.
0: 참기름. 네.
1: 대파. 버섯하게 한 거 하고 넣어서 이제 한번 이렇게 이제. 끓어오르면 이제 제가 불을 끌 거예요.
0: 네. 자, 선생님, 네. 저희가 이제 먹게 될 이
1: 네.
0: 고구마 줄기의 식감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1: 식감이 지금 물컹하지는 않고요.
0: 예?
1: 씹히는 맛이 사각한데 아주 사각하지도 않고.
0: 근데 부드럽고.
1: 예. 부드러워요.
0: 아...
1: 예, 예. 자, 그렇다고 해서 아주 물컹하지도 또 않고.
0: 그쵸, 그쵸.
1: 예.
0: 자, 직접 해 드셔보시면
1: 예.
0: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옮겨 담아볼까요?
1: 네.
0: 진짜 향도 좋고 여름철에 많이 나오니까 넉넉하게 구매하셔가지고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름철에 먹으시면 별미.
1: 그렇죠.
0: 네. 향이 좋아요, 선생님. 저도 이제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1: 네.
0: 무슨 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1: 네. 이게 밥 비벼 드시면 너무 맛있어요.
0: 아, 그러게요.
1: 네.
0: 정말 촉촉하고 또 마지막에 들깨가루를 넣어서 그런지 고소한 향이 마지막에 아주 배가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너무너무 먹음직스러운 고구마 줄기조림이 완성됐습니다.
2: 고구마 줄기조림을 요약해보겠습니다. 먼저 끓는 물에 껍질 벗긴 고구마 줄기를 넣어 10분 정도 삶고 찬물에 헹군 뒤 물기를 제거해주세요. 삶은 고구마 줄기에 진간장, 국간장, 설탕, 다진 마늘, 후춧가루, 고춧가루, 들기름을 넣어 버무려줍니다. 이렇게 고구마 줄기에 양념을 따로 하면 간이 잘 배어 더 맛있어요. 냄비에 양념한 고구마 줄기, 다시마 물을 넣어 졸여주세요. 여기에 들깨가루, 통깨, 참기름, 어슷선 대파를 넣어 섞어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푸짐하게 담으면 고구마 줄기 조림이 완성됩니다. 만드는 사람도 먹는 사람도 모두 즐거운 박영란의 행복한 요리법. 강원도에서 먹는 맛 그대로 재현한 옹심이 레시피. 동글동글 만드는 재미와 쫀득쫀득 씹는 재미가 있는 들깨 감자 옹심이부터 김치라는 수식어가 항상 따라다니는 열무의 대변신. 이번엔 된장에 조물조물 무쳤다. 밥도둑의 신흥 감자, 열무 된장 무침까지. 한식 요리의 교과서, 박영란 요리연구가의 품격 있는 한식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0: 안녕하세요. 최유비 기염둥이 광이고요.
1: 안녕하세요. 박영란입니다.
0: 네. 선생님, 여름에 찬 음식만 먹으니까 가끔은 끈한 국물이 당기더라고요.
1: 그렇죠. 예.
0: 차가운 속을 달래줄 들깨 감자 옹심이 재료부터 볼까요?
1: 네. 감자 들어가고요.
0: 네.
1: 호박, 그 다음에 고추.
0: 네.
1: 들어가고, 들깨가루 들어가고요.
0: 들깨 감자 옹심이 시작해볼게요.
1: 네.
0: 일단 오늘 주재료가 감자잖아요.
1: 네네.

0: 감자를 옹심이로 만들어야 하는데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1: 감자를 이제 껍질 벗겨가지고 네. 강판에 갈아주세요. 예, 강판에 하나만 갈아볼까요?
0: 그럴까요? 예.

0: 믹서에다 가는 것보다 이렇게 네. 강판에 갈아야 입자가 곱거든요. 오. 그래서 더 조직감이 더 좋아요.
1: 아, 조직감이?
0: 네네네. 더 쫀득쫀득하고.
1: 네.
0: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강판에다가 네. 이제 갈아서.
1: 확실히 핸드믹서로 할 때랑 네네. 강판이랑 할 때랑 뭐 다를 것 같아요.
0: 예. 그렇죠? 질감 자체가 다르고 이거는 강판에 하면 훨씬 곱거든요. 그 입자가.
1: 예.
0: 예, 예. 그래서.
2: 한번 이제, 볼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강판에 네. 직접 갈았습니다, 네. 저희가.
0: 네. 이렇게 갈아서, 이제 준비를 네. 해놨고요.
1: 자, 그래서 저희가 또 미리 갈아 놔봤는데요. 네. 한번 섞어볼까요?
0: 네네, 이거 여기다 섞어 들어갈게요.
1: 이게 한 몇 개 분량이에요, 선생님?
0: 한 6개, 7개.
1: 6개, 7개. 자, 네. 주시고. 자, 이렇게 갈아봤습니다.
0: 네, 이렇게 갈면 네. 이제 이렇게 물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2: 맞아요. 아무래도 감자에 수분이 많으니까.
0: 네, 이거를 이제 짜야 돼요.
1: 아, 이거 짜는 거예요? 네,
0: 짜도록 하겠습니다.
1: 자.
2: 자, 여러분 감자 옹심이 만드는 과정 보고 계십니다. 근데 감자 옹심이가 네. 이 옹심이가 이 무슨 뜻이에요? 사투리예요?
0: 예, 사투리 강원도 사투리고 아. 새알을 의미하는
1: 새알.
0: 네, 새알을 의미하는 강원도 예. 사투리. 이렇게 이제 꼭 짜주시면 되고요.
2: 예.
0: 짜주시면은 이제 이게 여기 안에는 건더기가 남을 거고.
2: 예.
0: 그다음에 이제 요 밑으로 이제 물이 빠지잖아요.
2: 예, 맞아요.
0: 그러면 이제 앙금이
2: 예?
0: 앙금이 이제 밑으로 가라앉아요.
2: 아, 이 전분 물이 떨어지면 떨어져 있는데 지금, 네, 지금 여기는 네,
0: 지금 이렇게 물이 있는데
2: 예?
0: 이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앙금만 따로 이제 가라앉으면 아. 그 앙금하고 요 건더기하고 같이 반죽을 해 가지고
2: 예?
0: 이제 옹심이 끓이는 거예요.
1: 아. 근데 이거 얼마나 짜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0: 그러니까 이제 너무 꼭 짜면 이게 너무 단단하잖아요.
2: 그렇죠, 그렇죠.
0: 네, 그래서 수분이 조금 남아 있어도 괜찮아요.
1: 어, 이렇게 네. 꽉 눌렀을 때 더 이상 수분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만. 네.
0: 그래야 이제 나중에 이게 부드러워요. 너무 꼭 짜면 딱딱해서 맛이 없어요.
1: 아, 그러게요.
0: 네, 네.
1: 꾹 눌렀을 때 수분이 나오지 않을 정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0: 네.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1: 건더기가 남은 거죠.
0: 네, 건더기가 이제 나왔죠.
1: 예.
0: 네, 건더기가 이거 나왔고요.
1: 자, 그리고 네. 지금 이제 내린 이 물이 가만히 두면 전분이 가라앉는다고요?
0: 예,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예. 이제 앙금이 가라 조금 벌써 이렇게 가라앉잖아요?
1: 어, 이렇게 하얗게.
0: 네, 네, 네.
1: 보이시나요?
0: 예.
1: 예. 그래서 저희가 미리 가라앉은
0: 네.
1: 전분물이 있죠.
0: 네.
1: 감자 전분물이 있는데요. 조금 색깔이 바뀌었어요. 좀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바뀌었는데 네. 아래 보시면 네. 보이시나요?
0: 네.
1: 이게 감자 전분이에요.
0: 네네. 이건 이제 갈아가지고 이제 예. 가라앉힌 거니까 요거. 그래서 물을 따라 버리고 요 앙금을 쓸 거예요.
1: 아, 그럴까요?
0: 네네.
1: 자, 이거 물 한번 따라 볼게요.
0: 네. 거기다 이제 따라 보세요.
1: 한 몇 분 정도 두면 이렇게 가라앉아요?
0: 어, 이게 이제 시원한 데 있으면은 금방 가라앉아요.
1: 예. 예.
0: 근데 좀 더운 데 있으면 좀 시간이 걸리고요. 예. 그래, 가라앉았잖아요?
1: 예. 예.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죠?
0: 예.
1: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예.
0: 그래서 이거를 네. 이제 같이 여기다 넣고.
1: 네. 반죽을 해보겠습니다.
0: 여기다 이걸 넣어주세요.
1: 예. 이 감자를 강판에 갈아서 나온 건더기랑,
0: 네.
1: 그 다음에 그 내려온 물에서 감자 전분만 넣으면,
0: 네.
1: 반죽을 하게 되면 이 네. 감자 옹심이가 되는 거죠.
0: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만약에 이제 전분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은 네. 마른 전분을 섞어주셔도 돼요.
1: 아, 갖고 계신 마른
0: 네.
1: 전분은?
0: 네. 지금 이제 소금이
1: 네.
0: 소금이 여기 조금 굵잖아요.
1: 네.
0: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간을 할 건데 이제 이게 굵으니까 제가 조금 갈을게요.
1: 네. 아, 이 반죽에 간을 해주시네요, 미리.
0: 간을 해줘야 돼요.
1: 네,
0: 그래서 아까 소금이 굵으니까 이렇게 해갖고 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근데 저는 이제 네. 옹심이 처음에 뜻을 몰랐을 때는 그냥 네. 수제비랑 비슷한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확실히 이제 감자는 네. 더 쫀득쫀득하니까.
0: 네, 그렇죠.
1: 감자 전분하고 감자를
0: 감자 예, 갈은 거하고 이제 섞어주는 거죠.
1: 예.
0: 예.
1: 이게 옹심이 반죽이고요, 그렇죠?
0: 네, 네.
1: 이 옹심이 맛의 특징이 어떻게 돼요, 선생님? 감자 옹심이?
0: 쫀득쫀득하고
1: 예.
0: 굉장히 부드러워요. 예.
1: 맞아요. 왜 감자 부침개만 먹어도
0: 네.
1: 뭔가

0: 하겠습니다.
1: 네.
2: 네. 육수 한번 끓여보겠습니다.
0: 네. 육수는 물에다가
1: 네.
0: 멸치 육수를 끓이는 거예요.
1: 멸치 육수요. 멸치
0: 육수는. 자, 이제 대파도 드시고 그다음에 표고버 저기 다시마, 무, 그다음에 표고버섯,
1: 네.
0: 멸치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멸치. 멸치는 이제 내장하고
1: 네.
0: 머리, 대가리를 좀 저기 정리하시고
1: 조금 예. 번거로우시더라도 초반에 네. 그런 작업을 해두면 좀
0: 네네.
1: 다음에 사용할 때 편하실 것 같습니다. 네.
0: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끓이는데
1: 네.
0: 끓여서 8분 정도 끓이면 다시마는 건져내시고요.
1: 네.
0: 그다음에 이제 다시마 건져내고 5분 정도만 더 끓이시면 돼요.
1: 선생님 그러면 네. 밑국물이 끓는 동안
0: 네네.
1: 다른 재료도 한번 손질해 볼까요?
0: 예. 자. 애호박은 그냥 이제 이렇게 그냥 동글동글하게 썰어가지고.
1: 저희가 한 주 동안 요리하면서 네. 이 호박, 애호박, 네. 뭐 둥근 호박도
0: 네.
1: 나왔었죠. 네.
0: 이게 이제 호박이 지금 여름 제철 채소기 때문에
1: 네. 네,
0: 지금 이제 많이 드시면.
1: 맞아요. 제철 채소를 네. 많이 먹는 게 좋아요. 많이 나올 때, 신선하게 나올 때, 그렇죠?
0: 그렇죠. 예. 그때, 그리고 이제 그때가 제일 맛있어요.
1: 맞아요.
0: 제철에 나오는 게.
1: 사실은 오늘 들깨 감자 옹심이 저는 이제 대본 보면서 상상하기를 아 약간 수제비 같겠구나 이런 생각했거든요.
0: 예, 예.
1: 근데 그런 비슷한 느낌은 맞는 거죠.
0: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좀 납작하게 하면 수제비처럼 되는 거지. 아. 이 반죽을 납작하게 누면
1: 맞아요.
0: 예, 예. 근데 오늘은 이제 동그랗게 이제 해가지고
1: 새알처럼 그렇죠.
0: 네네 예 그렇게 들 거야.
1: 만약에 들어가는 채소 다른 걸 넣는다면은 뭐 예를 들면 수제비에 뭐 당근이나 버섯도 들어가잖아요.
0: 예.
1: 그럼 당근 버섯도 오늘
0: 그런 것도 조금씩 넣으셔도 되고요.
1: 예, 예.
0: 그래서 여기는 지금 여기에 들어갈 거는 씨가 들어가면 지저분하니까는
1: 네.
0: 찬물에다가 얘를 한번 살짝
1: 헹궈서
0: 넣다가 빼면 이제 씨가 빠지니까 그렇게 해서 넣도록 할게요.
1: 조금 더 국물 깔끔하게 먹기
0: 네,
1: 위해서. 네. 네.
0: 그래서 이거 준비하고 지금 이제
1: 미국물 끓고 있나요?
0: 네, 다 끓었고요.
1: 네.
0: 이제 옹심이를 만들어 미리 이제 좀 만들을게요. 만들어서 한꺼번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1: 그럴까요?
0: 네.
1: 수제비는 이렇게 툭툭 이렇게 떠서 넣는다고 하잖아요.
0: 네.
1: 이거는
0: 이렇게 하시면 돼요.
1: 오, 한입 크기로.
0: 네.
1: 너무 동그랗지 않아도 되는 거죠?
0: 네, 좀 이제 못생겨도 괜찮고.
1: 두박스럽게. 네. 선생님도 이 감자 옹심이 자주 해드셨어요?
0: 예, 아니 이거는 진짜 막 많이 해먹고 싶은 음식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1: 예, 예.
0: 여기다가 막 오늘은 이것만 넣잖아요.
1: 예?
0: 여기다 국수 같이 넣어서 아, 좋거든요.
1: 너무 맛있죠.
0: 예.
1: 그럼 취향에 따라서 오늘 이 감자 반죽 있잖아요.
0: 예.
1: 이 반죽을 좀 넓게 펴서 넣어도 되는 거죠?
0: 아, 그래도 돼요. 넣어도 예, 되고. 그래도 되고 또 얘를 이제 떡처럼 쪄서 먹기도 하고.
1: 어, 맞아요. 예.
0: 넣도록 하겠습니다.
1: 자, 넣어볼까요? 예. 예. 하나씩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선생님.
0: 동동 떠오를 거예요, 이거.
1: 아, 이 어느 정도 익으면 떠오르는 거예요?
0: 익으면.
1: 근데
0: 여기 익으면 이제 나머지 저기
1: 재료를
0: 호박하고 이제 그런 걸 들어가겠습니다.
1: 어, 너무 좋네.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우리가 확인도 안 해도 되고 알아서 올라와진다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감자옹심이 하나씩 빚어서 저희가 넣어봤습니다.
0: 네.
1: 오늘 감자옹심이랑 애호박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0: 네, 호박하고 또 저기 감자하고 잘 어울려요.
1: 맞아요, 부드러운 거죠.
0: 네.
1: 그렇죠?
0: 그래서 이제 여름에는 또 이 호박하고 감자에게 썰어가지고 그걸 넣고 수제비 또 많이 해서 드시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지금 이렇게 막 떠오르기 시작했죠?
1: 네.
0: 예, 그럼 여기다 이제 호박을 넣어주세요.
1: 네. 호박 넣고서는 네. 얼마 정도 익혀주면 되는 거예요?
0: 네, 호박 금방 익거든요.
1: 네.
0: 금방 익으니까 홍고추하고.
1: 홍고추도 넣고.
0: 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1: 궁금하네. 들깨가루가 어디 넣을지.
0: 네. 조금 이따 넣을 거야, 제가. 그럼 호박이 어느 정도 익으면.
1: 예.
0: 네, 예.
1: 자, 이 들깨가루는 호박이 어느 정도 예. 익은 후에 넣도록 예. 하겠습니다.
0: 색깔 너무 예쁘죠?
1: 그러게요. 색깔도 너무 예쁘고. 예. 그러니까 국물이 깔끔해서.
0: 네.
1: 그쵸.
0: 여기서는 이제 호박만 익으면 되는데
1: 네.
0: 지금 이제 양념을 하도록 할게요.
1: 지금요.
0: 네, 마늘 넣어주시고요.
1: 마늘 넣어주시고.
0: 마늘.
1: 그리고
0: 국간장 넣어주시고.

0: 해주시고.
1: 자, 이제 부족한 간은 이제 소금으로 해주시면 네. 돼요. 소금.
0: 아, 양념도 깔끔하네요, 정말 선생님. 완벽하게 먹을 수 있겠어요. 네. 진한 맛으로. 자, 그리고 옹심이가, 감자 옹심이가 네. 위로 많이 올라왔어요.
1: 네.
0: 색깔도 아까랑 좀 다른 색이에요, 그쵸? 좀 투명한 느낌 들면서.
1: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제 호박이 거의 이제 익어가잖아요.
0: 네.
1: 그러면 한 1분만 제가 놔둘게요. 그리고 네. 나서 들깨가루를 넣도록 할게요.
0: 아, 들깨가루가? 네. 들깨가루는 식탁에 내기 직전에 네, 네. 넣었네요.
1: 네. 그러니까는 다 그 들깨 향을 우리가 이제 즐기려고 하는 거니까.
0: 네.
1: 조금, 마지막에.
0: 마지막에?
1: 마지막에. 네. 네.
0: 선생님하고 요리했을 때는 이 들깨가루, 이제 고소함을 내주는 것들은 거의 마지막에 넣었던 것 같아요.
1: 이제 이렇게 거품이 떠오르면 이제 멸치가 들어가서 거품이 올라오거든요.
0: 네.
1: 이게 그냥 놔두면 이게 안으로 들어가서 이 네. 국물이 맛이 없게 되기 때문에 네. 올라오는 거는 이제 걷어주시면 되고.
0: 걷어주시고?
1: 네, 들깨가루도 들어가겠습니다.
0: 들깨가루 넣겠습니다.
1: 네, 들깨는 이제 뭐. 좋아하시면 넉넉히 넣으시고요.
0: 네.
1: 저는 한 이 정도도 들어가겠습니다. 옛날에는 들깨를 그냥 다. 겉이 껍질 벗기지 않은 그 까만 들깨를 물을 넣고 쌀하고 같이 네. 갈아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이게 더 칼죽하게 농도가
0: 진직하게
1: 예. 예. 그럼 훨씬 더 맛있거든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0: 원래
1: 갈아가지고 예. 지금 이제 거의 다 예. 됐어요. 다 돼가지고 이제 불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예. 자, 위에는 거품 살짝 예. 건져주시고 이야 예. 국물은 굉장히 진하고
1: 네.
0: 고소할 것 같아요. 네.
1: 되고요.
0: 네.
1: 이제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0: 쭉 잡으시고. 네. 와, 감자 옹심이 좀 보세요, 선생님.
1: 이거.
0: 와, 얼마나 쫄깃쫄깃할까요, 선생님. 마지막에 들깨가루 들어가서 네. 국물이 좀 더 진해졌어요. 그쵸?
1: 그래서 이제 그냥 좀 묽은 거보다는 네. 약간 또 이렇게 되는 게.
0: 와, 투박해서 더 맛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1: 그래서 그냥 못생긴 대로 그냥 다 이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0: 그러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면을 넣어서 먹어도, 그쵸?
1: 네, 면하고 같이,
0: 예.
1: 옹심하고 같이 넣어서 드셔도 좋아요. 그래서 이제 강원도에서는 이제, 이게 지금 강원도에서 많이 해서 먹는 음식이잖아요.
0: 네.
1: 그래서 메밀.
0: 네.
1: 메밀 국수를 같이.
0: 아. 네,
1: 그렇게 해서 하셔도 아주 훌륭하죠.
0: 아, 정말 국물이 뜨끈하고 네. 아주 고소할 것 같습니다. 진하고. 물론 여름철이지만 날씨가 덥긴 해요. 근데 네. 실내에 있을 땐 저희가 추울 때도 있거든요.
1: 맞아요. 예.
0: 추울 때.
1: 그렇죠.
0: 이렇게 따끈하게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여름에 너무 이제 찬 음식만 많이 먹고 그러니까는
0: 네.
1: 이렇게 해가지고도 맛있는 옹심이가 만들어졌네요.
0: 네. 네. 자, 이렇게 따끈하고 맛있는 들깨 감자 옹심이가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들깨 감자 옹심이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강판에 감자를 갈고 물기를 짜낸 뒤 앙금을 분리해주세요. 감자는 강판에 갈아야 더 곱게 갈리고 쫀득해요. 간 감자에 분리한 앙금, 소금을 넣고 섞어 옹심이 반죽을 만들어줍니다. 냄비에 물, 대파, 다시마, 무, 표고버섯, 멸치를 넣고 8분 정도 끓여주세요. 애호박은 채 썰고 홍고추와 풋고추는 엿을 썰어줍니다. 반죽은 동그랗게 만들어 끓는 육수에 넣어주세요. 반죽이 떠오르면 애호박, 홍고추, 풋고추를 넣어 한 소끔 끓여줍니다. 그런 다음 다진 마늘, 국간장, 소금을 넣어 1분 정도 끓이다가 들깨가루를 넣어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고 황백지단을 올리면 들깨 감자 옹심이가 완성됩니다.
0: 매번 김치로만 먹었던 열무, 오늘은 된장 양념에 버무려서 색다른 별미가 될 것 같은데요.
1: 네.
0: 먼저 재료부터 볼까요?
1: 네. 열무, 연한 네. 열무 준비하시면 되고요.
0: 네.
1: 예,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양념으로 들어가는 게 이제 된장,
0: 네.
1: 고추장, 깨.
0: 네.
1: 같이 넣고 이제 갈아가지고 된장 양념에다 이제 묻히는 거예요. 예, 예.
0: 자, 입맛을 훔쳐갈 밥도둑 반찬. 열무, 된장 무침.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이렇게 열무를 준비하셨는데요.
1: 네.
0: 이 열무 손질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선생님?
1: 열무는 그냥 밑에 이제 뿌리는 이제 안 먹으니까 고기 이제 다듬어 주시면 되고요.
0: 예.
1: 다듬어 가지고 이제 끓는 물에

0: 다가 끓는 물에다가 이제 소금 좀 넣고 한 3분 정도, 3분에서 한 4분 정도 데쳤습니다.
1: 그래서 데쳐서 찬물에 헹궈낸 열무가 여기 있습니다. 자, 양이 이렇게 줄어요, 선생님. 이렇게.
0: 많이 줄었죠.
1: 그렇죠. 예. 그래서 이만큼 양 준비한다고 해서 뭐 너무 많지 않나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자, 이렇게 데쳐낸 열무가 여기 있고요. 자, 먹기 좋은 크기로 한번 쓰시나요?
0: 이렇게 열무나 아니면 얼갈이 같은 것도
1: 예.
0: 많이 묻혀서 드시거든요, 된장에다.
1: 네.
0: 그런데 이렇게 데쳐서 그냥 하시면 약간 씁쓸한 맛이 나기 때문에
1: 네.
0: 그 열무 같은 경우는 미리 삶거나 데친 다음에 찬물에다 좀 담가 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좀 씁쓸한 맛이 빠지거든요.
1: 맞아요.
0: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물기 제거하시면 되고요.
1: 네.
0: 물기를 너무 꼭 짜지 마시고,
1: 네.
0: 그러니까 음식할 때 너무 꼭 짜면
1: 맞아요.
0: 수분이 너무 다
1: 맞아요.
0: 빠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정도 되면은 그냥 먹기 좋게 이렇게 좀 그냥 썰어주세요.
1: 네.
0: 벌써 그냥 소리만 해도 이제 부드러운 소리가 나잖아요.
1: 맞아요. 부드러우면서 또 식감은 살아있고.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열무 좋아하시는데, 오늘 열무 된장무침
0: 이렇게
1: 기대가
0: 해서
1: 됩니다.
0: 이제 이렇게 준비해놨고 이제 양념을 섞어주시고 이거 깨를
1: 네.
0: 좀 갈아주세요. 이렇게 핸드 믹서에다가 한번 갈아 볼게요.
1: 먹어볼게요. 자.
0: 이제 깨를 한번 넣어보고요. 여기 놓고 한번
1: 아까 저희
0: 이제 이
1: 이제
0: 정도 한번 넣어볼까요? 그리고 이제 다시마 우림으로 넣으시고 된장 넣으시고.
1: 네. 다시마 우린물은 정말 여러분 많이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0: 뭐 우리가 이제 밥할 때,
1: 예.
0: 반찬할 때뭐다 들어가잖아요, 그죠?
1: 맞아요.
0: 지금 이제 갈릴까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지금 이제 조금 해가지고
1: 네.
0: 양이 적으니까 안 갈리면 이렇게
1: 네.
0: 조금 이런 걸 조금 넣으세요.
1: 물을 좀 넣으셔도 되고요. 육수를 좀 넣으셔도 되고요. 다시마 물 넣으셔도 되고. 선생님, 곱게 갈아요.
0: 뭐 이제 지금 와서 이제 갈리는 거예요.
1: 그쵸?
0: 좀 들었다 놨다 이렇게
1: 그
0: 해보세요.
1: 선생님 고소한 향 엄청난데요 지금 고소한 향이.
0: 그래서 이제 갈아서 쓰는 거예요.
1: 한번 이제 볼까요? 자.
0: 그래도 많이 갈렸네요.
1: 자, 어때요, 선생님?
0: 이제 더 곱게 갈을 수 있으면 더 곱게 갈면 좋아요.
1: 아, 근데 선생님, 이 고소한 향과 그 된장의 고소한 향,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고추장, 근데 매콤한 향, 이런 것들이 섞여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0: 된장만 넣었을 때하고
1: 예!
0: 그냥 또 양념하는 거하고 또 다르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그래서 이제 여기다 이제 마늘을 넣어주세요.
1: 예.
0: 마늘도 넣어주시고, 마늘, 그다음에 파다진 거.
1: 네.
0: 파다진 거. 생강 조금, 생강
1: 네.
0: 좀 넣어주시고요. 설탕 좀 넣어주시고요.
1: 파전
0: 설탕,
1: 넣고.
0: 참기름
1: 네.
0: 들어가겠습니다. 참기름.
1: 지금 만든 이 고소한 양념장은 다른 나물 무침할 때 써도 되나요? 잘
0: 지금
1: 어울릴
0: 이제,
1: 것 같은데.
0: 지금 나물 데쳐서 하는 나물 있잖아요. 그런 나물 다 하시면 돼요.
1: 아, 진짜로. 아, 향이 너무 좋아서 저도 한번 해볼까 해요. 집에 가서.
0: 이렇게 하시면은.
1: 네, 이렇게 갈 거라는 생각은 못 해봤거든요. 그냥 통깨를 넣어서는 많이 먹었는데.
0: 그리고 많이 짜지 않고.
1: 예, 맞아요.
0: 이렇게 이제 만들어가지고,
1: 네.
0: 이제 묻혀주시면 돼요.
1: 자,
0: 묻히도록 하겠습니다.
1: 맞출게요. 야, 또, 무침 반찬 하나만 있으면 또밥한 공기 또 딱인데.
0: 이제 미리 이제 양념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를
1: 예.
0: 그냥 두시고, 조물조물 묻히시면 돼요.
1: 맛있겠어요, 선생님.
0: 고소한 냄새가 막
1: 그러게요. 맨날 열무김치만 많이 먹었는데, 이 열무를 또 무침으로 또 고소하고 구수하고 매콤하게.
0: 지금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물로 드시고요.
1: 예?
0: 나물로 드시고 요거를 국 끓이셔도 좋아요.
1: 요거 해서. 맞아. 국으로 먹어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때는 간을 좀더 해야겠죠.
0: 그렇죠.
1: 근데 그리고 또 열무하니까 그 보리밥, 보리밥 비빔밥, 보리비빔밥이 생각이 나는 것
0: 그렇죠.
1: 같아요.
0: 이렇게 해가지고
1: 예?
0: 밥에 이제 보리밥 아니어도 또밥 비벼 먹으면
1: 맞아요. 열무비빔밥 되는 거죠.
0: 이렇게 하시면 돼요.
1: 자, 완성해서 담아볼게요. 정말 뚝딱! 열무 된장 무침이 완성이 됐어요. 이 열무는 진짜 여름에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0: 요 양념으로 쑥갓 같은 거 데쳐가지고 네. 이렇게 무쳐 드셔도 좋아요.
1: 그러게요, 그러게요. 네. 열무는 여름이 제철이라고 하는데 이맘때 꼭 해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열무 된장무침이 완성됐습니다.
2: 열무 된장무침을 요약해보겠습니다. 우선 삶은 열무를 한입 크기로 썰어주세요. 믹서에 참깨, 다시마물, 된장, 고추장, 물을 넣어 갈아줍니다. 간 양념에 다진 마늘, 다진 대파, 생강즙, 설탕, 참기름을 넣어 섞어주세요. 열무에 양념을 넣어 무치다가 송송 썬 홍고추를 넣어 섞어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푸짐하게 담으면 열무 된장 무침이 완성됩니다. 다음 주에는 김선영 요리연구가의 가성비 끝판왕 레시피를 대공개한다. 달걀로 만드는 일품 반찬부터 두부로 만드는 가성비 최고 요리까지. 물가 상승으로 한숨 쉬는 여러분을 위해 최고의 가성비 레시피를 공개합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3: 상담 완료 시 다양한 구성 실손냄비 4종 세트 모두 증정. 양수냄비, 편수냄비, 프라이팬까지 4가지 구성으로 4가지 요리를 한 번에. 실손냄비 4종 세트 모두 증정.
4: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5: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4: 딥이라면 됩니다.
6: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4: 됩니다.
7: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4: 됩니다.
8: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4: 되고요.
9: 지병이 있어도?
4: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0: 수술비도 된다고요?
4: 됩니다.
11: 암 치료비도?
4: 됩니다.
12: 진단비도요?
4: 되고요.
13: 병원 통원비도?
4: 네, 됩니다.
14: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4: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5: 입원 첫날부터?
4: 됩니다.
14: 1인실에 입원해도?
4: 됩니다.
16: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4: 되고 말고요.
17: 감기로 입원해도요?
4: 돼요.
18: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4: 되죠.
19: 디스크로 수술해도?
4: 물론 됩니다.
14: 이게 모두 된다고요?
4: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3: 상담 완료 시 양수, 편수, 프라이팬까지 다양한 구성. 실손냄비 4종 모두 증정.
4: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5: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4: 딥이라면 됩니다.
6: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4: 됩니다.
7: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4: 됩니다.
8: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4: 되고요.
9: 지병이 있어도?
4: 딥이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0: 수술비도 된다고요?
4: 됩니다.
11: 암 치료비도?
4: 됩니다.
12: 진단비도요?
4: 되고요.
13: 병원 통원비도?
4: 네, 됩니다.
14: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4: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5: 입원 첫날부터?
4: 됩니다.
14: 1인실에 입원해도?
4: 됩니다.
16: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4: 되고 말고요.
17: 감기로 입원해도요?
4: 돼요.
18: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4: 되죠.
19: 디스크로 수술해도?
4: 물론 됩니다.
14: 이게 모두 된다고요?
4: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

0: 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 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 상담 완료 시 양수, 편수, 프라이팬까지 다양한 구성. 실속냄비 4종 모두 증정.
2: 이어서 부모의 첫 성교육이 방송됩니다.
3: 또 이 청년들을 한 명씩 한 명씩 깨우는 것도 독립운동 아니겠어?
4: 나와서 몸을 던지시오. 최동지 칠판 앞에서 맨날 입으로만 갑니다.
3: 대한독립 만세!
5: 진짜 너랑 나랑은 호흡이 안 맞는데. 너 다른 길이랑 같이 오니까 더 좋네.

0: 사실 내가 아는 그 교육자 중에 네가 제일 잘 먹는 거야. 이런 씨.
1: 상상 초월 지하철 부정승차 단속 전쟁.
2: 안녕하세요. 선생님, 남자분 걸로 나와요. 일단 잠깐 말씀 당시가 최하 금액 8호 40입니다. 4천만 원이에요.
3: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이적 4년 2건에 1억 2,300 단속을 했습니다.
1: 200kg이 넘는 거대 원목과 한판 승부를 벌이는 사람들.
4: 우리가 하는 거는 거창한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자연스러움을 최대한 표현을 해주는 게 우리의 작업이에요.
1: 세상에 단 하나뿐인 초고가 가구 탄생 현장.
4: 천만 원이 좀 넘습니다.
1: 오늘 밤 9시 5분에 방송됩니다.

파리랑 오래 살았으니까 얘 짖음 소리를 알잖아요. 좋아서 짖는 거랑 공격적인 거랑 막 행동 자체가 막 달라지니까 힘들더라고요.

0: 야, 너 당신 미쳤느냐. 오기로라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때 닥치는 대로 처리해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맨 땅에 헤딩하듯이.
1: 서울에서 왔어요.
2: 하나도 못 끊었어요. 다 맺은 데서.
0: 레디 고.
3: 다큐와 만나는 특별한 영화관. EBS 국제다큐영화제와 고향 풍녀시가 함께하는 야외 상영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매일 밤 9시 일산 호수공원 노래하는 분수대 앞에서 만나요. 첫날 상영작 우리 땅을 지키는 노래. 교사와 학생이 함께 만든 노래로 환경오염을 고발하는 감동 스토리를 선사합니다. 둘째 날 킨더가튼에서는 유치원에서의 생활을 그대로 따라가며 아이들이 사회

가장 초기의 순간을 보여줍니다. 셋째날 으라차차 씨름 소년단에서는 창원의 한 초등학교 씨름부 아이들의 6개월간 성장 이야기로 여러분의 일상 가까이 찾아갑니다. 도심 속 야외 상영관에서 EIDF와 함께 한여름밤의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짧은 시간, 많은 양의 비로 피해를 야기하는 집중호흡. 집중호흡, 이렇게 대비하세요. 호우특보가 예보되면 외출을 자제하고 TV, 라디오, 인터넷을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손전등과 식수 등 비상물품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외에 있을 경우 공사장, 해안가, 계곡과 같은 위험지역은 피하고 농촌에서는 눈뚝이나 물고점검을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저지대, 상습 침수지역, 산사태 위험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대피로 및 대피장소, 비상연락 방법을 알아두고 수도와 밸브, 전기를 차단한 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운전 중 호우가 쏟아질 때에는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행하고 침수된 도로, 지하차도 등은 진입하지 않도록 합니다. 만약 타이어의 3분의 2 높이까지 차량이 침수되었다면 즉시 시동을 끈 후 차량 밖으로 대피하고 침수로 차량 문이 열리지 않을 때에는 가슴 높이로 물이 차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문을 열고 대피합니다. 집중호우 시 지켜야 할 다섯 가지 행동 요령,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불을 높이 들어 사방을 환하게 비추는 모습을 볼 땐 한 장. 빛광. 발걸음을 돌려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아간다는 뜻을 담은 한창. 회복할 복. 칠흑 같은 어둠을 지나 잃었던 국권을 회복하고 마침내 빛을 되찾은 날. 1945년 8월 15일 여름보다 뜨거웠던 그날의 환희를 기억하겠습니다.

0: 잠깐! 콘도로이친 드신다면 주목하세요. 도리온단이 직접 콘도로이친을 식약처로부터 개별인정 받았습니다. 이름만 콘도로이친이 아니라 최고순도 90%로 속까지 꽉 채웠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복잡한 관절 건강 빈틈없이 챙기시라고 관절에 꼭 필요한 두 가지 기능 성분을 더 고려온단 관절 올케어. 첫째, 콘드로이친 연골의 구성 성분 콘드로이친으로 속부터 꽉 채우고, 둘째, MSM 관절을 탄탄하게 잡아주는 MSM으로 무릎을 편안하게, 셋째, NAG 관절 움직임에 좋은 NAG가 발걸음을 가볍게, 기능성 원료 인체 적용 시험 결과 염증 관련인자 개선, 관절 통증 감소, 보행 능력 개선을 확인했습니다. 관절에 필요한 세 가지 성분을 한 포로 간편하게 고려온단 관절 올케어. 콘드로이친 MSM NAG.
1: 아이보다 부모가 더 놀라는 시간, 부모의
2: 첫
1: 성교육. 네, 오래 갑니다. 자, 오늘은요, 정말 반가운 얼굴이죠. 무려 세 아이를 키우는 다둥이 아빠, 개그맨 홍인규 씨 나와주셨습니다. 우!
3: 안녕하세요. 고3, 고1, 초3 키우고 있는.
1: 네. 많다, 많다.
3: 다둥이 아빠, 개그맨 홍인규입니다. 다람쥐!
1: 반갑습니다. 오랜만이다. 오랜만이다. 오랜만이다.
3: 아, 오랜만에 해서 죄송해요, 릴레.
1: 웃겨, 웃겨. 그게 옛날 그 유행이었고 나는 몰랐어, 머나?
4: 아, 언니 또 몰랐었구나. 아, 그랬나봐.
5: 저는 지금 무슨 대화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6: 아, 몰라요?
5: 아니, 우리 개콘

0: 동료잖아요. 왜 모르는 척 하세요? 아,
1: 유행어 없어서.
0: 아, 유행어.
2: 아, 진짜 나서.
1: 진짜 나서 그런 네, 거예요. 나서
2: 지금 첫째가 고3이고, 고1이면은 이미 조금 성교육이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0: 제가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고3. 네. 일하다가 그냥 지나갔고.
2: 오.
0: 고1. 그냥 또 지나갔고, 이러고 초삼 우리 막내 딸은 내가 제대로. 진짜 우리 부모의 첫 성교육 잘 배워가지고 네네. 잘 키워보겠다는 마음으로 정말 찾아왔습니다.
3: 아, 성교육을 해야지. 아, 조금 더 크기 전에 해야지. 이렇게 하다가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4: 성교육에는 결국 늦었다는 말은 없어요. 지금부터 하시면 되죠.
0: 아, 네. 지금부터도 가능한가요?
4: 아, 그럼요.
2: 네, 맞아요. 네. 아. 지금 생각했으니까 오늘이 가장 빠른 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부모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고민해봤을 이야기를 준비했거든요. 어떤 내용일까요? 게임하다가 친해진 형이 있는데 이번 주말에 만나기로 했어. 3, 2, 1.
0: 어, 만나고 와.
5: 처음에 DM으로 몇 살이에요? 이렇게 와서 제가 어제 만났는데 마음에 든다.
3: 먼저 이렇게 아이템이나 선물을 먼저 던져줘요.
4: 그 소녀들인 경우에는 금방 성적인 대화로 넘어가는 경우 너무 많아요.
2: 딥페이크나 AI로 막 취미로 만든 거예요.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하실
1: 때. 지금 그 낯선 사람이 이제 핸드폰으로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2: 자, 오늘은 디지털 세상의 위험으로부터 우리 아이를 지키는 법, 우리 아이 안전지대입니다. 쌤씨는 어렸을 때 가장 무서웠던 게 뭐였어요?
1: 저 혼자 있었을 때, 깜깜할 때 제일 무서웠거든요. 어렸을 때 불 끄고 이렇게 자는 게 정말 못했어요.
2: 야, 진짜 의외다.
1: 그래서 주방에 불 켜고 문 살짝 열고 그렇게 잤어요.
2: 그렇구나.
0: 귀신이 무서웠던 거예요?
1: 아니요, 그냥 혼자 있는 게 무서웠어요.
0: 혼자 있는 게? 귀신 안
1: 귀신
0: 무서워요?
1: 귀신 하나도 안 무서워요.
0: 어, 진짜로요?
1: 네.
0: 난 귀신이 무서운데?
1: 네. 내가 봤을 때 인규가 무서운 거 굉장히 많을 거예요.
0: 아, 그렇죠. 지금 제일 무서운 건 네. 고1 사춘기.
2: 아,
0: 우리 둘째 제일 나도, 무서워요.
2: 그건 나도 무서워. 나도
0: 방에도 못 들어가겠어요.
6: 어릴 때 무서웠던 것보다 요즘에 이제 제가 어린 애들을 키우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뭔가 네. 조금 걱정의 레이더가 완전히 좀 달라진 느낌.
2: 달라지죠.
6: 또 그냥 길 갈 때도요. 신랑 제일 앞에 보내고 새끼 오리들처럼 첫째 둘째 보내고 제일 맨 뒤에 이제 제가 이렇게 줄 세워서 가거든요.
0: 저는 요새 막내 딸이 이제 핸드폰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근데 핸드폰을 자꾸 하는데 자꾸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하다가 요즘에 방에 들어가서 핸드폰을 하고
2: 시작했구나.
0: 그리고 좀 가리려고 하고 비밀 이제 비밀이 조금 생길 나이라 궁금한데 이걸 봐야 되는지 아니면은 비밀을 지켜주고 존중해야 되는지
3: 유행하는 OTT 이런 거를 보면 뭐 온라인 폭력이나 따돌림이나 온라인상의 도박, 디지털 성범죄 이런 게 요즘의 위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가 진짜 옛날보다 퍼센테이지가 많이 늘었습니다.
1: 근데 솔직히 금지보다 더 중요한 게 부모가 같이 배워가는 것 같아요. 아이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거 같이 알아야 맞아요. 되거든요.
2: 같이 알아야 됩니다.
4: 이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은 낯선 사람을 조심하라는 교육만으로는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실제 이제 위험은 친절, 관심, 그리고 장난, 연애, 비밀처럼 이렇게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디지털 세계에서도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무엇이 잘못된 건지 상대의 동의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또 내 불편함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이것들을 다 배워야 돼요.
2: 결국엔 아이를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이가 사랑하는 세상을 부모도 함께 이해하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우리 아이들은 온라인에서 어떤 경험을 하고 있을까요?
5: 불법 촬영? 온라인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성범죄?
7: 얼마 전에 학교에서 배웠는데요. 친구의 사진을 몰래 찍어서 어떤 사람한테 넘기고 널리 퍼뜨리고 그렇게 악용하는...
2: 제대로 알고 있어요.
3: 하루에...
2: 그러니까 어른들도 하루에? 뭐 하루 종일 있을 수 있으니까 걱정이에요.
5: 한 시간? 그 정도. 하루에 세 번? 한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요. 학교에 있는 시간이랑 잠자는 시간 빼곤 다 사용하는 것 같아요.
2: 거의 하루 종일
5: 시간?
2: 대부분 어른들도 인스타, 다 그렇게 쓰고 있죠.
5: 트위터 이 세 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2: 아, 인스타 뭐 쇼츠 이런 거 보면 몇 시간 딱 지나가요.

0: 아이들 덕질할 때.
1: 게임 아이템을 막 기부해주는 오픈 채팅방이 있었어요.
2: 학급 오픈
3: 아, 근데
2: 채팅방도
3: 이거 오픈
2: 써봤고,
3: 채팅방.
2: 동아리가 있어서 그 동아리에서도 써봤어요.
1: 5학년 애들이 사건이 있었는데요. 오픈 채팅방에 약간 친구들이랑 잘 못 어울리는 애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좀 다른 애들이 그 친구를 놀려요. 애들이랑 못 어울리냐고 이렇게 막 말해가지고 학폭위 같은 것도 열릴 뻔했고.
2: 그 단톡방에다 제일 못생긴 사람, 뭐 제일 아, 이상한 아, 사람 이런 거 투표하게 시키고 그 단톡방에다가 손가락 욕 공유하면서 이게 욕이라고 가르쳐준 그런 적이 있어서 엄마가 단톡방 못하게 하세요.
4: 그러니까 디지털로 아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왕따를 시키는 거잖아요.
1: 그쵸. 네.
2: 막상 그 상황 닥치면 말을 못하겠어요.
0: 그러다가 그 대상이 저로 변경될 수 있으니까요. 네.
1: 사귀시
3: 바꾸고 계속 사귀시 생각할까 봐 더.
5: 그냥 친해지자고 접근을 했어요. 처음에 DM으로 몇 살이에요? 이렇게 와서 제가 제 나이를 알려주고 나 14살이야? 이래서 제가 그래? 오빠구나? 이랬는데 전번도 교환하자 해서 그냥
4: 위험하다.
5: 누군지 모르셨는데 이게 위험한 건지는 몰랐어요.
4: 너무 위험한 거죠.
0: 콘서트 티켓 교환하려고 연락을 했었는데 콘서트장엔 사람도 많으니까 괜찮을 거라 생각하고 가서 교환했어요. 연락을 그만한 줄 알았는데 다음날에 이제 채팅창을 보니까 막 어제 만났는데 마음에 든다, 뭐 좀 더 만나보겠냐 이런 식으로 연락이 더 와가지고 좀 무서웠어요.
4: 아이고. 야, 이 정도일 줄 몰랐는데요.
1: 진짜요.
2: 친구가 친구들하고 놀이공원에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을 인스타에 올린 거예요. 근데 그 사진을 보고 평소에 1대1 오픈 채팅방으로 계속 연락해왔던 사람이 그 진짜로 찾아와가지고 자꾸 터치하려고 했대요. 그리고 목소리도 일부러 여자인 척하는 남자 목소리였대요.
4: 성별도 속이는 거죠.
2: 듣고 되게 소름 끼치고 무서웠어요.
5: 경찰에 신고하라고 할 것 같아요.
6: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것 같아요.
2: 일단 위로 먼저 해주고 그 게시물 신고하고 어른분들께 말씀드려 이렇게 얘기해 줄 것 같아요.
4: 아, 근데 생각보다 정말 충격이었어. 아니, 뭐 DM 받고 오픈 채팅하고 모르는 사람과 뭐 대화도 하고 이게
7: 저는 지금 너무 놀랐어요. 왜냐면 네. 우리 막내딸 채윤이가 포토카드 준대 어떤 분이 그런 맞아요. 아이브를 좋아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 흥분했던 얘기가 스쳐 지나가면서 우리 아이도 이렇게 노출이 쉽게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큰 또 범죄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게 지금 너무 소름 돋아서 무서워요.
4: 그렇죠. 우리도 인지해야 돼요. 부모님께서 네. 인지해야 됩니다.
7: 어떻게 해야 돼요?
1: 진짜 영상 보면서 뭔가 남 일이 아니다라고 확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모르는 사람 따라가지 마 이렇게만 좀 했다면
7: 맞아.
1: 이제는 진짜 모르는 사람이랑 채팅하지 마 뭔가 이렇게 얘기해야 그러니까. 될 것 같은 세상이 진짜 그러네. 변한 것 같아요.
8: 애들은 게임하다 보면 친구들하고 생기고 채팅도 하고 뭐 이렇게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부모가 안에서 무슨 대화가 오고 가는지 모르니까
2: 미치겠어.
8: 10살 친구인 것처럼 이렇게 알았는데 40살 어릴 수도 있고 그것도 모르는 거잖아요.
4: 아니, 뉴스에 나왔었어요. 나이를 속이고 10대인 척 또래인 척 하는데 정말 뭐 40 넘은 아저씨가 그루밍을 했다는
3: 여자인 네. 척 하는 경우도 많고
9: 네. 네. 네. 네. 요즘 정말 정말 흔하고요. 아이들한테 게임 채팅, 뭐 오픈 채팅방, 뭐 인스타 DM 뭐 이런 것들은 아이들한테 요즘 거의 정말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상이고 이게 이제 온라인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오프라인으로도 결국에는 이제 이어진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불만 따로 얘기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옮기거나 메신저도 더 비밀스러운 메신저들로 이제 옮겨 타자고 하거나 그래서 뭐 보통 그래도 뭐 오픈 채팅방은 사람들이 있기라도 하죠. 사적인 그런 둘만의 이제 메신저 앱을 쓰게 되면 거기에서부터는 정말 온라인 그루밍이 정말 시작되기가 아주 쉬운 경우가 많아요.
1: 네, 인터뷰 보니까 애들도 위험하다는 걸 진짜 잘 인지하고 있더라고요.

0: 근데 이제 아는 거랑 실제로 안전한 거랑이랑은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아이들이 위험하다는 거는 알죠. 이제 많이 알려줬으니까. 그런데 또래 아이들이 좀 낙관주의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설마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는 것도 있고, 또요 시기에 아이들이 좀그 착하게 해야 된다.
0: 맞아, 맞아.
1: 어른들한테 친절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의 경우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2: 자, 그럼 여기 계신 부모님들은 지금 우리 아이 안전 온도를 몇도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3: 저는 24도, 5도 정도로 지중해성 기후로 좀 온화하고
2: 괜찮다고
3: 잔잔하게
2: 생각했거든요. 근데 뭔가 오늘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살짝 30도 정도로 좀
3: 올라가죠.
2: 훈훈하게 올라가는 그런 느낌인데요.
3: 사실 저는 아이들이 아직 많이 어려서 하루에 딱 30분 TV를 보고 그것도 딱 제가 틀어주고 아직 키고 끄고 이런 것도 못 해가지고 딱그 정도라서 좀 내가 안전하게 좀 막아주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어느 순간 넘어갈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4: 키는 거 끄는 거 모른다고 했죠?
3: 네, 알아요?
4: 아니, 어느 순간엔 그냥 알아서 다 해요.
3: 진짜?
4: 옆에서 다 지켜보고, 그거 비밀번호 있어도
1: 다 풀고 들어가요.
3: 정말.
4: 알아서 다 파악해요.
2: 아니, 저도 진짜로 제가 이 프로그램을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아우, 저희 딸이 핸드폰을 잘안 봤는데 요즘에 쥐고 살아요. 그게 우리가 방심하면 안
4: 맞아, 맞아.
2: 돼요. 그리고 검색도 다 하고, 아, 이게 진짜 불과 한두 달, 두세
4: 진짜.
2: 달 차이에 아이들이 확확 변하니까 저도 이제 막 정신을 바짝
3: 진짜.
2: 차려야겠다. 그런 생각이
5: 그래도 부러워요. 저는 지금 보니까 40도 정도 되는 것
1: 그럴 것
3: 신기하다.
1: 같아요.
4: 더 빨리 가야 될것 같아요.
5: 왜냐면 저는 우리 딸이 포토카드 누가 준다 이럴 때, 와, 넌 행운하다. 공짜로 얻는 거니까.
3: 어서 가, 이렇게.
5: 빨리 가서 받아와. 내가 사줘야 되는데, 공짜로. 이런 식의 좀 생각이
2: 아빠도
5: 있었는데.
2: 경각심 아예 갖고 계시진 않았네요.
5: 저도 게임을 좋아하고 게임 유튜브를 하니까 우리 아이들도 게임 막 하게 해줬거든요. 근데 어느 날애 컴퓨터 봤는데 옆에 성인 광고가 딱 뜨는 거예요. 게임하면 중간에 광고 막 뜨잖아요.
2: 맞아요.
5: 뭐 이거 애들 게임인데도 이런 게 뜬다고 너무 놀랬어요. 그래서 당황만 하고 또 당황하고 바로 처리해야 되는데 바쁘다 보니까 또 바로 안 돼서.
4: 저는 한 미열 상태 정도, 37, 38도 정도.
2: 미열?
4: 아니 뭐 위험은 누구나에게 뭐 언제나 올 수도 있겠지만 뺀치들이 같은 경우는 온라인 게임 되게 좋아해요.
2: 남자일 때 되게 그렇죠.
4: 아니 그럼요, 그럼요. 근데 온라인 게임 하면서 뭐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도 하고 모르는 사람들도 같이 하는데 어느 날은 모르는 사람하고 하다가 약간 그 사람은 조금 선 넘은 얘기 하더라고요. 얘가 좀
2: 그렇지.
4: 무서워가지고 난
2: 무서웠겠구나.
4: 자주러 왔는데 그냥 자 이럴 때 걱정하지 말고 그냥 자단 버튼 뭔지 알려줬어요. 바로 여기 들어가서 자단 그리고 좀 마음 안 들었으면 신고까지 해도 돼. 근데 그렇게 하고 난 후에 아예 그 게임기가 마루로 이렇게 옮겨놓고
2: 거실로.
4: 그 누구나 볼수 있고 얘기 들을 수 있으니까. 솔직히 뭐 이상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성인들하고 하는 게또 무조건 나쁜 거 아니잖아요. 주변에 어떤 내용 하는지 이렇게 살펴보는 게
2: 들리게
4: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2: 네.
4: 이 헤드셋 끼는 순간부터
2: 맞아요.
4: 한쪽만 얘기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헤드셋 없이 하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1: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보통 이제 게임 같은 거할때 부모님들이 시끄러우니까 헤드셋 쓰고 하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누구랑 하는지 알수 없으니까, 예, 헤드셋 하지 말고 틀어놓고 하라고. 그래서 왜 이상한 얘기, 뭐 여성 혐오 얘기, 욕하는 사람들 이러면 저 아이디 쓰는 사람 들어오면 너 나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2: 그니까.
1: 네.
3: 완전 꿀팁 주셔가지고, 저도 만약에 처음 시작하게 된다면 좀 같이 하면서, 같이 보면서 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언니, 저는 오픈 채팅은 절대 용납 못할 것 같아요.
2: 나도 무서워.
3: 지금
2: 제일
3: 아직도 마음이
2: 걱정돼.
3: 너무 불편해.
2: 저도 제일 걱정되는 게그 오픈 채팅인 게, 아이들이 막 쉽게 모르는 사람하고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이게 진짜 위험할 것 같거든요.
6: 네, 맞아요. 청소년 시기가 되면 호기심이나 뭐 보상 이런 거가 굉장히 민감해져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브레이크 담당하는 어떤 전전두엽 기능 같은 거는 아직 한참 더 발달하려면 남았고. 그러니까 위험한 거 인지적으로는 어느 정도 알면서 충동적으로는 한번 이렇게 확 가게 된다라는 거죠. 또 혹은 이제 그런 것들을 하게 됐을 때 친구들한테 인정받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너야, 이런. 그때서야 말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항상 좀 이렇게 안테나를 켜고 계시는 거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2: 자, 그렇다면 잠깐 아주 작은 실험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팅 이제 하나씩 올라갈 텐데 평범한 대화인지 위험한 신호인지 같이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4: 네.
2: 네. 자, 우리 아이에게

0: 이런 DM이 왔습니다. 여기까지는 어때요?
1: 그냥 인사 아닌가요?
0: 인사.
2: 제가 안 들던데요?
0: 이건 어때요?
3: 오, 그냥 게임하면 무조건 나오는 말 아닌가요? 평범한 이야기인데.
2: 이거 좋은 얘기인데요?
0: 몇 살이야?
1: 이건 아니죠.
2: 몇 살이야? 아니, 근데 조금 이상하긴 한데, 한국에서.
4: 네, 맞아요. 한국에서.
2: 서열 정리하기 위해서.
0: 맞아. 왜 친구. 저기까지 오케이.
1: 오케이.
0: 우리 둘만 얘기할래?
3: 마음에 맞는 친구가 있어서 그런 건가? 아니면 둘만 또 게임을 하려고 그런 건가?
0: 자,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이야기할 수 있어? 어? 야, 근데 이거는 제가 죄송한데요. 이거는 저도 이건 아니에요. 저 여기서 이제 딱 스톱시킬 것 같아요.
1: 아, 저 바로 이건 데이터 끊을 거예요.
0: 야, 아무도 없는 곳에 왜? 왜? 영상통화하지 않을래? 얼굴 보고 싶어.
5: 이거 좀 아니다. 이거
4: 이런 것들은 뭐.
0: 엄마 아빠한테는 비밀이야. 우리 비밀 친구 하자.
3: 어, 이거 바로 차단해야 되는 게 애들이 비밀을 되게 좋아해요. 어? 우리 아이들 또 호기심 많거든요. 그럼 바로 넘어갈 수 있어요.
0: 처음에는 그냥 뭐 평범한 대화처럼 느껴졌는데 도대체 어디서부터가 이게 위험 신호가 시작이 된 걸까요?
6: 저는 처음부터 좀 위험했다고 생각해요. 안녕이라고 인사를 한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왜 길거리에서 낯선 사람이 이렇게 탁 오면 긴장하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더 중요한 건 온라인에서 그렇게 안녕 그러면 긴장하지 않아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요. 그럼 나이가 몇 살이야? 그럼 나이 얘기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그 어린이가 얘기했듯이 나이를 물어보더니 뭐 금방 내가 오빠네? 뭐 이러면서 이제
1: 14살이라고
6: 부르고 그렇게 하면서.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른 남자들인 경우에는요 나이 물어보고 나이가 이제 어린 그 소녀들인 경우에는 금방 성적인 대화로 넘어가는 경우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부모님께 비밀이야, 뭐 나이, 학교, 집 이렇게 사적인 정보를 계속 묻는 게 위험 신호죠. 그래서 일단 게임 잘하는데 요게 이제 일단 낚시 같은 난 너 특별히 보고 있어? 뭐 이런 뜻이니까 조심해야 되죠.
4: 실제로 저렇게 비밀이야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아요. 저렇게 얘기 안 하고 그냥 선물 그냥 먼저 이렇게 아이템이나 선물을 먼저 던져줘요. 그렇게 하면서 가까워진 다음에 이제 막 뭐 만나자고 하고 그러면 이제 아이는 그 철석같이 믿거든요. 아, 근데 오빠 남자 아니야. 나랑 나이 똑같다고 그랬어. 이러면서 이제 나간다는 그런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6: 보통 이제 고민 많이 들어주고요. 학교에서 힘든 일 같은 거 부모랑 얘기 안 하는 것들을 자기가 들어주죠. 그러면서 이제 그루밍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0: 그런데 나를 엄마한테 혼나면 이제 엄마 힘든 거 엄마가 힘들겠다 이런 얘기까지 할 텐데.
6: 그러니까 이제 그게 비밀로 이제 점점 되는 거죠.
0: 큰일 났다. 자, 이번에는 실제 상황에 딱 대입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머리를 쓰지 말고 본능적으로 버저를 누르셔야 돼요. 3초 안에 해야 할 행동을 외쳐주셔야 됩니다. 자, 온라인에서 친해진 사람이 말합니다. 너무 귀엽다. 사진 한 장만 보내줘. 3, 2, 1.
2: 아니, 안 돼, 안 돼.
0: 절대 안 되죠.
3: 근데 친한 사람인데요. 사진은 서로.
0: 괜찮아요?
3: 네,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3: 친한 사람이면.
0: 친한 사람이면. 친한 사람이에요. 이거 괜찮습니까,
4: 선생님?
1: 절대. 단단히 화가
3: 나겠어요.
1: 단단히 화가 나겠어요.
0: 자, 일단 다음 상황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친구가 몰래 찍은 사진을 보내며, 야, 단톡방에 올리자.
3: 몰래 찍은 건 안 돼. 몰래 찍은 건 안 돼.
0: 단톡방 올리는 것도 안 되잖아요.
4: 아, 네. 절대 안 되고, 오히려 저거 좀 캡처를 해놓는 게 더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이게 증거가 될 수도 있어요.
3: 아, 그 방법이 있구나. 왜냐면 그냥 지워버리면 되니까.
4: 맞아요.
6: 그래서 아이한테 확실하게 좀 알려주시는 게 좋아요. 이 디지털 경계에서는 불편하면 즉시 멈춘다. 그리고 부모한테 얘기한다. 캡처하고 차단한다. 나온다. 대화창에서 나온다. 이런 게 중요하고 오프라인에서도 뭐 그런 불편한 상황이 있을 때 보통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하거든요. 싫어요, 도망쳐, 말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0: 계속 반복 교육을 싫어요, 도망쳐, 말해.
4: 그거를 근데 직접 시켜야 돼. 안 그러면 아이한테 시켜보세요. 그러면 아이가 진짜 개미만한 목소리로 얘기해.
0: 잘 못하더라고.
3: 그렇죠.
4: 싫어요, 이렇게.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죠. 싫어요!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진짜 한 10번씩은 정말 시켜봐야지 이게 싫어요! 하고 뛰어나오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 시켜보거나 롤플레잉 해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0: 그러니까 제가 한번 시켜보니까 저희 둘째 딸은 친구가 이제 때리니까 제가 이제 다음부터는 친구한테 너 친구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저 연습할 때 친구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1: 해서 그 박자 한
0: 친구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박자가 약간 이렇게 돼서
1: 엄마가 그랬어.
0: 박자가 좀 친구가 볼 때는.

0: 사람이 없어보지 않을까. 걱정이
1: 그렇게라도 말하는
0: 네, 그래도 약속시키기.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는요, 아이가 해야 할 행동을 알아봤고, 네. 자, 이번에는 상황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이가 이런 말을 했다면 부모님의 첫마디는 무엇일까요? 인규 씨, 고1 아들이 네. 와서 이렇게 말을 해요. 아빠, 나 게임하다가 친해진 형이 있는데, 이번 주말에 만나기로 했어. 3, 2, 1.
2: 만나고 와.
0: 아, 진짜요? 아, 진짜? 아니, 나 지금 홍인규 씨 사실 올라가 너무 걱정됐는데 괜찮은 거예요?
3: 아니, 우리 신랑이 아니라 정말 다행이고.
2: 다음에 얘기 안 해줄까봐. 그럼 제가 어디 가는 거라도 알고 있잖아요. 근데 안 돼 하면은, 그다음부터는 얘기 안 하고 그냥 가버릴까봐, 저는, 그래서, 갔다 와. 근데 누구 만나는데,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4: 안 돼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제일 위험할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 그거 안 돼 하는 순간부터 아이들은 오히려 또 숨기려고요.
0: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4: 네. 왜 안 되는지 모르니까, 맞아요. 그거 다른 거 가서 하게 되는 거예요.
5: 아, 맞아요. 쌤님, 정말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이게 통제를 강화하면 아이가 숨고 부모가 정작 어떤 상황에 아이가 위험에 노출되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이게 이제 아이의 일탈 행동이나 성적 행동에 대해서 부모가 아이를 얼마나 아느냐. 그게 그거를 방지해주는 예방 효과가 있다. 이런 연구가 있어요. 고등학생 아이가 온라인상에 누군가를 만나러 간다 하면 대화를 하면서 어디 놀러 가니, 어떻게 알게 된 사람이니, 어디, 뭐 그 사람 연락처는 어떻게 되니, 그리고 가장 안전장치. 너 언제까지 연락이 안 되면 위치 확인할 거야. 아니면 우리가 거기까지 데려다 줄 수 있을 테니, 데려다 주고 네. 기다릴 테니까 연락해. 이런 식으로 개입 기준을 미리 마련해두고 보내는 게 저는 안전한 것 같아요.
2: 아이 핸드폰을 몇 살까지 봐도 되는 거예요?
6: 고등학생들인 경우에는 좀 얘기해 주는 게 좋아요. 이걸로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부모가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 네. 이게 아이한테 굉장히 좀 설득력이 있어요. 걔네들은. 그래서 그때 뭐 문제가 만약 생긴다면 볼 수 있는 거죠.
0: 그럼 성인 전까지는 그래도 부모가 좀 개입을 해야 된다.
6: 그런 게 좋다고 그렇죠. 생각해요.
2: 네. 근데 원래 패턴이 네. 요랬는데 네. 이렇게 바뀌면 이걸 네. 풀어야 되나요?
6: 근데 패턴이 복잡해지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부모가 자꾸 열어본다든지 네. 그러니까 점점 꽁꽁꽁꽁 숨기는 거죠.
0: 허를 찌르는 예,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3: 근데 우리는 뭐 성교육 언제부터 할까요? 이런 질문은 되게 많이 하는데 디지털 성교육은 뭐 언제부터 할까 이런 생각 우리 아예 못했잖아요.
4: 솔직히 저도 예전에 온라인은 현실과 달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너무 무섭기만 이야기하면 애들은 또 위축되잖아요.
2: 맞아 맞아.
4: 이 연량 맞게 이거 조금씩 조금씩 알려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6: 디지털을 우리가 성하고 연결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어른들은 사실 그 목적 말고 다른 목적으로 더 많이 써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디지털만큼 왜 성이 자연스럽게 이야기되는 공간이 잘 없거든요. 그래서 청소년기 아이들이 굉장히 좀 취약해요. 온라인 그루밍이 명백한데도 걔네들은 그게 아니라 나한테 굉장히 잘해주고 잘 들어주는 사람. 그리고 요새는 왜 카톡으로 막 커피도 보내주고 초콜릿도 보내주고 이러면서 이제 마음을 이렇게 열게 되는 거죠.
0: 근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명백한 범죄다라고 네. 경고를 꼭 해야 된다라고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작 아이들은 장난으로 그런 건데요?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자 과연 그들만의 장난이 정말 가벼운 장난으로 끝날 수 있을까요? 몰래 찍네요.
7: 진짜? 어머머, 완전 내 이상형.
0: 몰래 찍으면 안 될 텐데.
7: 잊지 않게 간직해야지. 영구 박제.

0: 점점 사악해지고 있어요.
1: 그럼 안 되는데. 아, 이런 거 있다고 하더라고요.
2: 아, 이거 선생님들 지쳐요. 어,
0: 저거 많이 하죠.
1: 저거 진짜 범죄지.
3: 근데 너무 좋아하는 영상이고 좋아하는 내용들이라 그냥 뭐 좋아하니까 올리겠지 허락 없이 그냥 막 올려도 되겠지 했는데 이게 범죄라는 사실을 오늘 처음 알았던 것 같아요.
4: 그 외국에서 사진 찍기 전에 대부분 Can I 하고 먼저 물어보는 문화 있거든요. 근데 상대가 괜찮은지 묻지 않고 이렇게 찍는 게 정말 안 되죠. 예, 우리 집도 예, 이제 사진 찍을 때 찍어도 돼 이렇게 물어보고 그리고 아이들한테 뭐 아이들

0: 애들한테 보여주지만 아이들은 먼저 확인해요. 걔 마음에 안 드는 사진 있으면
1: 안 된다고.
0: 이거 삭제해.
1: 요즘에 그렇더라고요.
0: 이 얘기하더라고요.
2: 저도 이제 아이 사진 정말 많이 찍고 하는데, 뭐제 핸드폰 배경화면이나 이런 것들로는 쓰는데, 뭔가 제 개인 계정에 프로필로 쓴다거나 이런 것들은 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괜찮아? 예뻐? 이렇게 물어보고, 못생겼어? 이런 거 지워주고
1: 지워요.
2: 하거든요.
1: 아이들.
0: 근데 솔직히 그거 되게 힘든 게, 내가 봤을 때 정말 귀엽고.
2: 엄청 귀여워!
0: 그리고, 그냥 되게 개인으로 맞아. 보내고 남고 싶은데, 맞아. 애들이 아니야, 삭제해, 삭제해.
1: 맞아. 우리가 볼 때 이게 넙죽하고 귀여운 게 있잖아요. 다 삭제해더라고. 네. 근데 사실 우리도 어릴 때, 아, 장난이야. 아이, 별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을 많이 했었어요. 옛날에.
3: 그렇죠. 우리가 좋아하면은 괴롭히고 형들이 하니까 저희도 당연히 따라하고 그게 나쁜지 몰랐는데 지금은 하면 큰일 나는.
1: 큰일 나. 네. 범죄.
3: 범죄죠.
0: 네. 아니 호주도 비슷했어요. 이렇게 아이들은 뭐 밀고부터 별명도 부르고 그랬는데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상대방 그거 안 웃을 수도 있잖아요.
1: 그렇죠.
0: 불편할 네. 수도 있고. 맞아요.
4: 기준이 이제 나는 장단이었어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재미로 개구리 보면 돌 던지고 이러지만 걔는 맞으면 죽을 수도 있고 하기 그렇죠. 때문에 상대가 원하지 않았고 불쾌하거나 두려웠다고 하면 그건 장난의 경계를 넘어선 거죠.
1: 사실 저도 걱정됐던 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 첫째 딸한테 막 남자가 틀을 괴롭히니까 남자애들 원래 좋아하면 그렇게 표현해라고 아이한테 말했던 제 자신이 조금 미안하더라고요. 항상 그러니까 아이가 참고 표현하지 못하고 해서
5: 이걸 입장 바꿔서 생각하는 연습을 좀 많이 시켜야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게 이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공감 능력이라고 하는데 공감 능력 절대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학습으로 인해서 서서히 배워나가는 거거든요. 사과하는 걸 아이들이 졌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3: 그치.
5: 졌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억울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거 아니라고 너의 의도는 그렇지만 상대 그렇지 않는 거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여러 번 연습을 시켜야 점점점 그런 능력들이 키워지는 겁니다.
1: 이제 그런 상황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아이들끼리 막 웃으면서 장난치는 경우 있잖아요. 막 이러면서. 그럼 이게 웃었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웃었잖아. 근데 나중에 약간 뒤늦게 기분이 나쁘실 때 웃었으니까 말 못하는 것도 있는.
4: 생각해보면 우리가 웃는 게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웃는 게 아니야. 이런 얘기, 이런 노래도 있지만 마음속에서는 좀 불쾌하고 화가 나고 이거 아닌데? 라고 생각할 때도 어색하게 웃어버리기도 해요.
1: 우리 아이가 장난이라고 생각했던 행동이 다른 친구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잖아요. 아, 이거...
3: 근데 이걸 또 부모 걱정할까 봐 혼자 해결하려고 끙끙 앓다가 또 일이 더 커지고 네. 저는 또 그걸 또 해결 못 해주니까 저도 속이 상하고 네. 어떻게 해야 될지 항상 걱정입니다.
0: 저도 처음에 설마 우리 애가 이렇게 할 것 같아요.
1: 대부분 그렇죠.
0: 네. 하지만 혼내기보다 먼저 이유를 물어볼 것 같아요. 왜 그랬는지 알아야 할 것 같은데 그래야지 내가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4: 근데 이제 보통 그게 왜 또 딱 내 입장이 되면 덮고 싶은 거예요. 그치? 아이고 그냥 좀... 그리고 내 아이가 그런 거는 약간 축소해서 생각할 수 있어요.
1: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3: 맞아, 맞아. 네,
4: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겠지만 그 우리 아이가 그럴 리가 없어. 뭐 그럴 의도가 아니었을 거야. 맞아, 이러고 맞아. 덮어버리면 이제 아이는 자신의 행동을 돌아볼 기회가 없는 거죠.
3: 요즘 애들은 또 얼굴 막 합성하고 막 이렇게 장난치고 근데 그게 어플에서 그런 것들이 그냥 재미로 나오고 저희도 많이 하고 또 컨텐츠에서도 그게 놀이가 되고 그러니까 애들은 그게 그냥 나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또 나쁘다고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재밌고 깔깔대고 웃는 게 좋은 건지 항상 헷갈려요.
5: 보통은 정말 아이들이 그냥 재미있어서 친구들도 다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딥페이크 뭐 AI 합성 이렇게 말하면 좀 무시무시하지만 사실 스마트폰에 다 얼굴을 이렇게 변형시키는 어플들이 다 있잖아요.
3: 그렇죠.
5: 사실은 그거가 조금 더 발전한 정도의 수준이지 그래서 일상적으로는 사실 굉장히 많이 접할 수 있는 거고 이게 이제 결국에는 너도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내가 다른 사람을 상처받게 할 수도 있다라는 책임감까지도 좀 알려주시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1: 자, 이번에는 오픈 채팅방입니다. 이미 사진이 하나 올라가 있는 상황이에요. 같이 한번 읽으면서 따라가 볼게요. 이것 봐 재밌잖아.
3: 이러면 벌써 시작된 거 아닌가요?
1: 너도 이것 봐서 다른 곳에도 올려.
2: 이거 완전 부추기는 거잖아, 지금.
1: 그치.
0: 이거 안 나가는 애들도 있을 것 같은데, 분위기 때문에.
4: 맞아요.
1: 괜찮아.
3: 괜찮아가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괜찮아.

0: 아이들의 군중 심리가 진짜 더 심한 네. 것 같긴 해요.
1: 윌리엄도 유엔 대기 예민해요. 다른 친구들은 하고 있으면 자기도 하고 싶은 거예요.
2: 아이들은 이제 소속감을 느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저런 단톡방이나 실제 친구 관계에서 이 주도하는 친구가 있어요. 자기가 주도를 하는 사람이면 혹은 친구 관계가 독립적이면 거절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는데 아닌 아이들도 사실은 꽤 많이 있죠. 그래서 내가 저기서 빠지면 집단에서 이렇게 소외되거나 탈락되는 거에 대한 걱정, 불안, 두려움이 굉장히 많아서 저렇게 나오는 게 혹은 거절하는 게 굉장히 쉽진 않아요.
0: 자, 그렇다면 이런 위기 상황에서 부모는 대체 어떤 첫마디를 건네야 될까요? 자, 우리가 꼭 배워야 할 부모의 첫마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0: 그런데 말입니다.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일. 내 아이가 피해자가 된다면 우리 부모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1: 절대 무서워, 전화 올 때.
0: 네? 네?
2: 말 못하고 있구나.
3: 아유, 초조합니다, 아이들. 저런 상황 되면.
4: 야, 지금 네 얼굴 합성한 영상 돌아다닌다면서. 그거 사실이야? 혼냈지? 줘봐. 빨리 풀어.
5: 아, 아니야, 다 지웠어.
4: 그치? 너 이거 누가 그런 거야?
2: 지우면 안 되지.
4: 걔 맞지? 맨날 너 좋다고 따라다니는 언니 있잖아.
5: 일부러 그런 거 아니래. 그냥 재미로 그랬다는데 어떻게 그럼.
4: 재미? 진짜 망신이다, 망신 진짜. 아빠 맨날 뭐라고 했어? 여자면 맨날 조심해야 된다고 했어, 안 했어?
5: 이게 왜 내 잘못인데?
1: 아이고,
2: 일이 벌어졌는데, 일이 벌어졌는데 자꾸. 근데 이렇게 되는 것도 이해해요, 부모의 마음도. 그 전부터 분명히 잔소리 했을 텐데.
0: 그런데 말입니다.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부모, 과연 괜찮은 걸까요?
2: 안 괜찮습니다.
0: 만약 내가 아이라면 부모에게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할까요?
6: 아빠가 오늘 담임선생님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어?
5: 사실은 내 얼굴이 합성된 영상이 돌아다닌대.
6: 많이 놀랬지. 그런데 이거 어떻게 알았어?
5: 애들이 나만 보면 수근거리길래 아유, 물어봤어.
2: 아이가 정말 힘들 거예요.
5: 그러다가 이상. 선생님도 알게 된 거고.
6: 누가 그런 건지는 알고?
5: 아빠도 아마 봤을걸? 나 좋다고 맨날 쫓아다니던 애 있잖아.
6: 아.
5: 아빠, 나 불안해. 애들이 벌써 다 본 거면 어떡하지?
6: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일단 아빠가 선생님한테 이야기해서 애들 못 보게 할게. 왜냐면 그거 보는 것도 잘못된 거야. 일단 그 유포된 사진이나 영상들은 잘 저장을 해두래. 그리고 경찰이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3: 정말 힘듭니다.
6: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알았지?
5: 아빠, 미안해. 일찍 말 못했어.
6: 아니야, 뭘 미안해. 이건 네 탓 아니야. 너무 걱정하지 말고 아빠는 항상 네 편이니까, 어?
1: 나도 잘 해주고 싶다.
2: 짐을 시켜라.
7: 근데 부모도 놀라고 무서워서 두려워서.
0: 그런데 말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아이에게 누가 이런 일을 벌인 걸까요? 만약 내 아이가 가해자라면 우리 부모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2: 가해자라면 이거 어렵네요.
8: 이게 더 잘한데.
2: 이거 어렵네요.

0: 뭐가 그렇게 재밌대, 우리 아들?
1: 엄마 이거 봐봐.
0: 이게 뭐야?
1: 아니 이거 완전 이쁘잖아. 애들이 합성해서 준 건데 이거 완전 진짜 같지?
0: 정규야, 너 이거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 지금 영상 싹다 지우고 너 단톡방에서 나와.
2: 뭔 소리야? 아이, 왜 그래?
0: 엄마 말 들어. 근데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건 인지를 하셨어요, 부모님.
3: 숨기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아이의 가해 사실을 알았다면 이렇게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0: 우리 아들 뭐가 그렇게 재밌어?
1: 엄마 이거 봐봐.

0: 와, 내가 좋아하는 이상형인데 애들이 합성해서 줬어. 완전 재밌지?
1: 엄마는 네가 그냥 재미로 봤다는 말을 믿어. 근데 모르고 있거나 아기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잘못이 없는 건 아니다.
0: 엄마, 이거 그냥 놀이야, 놀이. 유행하는 놀이라고.
1: 정규야, 누구나 실수는 할수 있어. 하지만 다음부터 반성을 하고 피해자한테 사과를 하는 것부터가 책임지는 자세의 시작 아닐까? 엄마가 믿어도 되겠지?
2: 부모를 위한, 그리고 아이를 위한 성교육.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3: 아우, 정규 씨 연기가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예, 한 건을 또 하고 오셨습니다. 자, 여러분, 진짜 만약에 저렇게 온라인에 떠도는 사진 속 주인공이 내 아이라면 어떨까요? 저는 저거 보면서, 진짜로 막 너무 몰입이 돼서, 막 심장 내려앉고 막 눈물 날것 같아서, 좀 보기 어려웠어요.
4: 저도 약간 울컥하고 못 참을 것 같은데, 우선 올린 사람 빨리 찾아가지고 내려달라고 해야죠. 그 색출이 제일 중요할 것
3: 그렇죠.
4: 같습니다.
3: 유포자를 찾는 거.
5: 솔직히 그거 보면서 아이가 아무 잘못 없는데도 그 먼저 엄마 아빠한테 미안해 이렇게 먼저 말하는 게, 아, 그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3: 미안해, 왜 미안해?
5: 그러니까 미안할 일이 아닌데.
6: 그러니까. 아니, 저는 그두 번째 사례처럼 그냥 우리 애가 가해자였을 때 그거를 제가 진짜 딱 알게 된다면 너무 복잡할 것 같아요. 진짜 좀 화는 나는데 설마 약간 믿기지 않고 너무너무 마음이 복잡할 것 같아요.
3: 피해자면 심각하게 대처하는데 가해자 부모였을 때는 아니 뭐 이게 그냥 뭐 가볍게
7: 네.
3: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까 봐 그것도
7: 맞아요.
3: 걱정입니다.
7: 맞습니다. 대체로는 저 단계에서 아이에게 얘기하기보다는 정말로 학폭이나 경찰에 신고된 다음에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라고 생각하고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많고, 그 단계에서도 부정을 했다가 배신감이 들었다가 화도 내 때가 내 탓인 것 같다가 정말 부모로서도 여러 가지 마음들이 복잡한 것 같아요. 근데 부정하게 되면 아이를 교육을 시키고 어떻게 이 상황을 수습할지에 대한 골든타임도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8: 화를 내지 않는 것은 참 중요하지만 이건 감정적이 되지 말라는 거거든요. 하지만 아이 행동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야 되죠. 이 행동이 잘못된 거라는 얘기를 또 해야 되고 바로 잡아야 되고 책임져야 된다는 건 분명히 말씀을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3: 100번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게 낫고 100번 보는 것보다 한번 직접 해보는 게 낫다고 하죠. 출연자 휴대폰에 제작진이 이제 가상의 자녀가 되어서 톡을 보낼 겁니다. 자, 부모로서 첫 답장 한 줄을 바로 보내주시는 거고요. 수정이나 삭제는 없습니다. 과연 우리 부모님들은 어떤 답장을 보냈을지 화면으로 한번 띄워봅니다. 자, 인규 씨, 뭐라고 쓰셨나요?
4: 누가 그랬어? 아, 이거 지금 다른 거 하면 안 될까요?
6: 안 돼, 안 돼.
3: 순간적으로,
4: 수정 안 돼요?
3: 순간적으로 그거 안 돼요. 네.
4: 아, 이거
3: 끝이라 그랬죠.
4: 급하니까.
3: 수정이 안 돼요. 삭제 금지.
4: 아, 막상 이게 욱 하고 올라오니까 화부터 나서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한번더 생각하고 심호흡하고 답변할 걸 아쉽네요.
8: 네, 맞아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이제 누가 그랬어? 이렇게 묻는데요. 하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조사받는 것처럼 느껴져서 굉장히 위축될 수 있죠.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것 같고 그러기 때문에 말을 더 못할 수가 있어서요. 이때는 아이한테 좀 필요한 건 내가 네 편이고 너네 편에서 해결을 하려고 해라는 그런 그 안정감을 좀 주는 게 좋죠.
3: 자, 은지 씨는 뭐라고 쓰셨어요?
6: 저는 정말 엄마가 볼게 URL 한번 보내줘봐.
3: 링크를
6: 네, 링크
3: 보내달라고.
6: 보내달라고 할것
3: 이것도 괜찮을 것 같고. 저는 사실은 못 썼어요. 약간
6: 아니, 울고
3: 당황해가지고.
6: 있다, 지금.
3: 약간
6: 화면에
3: 화면으로
6: 눈물이 지금 이제.
3: 심장이 막 두근두근하고. 왜냐면 제 감정이 순간적으로 하면 저 약간 머리가 하얘져서 답을 당장 못할 것 같긴 하고. 계속 생각할 것 같아요. 답 어떻게 해야 돼요?
7: 저였다면 그 영상 더 이상 보지 말고 딸은만 먹지 말고 아빠랑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부모 입장에서 자녀가 이런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가장 걱정되는 건 자녀의 안전인 것
3: 마음이
7: 같습니다.
3: 아플까 봐.
7: 예, 특히나 이제 청소년기 자녀들은 마음이 정말 요동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부모의 반응으로 인해서 아이가 더 불안정해지거나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5: 일단 괜찮아. 그다음에 나한테 다 얘기해줘.
3: 네.
5: 일단 애가 입장은 괜찮은 건지 그거 우선인 것 같아요.
3: 그렇죠. 아이 마음이 제일
5: 그러니까
3: 걱정돼요.
5: 제일 걱정되는 거죠.
8: 저도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너무 너무 힘들었겠다. 근데 엄마랑 같이 해결하자. 엄마랑 같이 문제 풀어보자. 걱정하지 마.
3: 자, 이렇게만 얘기를 해준다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아이들한테도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어찌 보면 이제 세상에서 가장 믿어야 할 존재가 부모인데 왜 아이들은 이런 위기 상황에서 부모한테 가장 먼저 말을 못할까요?
7: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 번째로는 일에 충격 자체가 굉장히 강해서예요. 우리가 뭐 넘어지거나 다치고 나서 바로 아픈 게 아니잖아요. 시간 지나고 나서 되게 통증이 많이 오는 것처럼 트라우마는 그 당시에는 무덤덤하거나 아무런 느낌이 없을 수도 있어요. 두 번째로는 죄책감이에요. 이게 내가 물론 잘못을 가해자가 한 거지만 아이들 생각에 내가 물렁하게 거부를 했다. 제대로 거부하지 못했다. 거기를 나간 게 잘못이다. 처음부터 채팅을 하는 게 아니었다. 세 번째로는 두려움과 불안이에요. 주변 사람의 비난, 특히 부모나 가까운 사람을 실망시켰다는 생각 때문에 쉽사리 말을 못하고 조금씩 말을 흘리는 경우가 있어요.
3: 그러면 이제 부모 혼자 해결하려고 하면 일단 안 되는 거네요.
8: 이거는 사실은 혼자 해결할 수 없어요. 온라인에 일단 올라가면 그거는 부모가 해결할 수 없고 그리고 그 가해자를 내가 찾을 수도 없어요. 실제로 그 사이버 수사대 같은 데서도 그거를 다 내리는 게 너무너무 어렵거든요. URL이라든지 해당 캡처라든지 이런 것들 해갖고 증거를 확보한 후에 전문기관하고 같이 순서대로 대응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3: 네. 그러니까
8: 개인적으로 하시려고 하면 안 돼요.
3: 안 됩니다. 네. 아, 네. 자, 오늘 가장 중요한 이야기들을 많이 배운 것 같은데 우리가 정말 안전지대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한마디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 인규 씨부터.
4: 언제나 네 편이야. 아빠한테 와.
6: 엄만 네 편이야.
3: 웃음이 많이 진짜 내 편 같아요. 같은 편 같아요. 쌤 씨. 네.
5: 같이 해결하자.
7: 우리 딸 말해줘서 고마워.
3: 오, 따뜻해. 교수님.
8: 네 잘못이 아니야.
3: 오.
8: 성교육이 아이한테 뭐 세상은 너무 위험해 뭐 이런 그 사고치지 말라는 혹은 안전교육이라는 이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모가 항상 따뜻한 관심과 또 그 아이를 존중하고 그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세상의 어떤 위험 속에서도 자기를 지켜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7: 아이에게 꼭 필요한 게 모든 위험을 다 제거해주는 그런 부모는 아닙니다. 내 편이 먼저라는 인식을 줄 수 있는 부모가 굉장히 필요하고 그 믿음이 정말 또 어떤 특별한 하나의 이벤트로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평소의 관계가 사소한 얘기 끝까지 들어주는 그런 것들이 쌓여서 시작되는 거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 자, 우리 제작진이 준비해둔 카드도 하나 있거든요. 우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9: 부모,
10: 안전,
9: 지대.
3: 아이들은 계속 자랍니다. 세상도 계속 변하죠. 하지만 아이가 언제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곳, 그곳은 언제나 부모의 품입니다. 부모, 안전, 지대. 파이팅!
10: 파이팅!
3: 어디서도 꺼내지 못했던 우리 부모님들 진짜 고민을 생생하게 들어보고 해결해 드리는 이름하여 성스러운 상담소입니다. 집안에서 옷을 훌러덩 훌러덩 벗어던지고
11: 한국은 약간
12: 미국은 해외장애.
13: 왜? 뭐가?
14: 나 몸으로 놀지 말라고 했잖아.
13: 여기 이거밖에 없으니까.
15: 어디까지가 지금 너희가 괜찮은 정도인지를 설명할 수가 아예 없겠더라고요.
7: 칭찬, 인정, 애정 표현은 정말로 강력한 보상이고
8: 성교육의 기본이 와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16: 엄마, 하루 너무 힘들었어.
17: 그랬니? 어떻게 힘들었니?
3: 어디 보고 얘기하세요. 세상의 모든 부모 아이들이 건강하게 사랑하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9: 성교육이에요.
18: 이어서 인간과 바다가 방송됩니다.
19: 강제 이주 열차를 타고 황무지에 던져졌을 때
20: 만년설이 쫙 녹아내려가지고
21: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처음에 미국으로 오신 이유는
22: 이런 거 여기서 많죠.
19: 사진을 이렇게 보니까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22: 아.
23: 고려인들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긍지가 있어 보니까.
24: 조금 늦게 와서 미안합니다.
19: 역사는 개인의 기록이 모여서 이루어집니다.

0: 해도 용령이 나라샤. 짐이 용비어 찬가를 쓴 연유를 그대는 설명할 수 있는가? 사과는 왜 항상 아래로 떨어지는지 설명할 수 있나요? 사과를 연결하니 직각 삼각형이군요. 분명 떠오르는 게 있을 텐데 설명해 보시오.
1: 네, 쿠파우하스 정리는요.
2: EBS에서 교과서의 지식을 설명해 줄 선생님을 찾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EBS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지금 도전하세요.
3: 유엔 세계식량계획이 전하는 속보입니다. 어린 자녀와 그 가족들이 기아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4: 저는 지금 극심한 배고픔의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분쟁, 경제위기, 기후재난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식량위기에 처했습니다. 저는 매일 현장에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허약해진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마주칩니다. 아이들도 많습니다. 팔에 두른 테이프가 노란색을 가리키면 그 아이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보면 가슴이 더 아픕니다.
3: 지금 당장 한 아이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도와주실 수 있나요? 당신의 후원은 아이들이 바로 먹을 수 있는 긴급 영양식이 되어 전달됩니다. 1522-5168로 전화 또는 문자 식량을 보내셔서 월 7,000원을 후원해 주세요.
4: 부모에게 아이의 생명이 위험에 처했다고 말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신다면 저도 도움의 손길이 올 거라고 전해줄 수 있습니다.
5: 이들은 다시 꿈꿀 수 있을까요? 함께 만드는 세상은 알고 있습니다. 함께의 가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함께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당신을 위해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이 있습니다.

0: 푸켓에 숨겨진 섬 야오야이. 이 아름다운 바다가 삶의 터전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다 위로 뭔가 튀어오릅니다.
1: 어와와와와.
0: 어부들이 서둘러 그물을 내리는데. 요즘 제철을 맞아 야오야이 섬 어부들에게 가장 큰 수입원이 되는 멸치잡이입니다. 와, 엄청나게 많습니다. 멸치는 잡자마자 배에서 바로 삶습니다. 맛 좋기로 유명한 야오야이 섬 멸치 맛의 비결입니다. 야오야이 섬 어부들만의 물고기 잡는 법도 있습니다. 무려 수심 20m에 설치하는 거대한 통관. 그걸 올리는 것만도 만만치 않은데요. 야오야이 섬 어부들에게 천혜의 바다가 주는 선물입니다. 야오야이 섬 바다가 주는 또 다른 선물은 바로 가오리. 가끔씩 거대한 가오리를 잡는 행운도 있답니다. 천혜의 바다에서 살아가는 푸켓 어부들을 만납니다. 태국에서 제일 큰 섬이자 세계적인 휴양지 푸켓에서 동쪽으로 25km 거리에 위치한 야오야이 섬입니다.

0: 야오야이 섬의 렘난 부두. 렘난 부두 안쪽으로는 전통 어부 마을이 있습니다. 이곳의 어부들의 주업은 멸치잡인데요. 부두가에 멸치잡이 어선들이 즐비합니다. 그런데 배들이 모두 2층입니다. 잡은 멸치를 배 1층에서 바로 삶기 위한 설비를 갖추기 위함인데요. 야오야이 섬 멸치잡이는 11월에서 3월까지가 제철입니다. 요즘 마을 어부들이 1년 중 가장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1: 바가닥, 바가닥, 불라신창샘, 바가닥.
0: 어부들 뿐만이 아니라 어부의 가족들도 모두 나와 일손을 돕습니다. 멸치잡이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중요한 수입원이기 때문이죠. 야오야이 섬 렘난 마을 사람들은 오랜 세월 멸치잡이를 통해 마을을 이루고 가족을 이루며 살아왔습니다. 그들에게 멸치잡이는 전통입니다.
2: 라진장디니가 함래요. 루이 뚜콜르 미진 뚜콜르 오케이가.
0: 야오야이 섬 멸치가 특별히 맛이 있는 이유는 신선할 때 바로 삶아서 바로 건조하기 때문이라는데요. 삶을 때 넣는 소금 말고는 어떤 첨가물도 없답니다. 이곳 사람들은 하루 세 끼 매일 먹어도 맛이 있답니다. 렘난 마을 사람들의 정성과 자부심이 느껴지는 멸치입니다. 그렇게 분주했던 렘난 어부 마을의 하루가 저뭅니다. 다음 날 여명이 밝아오는 이른 시간 바구니를 가득 실은 트럭이 렘난 부두가에 도착하고 멸치잡이 배가 출항을 준비합니다. 소금도 넉넉히 배에 싣습니다. 멸치잡이 배에 탑승하는 선원들은 일용직입니다. 그날 잡은 어획량에 따라 700에서 1000바트, 한화로 약 4만 원 내외의 일당을 받습니다. 승선 준비를 마친 선원들이 아침 식사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건 아이스크림 아닌가요?
3: 이게 아침 식사예요? 한차오. Delicious.
4: 잘하니. 미바요.
0: 다 못 먹은 아이스크림을 들고 선원들이 배에 탑승을 하는데요. 드디어 멸치잡이 어선이 출항합니다. 한 시간가량 멸치잡이 포인트를 향해 이동을 해야 하는데요. 오늘도 만선을 꿈꾸며 바다로 향합니다. 야오야이 섬은 탕아만의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각 변동으로 생성된

0: 15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 방아만은 열사비 최고의 조업 포인트죠. 선원들이 조업을 시작하기 전 유일하게 한가한 시간입니다. 28살의 젊은 어부 파롯은 20개월 된 딸이 있습니다. 파롯이 오늘도 멸치잡이 배를 타는 이유겠지요. 목적지에 거의 다다랐습니다. 30년 넘게 멸치잡이를 해온 선장 방입시. 어군 탐지기로 멸치대의 위치를 파악해 조업할 위치를 정하면 다른 선원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먼저 선점하는 배에 우선권이 주어지죠. 엄청난 멸치대가 나타났습니다. 선장이 서둘러 뱃머리를 돌립니다. 늦지 않게 도착할 수 있을까요? 선장의 지시에 선원들이 긴장합니다. 바다 위로 멸치대들이 튀어오릅니다. 이때 필요한 건 타이밍. 선원들이 그물을 내리기 시작하는데요. 1km가 넘는 큰 그물이 바닷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그런데 한 선원이 부표를 매단 막대기로 바다를 내려칩니다. 소리를 내면 멸치대가 그 소리를 듣고 모여든답니다. 쇠막대기도 동원합니다.
1: 해봐요.
0: 멸치대가 그 소리를 듣고 몰려드는데요. 그물엔 소리로 유인한 멸치대가 얼마나 잡혔을까요? 항해사를 제외한 모든 선원들이 선발을 맞춰 그물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신입 어부 파롯도 제 몫을 해냅니다. 멸치가 많이 잡히면 일당도 두둑히 챙길 수가 있습니다. 30여 번을 씨름한 끝에 그물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물 안엔 멸치가 가득합니다. 드디어 잡은 멸치가 물 위로 올라옵니다. 예상보다 많이 잡혔습니다. 배 뒤에서는 바로 멸치 삶을 준비를 시작하는데요. 신선한 멸치를 바로 삶아야 맛이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끓는 물에 소금을 먼저 녹입니다. 잡은 멸치는 그물 채 배 뒤쪽으로 옮겨집니다. 멸치를 건지기 쉬운 높이까지 그물을 끌어올린 후 바구니에 멸치를 담아 옮깁니다. 선원들이 애쓴 보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멸치가 아닌 물고기들이 수면에 가득 떠 있습니다. 주둥 지류에 속하는 갑산 어종인데요. 멸치를 삶기 전에 따로 분리를 해야 합니다. 바구니로 주둥치를 건져내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멸치를 삶기 시작합니다. 팔팔 끓는 수분물에 멸치를 넣고 1분가량 삶아줍니다. 뜨거운 김을 맞으며 계속 저어줘야만 합니다.

해주세요. 하루에 적게는 3번, 많게는 6번 정도 투항합니다. 그물을 내리고 거두고 멸치를 분리하고 삶는 과정이 반복됩니다. 오늘은 총 100바구니의 멸치를 잡았습니다. 평균치를 웃도는 어획량입니다.

멸치 삶기가 끝없이 계속됩니다. 많이 잡을 때는 300바구니 넘게 멸치를 잡은 적도 있다는데요. 몸은 고되도 마음은 즐겁습니다. 아침 6시에 시작한 멸치 조업이 저녁 6시가 다 돼서야 끝났습니다. 선원들이 오늘 노고의 상과물들을 무트로 올립니다. 삶은 멸치는 선착장에서 바로 중간 상인에게 판매됩니다. 이제 맛좋은 야오야이 섬 멸치가 되기까지 마지막 과정만 남았습니다. 하루 종일 지난 했던 멸치잡이가 이렇게 마무리되고 바다 위로 해가 떨어집니다. 멸치잡이 어선들이 모두 무트로 돌아오면 어부 마을이 소란스러워집니다. 선장 방입이 막내 어부 팔옷을 데리고 귀가하는데요. 사실 선장 방입은 팔옷의 외삼촌입니다. 방입이 아내에게 오늘 잡은 멸치를 건넵니다. 야오야이 섬 사람들은 멸치로 어떤 음식을 만들어 먹을까요? 멸치를 기름에 볶아 채소와 버무린 멸치 무침, 볶은 멸치에 설탕을 뿌린 멸치 볶음, 그리고 멸치 튀김까지. 멸치로 만든 요리 한 상이 뚝딱 완성되었습니다. 모양은 좀 다르지만 한국 멸치 요리와 거의 비슷합니다. 오늘 잡은 삶은 신선한 멸치 숙회는 양념장에 찍어 먹습니다. 멸치 하나로 정말 다양한 요리를 해 먹습니다. 작은 마을에 풍기는 음식 냄새에 손님이 또 찾아옵니다. 모두가 가족이고 친척인 이웃입니다. 함께 먹는 즐거움만 한 것이 없습니다.

0: ใช่มาช่วยเป็นบางครั้งค่ะ
1: 대형 통발은 노끈이 아닌 철사를 일일이 꼬아 만듭니다. 어머니는 예쁜 소녀도 안겨주고 열심히 살아가는 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다음 날 이른 새벽. 파롯이 오늘은 동네 아저씨를 따라 대형 통발잡이를 나서기로 했습니다. 도시락까지 살뜰히 챙겨갑니다. 배로 30여 분을 이동해야 하는데요. 대형 통발은 바닷가가 아니라 바다 한가운데 설치합니다. 어부에게 바다 위에서의 아침은 일상입니다. 목적지에 거의 도착했습니다. 어부 방리시 서둘러 산소통을 준비합니다.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 직접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통발을 끌어올린답니다. 통발이 위치한 곳 깊이가 무려 수심 20m가 넘습니다. 방리시 마지막으로 심호흡을 가다듬고 잠수 준비가 끝났음을 알립니다.
2: I'm ready.
1: 과연 무사히 통발을 걷어올릴 수 있을까요? 다른 어부들은 달랑 산소줄 하나만 입에 물고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갑니다. 미리 통발 주위에 내려놓은 닷줄이 바닷속 물길을 알려줍니다. 닷줄을 내린 곳에 정확히 통발이 있습니다. 통발 안부터 확인하는데요. 야, 통발 안에 물고기가 가득합니다. 이제 통발을 올려야 합니다. 먼저 통발의 줄을 연결합니다. 끌려오다 끊어지지 않게 단단히 묶습니다. 통발에 묶은 끈을 통에 연결한 후 통에 산소를 채우면서 마치 열기구를 띄우듯 통의 부력으로 통발을 끌어올립니다. 흔들리지 않고 무거운 통발을 물 밖으로 꺼낼 수 있습니다. 통발은 보통 보름에 한 번씩 끌어올리는데요. 통발에는 어떠한 미끼도 넣지 않습니다. 통발 입구가 좁아 처음에는 작은 물고기가 들어오는데 그 작은 물고기들이 자연스럽게 미끼가 돼 큰 물고기들을 유인합니다. 통발잡이는 천혜의 바다가 주는 선물 같습니다. 아름다운 안다만 해가 펼쳐지는 야오야이 섬이 속한 푸켓은 세계적인 관광지로 더 유명한 곳입니다. 푸켓은 태국 최대의 섬으로 태국의 진주라고도 불리는데요. 얕은 수심과 잔잔한 파도의 해변이 동남아 일대에서 가장 아름다운 국제 휴양지입니다. 지각변동으로 생성된 15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 팡아마는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입니다. 녹색의 바다 위에 흩어져 있는 석회암 섬들과 기암 괴석이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팡아만 해양국립공원의 수많은 섬 중에 최고의 명소는 일명 제임스 본드 섬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바위 섬입니다. 영화 007 시리즈 황금총을 가진 사나이의 촬영 장소로 유명해지면서 영화의 주인공인 제임스 본드의 이름이 붙었는데요. 섬이라기보다는 거대한 바위에 가까워 보이는데 제임스 본드 섬의 높이는 약 20m로 윗부분이 넓은 옥수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도심의 일상에서 벗어나 푸켓의 아름다운 대자연을 맞이하며 관광객들은 큰 위로를 받습니다.

관광객들에게 위로를 주는 풍경 속으로 조금만 들어가면은 이곳 탕하만이 치열한 삶의 터전인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0: 젊은 어부 파롯이 오늘도 부모님을 찾아왔습니다. 파롯이 신기한 방법으로 낙지 잡는 것을 보여주겠다며 갯벌로 나섭니다. 한참을 갯벌만 쳐다보더니 갑자기 물속으로 손을 집어넣습니다. 꼬챙이로 손쉽게 낙지를 잡았습니다.
1: 오케이 갑, 다이네 갑.
0: 신기하게 잡는 방법을 보여주겠다더니 너무도 싱겁게 잡았습니다. 자, 이번엔 제대로 볼 수 있을까요? 우선 낙지가 숨어 있는 곳을 찾아야 하는데요. 구멍 난 곳에 빙초산 한 스푼을 넣습니다. 오라, 낙지가 올라왔다가 다시 들어갑니다. 빙초산을 추가로 넣습니다. 잠시 후 낙지가 스스로 기어 나옵니다. 빙초산만 있으면 누구라도 낙지를 잡겠습니다. 한 시간여 만에 낙지를 열 마리나 잡았습니다. 이곳 사람들도 낙지 요리를 좋아한답니다.
1: 아니, 밥이 토트가다이, 밥이 팥이 갱티가다이, 밥이 카이가다이, 밥이
0: 잡은 낙지를 부모님께 가져다 드리고 서둘러

0: 바다로 나온 8월. 이틀 전 날씨 때문에 취소됐던 대물 낚시 수업을 오늘 받기로 했습니다. 박노 씨는 경력 30년이 넘는 베테랑 어부입니다. 먼저 통발을 걷기 위해 멈춰섰는데요. 손으로 쉽게 줄을 잡아당기는 걸 보니 대형 통발은 아닌 것 같습니다. 줄에 신기하게 생긴 작은 병들이 달려 있는데요. 자세히 보니 페트병을 반으로 자른 모양인데 페트병 안에 시멘트를 발라 가라앉게 만들었습니다.
1: 아니, 만펜 본 시멘트
0: 이 통발로 잡은 것은 다름 아닌 쭈꾸미입니다. 통발 안에서 나올 생각을 안 하는 쭈꾸미에게 무언가를 뿌립니다. 쭈꾸미 통발은 3, 4일에 한 번씩 걷어올리는데 100개의 쭈꾸미 통발을 넣으면 보통 30마리 정도 잡힌답니다. 8월이 기대하던 낚시를 가기 전에 쭈꾸미 통발을 먼저 건져 올린 이유가 있습니다. 쭈꾸미가 대물 낚시할 때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쭈꾸미를 빼낸 통발을 다시 바닷속에 내립니다. 쭈꾸미를 미끼로 과연 어떤 대물을 잡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본격적으로 낚시를 하기 위해 이동합니다. 이동 중에 할 일이 있습니다. 미끼용 쭈꾸미를 손질해야 하는데 몸통과 다리를 분리해 잘게 자릅니다. 손질한 쭈꾸미는 바로 낚싯바늘에 매답니다. 특히 쭈꾸미를 좋아하는 물고기가 있답니다. 100여 개의 낚싯바늘이 매달린 낚싯줄을 바닷물 속에 늘어뜨려 물고기를 잡는 방식입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선장이 낚싯줄 내릴 포인트만 정하면 됩니다. 선장의 지시가 떨어지고 낚싯줄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최근에 이 배에서 100kg이 넘는 대물을 잡았다는데요. 오늘도 기대해 볼까요? 그런데 낚싯줄을 다 내리자마자 다시 이동합니다. 이번에는 쭈꾸미를 미끼로 대낚시를 합니다. 줄 낚시도 던져놓고 기다립니다. 어떤 낚시 방법이 통할까요? 줄낚시에 먼저 신호가

0: 왔습니다. 낚싯줄 무게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큰 놈이 걸린 것 같습니다. 와, 쭈꾸미를 좋아한다는 다금바리가 잡혔습니다. 50cm는 넘어 보입니다. 낚싯줄을 내려놓은 지 2시간쯤 지나고 이제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돌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주황색 깃발을 발견하고 패를 세웁니다. 드디어 낚싯줄을 올립니다. 대물의 정체는 바로 가오리였네요. 생각보다 크질 않습니다. 이번에는 작은 다금발입니다. 큰 놈들은 올라오지 않는데 갑자기 배 안에 긴장감이 돕니다. 엄청나게 큰 놈이 잡혔습니다. 꼬챙이를 이용해 배 위로 끌어올리는데요. 무게가 상당해 두 명이 힘을 합해도 쉽지 않습니다. 아, 그러다 놓치고 말았습니다.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급히 낚싯줄을 당겨보는데 다행히 아직 도망가지 못했습니다. 애초에 물렸던 낚싯바늘에 그대로 걸려있어 다시 끌어올립니다. 이번엔 놓칠 수 없습니다. 겨우 배 안으로 들어올렸습니다. 그야말로 대물 가오리입니다.
1: 한 50kg.
0: 첫 작업 팔옷은 이렇게 큰 가오리를 본 적이 없습니다. 큰 가오리일수록 비싼 값에 거래됩니다. 낚싯줄이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다시 올리기 시작하는 박넛. 또다시 가오리. 연달아 가오리들이 잡혀 올라옵니다. 태국 푸켓에서 아싸 가오리 탄성이 절로 나오는 순간입니다.
2: 오늘 어때요? 이 정도 많이 잡은 거예요?
0: 쭈꾸미를 매달아 놓았을 뿐인데 정말 아낌없이 주는 바다입니다. 박넛 선장의 배가 신나게 육지를 향합니다. 대물 가오리를 놓칠 뻔한 이야기를 싣고 어느새 흰꽁 부두에 다다랐습니다.

0: never seen before. I've seen much stingray, but not so big. It's a really big stingray.
1: Today, 열심히 배웠으니 파로도 이렇게 큰 가오리를 잡을 날이 오겠지요. 부엌에서의 보물 같은 섬 야오야이. 천혜의 바다가 아낌없이 내어주는 선물들에 감사하며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는 어부들. 바다의 이치를 거스르지 않는 야오야이 섬 어부들의 삶은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0: 암보험 들어야 하나? 암에 걸리면 진단금이 이렇게 많이? 대장암, 간암 다 따로따로? 다 받으면 이게 얼마야?
1: 어? 보장기실?
0: 가입하고 91일부터 보장된다고?
2: 설마 3달 안에 암에 걸리겠어?
3: 지금 암보험을 가입하는 이 순간 이미 암과 함께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가입 즉시 보장해주는 암보험이 필요합니다. 더 새로워진 라이나 생명 첫날부터 암보험. 소외감, 일반암 등 각종 암 진단금은 물론 암 직접 치료비와 표적 항암 약물 치료비까지 가입한 그날 그 순간부터 약속한 보험금을 100% 보장해드립니다. 다행히 암에 걸리지 않는다면 진단금은 단계적으로 더 든든하게 첫날부터 당신 곁을 지켜줄 암보험. 지금 전화주세요.
4: 1577-0868
3: 상담 예약 편하게 QR코드를 찍어보세요.
5: 진단금에 항암치료비도 보장, 로봇수술비에 중입자치료비도?
6: 아, 이거 엄청 비쌀 텐데 이걸 다 보장해준다고?
5: 근데 가입 1년 미만은 50% 지급? 아, 절반만 준다고?
6: 1년이면 뭐 금방이네.
3: 지금 암보험을 가입하는 이 순간 이미 암과 함께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가입 즉시 100% 보장해주는 암보험이 필요합니다. 각종 암 진단금과 최대 5년간 암 직접 치료비는 물론 비용 부담이 되는 표적 항암 약물 치료비도 가입한 그날 그 순간부터 약속한 보험금을 100% 보장해드립니다. 게다가 암에 걸리지 않는 기간이 길수록 진단금은 더 크게 보장해드립니다. 암이 더 가까워지기 전에 지금 전화주세요.
4: 1577-0868
7: 진단금은 최초 1회 지급.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3: 이것은 매일 생기고 또 사라집니다.
8: 한두 개가 아닌 수백 개, 아니 수천 개씩. 우리 몸속에 생기고 사라지기를 반복하는 이것은 비정상세포. 면역 시스템이 대부분 제거해주지만 몇 번의 예외가 누적되면 모두가 피하고 싶은 암세포.
3: 그래서 암은 하루도 빠짐없이 대비하셔야 합니다. 여기 그 이름 그대로 라이나 생명 첫날부터 암보험. 암세포만 파괴하는 표적 항암 약물 치료를 포함 암 진단금과 암 직접 치료비를 가입한 그날부터 약속한 보험금 100% 지급해드립니다. 다행히 암에 걸리지 않는다면 진단금은 단계적으로 더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하루하루가 소중한 당신 오늘 전화주세요.
4: 1577-0868
3: 상담 예약도 빠르게 QR코드를 찍어보세요.
8: 생각보다 빠르게, 생각보다 깊이 우리 일상 속에 스며든 AI 기술. 이제 몸의 변화를 읽는 속도까지 바꾸고 있습니다. 바로 암 진단 속도. AI 기술이 내 몸의 미세한 변화까지 분석해 더 빠르게, 더 정밀하게 암 진단의 속도를 앞당기는 시대.
3: 이제 암보험도 달라져.

0: 합니다. 그래서 더 새로워진 첫날부터 암보험. 각종 암 진단금은 물론 최대 5년간 암 직접 치료비와 표적 항암 약물 치료비까지 단 하루의 면책 기간이나 감액 기간 없이 첫날부터 100% 보장해 드립니다. 게다가 암에 걸리지 않는 기간이 길수록 진단금은 더 든든하게. 암 진단도 빨라지는 시대. 망설이지 말고 지금 전화 주세요.
1: 1577-0868.
2: 진단금은 최초 1회 지급.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3: 이어서 특집 다큐 실록 유일한이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휴식에 깊이를 더해줄 EBS 주말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토요일 밤 9시 5분 극한직업. 밤 10시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밤 11시 5분 세계의 명화 스퀴드. 일요일 오후 1시 30분 일요시네마 주스. 밤 9시 10분 시대 목격. 밤 11시 10분 한국영화 특선 피 끓는 청춘. 이번 주 주말에도 EBS에서 만나요.
4: 유엔 세계식량계획이 전하는 속보입니다. 어린 자녀와 그 가족들이 기아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5: 저는 지금 극심한 배고픔의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분쟁, 경제위기, 기후재난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식량위기에 처했습니다. 저는 매일 현장에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허약해진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마주칩니다. 아이들도 많습니다. 팔에 두른 테이프가 노란색을 가리키면 그 아이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보면 가슴이 더 아픕니다.
4: 지금 당장 한 아이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도와주실 수 있나요? 당신의 후원은 아이들이 바로 먹을 수 있는 긴급 영양식이 되어 전달됩니다. 1522-5168로 전화 또는 문자 식량을 보내셔서 월 7,000원을 후원해 주세요.
5: 부모에게 아이의 생명이 위험에 처했다고 말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신다면 저도 도움의 손길이 올 거라고 전해줄 수 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옛날 이야기 읽어주는 DJ 오상진입니다. 이제 광복절이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독립운동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잃기 싫은 소중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인생에서 때로는 가장 소중한 단 하나를 위해 수많은 걸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가족이 제일 중요하고 누군가에겐 돈이 제일 중요할 겁니다. 나라를 잃었을 때 독립운동에 나선 분들에겐 나라를 되찾는 게 제일 중요했습니다. 우리가 매년 이날을 기념하는 이유는 나라를 되찾은 기쁨 뒤편에 그분들이 포기했어야 할 소중한 것들을 기억하기 위해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독립운동가이자 굴지의 사업가, 그리고 교육자로 유일무이한 삶을 살았던 닥터 온리원, 유일한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나라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려 네 번의 임의를 했고, 한 번도 힘든 군사훈련을 세 번이나 견뎌냈고, 미국과 한국에서 업계 최정상급 기업을 두 번이나 창업했고, 한평생 모은 막대한 재산을 사회에 환원해 죽어서도 조국에 기여하고 있는 이름 그대로 한국 근현대사에서 하나뿐인 캐릭터죠. 오늘의 주인공 유일한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1: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한 기업가이자 교육자, 네, 바로 유한양행의 창업주 고 유일한 박사인데요.
2: 유한양행 창립자인 고 유일한 박사의 일대기를 다룬 뮤지컬 유일한 박사의 삶은 웹툰으로도 다시 태어났습니다.
0: 한 독립운동가가 설립한 회사가 드디어 100년이 됐습니다. 한국에서 오랜 기간 존경받아온 기업답게 한국 사회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 기업이 걸어온 한세기를 축하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는 순간 우리는 또 다른 면에 주목했습니다. 식민 지배와 동족 상잔, 한국인에게 가장 힘들었던 격동기에 기업가이자 교육가, 그리고 독립운동가로 경이로운 인생을 살았던 인물 유일한. 방송 매체나 각종 평전, 위인전, 심지어는 도덕 교과서까지 유일한은 신화처럼 남아있습니다. 그 인생은 그가 세상을 떠난 지 반세기가 넘은 지금도 미담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신화는 아름답지만 사실 우리가 사는 현실은 더 거칠고 복잡합니다. 유일한의 이야기는 어디까지가 사실일까요?
3: 1위 투표한 걸 기준으로 해서
4: 어떠한 영향력을 가졌었고 어떠한 의미가...
0: 역사 연구자들이 오랜 기간 방대한 양의 사료를 추적했습니다. 많은 설화와 오류를 걷어내고 오로지 사료를 기반으로 오늘 사료에 없는 이야기는 단 한 줄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실제 기록 하나하나를 여러분께 보여드리면서 유일한이라는 한 사람의 역사를 통해 격동의 한국 근현대사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다가가 보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5년 2월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외딴 섬에서 미 육군 소속 정예 요원들이 소규모 비밀 군사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대는 미 육군 전략첩보국 OSS의 야전 훈련 부대입니다. OSS는 나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CIA, 그러니까 미 중앙정보국이 되는 아주 비밀스러운 조직이죠. 이 부대는 사격, 비무장 전투, 파괴, 낙하산 침투 같은 훈련으로 인간 병기를 키우는 곳입니다. 1941년 12월 7일 일본의 진주만 기습으로 태평양 전쟁이 막이 오릅니다. 이때까지 제2차 세계대전 참전을 미루던 미국은 일본을 상대로 국가의 명운을 건 전쟁을 시작합니다. OSS는 한반도의 공작원들을 침투시켜 미국의 공격 거점을 마련하는 대담한 극비 작전, 이른바 네포 프로젝트를 준비했습니다. 훈련을 받고 있는 동양인 요원 5명은 한국인들입니다. 한국 지형과 문화에 익숙한 이들은 태평양 전쟁이 격화되자 미군 특수요원으로 자원 입대해 직접 조국을 되찾는 일에 뛰어들었습니다. 임무에 따라 5명 이내의 소규모 팀을 여러 개로 나눠 같은 조원이 아니면 서로를 모르도록 극도의 보안을 유지하며 훈련했습니다. 5명으로 구성된 이 조는 서울 침투조인 아이넥 팀입니다. 동료들 사이에서 기진맥진한 중년 남성이 눈에 띕니다. 당시의 극비 문서는 이 인물을 A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이넥 팀, 암호명 A, 한국인, 올해 나이 50세, 신장 5피트 7인치, 체중 155파운드. 한국에 사업체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상당한 부를 축적. 미국 거주 한국인 중 가장 저명한 인물 중 하나. 아이넥 팀의 임무는 인천 제불포만에 선발대로 상륙해서 한국과 미국의 무선 연락 체계를 구축하고 한국 내 저항 조직을 편성하는 것. 이것을 가능케 한 것은 서울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사업 연락망을 보유하고 있었던 공작원 A였습니다. A는 한국의 중요 도시에 사업체를 설립하였다. 이후 전쟁 발발 직전 한국 내 여러

0: 전략적 요충지와 만주, 일본 등의 지점을 개설하였다. 주요 직책에는 헌신적 애국자인 친인척과 신뢰할 수 있는 지인들을 선임했다. A는 이러한 위협이 해당 인원에게 심각한 위협이 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업 인력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약 50년이 지나서 밝혀진 A라는 인물의 정체는 유일한 1940년대 초반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약 43세. 노년을 바라보는 나이에 그는 목숨을 내놓고 조국을 지키는 길로 떠났습니다. 회사와 재산도 다 내놓았습니다. 그에게 조국의 독립만큼 중요한 일은 없었습니다.
1: 보통 대한민국 성인 남성에게 제일 두려운 꿈이 무엇일까요? 저도 그렇지만 군대 두 번 가는 꿈이죠. 그런데 이 중년 대원 유일한에겐 이번이 무려 세 번째 군 복무였습니다.
0: 미국에서 학업을 마치고 20여 년 만에 고국에 정착한 33세의 사업가 유일한은 어린 시절 고향에서의 추억으로 가득한 책을 출간합니다. 1928년 미국에서 출간된 이 책은 한국인이 단행본으로 출간한 최초의 영어 원문의 문학서로 꼽힙니다. 그만큼 문학사적 가치가 높은 책이지요. 지금은 한국인이 갈 수 없는 땅이 되어버린 약 130여 년 전 평양 사람의 생활을 아주 상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1895년 1월 15일 평양에서 태어난 유일한. 어렸을 때의 이름은 유일형이었습니다. 청일전쟁 중에 아버지는 형편이 되는 여느 조선 사람들처럼 군인들의 발길을 피해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온 가족을 데리고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을 택한 이유는 약탈하는 군인들에게 시달릴 가능성이 가장 낮았기 때문입니다. 전쟁이란 그 시절에도 양측 군대가 가는 길에 있는 누구에게나 약탈과 고난을 안겨주는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조선에 사는 대규모 병력이 이동하기 어려운 지형 덕분에 안전하고 자연스러운 피난처가 되어주었습니다.
2: 청나라와 일본의 전쟁이었지만은 그 전쟁터는 조선 땅 안에서 다 일어났습니다. 가장 인명 혹은 물질적으로 피해를 많이 받은 나라가 우리 조선이 되는 것이죠. 유일한의 경우는 1895년생이니까 그 청일전쟁 이후에 일제의 침략이 강화되고 그리고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결국은 자신의 인생 그리고 세계관이 형성되는 게 아마도 청일전쟁의 그 영향이 컸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0: 청일전쟁이라는 시대적 배경과 함께 유일한이 태어난 평양이라는 도시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원래 경북 예천 사람인 아버지 유기현은 사업의 뜻을 품고 평양에 와서 독실한 기독교 신자가 됩니다.
3: 당시 평양은 한반도에서 기독교의 영향력이 가장 큰 도시라고 할 수 있었고 유일한의 아버지인 유기현은 평양 시장에서 자파 도매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평양의 분위기를 본다면 유기현은 세상의 변화에 아주 빠르게 반응하고 민감하게 대응했던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0: 청일전쟁이 터진 지 딱 10년 후인 1904년 한반도를 둘러싼 또 하나의 큰 전쟁이 발발합니다. 바로 러일전쟁입니다.
4: 러일전쟁은 대륙세력인 러시아가 남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해양세력인 영국과 미국이 일본을 동원해서 러시아를 맞서게 한 대리전의 성격이 있습니다. 러일전쟁의 과정에서 일본은 제물포 해전부터 시작해서 리슨전투, 봉천전투까지 해서 러시아에 상당히 많은 타격을 입힙니다. 그 다음에 한국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데 일본은 한반도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열강들과 외교적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영국은 영일동맹, 미국은 카스라 테프트 밀양, 러시아는 포츠머스 조약이죠.

0: 최종적으로 열강들의 묵인 속에서 일본의 한반도 감독권이 확정되었습니다.
1: 결국 1905년 11월 17일 일본은 한국의 외교권을 강제로 박탈합니다. 을사늑약입니다. 남는 것은 그저 박물관의 종이 한 장이지만 한 인간의 운명은 나고 자란 나라의 상황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어린이 유일한의 인생도 그러했습니다. 나라의 운명을 발빠르게 내다본 아버지의 뜻에 따라 유일한은 미지의 세계, 미국으로 향합니다. 어린아이를 부모도 없이 외국에 보낸다. 통신이 발달한 지금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새 웬만한 정부에서 현행법으로 금지할 정도의 위험한 일이죠. 맏아들이 가문의 모든 것이라 생각했던 당시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유일한은 멕시코로 떠날 예정이었던 박장현을 따라 미국 유학길에 오릅니다. 일본에게 외교권을 강탈당하기 직전의 일입니다. 유일한은 언제 미국으로 떠났을까요? 한국에서 출간된 거의 모든 도서나 글에는 유일한이 9살 때 미국으로 갔다고 적혀 있습니다. 심지어 예전에 나온 한국의 교과서에도 9살 때라고 써 있네요. 미국 국립문서보관소를 찾아갔습니다. 유일한의 출입국 기록도 찾을 수 있을까요?
2: 보면 SS 코리아호를 타고 왔고 Sailing from Shanghai, 그러니까 상하이에서 1905년 9월 9일에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항에 1905년 9월 27일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인솔자인 박장현 이름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유일한의 어렸을 때 이름 유일형을 유일행이라고 써 있네요. 1895년 1월생이니까 이게 1905년 9월 27일이면 10년 지나고 10년하고 8개월 지나서
3: 네, 그 정도 되는 거예요.
2: 왜 그렇게 9살에 미국에 갔다고 이렇게 나왔을까요?
4: 이게 잘못된 이야기가 나오게 된 건 1927년에 거기에 별다른 근거 없이 9살에 미국에 건너갔다라고 보도합니다. 극적인 성공의 이야기가 되는 것 같으니까 이 9살의 스토리들이 더 많이 이제 번져나갔던 것 같습니다. 유일한 선생의 이 일대기라든가 뭐 연구에서 보면 뭐 최근에 와서는 많이 이제 교정되고 있는 편인데 그 오류라든가 또는 비어있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역사가 임무 중에 하나가 이 정확한 정보를 확장하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특히 일대기에 관한 정보들은 특히 이제 몇 살이 갔느냐 뭐 이런 건 이 사람의 생년월일 자체가 이제 흔들릴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아주 극단적인 사례라면 그 아이덴티피케이션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대중적인 저서를 쓸 때도 최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서 전달하려고 하는 태도가 필요한데 그게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1: 유일한은 우선 인천에서 상하이까지 배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9월 9일 상하이에서 증기선 SS 코리아호를 타고 나가사키, 고베, 요코하마를 거쳐 9월 27일 드디어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습니다. 미국까지 가는데 배로 약 한 달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내린 유일한은 LA와 콜로라도 덴버를 거쳐 미국 중부 네브라스카에 정착합니다. 사람 키보다 큰 옥수수로 끝없이 광활한 들판. 옥수수 밭을 가로지르는 끝없이 긴 동서 횡단 철도.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네브라스카의 풍경입니다. 지금도 한국인들에게 굉장히 생소한 미 대륙의 중앙부. 유일한이 그 넓은 미 대륙에서 하필 이 지역으로 온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많은 매체와 도서에서 아버지가 미국 중앙이 미국의 중심부이니 중부로 보내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유일한의 실제 육성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5: 그 샌프란시스코라든지 그 서쪽은 그때 인종 구별이 있었어요. 동쪽에는
6: 인종구별이 있는데 그건 동양 사람이 없으니까 동양 사람을 학대하지 않고서 이태리 사람 뭐 이런 사람을 그렇지만 또 자꾸 이제 구별을 갖다 했습니다. 우리 부모께서 지세학을 갖다가 예를 갖다가 미국 중간에 갖다 주셔 그 학대받는 데 가서 하락하면 재미가 없겠습니까? 아.
7: 유일한이 태어난 이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에 이제 직접 서양의 선교사가 들어왔고 그 선교사들과 연관된 여러 사람들, 특히 기독교 교회의 사람들, 이제 이런 사람들이 서양 문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런 것들이 독립신문 같은 것을 통해서 미국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얻게 되는 거죠. 유일한의 아버지의 그 멘트에서 나오는 인종차별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직접 가서 생활할 때에 가령 윤치호가 에머리 대학에 유학을 합니다만은 그 유학에 자기도 기독교인이면서도 유학을 갔는데도 인종차별 당한 것들을 일기 속에 적어 놓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인종차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렴풋이 다 알고는 있습니다.
1: 유일한의 목소리로 아들을 떠나보내는 부모의 마음 모두 느끼셨죠? 이 에피소드를 만든 건 유일한 아버지의 무지가 아니었습니다. 당대의 한국인들이 국제정세에 완전히 무지했을 거라는 우리의 편견이었죠. 유일한이 중부 지역으로 온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안창호, 이승만과 더불어 미주 독립운동의 3대 지도자 중 하나로 꼽히는 박용만이라는 인물입니다. 박용만은 어린 유일한을 미국으로 데려온 박장현의 조카이기도 합니다.
8: 도산 안창호는 실력 양성론자고요. 이승만은 외교 및 교육운동의 노선을 가지고 있었고요. 반면에 박용만은 무장운동, 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한국 독립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노선이던 외교 독립 노선, 무장투쟁 노선, 그리고 실력 양성 노선을 대표하는 세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일한 박사가 어떤 계열이었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용만이 만든 소년봉 학교에서 자랐고 1919년에 3.1운동이 벌어지고 임시정부가 수립되자 필라델피아 한인대회에서는 이승만을 지지하는 대열에 서게 되었고요. 그리고 1930년대에는 안창호가 중심이 되었던 미주국민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어느 한쪽에 속하는 계열의 지도자는 아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박용만은 1909년 한인소년병학교를 세웁니다. 해외에 세워진 최초의 한인 군사학교입니다. 인근의 한인 농장에서 시작된 이 한인 소년병학교는 헤이스팅스 대학에서 기숙사와 시설물을 지원하면서 활력을 받습니다. 헤이스팅스 대학 도서관, 약 15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학교인 만큼 수장고에는 오래된 사료들로 가득합니다. 소장 사료들을 아주 날잡고 꼼꼼히 분석해봤습니다. 헤이스팅스 대학에서 매년 여름 운영되는 조선인 청년 군사학교는 조선 본토 밖에서 유일한 조선인 여름 학교이다. 현재 28명의 소년들이 이곳에 있으며 대학 캠퍼스 내 남학생 기숙사인 링랜드 홀에 완전히 조직되어 미국 사관학교에 승인된 방식을 따라 수업과 훈련하고 있다. 학생들은 오전에는 학업과 노동시간을, 오후에는 수업과 군사훈련을 갖는다. 생도들의 일과는 고되고 벅찼습니다. 농장일, 군사훈련으로 타김치가 된 몸으로 학업까지 했어야 했죠. 14세 유일한은 여기서 가장 어린 축에 속하는 대원이었습니다. 아직 앳되죠? 고된 일상이었지만 이 소년들이 함께 어울리며 외로움을 잠시 잊고 외세에 침략 없는 평화로운 고향 마을을 이야기할 수 있던 시간. 이것이 유일한의 인생 첫 군생활이었습니다.

저 노을을 바라보는 소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소년 유일하니 120년 전에 바라봤을 이 풍경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봅니다. 유일하니 평생 제일 좋아했던 노래도 함께 띄워드립니다.

보이는 것처럼 모든 게 평화로웠다면 참 좋았겠죠. 하지만 이 시기 한국의 주권을 완전히 빼앗아 식민지로 만든 일본 제국은 아득히 먼 태평양 건너 유일한 같은 유학생들의 활동까지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0: 불령 선인 유일영. 이 블랙리스트에 새겨진 유일한의 어린 시절 이름과 네브라스카의 주소는 그가 인생에서 아주 일찌감치 일제 식민 당국의 감시 대상에 올랐음을 알려줍니다. 생애 첫 군 복무 그리고 첫 독립운동이 준 훈장입니다. 소년병이었던 유일한이 이제 고등학생이 됐습니다. 유일한의 고교 생활은 어땠을까요? 유일한의 모교 헤이스팅스 고등학교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1884년에 개교한 헤이스팅스 시니어 고등학교. 미식축구와 토론부로 유명한 학교입니다. 이 학교 교장 선생님이 유일한의 기록을 찾아오셨습니다.
1: Just looking over his overall grades, looks like he was a pretty good student. I find that his manual training grades were pretty good, really high, to where it just shows that he was a creative person. They say he was, you know, he was a really good football player and a good debater. So sometimes that's not always true. Not all football players are good debaters and not all debaters are good football players, but he was both. They actually were the state championship football team in the state of Nebraska that year. And one thing they talked about, he came from Kearney and he had quite a football rep. And then he lived up to it. He was a dangerous man at all times. So that was something that it kind of made me chuckle. So the fact that he was able to do all that probably led to his success as an adult.
0: 1915년 미시간 주립 사범대학에 입학해 2년의 학위 과정을 마치고 교사 자격을 취득합니다. 먼 훗날 교육자로서의 출발점이 된 시기입니다. 여기에서도 토론 구원으로 활약했었네요. 그리고 인근에 있는 종합대학 미시간대에 입학합니다. 1817년에 개교한 유서 깊은 대학교. 이 미시간대에서 유일한은 어떤 학생이었을까요?
2: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지금 유일한 박사님 전에 이제 확인되는 한국인 학생은 없어서 유일한 박사님이 여기 미시간의 첫 한국 졸업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Chinese Student Association에 가담했던 이제 학생들 사진이 있습니다. 거기에 유일한 박사님하고 유일한 박사님과 결혼하신 Mary Wu 선생님의 사진을 볼 수 있는데요. 초창기 멤버로서 같이 활동을 하시면서 만나서 이제 사랑에 빠지시고 그다음에 결혼까지 이어졌던 걸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3: So when you think about what his educational experience was here at the business school back in 1919, it was a time when business education was just evolving. At that time, that was where the departments of economics and the fields that would then become business were brought together. If you think about the fact that he was the first graduate at University of Michigan from Korea, that shows his entrepreneurial spirit and pioneering spirit.
0: 미시간대에서 친구들도 사귀고 사랑에 빠지기도 하고 캠퍼스의 평온과 낭만이 유일한에게 드디어 찾아온 걸까요? 앞서 유일한이 태어나던

0: 해 청일 전쟁 중이었고 미국에 건너오던 해엔 러일 전쟁 중이었다고 했죠. 유일하니 이 학교에 들어왔던 해엔 놀라지 마세요.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합니다. 어쩜 가는 데마다 전쟁이 기다리고 있네요. 미국이 참전을 결정하면서 미국 내에 있는 21살에서 31살 사이의 모든 남성에게 징병 등록이 의무화됩니다. 유인한 역시 징병 등록 카드를 작성합니다. 일본이 한국을 식민 지배하기 시작한 지 7년이 지났을 시기지만 그 전에 대한제국 국민으로서 미국에 건너온 유일한의 국적은 여전히 코리아로 새겨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훗날 50세가 된 유일한의 세 번째 군 복무 때 작성된 OSS 기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유일한은 미시간 대에서 학군 사관 후보생, 약칭 ROTC로 훈련을 받았다는 기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유일한의 인생 두 번째 군 생활 관련 기록입니다. 더 많은 자료를 찾아봤지만 이 학교의 ROTC 기록은 1920년부터만 남아 있어 그 전에 졸업한 유일한의 기록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제1차 세계대전 당시 학적부의 유일한이 군인이 아닌 일반 학생에 분류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학생인 유일한은 ROTC 훈련을 어떻게 받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1: 그 징병 카드에 보면 그 면제 대상에 본인이 스스로 쓴 것에 외국인이라고 명시를 합니다. 즉, 그 말은 본인이 당시에 징병 대상이나 미군에 참전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시 1917년도부터 미국의 많은 대학에서 ROTC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이게 군사학 과목으로서 개설이 되어 있어서 그 징병 대상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 교육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0: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유일한이 졸업을 눈앞에 둔 1919년 봄, 고국으로부터 놀라운 소식이 전해집니다. 조국의 독립을 선언하는 만세 시위가 한반도 전역을 뒤덮습니다. 바로 한민족 최대 규모의 독립운동, 3.1운동입니다. 독립 만세를 외친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일제는 유례 없는 잔인한 방식으로 평화적 시위를 제압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시위의 여파는 한반도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갑니다.
2: 3.1운동은 뭐냐면 민족 자결을 할수 있는 능력을 당시에 한국 민족이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었던 거죠. 안창호 선생님이 접해서 이걸 미주 전체로 확산시킨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정보를 가지고 미주에 있는 한인들이 이제 모여서 우리가 뭘할수 있을까를 시작하는 게 The First Korean Congress를 조직하는 거예요. 교과서에 다 나오는 인물들, 서재필, 이승만, 정한경 이런 분들이 이 모임을 주도합니다. 유일한 선생은 이때 대학교 4학년이었어요. 졸업반이어서 활동적이고 실무적인 역할, 성명서 직접 만들고 뭐 이런 역할을 했던 것이죠. 이 무렵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뭐 약소민족 그리고 그중에서 특히 한국인들이 세계적인 변화 속에서 우리가 독립을 할 기회를 포착했구나라는 데 공감하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0: 아직도 필라델피아에는 이 극장이 남아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새긴 동판도 반겨줍니다. 극장 안도 한번 구경해 보실까요? 130년 전의 원형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유일하는 학생 신분이었지만 이 공간에서 미주 독립운동사의 길이 남을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됩니다. 유일한이 학창시절에 뛰어난 토론가였다고 했었죠. 독립한

0: 한 조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대외 결의안을 기초하고 직접 발표까지 합니다. 독립운동가 거물들 앞에서 말이죠. 청년 유일한이 그리던 새 나라의 지도자와 정부는 어떤 모습일까요?
1: 우선 주목할 점은 재산, 신분, 학력 이런 거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고루 선거권을 부여하는 보통선거제의 도입이었어요. 1919년 당시 여전히 양반과 평민을 구분하는 관습이 남아있었고 문맹률도 꽤 높았습니다. 따라서 보통선거제의 도입은 당시로서는 꽤나 급진적인 선언이었어요. 비록 여성 참정권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는 한계는 있지만 미국조차 1920년이 되어서야 수정헌법을 통해서 이를 부여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단계 간선제 도입도 큰 특징입니다. 일반 유권자는 지방의원과 도의원까지만 직접 선출하고 이들 의원들이 중앙의 국회의원을 뽑는 방식입니다. 19세기 말 향회 등을 통한 풀뿌리 자치제의 시도가 있었어요. 하지만 일제의 식민통치와 함께 그 싹이 꺾인 상황에서 전면적인 직선제 도입은 여전히 시기상조였습니다. 따라서 교육 수준의 향상에 발맞춰 국민의 정치 참여 수준을 확대한다는 점증주의적 방식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의원 내각제 요소가 결합된 절충형 대통령제, 삼권분립의 원칙, 그리고 군주제와의 완전한 단절을 통한 공화주의의 구현 등은 1948년 대한민국 제헌헌법과 그 결을 같이 합니다. 1919년에 이 결의안이 30년 후 제헌헌법 제정 과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0: 이날 결의문은 민주주의 원칙, 권력 분립, 국민 기본권 보장 같은 현대 국가의 핵심 가치가 담겨 있습니다. 물론 지금 관점에서 보면 한계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독립운동사에 남을 결의문이 되었고 이 대회는 유일한이 미주 한인 사회에서 젊은 지도자로 떠오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3.1운동의 흥분을 뒤로하고 미시간대를 졸업한 유일한은 디트로이트에서 사업가로서의 첫 발을 내딛습니다. 아직도 모터시티라는 별명으로 불리고 있죠. 이 디트로이트 지역은 헨리 포드가 이끄는 자동차 공업이 발달해 인구가 폭증하고 있었습니다. 유일한은 투자를 유치해서 지인들과 식품 회사를 창업합니다. 유일한의 첫 창업 흔적은 미 의회 도서관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름은 프랑스의 정관사 라와 중국어로 채소를 의미하는 초이를 조합하여 동서양의 조화를 표현했습니다. 주력 아이템은 숙주나물과 간장이었습니다.
2: Ilhan knew, saw the bean sprouts and said, "Hey, I know this ingredient. I can make this here." And he ended up just sort of experimenting and making his bathtub in Detroit. They had initially sold the bean sprouts fresh, but it had a limited shelf life. So they decided to try the next available option, which was using metal tins, and that seemed to work out really well. Yeah, I have no doubt that he really just focused, anything he focused on really turned to gold, it seems.
0: 유인한이 창업한 이 브랜드는 100년이 넘은 지금도 미국의 슈퍼마켓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진열대 바로 옆에는 요즘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K-푸드가 진열되어 있습니다. 이 K-푸드 수출의 원조가 바로 유일한이었음을 알려주는 100년 전 신문 기사도 소개해 드릴게요. 일전에 미국으로부터 명사 류일영 씨가 세계 시장의 조선 상품을 소개했고죠. 데트로이트시에서 조선 간장과 숙주나물을 팔기 시작하여 마침내 큰 이익을 얻어 온 아메리카 식료품계에 많은 환영을 받아오던 터인데 간장 같은 조선 식료품을 세계 시장에 소개하게 됨은 씨가 처음이라더라. 이 기사에서 볼 수 있듯 1924년 성공한 사업가가 된 유일한은 약 20년 만에 고국 땅을 밟았습니다. 아버지 유기현의 사업은 이미 유일한이 미국으로 떠나자마자 크게 악화됐고 그의 가족은 만주로 건너가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동포들의 열악한 보건 상황은 유일한의 마음에 큰 갈등을 만들었습니다. 유일한은 일생일대의 결심을 합니다. 1925년 3월 미국으로 돌아온 유일한은 미시간대 같은 동아리 친구였던 호미리에게 청혼하고 7월에 결혼식을 올립니다. 수학과 전문 의학 박사였던 호미리는 식민 지배를 받는 이국 땅에서 남편과 함께 가시밭길을 걷기로 맹세합니다. 미국에서의 안락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포기한 것입니다.
3: 어쨌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조선 및 조선 사람을 위하여 일을 하고자 합니다.
0: 1926년 6월 20일 유일한은 고국에서 창업합니다. 큰 바다를 오간다는 양행이라는 이름처럼 시작은 무역회사였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숙주나물 사업으로 벌어들인 돈을 미천으로 서양의 상품들을 수입하고 또 동양의 물건을 서양으로 수출했습니다. 주력 품목으로 서양의 의약품들을 대량 수입해 저렴하게 판매했는데 1933년엔 드디어 의약품을 직접 제조하기 시작합니다. 회사는 날로 번창해서 조선 회사로서는 업계 1위를 차지하고 일본의 회사들과 자웅을 겨뤘습니다. 마땅히 유일한은 식민지 조선에서 손꼽히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회사 사옥 2층에 개업한 부인 호미리의 소학과 의원도 문전성시를 이뤘고 1929년엔 딸 제라가 1935년엔 아들 일선이 태어났습니다.
4: 바깥 주인이 돌아오기만 하면 늦게 난 아이라 갓난 아이를 서로 돌려 안어가며 법석입니다. 이런 데 태어난 아이는 참 고강이죠. 부인은 오마 베비 오마 베비 오라잇 오라잇 하는 말을 제일 많이 쓰죠.
0: 기자들은 수시로 이들의 집을 찾아 식모, 보모의 말까지 기사화할 정도였죠. 요즘으로 치자면 누가 봐도 조선에서 가장 행복한 셀럽 가족인 게 틀림없었죠. 유일한이 회사를 창업한 지 12년째 되던 1938년 4월, 한반도의 각 일간지에 기사가 실립니다. 무역회의 참석차 유일한 씨의 도우미, 무역계 희소식. 나초이스 회사에서 동양무역에 관한 회의에 참여하여 달라는 초청을 받고 이런 일은 조선에 처음 있는 것인 만큼 활약이 자못 기대되는 바이다. 유일한의 예전에 미국에서 창업했던 숙주나물 회사에서 초청장을 보내와서 회의 참석차 미국으로 떠난다는 겁니다. 그저 기업 사장의 출장일 뿐인데 유일한의 활약에 강한 기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일한은 이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까요? 당시 출입국 기록을 보면 유일한은 1938년 5월 14일에 미국에 도착하고 아내 호미리와 아이들은 약 두 달의 시차를 두고 7월 21일에 미국에 도착합니다. 갑자기 사라진 조선 최고의 셀럽 가족. 물론 유일한의 미국행에는 북미 시장 개척을 위한 목적도 분명 있었을 것이고 큰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욱 결정적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증거를 그의 모교 미시건대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미시건대 도서관에 소장된 한 서류 박스. 이 안에 이번에 새롭게 밝혀지는 유일한의 미국행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놀랍게도 조선을 떠난 유일한은 미국으로 망명을 시도했습니다. 90년 전 서류에서 만난 그는 일본이 지배하는 조국으로 다시 돌아가

0: 할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서류 뭉치에는 명망 있는 증인들의 증언이 이어집니다.
1: 이 서류에 등장하는 사람은 유일한 망명 증인인데 은행 구행장이에요. 그러니까 유일하니 1934년에 미국에 와서 자기네 은행 신탁에 가입했는데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일본이 한국에서 반란 뭐 내지는 폭동을 일으켜서 내 삶에 상당한 위협을 느껴왔다. 신탁 안에 아내에게 지정된 거액의 생명보험이 포함됐네요. 이 서류를 보면 유일한이 꽤 오래전부터 일제의 지배에 환멸을 느끼고 망명을 준비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0: 그는 일본에 의한 한국 점령을 온 힘을 다해 분개했고, 한국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할수 있는 모든 일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으로 돌아가 한국인들의 물질적 생활 수준 향상 등을 돕는 것이 그의 평생 염원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의 미국 망명 심사는 차일피일 미뤄졌습니다. 그러자 동료들은 서둘러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유일한의 입국은 현재는 만료된 일본 통상법 조항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언제든지 그를 한국으로 강제 귀환시키는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습니다. 별 성과 없이 시간만 흐르고 있던 어느 날, 팽창하던 일본 제국이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립니다. 일제가 미국 하와이의 진주만을 기습한 것입니다. 이것으로 제2차 세계대전의 양대축인 태평양 전쟁의 막이 올랐습니다. 망명 신청을 해놓은 유일한의 신부는 식민 지배를 당하는 가엾은 민족에서 하루아침에 미국의 적인 일본인으로 오인될 처지에 놓입니다. 힘없는 민족은 전쟁에 동원된 것으로도 모자라 전쟁 가해자로 내몰리기도 합니다. 이게 식민지 민족의 현실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류에서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1: 하와이.
0: 망명 승인이 원활하지 않자 다급해진 유일한의 친구들은 평양 출신인 유일한이 원래 미국 하와이에서 태어났을지도 모른다는 증언까지 하기에 이릅니다. 물론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때 이후로 유일한의 인적 사항 서류에 이따금씩 하와이 호놀룰루 태생이라는 서류들이 등장합니다. 1942년 2월 5일자 편지에서 미 하원이 청원자 유일한의 영국 거주를 허용한다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비록 식민지 미네의 신분은 완전히 벗어던지지 못했지만 이제 미국 땅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 유일한의 미국 망명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저 가족들과의 안락한 삶을 위한 도피였을까요?
2: 망명을 하신 후에 그 행보를 갖다가 저희가 살펴보면 그 유일한 박사님의 진짜 의중이 뭐였는지를 갖다가 저희가 이제 그 살펴볼 수 있는데요. 주위에 이제 그 가족이라든가 아시는 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신분을 획득함으로 인해서 적극적인 독립활동을 뜻대로 이어나가시려면 불안 요소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아무래도 좀 줄이는 게 당신으로서는 가장 최적의 그 조건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0: 고국을 떠나 조용히 독립운동 자금을 대던 유일한이 공개적으로 언론에 자신을 드러낸 것은 영주권 문제가 해결된 이후인 1942년 6월입니다. 이번 운동은 우리 민족의 최후 운동이니 무릇 대한민족은 당연히 가진 생명 재산을 다 들어바쳐 이 운동의 성공을 도모해야 하고 내가 미국에 돌아온 후 매년 국민을 위하여 약 50원을 내어놓으며 내 이름을 쓰지 못하고 남의 이름을 쓴 것이 한 약점이라고 하겠지만은 내가 이곳에서 이름을 내어놓으면 국내에 있는 영업이 적의 침탈을 입는 동시에 400여인의 생활이 끊어질 것을 위하여 부득이 한 것이고 유한회사의 명의를 보존하여 한인들에게 그만한 이익을 주는 것이 해로운 일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그간 신분을 감추고 활동하던 유일한의 거액 기부를 알린 신한민보 기사. 자, 지금부터 유일한의 목숨을 건 본격적인 독립운동이 시작됩니다. 기대되시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갑니다. 지금까지 옛날 이야기 읽어주는 DJ 오상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0: 너희 청년들을 한 명씩 한 명씩 깨우는 것도 독립운동 아니겠어?
1: 나와서 몸을 던지시오. 최동지 재판 앞에서 맨날 입으로만 갑니다.
2: 대한독립 만세.
3: 제 노랑나랑은 호흡이 안 맞는데 너 다른 이름이랑 같이 오니까 더 좋네.

0: 내가 아는 교육자 중에 네가 제일 잘 먹는 거야. 이런 씨.
1: 상상 초월 지하철 부정승차 단속 전쟁.
2: 안녕하세요. 선생님, 남자분 걸로 나와요. 일단 잠깐 말씀 나누세요. 최하 금액 8호 40, 4천만 원이요.
3: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이적 400건에 1억 2,300 단속을 했습니다.
1: 200kg이 넘는 거대 원목과 한판 승부를 벌이는 사람들.
4: 우리가 하는 거는 거창한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자연스러움을 최대한 표현을 해주는 게 우리의 작업이에요.
1: 세상에 단 하나뿐인 초고가 가구 탄생 현장.
4: 천만 원이 좀 넘습니다.
1: 오늘 밤 9시 5분에 방송됩니다.

파리랑 오래 살았으니까 얘 짖음 소리를 알잖아요. 좋아서 짖는 거랑 공격적인 거랑 막 행동 자체가 막 달라지니까 힘들더라고요.

0: 강제 이주 열차를 타고 황무지에 던져졌을 때
1: 만년설이 쫙 녹아내려가지고
2: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처음에 미국으로 오신 이유는
3: 이런 거 여기 많죠.
0: 사진을 이렇게 보니까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4: 고려인들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긍지가 있어요, 보니까.
5: 조금 늦게 와서 미안합니다.
0: 역사는 개인의 기록이 모여서 이루어집니다.
6: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요, 산이?
7: 앞에 산 이렇게 가니까 이제 이렇게. 8, 90.

0: 처해 있습니다.
1: 저는 지금 극심한 배고픔의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분쟁, 경제위기, 기후재난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식량 위기에 처했습니다. 저는 매일 현장에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허약해진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마주칩니다. 아이들도 많습니다. 팔에 두른 테이프가 노란색을 가리키면 그 아이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보면 가슴이 더 아픕니다.
0: 지금 당장 한 아이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도와주실 수 있나요? 당신의 후원은 아이들이 바로 먹을 수 있는 긴급 영양식이 되어 전달됩니다. 1522-5168로 전화 또는 문자 식량을 보내셔서 월 7,000원을 후원해 주세요.
1: 부모에게 아이의 생명이 위험에 처했다고 말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신다면 저도 도움의 손길이 올 거라고 전해줄 수 있습니다.
2: 사람이 불을 높이 들어 사방을 환하게 비추는 모습을 볼 땐 한참 빛광 발걸음을 돌려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아간다는 뜻을 담은 한자 회복할 복 칠흑 같은 어둠을 지나 잃었던 국권을 회복하고 마침내 빛을 되찾은 날 1945년 8월 15일 여름보다 뜨거웠던 그날의 환희를 기억하겠습니다.

0: 아빠, 고개 조금만 숙여보세요.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1: 그래, 아들. 어버이날 카네이션 대신 하늘을 선물했습니다.
2: 아, 더워. 우와,
3: 시원하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쫄깃한 떡을 짜릿한 얼음 소스에. 매콤하고 새콤하게 시원하게 비벼 먹는 모두를 얼려버린 스텔라 냉떡볶이. 시원하게 즐기자. 허, 맛있어. 스텔라 떡볶이. 추워.
4: 취미는 과학 이제 100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눈앞에 앞두고 있는데 사실 그 취미는 과학 처음에 만났을 때에 비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융됐다. 미모에 물이 올랐다라는 또 댓글들도 많이 있어요. 다들 좀 관리를 좀 뭐 하는 것 같아요. 그죠? 특히 이분 관리 많이 하신 것 같아요.
5: 아, 관리를 딱히 하진 않는데 저도 가끔씩 옛날 영상 뜨면 깜짝 놀라고 섬뜩섬뜩 할 때가 있는데 관리라기보다 뭐 여기서 워낙에 뭐 메이크업을 해주시니까.
4: 무슨 관리 받아요?
6: 관리 안 받아요.
4: 뭘 안 받아요. GLP-1도 맞고 그다음에.
6: 그거는 관리가 아니고 이제 치료차. 저희보다는 사실 요즘
4: 네, 아 근데 저는 요즘에 그 어쩌다 한 번씩 하는 게 있어요. 예, 네, 지지는 거 레이저로.
6: 어, 진짜요?
4: 그 레이저로 하는 거 있거든요. 그 레이저로 쫙 가서 이렇게 쐬주면 피부가 좀 깨끗해진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예, 네, 저 같은 경우는 피부과를 여배우들 다니는 데로 다닙니다.
6: 야,
4: 예, 네, 왠지 그쪽이 뭔가 좀 더
5: 믿을 수
4: 뭔가 끌리더라고요. 다들 레이저 시술 받은 적 없습니까?
7: 전 태어나서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4: 그런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받을 필요가 없어요. 탱글탱글해요 지금.
7: 그런가요?
4: 예. 맞아요. 피부도 되게 좋으시고.
5: 저는 피부를 레이저로 예. 받은 적은 없는데 제가 옛날에는 안경 쓰고 있다 지금 안경을 벗었잖아요.
4: 아, 아시겠죠? 아,
6: 맞아 맞아.
5: 저는 이제 스마일 수술이란 거를 따로 했는데 이게 레이저를 가지고 시술을 하더라고요. 근데 재미있는 게 레이저로 안쪽을 파가지고 모양을 이제 렌즈 모양으로 잘라내고 그걸 쏙 빼내는 식으로.
4: 각막을? 네.
5: 뚫고 들어간 게 아니라 속에서 이제 작은 기포를 톡톡톡톡 만들어가지고 잘라낸다고 하더라고요.
4: 그 레이저로 하는 거예요?
5: 레이저로 하더라고요.
4: 제가 라식 할 때 좀 무섭지 않았습니까?
5: 조금 무섭긴 했는데 찾아보니까 레이저가 정말 정교하게 원하는 데만 딱 가서 거기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섬세한 장비라는 걸 확인을 하고 그러고 나서 갔더니 무서운 게 없었어요.
4: 아, 신기하네. 진짜로.
8: 지금 레이저 수술 얘기도 했지만 레이저라는 게 뭐 과학 실험할 때라든지 아니면 산업 현장이라든지 또 용접할 때 이런 데도 레이저가 되게 많이 쓰이거든요.
4: 레이저가 진짜 다양한 데 많이 쓰인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다 같은 레이저인 건가요? 종류가 다 같은? 그냥 한 종류인가요?
8: 아, 거기까지는
4: 얘네도 제가 파가 있나? 레이저 파가?
8: 정확하게는 또 제가
4: 아, 그거는 모르죠.
8: 네.
4: 아.
5: 그래서 이제 레이저 관련한 연구에서 국내의 최전선에 계신 연구자분을 이번에 모셔봤습니다.
4: 어?
5: 저희가 레이저에 궁금한 거 다 물어봐도 다

0: I'm something like a cool kid. I can
1: tell you. 안녕하세요.
2: 많으시진 않네요. 자,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3: 안녕하세요. 한양대 에리카 국방기능정보융합공학부에서 레이저를 연구 개발하고 있는 김지원입니다.
1: 아, 반갑습니다.
2: 국방기능정보융합공학부 레이저로 그러면 네. 국방이 붙었어요. 무기를 만드시나요? 레이저 무기?
3: 레이저 무기로도 사용될 수 있는 레이저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2: 이야, 무기로도 사용할 수 있는 레이저요?
3: 네. 네.
2: 아, 그러면 막 영화에서 보던 막 그 광선총 핑핑핑핑핑 그 레이저 총 있잖아요. 핑핑핑 나가고 막 쥐익 하는 그 황선검 이런 거.
3: 예? 예. 레이저가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게 바로 영화죠. SF 영화요.
4: 예, 그래서 스타워즈.
3: 근데 제가 강연을 할 때 제일 처음에 하는 게 이 레이저 광선검 정말 멋지죠. 근데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라고 시작합니다.
2: 아, 그건 레이저가 아니다.
3: 그건 레이저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레이저는 빛이거든요. 네. 빛은 상호작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라이트세이버는 말로는 광선검인데 레이저가 아니고요. 실제 스타워즈 제작진에서도 그거를 플라즈마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2: 플라즈마. 네. 플라즈마라면 그 태양에 있는 그거 플라즈마.
5: 플라즈마가 뭐 태양이나 번개같이 엄청 고온이면 네. 원자가 이제 전자를 핵이 분리된 걸 말하잖아요.
3: 네.
5: 그 플라즈마 검이 레이저 검보다 만들기 더 어려운 거 아니에요?
3: 훨씬 어렵죠. 아,
2: 그래요? 플라즈마 검이 훨씬 어렵죠.
3: 예, 고온으로 아주 높게 유지를 시켜야 되는데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 그렇게 유지한다는 건 불가능하지 않으니까, 영화니까. 네, 그래서 스타워즈 그림 보여주면서 항상 하는 말이,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4: 아, 동심을 깨고 시작하시는군요, 항상 강연에서.
2: 이거 다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3: 네, 그렇지만은 실제 이렇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2: 너무 기대됩니다. 오늘 진짜 레이저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번에 또 지식이 대폭발할 것 같은데요. 생각해보니까 레이저는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입니다.
4: 맞아요.
2: 그러니까 레이저 포인터, PPT 할 때 그 레이저 포인터 네. 있죠. 그것도 그러고 CD도 레이저로 있는 거고요. 그리고 LD라고 있어요. 아니 그걸 대놓고 레이저 디스크예요.
4: 맞아요.
2: 네,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5: 심지어 그 마트 가면 우리 바코드 찍잖아요. 예. 그것도 빨간 빛나는 걸 레이저고.
2: 레이저.
5: 그리고 CD도 레이저지만 DVD나 블루레이 가면 우리 그거 어떤 거냐에 따라서 레이저 종류도 다르고.
4: 사실 네. 뭐 요즘 레이저 하면은 이렇게 실생활에 쓰이는 것도 있지만 제일 많이 쓰이는 거는 인터넷입니다.
2: 인터넷이요?
4: 인터넷 보면은 인터넷이 연결될 때 이 가느다란 유리 우리
5: 광섬유.
4: 그렇지. 광섬유의 광통신, 광케이블.
5: 광케이블.
4: 광섬유 속에 레이저가 엄청난 속도로 빨리 움직이면서 데이터를 실어 나르기도 하고 정보를 얻어주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레이저를 이용해서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2: 인터넷 기술이 그럼 레이저 기술이네요? 아, 이건 처음 알았네?
3: 기본적으로 레이저가 없으면 인터넷 기술, 광통신 기술이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2: 네, 그렇구나. 그러면은 막 스마트폰이라든가
3: 네.
2: 이런 것도 레이저 기술인 거예요?
3: 예, 실제적으로 레이저가 없으면 우리가 주위에 볼 수 있는 첨단 산업은 많이 죽을 겁니다. 그 첨단 산업으로 제일 잘 나가는 반도체 산업도 레이저가 없으면 못 만드는 그런 소자들이 너무 많고요. 제가 한 몇 년 전에 스마트폰에 들어간 레이저 기술을 세봤는데 한 30가지 정도
2: 들어가요. 30가지요?
3: 네, 30가지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레이저가 없으면 스마트폰도 못 만들어요.
2: 야, 그렇지. 반도체 만들 때도 레이저 커팅 이런 거 다 하니까 네, 산업에서도 정말 많이 쓰이고 인터넷에 첨단 산업에 피부도 지지고 철판도 자르고 레이저는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쓰이는 걸까요?
3: 정확하게 말하면 레이저는 다른 게 아니고 BD입니다. 근데 빛인데 아주 좋은 특성을 가지고 아주 고농축, 농축된 빛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빛에너지.
3: 보통 일반 빛 같은 경우는 뭐 사방으로 퍼지고 이게 뭐 60와트, 100와트를 하더라도 사방으로 퍼지고
2: 그렇죠,
3: 집속이
2: 그렇죠.
3: 안 돼서 예. 그냥 비추는 정도밖에는 안 되는데
2: 퍼지죠.
3: 예. 레이저는 빛에너지를 한 아주 안 퍼지게 모을 수가 있어요.
2: 응축이요.
3: 예, 응축해서.
2: 예.
3: 그러니까 예전에 여러분들이 과학 시간에 돋보기로 태양빛 모아가지고
2: 아, 예, 예,
3: 블랙 연장난 많이 해봤죠.
2: 이렇게 하고 예. 친구들
4: 한거 이만 이러면서
3: 다 올리고 막 구멍 나고
2: 그러잖아요. 예, 예, 맞아요.
3: 그게 요만한 태양빛 돋보기 사이즈만한 태양빛을 모아가지고 한 점에 모았을 때 거기에 에너지가 모이면 거기에 에너지에 온도가 올라가가지고 그렇게 불이 붙는 거거든요. 레이저는 태양빛보다도 몇천 배, 몇만 배, 몇백만 배가 큰 빛을 더 작은 곳에다가 모아주는 겁니다.
2: 그러면 구조 자체가 레이저는 돋보기처럼 빛을 모아가지고 쏘는 게 맞아요?
3: 아닙니다. 돋보기는 그냥 태양빛에 있는 빛을
2: 그렇죠.
3: 그냥 모은
2: 있는
3: 거잖아요.
2: 모으죠.
3: 레이저는 네. 빛을 만든 겁니다.
2: 아~
3: 그냥 만든 것도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특성만 가진 거, 원하는 색깔과 원하는 방향만 가진 빛을 선택해서 증폭을 시켜서 크게 높은 에너지로 만든 것이 바로 레이저입니다.
2: 원하는 특성을 증폭한다.
3: 네, 예.
2: 이게 어떤 메커니즘이죠?
3: 정확하게 이거를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빛이 뭔지부터 먼저 조금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레이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빛이라고 그러면 보통 태양빛을 얘기를 하죠. 그렇죠. 태양에서 오는 빛. 그럼 태양빛은 안에 들여다보면 실제적으로 빨주노초 파남보, 그렇죠. 가지광선 빛이 있고 또 네. 빨간색 바깥은 적외선. 그다음에 파란색 밖에는 자외선이 있잖아요. 이 모든 빛이 합쳐져 가지고 우리는 이게 백색광이라 가지고 밝게 보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는데 레이저는 단 한 가지 색깔만 선택합니다. 아주 순수한 색깔의 빛만 하나만 딱 선택을 한 다음에 어떤 특정 방향으로 퍼지지 않게 나가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2: 근데 이게 빛이라는 게 만질 수 있는 게 아닌데 어떻게 네. 그런 특성을 만들 수가 있는지 참 신기하네요.
3: 그렇게 레이저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레이저 물질이 가능하게 해줍니다.
2: 레이저 물질이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살면서.
3: 제가 좀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 네. 레이저 구조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딱 이런 기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2: 저런 구조?
3: 네. 네. 제일 가운데 레이저 물질이 있죠. 네. 얘가 여기서 레이저 물질, 레이저 빛을 만들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가진 물질이 있습니다.
2: 물질, 레이저 물질이 가운데 있고.
3: 가운데 있고 그다음에 네. 레이저 는 빛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외부에서 에너지를 받은 다음에 그 에너지를 저장을 했다가 다시 빛 에너지로 내보내야 됩니다.
2: 내보내요.
3: 그러니까 에너지를 공급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급하는 에너지, 왼쪽에서 네. 들어가는 그 펌프라는 것이 존재를 하고요.
2: 에너지가 들어가고 가운데로.
0: 네. 어떻게 에너지를 넣어주나요?
3: 뭐 전기로 넣어주는 방식이 있고요. 빛 에너지를 넣어서 빛 에너지로 다시 내보내는 방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화학 레이저.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에너지, 높은 에너지가 일어나잖아요. 그 높게 발생하는 열 에너지를 이용해가지고 에너지를 공급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레이저 물질이 에너지를 받아서 저장을 합니다.
2: 저장해요?
3: 이 레이저 물질이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예. 에너지를 저장할 수가 있어야 돼요.
2: 저장.
3: 그런데 그런 다음에 이에서 나오는 빛을 더 세게 잘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저런 두 개의 거울. 이걸 광공진기라고 하는데
5: 하늘색
3: 막대 네, 하늘색 같아요. 막대 요 두 개가
2: 같은 게
3: 예, 예, 이게 거울입니다. 네. 요 거울을 두 가지고 요 세 가지가 있으면 레이저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 레이저 빛이 일반 빛과 뭐가 다르냐고 네네. 비교를 하면 일반 빛을 먼저 좀 알아야 확인해야 돼요. 네. 태양에는 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수소가 가득 차 있거든요.
2: 그렇죠.
3: 수소는 에너지 핵융합에 의해서 에너지가 높은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면 원자 수소 원자 안에는 뭐가 있죠? 전자가 있습니다. 네. 전자가 낮은 에너지 상태에 있다가 에너지를 받으면 높은 에너지 상태로 올라가요.
2: 네.
3: 높은 에너지 상태로 올라갔다가 다시 금방 떨어집니다.
2: 네. 잠깐 흥분했다가 떨어진
3: 잠깐
2: 거예요?
3: 흥분했다가 떨어지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자기가 흡수한 에너지만큼 에너지를 내놓는데 그게 빛에너지로 내놓거든요. 빛에너지. 근데 그때 나오는 빛에너지는 특정 색깔도 없고 타이밍도 안 맞고 전부 다 사방으로 방향성도 없이 사방으로 다 퍼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레이저 물질은 조금 다릅니다.
2: 네.
3: 이게 똑같은 원자, 레이저 물질을 만드는 원자 안에는 원자가? 저렇게 전자가 올라갔다가 네. 조금 더 오래 머물러요.
2: 흥분한 상태가 좀 더 오래
3: 지속됩니다.
2: 아, 예.
3: 그러다가 옆에서 다른 빛, 다른 네. 똑같은 특성을 가진 빛이 들어오게 되면 예. 그 자극을 받아서
2: 짝꿍이 와야 같이
3: 짝꿍이 와요. 오면 네. 제가 그 짝꿍의 자극을 받아서 떨어져요.
2: 네.
3: 그러면서 그 나오는 놈은 같은 색깔, 같은 방향, 같은 타이밍을 갖고 나오게 됩니다.
2: 짝꿍이 되면서 떨어지면서 같이 이렇게 비슷하게 나오는 거군요.
3: 예, 예.
2: 그래서,
3: 예, 예. 그래서 하나가 들어와서 옆에 보면 똑같은 두노개가 나오니까 예. 말 그대로 빛의 증폭이 일어난 거죠.
2: 아, 그게 쌓이고 쌓이면 증폭이 되겠네.
3: 증폭이 되겠어. 그래서 원자 하나에서 이런 과정이 일어나는 것을 이걸 유도방출이라고 합니다.
2: 유도방출.
3: 한 개, 두 개 생기면 이거는 표도 안 나는데 이 거울을 만들어 놓게 되면 이 수많은 원자들에서 나온 것들이 일부 반사가 되면서 계속 이렇게 왕복을 하게 됩니다.
2: 그러면 그러다 사이에. 보면 또
3: 계속 유도 방출이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무한대로 늘어나게 되는데 이 거울 중에 저 오른쪽 편에 있는 거울은 약간 빛을 투과하도록 합니다. 왼쪽은 100% 반사고요. 오른쪽에는 일부 투과를 하도록 해놨습니다.
2: 더 빠져나갈 수 있게?
3: 예, 예. 그러면 이제 그 쌓인 유도 방출된 빛이 거기서 쭉 나오는 거죠. 그래서 레이저의 약자가 뭐냐 그러면 Light Amplification by Stimulated

0: emission of radiation, 즉 유도 방출을 이용한 빛의 증폭, 이것의 약자가 바로 레이저가 됩니다.
1: 여기서 어쨌든 핵심이 저기 가운데 있는 레이저 물질일 것 같은데, 그
0: 네.
1: 레이저 물질이 어떤 물질이길래 이렇게.
0: 레이저 물질은 에너지를 저장을 했다가
1: 네.
0: 외부에서 에너지 저장해서 그거를 조금 오래 머물고 있어야
1: 그렇죠.
0: 됩니다. 머물고 있다가 다시 그거를 내놓을 때 그걸 다른 에너지가 아니라 빛에너지로 내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2: 네네.
0: 그래서 그렇게 쓸수 있는 레이저 물질은
1: 네.
0: 보통 루비,
1: 루비?
2: 루비.
0: 사파이어,
1: 보석?
0: 이런, 네,
1: 예?
0: 맞습니다.
1: 아.
0: 루비, 사파이어 같은 보석도 레이저 물질이 될 수가 있고,
1: 예.
0: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그것도
1: 이산화탄소?
0: 이산화탄소도 레이저 물질이 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LEDs는 그런 반도체 물질도 레이저 물질이 될 수가 있습니다.
2: 보석. 우리가 알고
0: 네.
2: 있는 그 보석이랑 이산화탄소, 그런 게
0: 네.
2: 빛을 머물게 했다가 증폭시켜 버린다.
0: 네, 예.
2: 그럼 다이아몬드도 가능합니까?
0: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1: 아, 안
0: 그렇게
1: 돼요.
0: 마음대로 되지는
2: 와, 근데
0: 않아요.
2: 루비 진짜 비싼데? 사파이어도 비싸고.
3: 루비나 사파이어가
2: 예.
3: 이런 데 쓰는 건다 만드는 거거든요. 합성으로 키울 수가
2: 아,
3: 있어요. 랩그로운 다이아몬드처럼. 그래서 별로 비싸진 않고.
2: 아, 인공이에요?
3: 왜냐면
2: 아.
3: 우리가 천연이 무조건 좋다 생각하는데, 천연은 다른 불순물이 있거나
2: 불순물들.
3: 우리가 원하는 정도 아닐 수 있어서 정확하게 만들고, 또 루비랑 사파이어는 사실 같은 물질이에요. 얘네가 그 산화 알루미늄이라는 구조가 있으면, 루비는 거기 크로뮴이라는 금속이 이온 상태로 조금씩 박혀 있고, 사파이어는 보통 철이나 티타늄 같은 게 박혀 있어서 얘네들이 빨간색을 만들고 파란색을 만들고 한 역할이라 이런 거를 쓸 수가 있고요. 다이아몬드는 말씀드려도 좀 어렵죠.
4: 얘가 레이저 물질이 될수 있는지는 어떻게 알아요?
2: 그러니까 판단을 어떻게 해요?
0: 형광특성, 색깔을 먼저 봅니다.
2: 색깔을
0: 그래가지고 색깔을 봐서 이게 색깔이 빛을 에너지를 놔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2: 예.
0: 에너지를 가해준 다음에 이게 빛이 나오는 거를 측정을 해보면, 아, 이게 빛 에너지에 가깝다. 우리가 아까 말한 가시광선이라든지 적외선이라든지 자외선이라든지 요 근처에 빛이 나온다. 빛이 나오고 있구나 하면 일단 그 부분에 오르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또 계산을 해요. 그 측정 갖고 계산을 해보면 얼마나 오래 머무를 수 있는지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현대 산업에, 첨단 산업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레이저 물질이 고체 레이저 물질이거든요.
2: 고체 레이저, 예.
0: 예, 고체 레이저 물질에서 레이저 물질로 사용될 수 있는 원자가 바로 히토류 원자입니다.
2: 아, 히토류요?
0: 예,
2: 그 히토류?
0: 예,
2: 예.
0: 여러분 지금 중국이 수출
2: 히토류.
0: 통제한다는 그 히토류 있잖아요.
2: 예.
0: 히토류를 만약 수출 통제 중국이 막아버리면요. 레이저, 전 세계 레이저 산업이 좀 위험해질 겁니다.
2: 그러면은 제일 강력한 에너지를 만드는 레이저 물질이 히토류입니까, 현재?
0: 어떤 물질이 가장 강력한 레이저냐, 좋은 레이저냐, 이렇게 네. 말하기는 조금 애매해요.
2: 왜요? 왜요?
0: 왜냐, 그러면 네. 레이저를 지금 사용하는 데 보면, 라식하는 데도 쓸수 있고,
2: 예, 예. 그렇죠.
0: 철판도 자를 수도 있고,
2: 네.
0: 분광하게도 사용될 수 있고,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다양한 적용 분야에 사용되는 레이저 특성들이 요구하는 특성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레이저는 이 레이저가 무조건 가장 좋아라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사용하는 용도에 어떤 레이저가 가장 적합하고 가장 좋은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를 보통 판단합니다.
4: 세기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야 될 거고.
0: 시간적 특성도 조절을 하고요. 온몸이 잘났다기보다는 제일 좋은데 자기 쓰임새가 다 있는 거죠.
2: 우리 교수님은 군사용 레이저를 지금 연구하시는 거잖아요.
0: 예, 군사용 레이저도 같이 예. 연구하고 있습니다.
2: 근데 군사용 레이저는 그럼 뭔가 다를 거거든요, 또. 산업용이랑. 어떤 레이저 물질을 이용하나요?
0: 군사용 레이저로 쓰는 거는 일단 전장에서 쓸 수 있어야 되잖아요.
2: 전장이에요.
0: 그래서 무조건 안정적이어야 됩니다. 사용하기 편해야 되고요.
2: 예.
0: 거기에 가장 최적화된 레이저는 광섬유 레이저입니다.
2: 광섬유 레이저.
0: 네, 예, 예. 예. 광섬유 레이저가 바로 뭐 말 그대로 광섬유, 유리로 만든 광실로 돼 있거든요. 그걸로 만들어서 아주 효율도 높고 고출력으로 가는데 아주 유리한 안정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1: 아, 그러면
0: 네.
1: 광섬유 레이저는 광섬유가 레이저 물질인 거예요?
0: 네, 광섬유에 사실은 이터뷰미라는 그 원자, 아까 주기율표의 히토류에 대한 원자를
2: 아.
0: 도핑을 하면 그게 광섬유가 레이저 물질이 됩니다. 그거를 광섬유 안에 넣어주는 거예요.
2: 넣어줘가지고.
0: 예, 전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집어 던져도 되고
2: 안정적이고
0: 네,
2: 튼튼해야
0: 예, 오랫동안
2: 되고.
0: 튼튼해야 되고.
2: 그렇죠.
0: 그 다음에 잘 쏴야 되잖아요. 오랫동안. 왜냐하면 레이저가 똥 쏜다 해서 땅 떨어지는 게 아니라 보통 드론 같은 경우는 한 1, 2초나 2, 3초를 계속 따라가면서 쏴야 돼요. 그러면 그 출력을 계속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4: 아, 그렇겠네요. 네.
2: 레이저 무기가
0: 네.
2: 실전에서도 지금 쓰이고 있습니까?
0: 실전에서 쓰이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2: 예.
0: 2010년에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드론이 전장에서 나타나기 시작해서
2: 아,
0: 문제가 되고 나서부터는 갑자기 레이저 무기가 중요해지게 된 겁니다. 지금도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보면 드론 수백만 원짜리 수천만 원짜리 날라오는데 수억 원짜리 수십 원

0: 5톤짜리 미사일 쏴서 떨어뜨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 세계 각국에서는 이걸 어떻게 빨리 떨어뜨리느냐 그러면서 레이저 무기를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했고요. 2020년 정도부터는 알게 모르게 이제 실전 배치 테스트를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도 폭탄 제거라든지 지뢰 제거에는 레이저 무기를 지금 사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1: 지뢰 제거는 그렇게. 네.
0: 특히 또 우리나라는 이제 2024년에 천광이라는 레이저 무기,
2: 드론
0: 요격용 레이저 무기를 개발을 성공해가지고 세계 최초로 국방 무기체계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3: 그럼 레이저로 쏴서 태워버리는 거예요? 뚫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2: 센서를 교란시켜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레이저로 카메라 같은 거 막 CCTV 같은 거 망가지듯이.
0: 지금 거기서 말하는 청광은 아예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2: 아, 그래요? 거예요. 뚫어버리는
0: 거예요? 예, 뚫어버린, 태워버리는 겁니다.
2: 아, 진짜요?
0: 예, 그래서 20kW 정도, 그게 한 3kg 정도, 날씨가 좋은 날엔 3kg까지 요격이 가능하다는데, 그걸 정확하게 태워가지고 한 점을, 그 취약 부분을 정확하게 조준해서 때리면, 거기에 굴이 나기 시작하면서 구멍이 뽕 하고 뚫리는 겁니다.
4: 야, 20kW면 엄청난 출력이네요.
0: 아직도 많이 멀었습니다. 아... 실제로 미국은 메가와트를 목표로 합니다. 지금 20kW에서 30kW 정도면 드론, 조그만 드론이라든지 소형 무인기 정도를 메가와트... 격추할 수 있다고 하고요.
2: 메가와트는 비행기를 떨어뜨리겠네.
0: 네, 가능합니다.
2: 아, 진짜요?
0: 진짜 전투기 미사일용입니다.
2: 와...
0: 메가와트는.
5: 이게 대인이나 대전 차용으로는 개발을 안 하는 거예요, 레이저는?
0: 전차는 너무 크고요.
5: 아, 철판 못 뚫냐, 그렇게.
0: 철판 뚫으려 그러면 진짜 작아야 되니까.
4: 사람한테 지상에 잘 안 쓰는 이유는 워낙에 장애물이 많아서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0: 사람한테 레이저 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유엔 협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2: 있죠, 그게.
0: 왜냐 그러면 레이저가 이게 아주 약한 레이저 포인트도 이렇게 하다가 사람 눈에 지나가면 실명이 되거든요. 이거는 사람의 공격을 한다기보다는 어떤 그 고통을 주고 무력화시키는 거니까 지뢰하고 어떻게 보면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유엔 협약에 의해서 사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레이저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5: 축구장에서 사람 눈에 하는 것도 그럼 협약
0: 그러면 반. 그건 테러입니다.
5: 테러로
0: 아니, 이거, 테러로 구분됩니다.
2: 이게 어릴 때 사실 어릴 때 이제 장난감들이 문방구에 많이 팔았잖아요. 그거 이거, 이 레이저 이거요.
0: 네.
2: 어떻게 그런 게 가능했지? 막 그거 가지고 놀고 막 이랬잖아요.
0: 뭐 진짜 위험한 건데.
2: 진짜 위험한 건데.
0: 이거 레이저 포인터 갖고 눈에 들어가면 그 각막 맞는 부분은 상합니다.
2: 아, 그러니까.
0: 네.
2: 근데 그런 걸로 어떻게 무기를 쓰는 건지 참 이게 좀 상상이 안 돼요.
3: 그러니까 숫자로 막 몇 킬로와트, 네. 메가와트 얘기하셨는데 이제 잘
2: 감이 안 오죠.
0: 뭐 백문의 불여일견이라고 그냥 제가 조그만 레이저 하나 가지고 왔으니까 그게 어떻게 태우는 건지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 가지고 오셨어요? 아, 진짜 잘 어울리네.
0: 예, 제가 지금 준비한 레이저가 반도체 레이저입니다.
2: 반도체 레이저?
0: 예, 반도체 레이저인데 출력으로 따지면 1W급이에요.
2: 1W.
0: 예, 1W라고 하면 지금 이런 레이저 포인터에 쓰는 출력의 한 수천 배에서 만 배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1W밖에 안 되는데 지금 보시면 레이저를 켠 상태거든요.
2: 지금 뭐 저기 녹색으로 지금 들어와요.
0: 예, 녹색으로 보이는데 이 길에는 레이저가 지나가는 거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2: 안 보이죠.
0: 레이저가 지나가는 거 안 보이잖아요.
2: 예.
0: 그래서 한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대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2: 예.
0: 지금 레이저 빛이.
2: 오, 보인다, 보인다. 오, 탄다. 와.
3: 엄청 세.
2: 우와. 오, 구멍이 났어요. 연기가 나요. 와.
0: 그래서.
2: 오, 냄새.
0: 냄새 나면 아마 안경을 살짝 벗어보세요.
2: 예.
0: 그러면.
2: 아.
3: 와, 눈부셔, 눈부셔, 눈부셔.
2: 눈부셔, 눈부셔. 어, 눈부셔, 눈부셔, 눈부셔. 아, 이게
0: 레이저네요. 요게 연기가 또 들어가게 되면요. 패스가 보이게 됩니다.
4: 아, 길이 보이는 거죠?
2: 길이 보인다?
0: 예, 이제 보이죠?
3: 너무 보이죠?
0: 초록색이 잘 보이죠? 길이.
2: 아, 보이네요, 길이.
0: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실험 하나 더 해드릴게요.
2: 풍선 짜뜨리기요.
0: 예, 풍선 한번 퍼뜨려 볼게요.
2: 자.
0: 가겠습니다.
2: 아,
4: 깜짝이야.
2: 야, 이게 레이저구나. 야, 잘 봤습니다. 야.
0: 레이저가 무기라는 것도 이거하고 같은 원리입니다.
2: 와.
0: 마찬가지로

0: 에너지를 집중시키니까 흡수하게 되면 그 부분에 온도가 올라가 순식간에 터져버리는 거죠.
1: 근데 이게 지금 1와트였잖아요.
2: 1와트, 1와트. 네. 그러니까 메가와트 이런 거면 난리가 나는 거죠, 이제.
0: 그러니까 철판을 뚫고 미사일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2: 그러니까
0: 하는
2: 출력이
0: 거죠.
2: 높아지면 그만큼 이제
3: 에너지가
2: 더 커지는 거죠. 더 네. 세지고. 야, 근데 이거 보면은 진짜 전쟁이라는 거는 정말 없어야 되겠지만 미래에는 전쟁의 그 모습이 바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와. 이제는 총알이 날아다니는 게 아니라 SF 영화처럼 이제는 진짜 빛이 날아다니는 그런 전쟁이 될 것 같아요, 그죠?
0: 현실적으로 사용되는 레이저 무기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적외선이거든요. 1마이크로미터 치질 적외선 카메라 같은 걸 쓰지 않으면 눈에도 안 보이고 또 중요한 거는 빛의 속도로 날아가잖아요. 네. 버튼을 누른 순간 벌써 타겟을 막고 있어요. 그래서 레이저 무기는 막고 눈에 본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얘기예요.
2: 아니, 그래서 그 드론 격추시키는 레이저 뉴스 같은 거 보면은 레이저가 드론을 격추시키는데 레이저 빛이 안 보이는 거예요.
4: 근데 갑자기 뚝 떨어지는 거야. 새처럼.
0: 예, 맞습니다.
2: 그게 그런 원리네요, 그러면? 아, 네. 눈에 보이자. 그러니까 더 무섭네.
1: 이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그랬지만 전기만 꽂으면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가격은 엄청 저렴하겠네요?
0: 전기세만 드는 거죠. 레이저 한 번 사용하는데 드는 비용이 약 한 2천 원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3: 몇 와트 기준으로요?
0: 청광 기준으로 한 30kW, 20에서 30kW 정도.
2: 가성비가 완전 넘산데요, 가성비가?
0: 네. 사실 레이저 만드는데 좀 비싸서 좀 문제가 되는 거지 그렇죠. 실제로 만들어 놓고 나면 전기만 공급되면 무한히 사용될 수가 있는 무기가 바로 레이저 무기가 되는 거죠.
3: 그 드론이 가성비 무기라서 엄청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 가성비 무기를 잡는 또 가성비 방어 무기가 또 레이저네요.
0: 그럼 네. 그런 드론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최적일 무기가 레이저 무기가 될 수 있는데 근데 레이저 무기가 이렇게 장점도 많지만 단점도 많아요.
1: 예를 들면
2: 어떤 게요?
0: 네. 가장 큰 문제가 환경, 날씨 영향을 너무 많이 받습니다.
2: 아, 날씨.
1: 네. 비 오면.
0: 비 오거나 안개가 끼거나 눈이 오면 우리 앞에 안 보이잖아요.
2: 네, 그렇죠.
0: 앞에 안 보인다는 말은 빛이 진행한다는 말이고 그 말은 레이저도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2: 그때 날씨가 맑은 날에만 가능하네요?
0: 네, 날씨가 맑은 날에만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레이저 총 들고 다니면 쏘잖아요. 네. 그럼 휴대용으로 하기 위해서는 배터리가 필요하잖아요.
2: 그렇죠.
0: 근데 레이저가 실제적으로 전기를 좀 많이 먹습니다.
2: 네.
0: 그러니까 휴대용 배터리 부피가 너무 커져요.
2: 너무 휴대용 무기는 힘들겠네요.
0: 나중에 뭐 혁신적인 배터리가 개발되지 않는 이상 들고 다니기 쓰는 데는 좀 제한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이게 열이 많이 납니다. 레이저가. 예. 열이 많이 나다 보니까 이를 열을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또 온도 관리가 안 되면 출력이 떨어지거나 성능이 저하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2: 레이저가 어쨌거나 좋은 의도로 쓰이면 정말 좋은데 이게 혹시라도 나쁜 의도로 쓰이면 정말 그 어떤 무기보다 무섭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어서 양날의 검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0: 네, 사실은 레이저를 네. 사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레이저는 등급이 있어요. 1, 2, 3, 4 출력에 따라서요. 네. 그래서 그게 안정도를 얘기를 하거든요. 네. 한 500mW, 지금 1W 정도 되면 어떤 그 안정된 환경에서, 제한된 환경에서만 반드시 사용하다 해야 한다는 그런 레이저 안전 규약이 있습니다.
2: 레이저가 마치 그냥 장난감처럼 그냥 약간 그런 소비되는 거는 이 방송을 통해가지고 이제는 조금, 야, 이거 진지하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으면
0: 좋겠어요. 레이저는 장난감이 될 수 없는데 이것도 예. 장난감이 아닙니다.
2: 그러니까.
5: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짜릿한 얼음 소스에 쫄깃한 떡을 시원하게 비벼 먹자. 시원해. 스텔라 냉떡볶이.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2: 과학 실험할 때도 사실 레이저를 많이 쓴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네. 우리 과학자분들은 레이저를 좀 많이 쓰나요?
3: 레이저 진짜 중요하죠. 또 저희 생물학자들은 현미경 많이 보잖아요. 근데 현미경 중에서 또 성능 좋은 현미경들은 또 레이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공초점 현미경이라고 하는
2: 공초점?
3: 아주 정밀한 형광 이미징할 때 많이 쓰는데요. 그때 이제 레이저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 레이저 이제 다 쓰거나 수리해야 되면 연구비 엄청 깨지죠.
2: 수리비가 많이 나옵니다.
3: 네.
2: 그리고
1: 천문학에서는 진짜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강력한 레이저를 통해서 하늘에다가 인공 별을 만들어요. 그리고 되돌아올 거잖아요. 레이저가 그 되돌아오는 빛을 통해서 그 별빛의 흔들림을 측정을 한 다음에 그걸 거꾸로 보정하는 거예요. 노이즈 캔슬링처럼. 그래서 빛이 반짝반짝 거리지 않게 만드는 기술에 정말 강력한 레이저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적응광학이라고 불러요.
2: 적응광학. 아, 네. 신기한 기술이네.
7: 화학 쪽도 워낙에 많이 써서 사실 뭐 화학 분자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지 구조가 어떨지를 볼 때 레이저가 최고의 장비고요.
2: 분자 구조를 본다고요? 레이저? 네.
7: 별은 그래도 망원경 있고 하면 확대해 볼 수가 있고 현미경 있으면은 뭐 미생물이든 선충이든 볼 수 있는데 커피 속에 카페인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우리가 여러 다른 방식으로는 추론의 정보가 있지만 눈으로 본 사람은 없잖아요. 너무 작아서. 이거를 실제로 찍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하려면 우리가 다양한 색깔을 써가지고 여러 정보를 얻어야 돼요. 네. 근데 아까 말한 그 다양한 색이 바로 레이저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장점이고 심지어 어느 정도는 우리가 알코올이라 부르면은 뭐 술에 들어있는 에탄올도 있지만 유독하다는 메탄올도 있잖아요. 그렇죠. 차이가 탄소 하나 차이거든요. 이게 어디가 어떻게 다른지도 레이저를 이용해서 보면 그냥 정확하게 뭐 지문 찍듯이 다 확인할 수 있어요.
2: 분류 같은 걸 다 할 수 있는 거죠?
7: 전부 다 가능해요.
2: 이 레이저 쓰임새가 참 다양한데 분야마다 또 다 다르게 쓰이고 있고요. 근데 이 레이저라는 거 도대체 처음에 뭘 하려고 만든 걸까요?
0: 처음에는 뭘 하려고 만든 것 같지는 않아요.
2: 우연이에요?
0: 그냥 빛을 증폭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했던 문제였습니다.
2: 빛을 어떻게 좀 이용해보자.
0: 네, 예. 예. 그전에 전파가 무선전파, 무선통신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맞아요. 무선통신을 위해서 전파를 증폭을 하는 기술이 있었는데
2: 그렇죠.
0: 빛도 전파의 일종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파도 증폭을 했는데 빛도 증폭할 수 있지 않을까.
2: 호기심으로.
0: 예, 예. 그 생각을 처음에 했는데 예. 근데 안 된다고 생각해서 처음에는 예. 왜 우리가 무선 통신 쓰는 전파 대비 빛은 에너지가 훨씬 더 높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높은 빛을 증폭하는 것, 에너지를 증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어떤 물질에서는 유도 방출이라는 과정이 있고 이 유도 방출이 가능하면 빛도 증폭할 수 있다는 이론을 1917년에 아인슈타인 박사님이 처음으로 제안을 합니다.
2: 또 아인슈타인이요? 와 진짜 예. 안 끼는 데가 없으시네. 아니 다 끼어 있으시네.
3: 레이저의 기본 원리도 아인슈타인이 한 거예요?
2: 레이저를 아인슈타인이 만들었습니까?
0: 만들지는 않았는데 네. 첫 이론, 유도방출이라는 이론 자체를 아인슈타인 박사님이 처음 제시합니다.
2: 툭 던진 거네 그냥. 여기저기 많이 던졌고 그분이 와. 여기저기 과제를 많이 주셨어요.
0: 유도방출이라는 말을 처음 제시하고 과정이 있다는 거라 해서 그러면 유도방출이 있으면 빛도 증폭하자는 이론을 처음으로 제시하고 그거를 아인슈타인 방정식이라는 거를 만들어내십니다.
1: 그러면은 처음으로 레이저를 만든 사람은
2: 누구예요? 이론을 세웠고.
0: 네. 실제 동작하는 레이저를 처음 만드신 분은 시오도 메인만 박사님입니다. 1960년에 네. 루비 결정을 이어서 처음으로 레이저를 만듭니다.
2: 루비를 이용해서?
0: 그거를 논문을 적어가지고 처음에 유명 저널에 제출을 해요.
1: 네. 투고를 했군요.
0: 투고를 했는데.
2: 나 이거 만들었다.
0: 네, 나 레이저 만들었다. 그런데 그 심사위원장이 네. 보자마자 레이저는 안 돼 하면서 바로 리젝을 시켰다고 합니다.
2: 바로 예, 예. 레이저는 안 돼?
0: 예, 너무 에너지가 있어서 난 못 믿겠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메이먼 박사님하고 그 회사 연구소가 열이 받아서 네. 기자들을 모아놓고 나서
2: 시연이요?
0: 예, 시연을 직접 해버렸다고 합니다.
3: 그러면 그때까지 막 논문 거절하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던 과학자들은 가만히 있었나요? 어떻게 됐나요?
0: 놀랬죠. 그래가지고
2: 놀랬죠. 당연히 놀랬죠.
0: 놀래가지고 실제로 그 저널의 편집장이 우리가 잘못 생각했다, 미안하다라고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다라고 야, 하고요.
2: 얼마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너무 황당한 얘기 하지 마.
0: 네, 뭐
2: 그런 얘기를 믿지를 못하는 건데
0: 네, 예.
2: 앞에서 그 기자들 앞에서 그냥 시연을 해버리니까 이거는 뭐 완전히 난리가 났겠어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레이저를 많이 쓰게 됐어요? 그때부터요?
0: 아니요. 더 웃기는 거는 네. 처음에 레이저를 만들었는데 메인먼 박사님조차도 네. 이 레이저를 어디다 쓸지를 몰랐다 그래요. 신문 기자들이 질문을 했어요.
2: 어디다 쓰지?
0: 이거 어디다 씁니까? 그러니까 메인먼 박사님도 제대로 대답을 못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그때 레이저에 별명이 두 개가 붙어 있어요. 하나는 살인광선.
2: 살인광선.
0: 아, 네, 네. 왜냐하면 이렇게 터트리고 이러니까 이게 살인광선이다. 무섭다. 무섭다라는 무기다. 의미에서 했고 이거는 나쁜 별명이고요. 네. 다른 하나는 문제를 찾는 해결책이라는 별명이 붙었다라고 합니다.
2: 어떻게 그런 별명이 붙지? 아, 너무 웃기네.
1: 그러니까 해결은 방식은 있는데 해결책은 있는데 뭘 풀어야 될지
0: 뭘 풀어야 될지 모르는 거죠. 보통 과학 연구라고 그러면 문제가 주어지고 그걸 해결을 하는데 네. 이거는 어디다 쓸 줄은 모르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한 거죠. 이게 정말

0: 엄청 유용할 것 같기는 한 거예요. 예상은 네. 했는데
1: 느낌은 있죠.
0: 느낌은 있는데 어디다 쓰는지는 몰랐던 거죠.
2: 하지만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거는 결국 문제를 많이 찾았던 거고
1: 그렇죠. 네.
2: 지금은 이렇게 많은 데서 네. 쓰이고 있는 거고
0: 네.
2: 노벨상도 당연히 받았겠죠.
0: 참 안타깝게도 메이먼 박사님은 노벨상을 받지 못한
2: 거죠. 줘야죠. 이분을 왜 좀 만드는데 왜.
0: 예, 좀 억울한 게 있는데
2: 왜요?
0: 이 1960년에 예. 메이먼 박사님 레이저를 시연을 하기 전에
2: 네네.
0: 1953년에 예. 그 미국의 물리학자인 찰스 타운스 박사님이란 분이 네. 메이저를 만듭니다.
2: 메이저.
0: 예, 비슷하죠.
2: 처음 들어봤는데.
0: 예, 레이저가 라이트 앰플리피케이션, 빛을 증폭을 한 건데
2: 네.
0: 메이저는 마이크로웨이브 앰플리피케이션이에요.
2: 마이크로웨이브?
0: 네. 네, 우리가 말한 마이크로파를 말합니다. 과정은 똑같아요. 스티뮬레이티드 에미션 오브 레디에이션, 유도 방출을 이용해서 마이크로웨이브를 증폭을 했는데
2: 네.
0: 이 과정이 똑같다는 거예요. 유도 방출을 이용해서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를 증폭한 거나 유도 방출을 이용해서 빛을 증폭한 거나 과정이 똑같은 거기 때문에 똑같은 원리다라고 하고 실제 찰스 타운스 박사님은 1964년에 노벨상을 받습니다.
2: 아, 이걸로요? 메이저로?
0: 네, 메이저로 받는데 정작 메이저를 발명하신 메이먼 박사님은 같은 일이라고 해서 받지를 못하다가
2: 아, 너무 억울하겠다.
0: 받지 못하다가 2007년에 돌아가십니다.
2: 아, 진짜요?
3: 요즘 같았으면 공동수상 했을 것 같은데.
2: 공동수상? 그럼 뒤늦게 좀 상 좀 더 인정해서 줘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0: 실제로 그 뒤에 매년 노벨상 후보로 올라왔다 그러는데
2: 아니 돌아가셔도 이거는 드려야 되지 않나요? 왜냐면 레이저를 가지고 지금 얼마나 많은 데서 쓰고 있는데 메이저는 우린 몰라요. 메이저는 몰라요. 아니면 레이저는 알아요. 레이저. 예. 인류의 삶을 완전히 바꾼 기술인데 이거를 돌아가셔서라도 좀 늦었지만 드려야 됐다.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4: 아 근데 네. 이 규정상 사후에는 노벨상 수상하지 않는 게 정해져 있고요.
2: 예.
4: 근데 아무리 그렇다 해도 이 레이저가 말씀대로 우리 인류의 삶에 미친 영향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2: 그러니까요.
4: 이후에 레이저라는 걸 뭐 장비로 쓰든 기술로 쓰든 이게 관련돼서 받은 노벨상이 이제까지 20개가 넘어.
2: 저 봐봐, 야, 20개가 넘어.
1: 물리학도 받았고, 화학도 받았고,
4: 여기저기 다
1: 받았습니다.
4: 아, 심지어 진짜. 아까 화학에서는 분자를 보는 게 목표로 했는데 분자 구조를 넘어서 사실 사람들이 정말 보고 싶던 거는 화학 반응을 보고 싶었어요.
2: 네.
4: 왜냐면은 뭔가 섞기 전에 상태는 우리가 분석할 수 있고 반응이 다 끈 결과물도 분석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엔 어떤 일이 생겨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게 1999년에 노벨 화학상 이 반응을 레이저를 이용해서 보는데 이게 천조분의 1초, 천조분의 1초로 끊으면서 화학 반응이 어떻게 되는 걸 봤어요.
2: 아니 천조분의 1초면 아니, 상상도 못하겠는데요.
1: 이게 천조분의 1초를 우리가 펜토초라고 부르죠.
0: 네, 예. 펜토초라고 합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레이저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시간적으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래서 하나는 시간이 끊기지 않고 계속 나오는 이런 레이저 포인터나 아까 제가 보여드린 레이저처럼 계속 나오는 걸 연속광 레이저라고 하고요. 이 레이저가 또 재밌는 것 중에는 아까 에너지를 저장을 했다 그랬잖아요.
2: 네.
0: 그러다가 짧은 시간에 내보낼 수가 있어요. 그 에너지를 응축했다가
2: 네.
0: 그게 바로 펄스 레이저라고
2: 펄스
0: 얘기를
2: 레이저.
0: 합니다.
2: 예.
0: 그래서 레이저는 시간 동작 특성에 따라 가지고 연속광 레이저와 펄스 레이저로 나누는데 이 두 개를 그러면 뭐가 다르냐라고 그냥 에너지 입장에서 하면 같은 에너지를 1초 동안 늘려서 보느냐 아니면 예를 들어 천조분의 1초 동안 내보내느냐
2: 예.
0: 에너지는 똑같은데 얼마 동안 내보내느냐 그 차이가 됩니다. 물이 흘러갈 때 그냥 시냇물, 강물이 졸졸졸졸 흘러가면 그냥 한 시간에 1톤의 물이 계속 바다로 흘러 들어가잖아요.
2: 네.
0: 근데 거기다 댐을 세워요.
2: 네.
0: 그다음 한 시간 동안에 물을 가둬놓은 다음에
2: 네.
0: 갑자기 수문을 확 열어버리면 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잖아요.
2: 그렇죠.
0: 펄스 레이저는 바로 이런 동작 원리를 이용을 합니다.
1: 그럼 총 에너지는 같아도 순간 출력은 펄스 레이저가 훨씬 크겠네요?
0: 훨씬 큽니다.
2: 훨씬 크겠네요.
0: 네, 훨씬 크게 됩니다.
3: 그럼 그 펄스의 요 빛을 끊어서 쏘는 거니까 그 비트 쪼개기처럼 얼마나
2: 그러니까요.
3: 쪼개는지 이게 엄청 중요하겠네요.
0: 펄스 레이저는 나오는 그 펄스의 시간에 따라 가지고 뭐 길게는 마이크로초도 있지만
2: 네.
0: 밀리초, 마이크로초, 그 다음에 나노초, 10의 9승, 그 다음에 피코초, 펜토초, 최근에는
2: 오.
0: 아토초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2: 아토초는 더 펜토초보다 더 짧게 쪼개는 거예요?
0: 100경분의 1초입니다.
2: 100경분의 1초요?
0: 예, 이 기술을 개발하신 분이 2023년에
1: 노벨상.
0: 노벨상을 받습니다.
2: 와, 100경분의 1초?
0: 네.
2: 와,
0: 실제적으로 아까 원자가 움직이나 전자가 움직이는 거를 100경분의 아토초를 이용하면 다 볼 수가 있어요.
2: 그럼 아토초로 화학 쪽에서 만약에 아토초가 이게 어떻게 보면 상용화돼버리면 더
3: 볼 수 있는

0: 게
1: 붙이는 게
0: 많아지겠지만 네. 문제는 이게 점점 초가 짧아질수록 비싸져요. 저도 이제 레이저도 사용도 하고 그러네요. 또 적어도 펨토 정도는 돼야 화학에서도 많은 의미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런 거 찾아보다 보니까 이 가격에 절망도 많이 하고 근데 그러다가 제가 들은 흥미로운 소식이 교수님 연구실이 우리나라 최초로 막 킬로와트급 펨토초 레이저를 개발했다 이런 진짜요? 걸 봤거든요.
2: 아, 예. 자랑 좀 하자면
1: 예, 하셔야죠. 네.
2: 펨토초 제가 2022년에는 네. 국내 최초로 3kW 연속 발진으로 3kW 고출력 광섬유 레이저를 처음으로 개발을 했고요. 작년에는 네. 평균 출력이 1kW인 펨토초 레이저를 국내 최초이고 또 세계에서도 드문 한 두세 번째 되는데 사실은 그쪽에서 개발해서 보강보다 우리 게 훨씬 좋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고출력 레이저를 한 연구실이라는 거는 조금 드문 사례이기도 합니다.
1: 이거 펄스를 가두는 거를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두는 걸요?
2: 이런 펄스 레이저를 만드는 기술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는 아까 광공진기라고 얘기를 했죠. 네. 이 광공진기 안에 빛의 출력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넣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를 빛을 껐다 켰다 하면 순간적으로 아까 댐에서 숨은 열었다 말았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예, 예, 예. 그러면 그때 빛에너지가 순간적으로 팍팍 나오는데 그때 나오는 게 한 나노초 레이저 정도 됩니다. 피코초나 펜토초는 전혀 다른 기술이 들어가요. 네. 훨씬 더 어렵습니다. 빛은 사실은 파동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파동이 여러 가지 네, 파동이 네. 있는데 제가 레이저 빛은 하나의 색깔이다, 하나 색깔만 있다라고 했는데 네, 실제로 네. 안에 또 깊이 들어보면 비슷하지만 약간씩 다른 파동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네. 일반적인 레이저는 같은 색깔이고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지만 나올 때 타이밍은 다 달라요. 출발점이. 그런데 피코초나 펨토초를 할 때는 안에 공진기 안에 어떤 소재를 딱 넣게 되면 이 파동들을 타이밍을 딱 맞출 수가 있어요. 한 방에. 그래서 나갈 때 너 이때 모든 파동도 여기서 출발 이러면서 똑같이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그 펄스들이 다 모여가지고 아주 좁고 시간이 짧고 강력한 펄스 하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네. 이걸 바로 모드 잠금이라고 얘기를 해요. 모든 그 빛의 파동을 동기화시켜가지고 동시에 발진하도록 만들면 그게 펨토초가 나올 그러니까 펜토초, 피코초가 될 수 있습니다.
1: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서 자기들끼리 그냥 서로 대화하고 떠드는 소리하고 네, 예.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야! 하는 게 똑같이 되면 네, 예. 확 커지는 네, 예. 그런 원리라고 보면 돼요.
2: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3: 근데 모드 잠금. 걔네들끼리 파동들끼리 대화해서 우리 한 번에 나가자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게 말하자면 모드 잠금이 되는 거예요?
2: 설명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좀 많이 어렵습니다. 어쨌건. 그냥 한마디로 설명할 수는 없고 설명할 수는 없고 그 안에 어떤 소자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저절로 그 손실과 지나가는 빛의 손실과 통과하는 빛의 양을 조절을 하면서 지가 알아서 조금 맞춰줍니다. 그러면서 공진기 거리라든지 이런 걸 액티브하게 좀 조절을 해주거나 하면 지가 자극을 해주는 거죠.
4: 축구장 같은데 한꺼번에 발을 굴르면서 응원을 할 때가 있잖아요. 누가 시작하다가 들으면은 그렇게 한꺼번에 맞춰서 발을 그렇죠. 구르게 되잖아요. 그런 시스템이 들어가는 거죠.
2: 정확하십니다. 저도 네. 그 생각까지는 안 하는데 그 안에 거. 있는 물질이 동시에 서로의 정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옆에 들어오는 걸 보면서 아, 나는 조금 적게 나가야 되겠다. 나는 조금 더 빨리 나가야 되겠다. 이거를 그 안에서 서로 맞추게 됩니다.
0: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맞춰서 하겠다는 맞아도 문제는 이게 천조분의 1초잖아요.
2: 네, 맞습니다.
0: 천조분의 1초에 맞춰야 된다는 게 첫 번째 문제고 당연히 출력이 높으면 온도가 높아지고 온도가 높아지면 점점 불협화음이나 노이즈가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그걸 전부 다 제어해야만 만들어지는 거여서 이게 듣는 거 이상으로 어려운 작업이에요.
1: 그러니까 세계에서 지금 월드와이드.
5: 아, 네? 월드와이드.
1: 쓰리 손가락 안에 드는 거 아니에요?
5: 쓰리 손가락.
1: 네? 그럼 이제 교수님이 개발하신 그 펨토초.
2: 네, 예.
1: 그 기술을 어디에 이제 응용을 하면 될까요?
2: 지금 펨토초 레이저는 네. 응용을 목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응용. 레이저를, 좋은 레이저를 만들자. 좋은 거기에 레이저를. 초점을 두고 일단은 고출력. 고출력이 될수록 쓸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국내 연구기관, 연구소, 생산기술연구원이나 다른 기계연구원하고 같이 공동연구로 같이 개발을 한 겁니다.
3: 아, 역시 그 처음에 레이저 그 개발의 전통, solution looking for a problem의 그 전통을.
5: 약간 그런 느낌이 나죠.
2: 계속 그렇습니다. 사실은 레이저가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레이저를 때려보기 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산업에서도 응용하는 거 뭔지는 모르겠어. 일단 레이저 갖고 와. 그럼 우리

0: 스탬프를 때려봅니다. 네. 어, 잘 돼? 그러면 이거 갖고 갈게. 이런, 아직도 이런 거 되게 많습니다.
1: 맞아, 맞아, 맞아. 화학 쪽에서 계속 때려보듯이 갔대, 무조건 레이저 갖다 대는군요.
0: 네.
2: 그러면은 펜토초만으로도 웬만한 데에는 다 네. 부족함이 없이 쓸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0: 그렇게 얘기하기도 어려운 게 사람은 항상 부족합니다. 항상 모자랍니다. 항상 안 되는 게 있고 그래서 더 요구합니다.
2: 아, 그래서 아토초가 나온 거고요?
0: 네, 그렇죠.
3: 그래서 궁금한 게 이론적인 한계가 있나요? 그 펄스에 말하자면 길이에?
0: 요 정도면 끝이지 싶은데 계속 그거를 넘더라고요, 사람들이요, 연구원자들이요. 아토초는 옛날에 생각도 못했던 거거든요. 하고는 싶었지만 근데 아토초를 실제로 보이고 그걸 또 쓰고 펜토초도 산업용으로 쓰기에는 예전에는 펜토초 쓸데없어라고 얘기했어요. 제 20년 전만 했더라도 레이저 처음 할 때는 아 펜토초 좋기는 한데 산업용으로는 출력도 뭐 작고 뭐 그것까지 예. 필요 없어 했는데 만들어지고 나니까
2: 이리 주셔 저리 주셔
0: 예예 예, 이래 주고 네. 저래 주셔 하고 그 와중에 또 필요하니까 사람들이 돈을 때려 부르고 정말 이것도 대하는 정도까지 만들어버리더라고요.
2: 아, 대단하네요. 진짜.
4: 한계를 넘어서는 거죠. 계속 도전하는
0: 계속
4: 거죠.
0: 계속 도전합니다.
2: 인간의, 네. 인간의 본능 아닐까요, 그게? 네. 예.
3: 그럼 아토초의 한계도 지금 다들 또 넘어서려고 하고 있겠네요, 그러면?
0: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니까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보려고
2: 하죠. 갈 때까지 가겠네. 예, 왜냐하면 이 레이저가 그만큼 많이 쓰이니까 네. 그런 거죠. 이 레이저가 발명됐을 때에는 문제를 찾고 있는 해결책이 됐는데 지금은 어쨌건 모든 문제 해결책이 됐습니다.
1: 맞아요.
2: 레이저
1: 맞아요.
2: 없으면 세상이 안 돌아가잖아요. 네, 그렇죠?
0: 예. 지금 레이저 과학사를 보게 되면 새로운 레이저가 만들어지면 새로운 응용 분야가 반드시 나왔고요. 또 새로운 응용 분야, 여기 이런 거 필요하면 거기에 맞춰 또 새로운 레이저가 개발이 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레이저를 어떻게, 어디다 쓰느냐는 결국 사람이 얼마나 쓰고 싶은데 상상력을 얼마나 동원할 수 있느냐 수준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 네. 아니 우리 과학자분들은 혹시 레이저가 이것까지 할 수 있다면 내 연구에 착함 잘 쓰이겠다 싶은 게 있습니까?
4: 레이저로 진짜 현재도 진행이 되고 있고 사실 연구 많이 되고 있는 천문학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우주 탐사 프로그램인데 스타샵 프로젝트라고 있어요.
2: 스타샵?
4: 네. 이 반도체 칩 같은 데다가 거대한 돛을 답니다. 네. 얇은 호일 같은 걸로 거기다가 레이저를 쏘면은 가속을 계속 시킬 수가 있어요. 빛의 속도의 20%까지 가속을 시킬 수 있다라고 해요.
2: 레이저를 바퀴 뿜어가지고 그냥 앞으로 나가는
4: 레이저로 계속 미는 거죠.
2: 레이저 밀어버리는
4: 네. 그러면은 관성이 계속 생기면서 쭉 가게 되는 거죠. 한번 속도를 얻으면 일치는 않으니까. 그래서 빛의 속도의 20%까지 간다라고 하면은 가장 가까운 별까지의 거리가 4년이 걸려요. 그러면은 사람의 일생인 100년 정도라고 보면은 살아생전에 거기서 보낸 소식을 들을 수가 있겠죠. 네.
5: 저희는 아토초 레이저가 진짜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게 유전자 가위라는 게 나왔었잖아요. 특정하게 원하는 곳에 그 유전자 부위만 잘라낼 수 있는 거. 근데 화학 분자도 결합마다의 성질이 다르니까 아토초 정도로 전자 수준 제어가 되면 딱 여기만 잘라서 다른 걸로 바꿔놓는 것처럼 아예 편집이 되는 미래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진짜 완전히 다른 거의 분자 연금술 수준의 시대에 이르는 거라 세상이 완전 바뀔 것 같아요.
2: 교수님이 하셔야겠네요, 아토초를. 자, 이제 우리 이 교수님.
3: 아, 저는 약간 첨단 레이저까지는 쓰고 있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첨단 레이저 산업이 발달해서 제가 쓰는 레이저들 좀 싸졌으면 좋겠어요.
2: 어, 그러네. 어. 아, 오히려 내게 좀 더 가격이 내려왔으면 좋겠다. 많이 비싸요?
3: 비싸죠. 뭐, 레이저는 무조건 천만 원, 억 원 다니니까.
2: 아, 레이저 비싸요.
0: 네, 맞습니다.
5: 이것도 2년인데 뭐 싸게 안 돼.
2: 아, 여기서 그러니까
0: 제가 연구실에서 만들어 드릴게요.
2: 오, 어렵다.
3: 유체 이탈할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돼가지고.
2: 단어 자체가 일단 어려워요. 유체 역학.
4: 유체 역학을 정말 쉽고 재미있게 풀어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6: 모든 일상이 다 유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예. 강물, 비바람, 구름, 캐시플로우, 교통의 흐름
2: 그것도 유체 역학에 들어가는 거죠?
6: 그렇죠. 흐르는 모든 것을 다루는 그럼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제 방정식을 걸어서 풀어봐.
2: 이야, 공식이에요?
6: 네, 나비스톡스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2: 이걸 푼다고요? 너무 무서워요. 선생님이 너무 쉽게 알려주시네요. 다시 태어나시면 꼭 유치원 선생님으로 태어나세요.
6: 제가 소원이.
2: 아, 그러니까 아기들한테 정말 잘 알려주실 것 같아요.
7: 이어서 최채성 서경석의 여행 분석이 방송됩니다.

0: 상상 초월 지하철 부정승차 단속 전쟁.
1: 안녕하세요. 선생님, 남자분 걸로 나와요. 일단 잠깐 그 말씀 나누세요. 최하 금액 8호 40입니다. 4천만 원이에요.
2: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부적 400건에 1억 2,300 단속을 했습니다.
0: 200kg이 넘는 거대 원목과 한판 승부를 벌이는 사람들.
3: 우리가 하는 거는 거창한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자연스러움을 최대한 표현을 해주는 게 우리의 작업이에요.
0: 세상에 단 하나뿐인 초고가 가구 탄생 현장.
3: 천만 원이 좀 넘습니다.
0: 오늘 밤 9시 5분에 방송됩니다.

파리랑 오래 살았으니까 얘 짖음 소리를 알잖아요. 좋아서 짖는 거랑 공격적인 거랑 막 행동 자체가 막 달라지니까 힘들더라고요.

0: 유엔 세계식량계획이 전하는 속보입니다. 어린 자녀와 그 가족들이 기아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1: 저는 지금 극심한 배고픔의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분쟁, 경제위기, 기후재난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식량위기에 처했습니다. 저는 매일 현장에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허약해진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마주칩니다. 아이들도 많습니다. 팔에 두른 테이프가 노란색을 가리키면 그 아이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보면 가슴이 더 아픕니다.
0: 지금 당장 한 아이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도와주실 수 있나요? 당신의 후원은 아이들이 바로 먹을 수 있는 긴급 영양식이 되어 전달됩니다. 1522-5168로 전화 또는 문자 식량을 보내셔서 월 7,000원을 후원해주세요.
1: 부모에게 아이의 생명이 위험에 처했다고 말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신다면 저도 도움의 손길이 올 거라고 전해줄 수 있습니다.
2: 와, 이거 진짜야?
3: 에이, 설마. AI겠지?
2: 오, AI로 만든 거네.
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5: 여름이면 산으로 바다로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죠? 오늘은 조금 다른 여행을 떠나봅니다. 책 한 권 들고 1박 2일 마음 편히 머무는 이곳. 짐을 내려놓고 둘러보니 온 사방이 책이네요. 오늘 하루는 이 책과 함께 지내보려고요. 창밖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방 안엔 책장 넘기는 소리. 읽다가 멈추고 쉬다가 다시 읽고 잠깐 걷기도 하고 기지개도 켜고 정해진 방법은 없어요. 나만의 독서니까. 온종일 책과 함께 보내는 시간.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어쩌면 독서는 글을 읽는 일이 아니라 잠시 멈춰 나를 쉬게 하는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시원하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쫄깃한 떡을 짜릿한 얼음 소스에. 매콤하고 새콤하게 시원하게 비벼 먹는 모두를 얼려버린 스텔라 냉떡볶이. 시원하게 즐기자. 맛있어. 스텔라 떡볶이. 추워.
1: 롱.
2: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3: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4: 치킨 이름이 왜 이래?
5: 정조께서 머물었던 바로
6: 정조가 정말 이 상업 도시로 만들려고.
5: 수원은 정조의 도시.
6: 정조 대왕 덕분에
5: 정조의 예지력은 정말.
6: 그거 말고 좀 다른 컨셉으로 한번 수원 한번 돌아보려고 해요.
7: 대한세!
5: 진짜 노랑나라가 호흡이 안 나요.
6: 요 근래 내가 이렇게 땀을 흘려본 적이 없고.

0: 이 수원에 오면 이렇게 볼 거 많지.
1: 최고의 도시, 최고의 도시.
0: 맞다. 오, 저 봐봐, 저 봐봐, 저 봐봐. 우리 바라보고 계시다. 안녕하세요! 잘 왔어요!
1: 야, 수원에서 만나니까 진짜 더 좋다.
0: 그러니까 너무 좋다. 와. 경치 끝내준다. 와. 이 수원 화성 이렇게 올 때마다 이렇게 기분이 좋아져, 뭔가.
1: 이게 이 수원 화성이 사실은 그냥 단순한 성이 아니잖아.
0: 알아?
1: 이곳은 수원 화성의 북문, 다시 말해서 장안문인데,
0: 그렇지.
1: 서울에서 수원 화성을 들어올 때 가장 먼저 거쳐야 하는 관문이에요.
0: 그렇지, 그렇지. 북문이니까.
1: 그 정조대왕의 새로운 그 어떤 이념, 신도시 개발을 위한 개혁 의지, 그것이 고스란히 담겨진 최초의 장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0: 역시, 잘 키운 제자.
1: 감사합니다.
0: 열 제자 부럽지 않다.

0: 오늘은
1: 그거 말고
0: 그거 말고 좀 다른 컨셉으로 한번 이 수원 한번 돌아보려고 해.
1: 어떤 겁니까?
0: 바로 독립운동의 도시 수원.
1: 독립운동 제가 또 다 꿰차고 있습니다. 수원에서의 독립운동 무엇이 있느냐?
0: 아니 잠시만, 그것도 안다고?
1: 다 알고 있죠 제가.
0: 진짜요?
1: 네, 어떻게 시작해요?
0: 자 그러면 일단 네. 8월이잖아.
1: 네네.
0: 8월은 뭐가 있다?
1: 광복절이요?
0: 그렇죠. 우리 한번 이 수원 일대의 독립운동의 역사에 대해서 좀 새로운 어떤 시선을 가지고 한번 여기를 한번 돌아보자고.
1: 요즘 분들 말로 독립운동 맛집을 찾아다니는.
0: 진짜 어렵기야 어렵기. 독립운동이 뭐?
1: 맛집이요.
0: 맛집. 갑시다 그러면. 독립운동의 맛집 출발! 좋긴 좋다.
1: 대성이랑 같이 오니까 더 좋네.
0: 근데 어? 지금 몇 시냐?
1: 아침 7시.
0: 아침 7시.
1: 야, 그래도 저녁 7시에 하는 것보다 낫지 않니? 오, 여기. 와. 속이 다 시원하네, 속이 다 시원해. 오, 와, 이거 봐봐.
0: 이야, 우와, 야, 멋있다.
1: 이거 봐봐, 이거. 한눈에 보여. 이야.
0: 정의씨가 정조대왕의 글씨 올시다. 아니, 진짜, 사실은 이렇게 현판에 이렇게 왕이

0: 1일 왜 탑골공원에서 네. 3일 운동 시작됐잖아. 근데 그날 같은 날 이곳 수원에서도 독립 만세 소리가 들린 거야.
1: 어, 같은 시각에?
0: 그렇지. 그 당시 뭐 에센스 없잖아. 그게 퍼져가려면 시간이 필요할 텐데 같은 날 깜깜한 밤이잖아. 그때 이제 뭘 들고 왔느냐? 횃불. 그 방화수정 그 밑에서 그 횃불을 들고 쫙 들고 대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여기까지 올라오는 그 모습을 한번 와 진짜 세상. 장관 아니겠니?

0: 대한민국 화이팅!
1: 두 번 해야지.
2: 어, 대한 독립.
0: 시작을 해야지. 하나, 둘, 셋 맞춰야지. 너 다시.
1: 어. 아니, 그러니까 네가 대한해 그러면.
0: 알았어, 알았어.
1: 내가 독립 만.
0: 간다.
1: 만세! 진짜 너랑 나랑 호흡이 안 맞네. 너 저 다른 길을 가자. 어? 그동안 내가 너한테 배울 거 다 배웠고 나 이만 하산할게. 이렇게 호흡 안 맞는 컴비 처음 봐.
0: 처음 봤다.
1: 이게 보통 한 세 번 하면 맞거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볼까?
0: 한 번 더? 알았어.
1: 그러니까 네가 대한하고 내가 독립하고 만세.
0: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간다.
2: 대한 독립!
0: 대한
2: 독립! 만세! 만세!

0: 아니 근데 뭐 여기를 데리고 온 이유가 뭐야?
1: 조금만 기다려봐. 어? 내가 오늘 공부 많이 했다고 그랬잖아.
0: 그러니까
1: 조금만 있으면 내가 왜 여기 데리고 왔는지 그 이유가 딱 나타나요.

0: 우와, 야, 아니 이런 게 있었네. 이분들 이거 독립운동가 분들이시잖아.
1: 맞아, 맞아. 이 중에 아는 독립운동가가 계신가?
0: 여기 우리 김영아 선생님은 내가 좀 알고 있고. 이분들 근데
1: 금별쌤마저도 정확히 얘기를 하라고 하면 좀 쉽지 않잖아. 그래서 오늘 이분들에 대해서 정말 자세히 설명해 주실 전문가 한 분을 초대했어요. 오실 때가 됐는데
2: 안녕하세요.
0: 시장님 마이쇼.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아니, 서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0: 감사합니다. 이게 시장님이 나오신지다. 정말 생각을 못했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지금 이 벽화, 이게 그림, 이거 언제쯤 그린 거예요?
2: 시민의 힘으로 만들었는데요. 우리 수원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 7분을 선정해서 이렇게 크라피티, 벽화 멋지게 그렸습니다. 시민들이 이 독립운동의 역사를 새로 발굴하고 독립운동의 길을 만들자. 그래서 만들어진 첫 번째입니다.
1: 그리고 우리 시장님이 사실 독립운동가의 후손이세요. 어?
2: 저희 집안에 큰 할아버지 뻘 되는 이상설 독립운동가의 집안이집입니다.
0: 이상설 선생님은 우리 헤이그 특사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거 연해주에서 세워졌던 망명정부, 대한광복군정부 정통령이셨잖아요.
2: 우리 두 분 역사 전문가신데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1: 부담스러운데요.
2: 퀴즈를 많이 내시잖아요.
1: 복수하시는 거예요? 야.
2: 시청자라서 복수하는 겁니다. 자, 우리 수원의 독립운동가 7분의 한 분입니다. 민족대표 33인도 있지만

0: 48인도 있어요. 그 48인 중에 한 분이셨는데 3.1 우리 수원 독립운동을 이끄신 대표적인 독립운동가 누구실까요?
1: 아, 좀, 정말 죄송한데, 아, 이게, 아, 이게, 이게 떠오르긴 한데, 아, 정확히 제가 입에서 좀 누구라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2: 좀 솔직한 얘기죠, 그죠?
1: 네.
2: 김세환 선생님.
1: 아, 맞다. 아, 김세환 선생님. 아, 알고 계시네.

0: 앞으로도 독립운동을 계속할 것인가?
1: 그렇다. 기회만 있으면 어디서든 하겠다.

0: 자, 여기입니다. 아.
1: 김치한테 생각하네. 예. 아. 그렇구나.
0: 자, 들어오시죠.
2: 태성아.
0: 카페 독립운동 굿즈 있는 거 봤어?
1: 이게 뭐야? 어머.

0: 세상에 이런 게 또 이렇게 판매하는구나. 와 신기하다.
1: 자 김세아 아메리카노 세 잔만.
2: 어? 뭐 이거 진짜? 이거 있어 이제 뭐? 어, 향화 라떼 김세아.
1: 최근에 향화 라떼도 개발하셨어요.
2: 와.
1: 아까 일곱 분에 한 분.
0: 저 김희원 선생님 잘 알아요.
1: 네. 아 그래요?
0: 저기 죄송한데 시장님.
1: 예.
0: 저기 죄송한데 시장님.
1: 예.
0: 한 잔만 더 써주세요.
1: 향화 라떼도 부탁.
3: 어 분위기 좋아요 카페.
0: 아니 아까 시장님 독립운동가의 길 말씀하셨는데 네네. 여기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그럼?
1: 그 탐방로 중에 하나입니다.
0: 아 여기도
1: 우리 일상생활에 늘 다니던 길을 아. 특별한 길이 아니라 네. 독립운동가의 생가터 아. 또 광화수련장 같이 만세운동을 한 현장들 장터 이런 곳이 있고요.
0: 이야 너무 좋다.
3: 근데 시장님 그나저나 그 김세환 아메리카노는 지금 로스팅 중인가요? 왜, 아... 왜 안 나오나요?
1: 비행기로 온...
2: 아, 이거 봐.
3: 김세환 선생님.
2: 향화 라떼 김세환 아메리카노. 와, 너무 신기하다.
3: 너무 좋은 아이디어네요. 아니, 근데 우리 사장님은 그러면 김세환 선생님의 후손이신 건가요?
4: 이제 후손은 아니고요. 놀랐죠. 아,
2: 예.
4: 2017년쯤에 아, 알게 되었는데.
0: 아, 10여 년 전에.
4: 예. 그리고 이제 저도 그 소식을 듣고 몸에 전율이 느낄 정도로. 아, 네,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제 자신도.
2: 아,

제가 이렇게 위대한 분이 계셨던 장소에서 생업에 종사하고 있구나. 나는 그런 생각을 했을 때 나는 이분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이분을 알릴 수가 있을까?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것처럼 뭐 아픈 과거지만 그래도 이걸 챙겨서 알려서 계속 반복되지 않는 역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의미에서도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0: 야, 시장이 웬다. 팔달문에서 이렇게 쫙.
1: 야, 팔달시장이야.
0: 어, 팔달시장. 여기가 팔달시장만 있는 게 아니거든.
1: 바로?
0: 아유, 나 무시하지 마. 나 진짜, 그래도 이제 역사적인 도시에 대해서는 많이 공부하지. 특히 오늘 공부 많이 했거든. 어. 여기 방금 얘기한 팔달문 시장. 네. 요 조금 지나면 또 남문시장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또 지동시장. 그 외에도 여러 시장이 쫙 연결이 되니까.

0: 와, 신나다.
1: 이거 정말 냄새가.
2: 어, 너무 맛있겠다.
3: 이렇게 커? 진짜.
0: 아이고, 안녕하세요.
4: 네, 네. 맛배기를 한번 드셔보세요.
1: 맛배기 커. 네. 아이고, 진짜. 네.
2: 우와, 너무 맛있겠다. 내가 난 순대 너무 사랑하는데.
1: 아이고, 아니, 아니 무슨 맛배기를 깍두기까지. 오, 어우, 뜨끈뜨끈해.
2: 어머니,
4: 너무 맛있게 드세요. 맛있어요.
1: 야, 있네. 야, 깍두기도 엄청나.
2: 아니, 이거, 이거.
1: 그만, 그만, 그만. 아니,
4: 아니,
1: 아니, 아니 그만하세요. 아니, 어머니, 그만, 그만.
2: 야, 너무 좋아해, 순대. 참기름이 그렇게 유행이 된다, 야.
1: 너 매운 거 좋아하잖아.
2: 아, 너무 좋아하지. 아. 아. Like 우와. 어, 여기 또 뭐야? 뭐 끝도 없어, 지금. 와, 너 너무 정겹다.
1: 이걸로 먹어야 진짜 맛있어.
2: 그러니까. 대박. 이거 쌀밥 하나, 이거 얼마예요?
5: 5,000원.
2: 5,000원. 5,000원에 딱 결제 부탁드립니다. 와, 이거 뜨끈뜨끈해. 뜨끈뜨끈해. 봐봐. 오, 너무 신기하다.
6: 생각보다 안 뜨끈하네.
1: 여기가 목골 시장이야.
2: 야, 진짜 여기 시장 엄청나다.
1: 야, 여기 또
2: 여기는 맛집인가 봐.
1: 오,
2: 여기 뭐 파는 데인데?
1: 목걸이시장. 여기 저기 숯불 통오리.
2: 와,
1: 최고 최고. 오리 돌아가고 난리 난다.
2: 와, 직접 이거. 야. 와,
1: 여기
2: 줄이 엄청나게 섰어 지금. 야, 뭐. 야, 여기 엄청나구나. 웬일이야. 야, 이렇게 시장이 이렇게 발달돼 있다고?

0: 어?
1: 야, 배성아, 야, 근데 여기는 그냥
2: 못잖아.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네.
3: 착자도 씨 너무 사랑하는데.
2: 재밌습니다. 드셔보세요.
1: 네, 맞아요. 너도 예, 옛날 사람이라 팥 좋아하는 거.
3: 아, 당연하지.
2: 맛있는 도넛에 도넛트 추억의 야채빵 그렇게 후. 저희 사장님의 노하우가 있으십니다요.
1: 너무 맛있어.
2: 맛있어요?
1: 사실 듬뿍 들어가 있어.
0: 너무 맛있지. 어.
1: 여기 사장님 손님들 전국에서 막 와요?
2: 많이 오시죠. 예, 아, 다른 데서도 오시고.
1: 다른 선생님. 지역에서도. 네. 하루에 한 도넛 몇 개나 파세요?
2: 그럼 비밀이죠?
1: 비밀이잖아요.
2: 비밀이죠?
3: 시장이라고 하는 곳은 소통이 이루어지는 곳이잖아. 사람들이 모였고 오고 가면서 결국 1919년 3.1운동 그 3.1운동의 이 발화지가 또 이곳 시장이었잖아.
0: 그렇지. 맞아 맞아. 찹쌀 도넛의 맛만이 아니라
3: 그러니까
0: 역사적인 의미까지 느끼게 되는 곳이 바로 이 시장이네.
3: 그렇지. 수원의 시장.

0: 상담완료 시 유니온 에어침대 증정, 가입,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실내 실외 어디서든 편안하게 에어침대 증정.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딥이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1: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6: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7: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8: 진단비도요?
1: 되고요.
6: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9: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8: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9: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10: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8: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11: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9: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0: 상담완료 시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딥이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1: 딥이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6: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7: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8: 진단비도요?
1: 되고요.
6: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9: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8: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9: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10: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8: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11: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9: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0: 상담완료 시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12: 이야, 요 일대가 연무대입니다.
13: 정확합니다, 연무대. 정조가 군사 훈련하던 곳 아니에요.
12: 자네 많이 알았구만.
13: 그러니까 여기가 연무대인데 사실 정확한 명칭은 동장대.
12: 어허.
13: 네, 훈련소 건물이 있던 곳이 동장대고 어허. 그 앞에 훈련장까지 합해서 이야, 연무대라고 불리운 거죠.

0: 아니 여기 지금 활성운대가 있는데 정조가 사실 이
1: 까!
0: 너무 잘 쏘잖아. 기가 막혀. 그러니까
1: 현빈 기가 막히죠.
0: 그럼 우리도 한번 네. 정조처럼 한번 쏘고 가볼까요? 네.
1: 사실 뭐 제가 오랜만에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몸에 화살을 달고 다니는 사람이거든요. 예, 네, 그냥 활은 제가 자신 있습니다. 네? 그대로 제가 오랜만에 한번 쏴 진짜 화살 제가 한번 쏴드릴게요. 네.
0: 야 내기하자 내기.
1: 내기 어 좋았어. 짐선의 박수.
0: 오케이. 자 우리 오늘 잘 써봤어요.
2: 화이팅. 다음은 여기 앞에 있는 그림 반역 30m까지만 쏘실 거예요. 자, 다 같이 어깨 높이 정도 올려주시고 오른쪽 가슴 정도까지 당겨줍니다. 자, 당기시면서 마치고 싶은 곳 도전 하나.

0: 높게.
1: 아하. 나 이제 간다, 이제. 어허. 이제부터 시간 안 준다. 뭘 놀라고들 그래. 이 아저씨는 저 화살을 코에 달고 다니는 사람이야.
2: 감 잡았어, 감 잡았어.
1: 감 잡았어?
2: 감 잡았어.
1: 자, 이제 나 이제 질주한다. 자! 태성아, 시간 많이 안 줘. 빨리 쫓아와야 돼. 야, 좋아.

0: 맛있는 밥을 사시오.
1: 몸에 있는 걸 쐈어야 되는데.
2: 여기 수원 왔으니까 왕갈비가 먹고 싶소.
1: 몸에 있는 걸 쐈어요. 와, 여기서 보니까 더 넓네. 어?
0: 야, 진짜 이 엄청난 넓은 공간. 근데 왜 이곳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까?
1: 그러니까 이 화성 안에 있는 공터 중에 만세 운동을 벌일 만큼 넓은 지역은 여기가 딱이었던 거지.
0: 그리고 그러네.
1: 장날의 그 동선을 생각해봐도 창룡문을 통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이 연무대를 지나서 시내로 가는 이게 훨씬 더 쉬웠던 거야.
0: 남녀노소 직업 귀천 없이 모두 모여가지고 그래서 만세를 부렸다. 그것도 혹시 여기는 무기를 들고 연습을 하는 곳인데 그런 무기 하나 없이 그저 태극기 하나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을 그 찡한 모습이 가슴을 좀 먹먹하게 만든다.
1: 진짜. 너는 아까 그 활 쏘기 할 때 그냥 그 활에만 집중했겠지만 나는 그런 생각들이 자꾸 이게 지나가더라고. 그래서 집중을 할 수가 없었어. 아니 왜 웃어?
0: 아니 난 너무 충격적인 게 넌 군대를 세 번이나 갔다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활을 그렇게 못 쏘니?
1: 요즘 군대 총 쏘지 활 쏘니? 너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0: 아니 근데
1: 진짜 나는 정말 집중이 안 됐어.
0: 알았어. 알았어.
1: 축하해. 축하해.
0: 수험 안갈비 쏘는 거야? 아,
1: 그래 내가 활 못 쐈으니까 갈비 쏠게. 갑시다.
0: 예스! 여기서 먹는 거예요?
1: 그래.
0: 너가 사는 거예요?
1: 따라오세요.
0: 야, 니 웬일이 그 사주려고. 아, 고맙다, 야.
1: 아이, 야, 이 정도야, 내가.
3: 여신껏. 와, 예, 안녕하세요.
4: 사장님이세요?
1: 예. 오늘 고기 먹으면 너무 좋습니다.
0: 왕갈비가 뭐 다른 집 왕갈비랑 좀 달라요?
3: 수원갈비가 좀 큽니다.
0: 커요. 예.
1: 그냥 갈비, 왕갈비의 차이는 크기군요.
3: 그렇죠. 길이.
0: 아니, 이 수원 왕갈비가 네. 이렇게 왜 이렇게 유명해요?
3: 정조대왕께서 그 수원 화성을 축제하실 때 소를 이용하셨대요. 그러시면서 그때 소가 많았잖아요. 근데 축조를 다 가지고 소가 이제 남은 소를 어떻게 해요? 그 축조할 때 있던 그 인부들한테 소를 이제 네. 그 우수시장이 많아요, 수원에.
0: 우와, 이거. 에이. 이야, 장난 아니다. 와우.
1: 근데 아까 그 사장님은 이제 뭐 수원화성 축조에 썼던 소를 이제 나중에 인부들에게 줬다. 그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내 생각엔 조선의 가장 중요한 산업 중에 하나가 농업이고
0: 농사지.
1: 못지않게 중요한 게 축산업이라고 생각하고 또 여기 수원은 지리적으로 봤을 때 한양하고 가까우니까
0: 그렇지.
1: 유통이 또 쉽지.
0: 그렇지.
1: 그래서 이제 왕갈비가 발달하지 않았나.
0: 그러니까 옛날에 여기 이제 정조가 여기 이제 농업도시를 만들어야 되잖아. 농업하려면 이제 소가 많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소를 그렇게 많이 이쪽으로 내렸대.

0: 정말 먹음직스럽다.
1: 오, 그러니까.
0: 야, 너랑 아이고. 고기 먹은 지도 참 오랜만이다.
1: 아이고, 아이고. 야, 너무 잘게 자르지 마라. 자, 됐다.
0: 어때?
1: 우와! 아, 와, 육즙 장난이야!
0: 이게 맛있으니까 다행이야.
1: 정조대왕님, 잘 먹겠습니다.
0: 맛있죠?
1: 감사합니다. 이게 좀 떨어진 거 봐. 어, 우와! 우와! 육즙 장난이야!
0: 그 정도 들고 있으면 다 떨어져. 그렇게 길게 들고 있으면 누가 안 떨어지? 이 현대 수호수 왕갈비는 언제부터 유명해진 거지?
1: 1940년대, 50년대 거치면서 유명한 이 왕갈비집이 있었어, 여기에, 수원에.
0: 아, 수원에.
1: 거기서 함께 했던 이제 주방장들. 그리고 독립해 나오면서 이게 쫙 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지.

0: 옛날 손 전통 갈비는 아무래도 뭐 재료도 없었고 그래서 소금만 썼을 거예요. 70년대부터 양념에 참기름도 넣고 설탕도 넣고 후추도 넣고 마늘 넣고 그러면서 이제 전통 수원 갈비 양념 갈비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세상에나 세상에나 웬일이니?
2: 아 맛있겠다 그거
1: 맛있어 맛있어 맛있겠다.
2: 야 그래 내가 아는 그 교육자 중에 네가 제일 잘 먹는 거야. 그 옛날 양반들은 뼈에 붙은 고기는 안 먹었다는 거야.

0: 이야, 여기 아예 이제 전광판으로 아, 세상에, 우와. 와, 이 독립운동가 분들. 아까 우리가 아침에 그 벽화에서 봤던 분들도 계시네.
1: 어떤 그 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가 이렇게 그냥 지나가면서도 그냥 스며드는 거야, 그냥.
0: 아까 그러니까 학교 전광판이면 등교할 때마다 그 마음을
1: 그러니까.
0: 다 잡는 거 아니야. 이게 참 아. 산교육이지.

0: 야, 정말 학교가.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1: 네. 여기 네. 교장 선생님이세요?
2: 아, 네, 그렇습니다. 아, 네.
1: 딱 교장 선생님 포스가 딱 느껴졌어요. 아,
0: 제가 볼 때는 신입 선생님 느낌인데.
2: 아, 감사합니다.
0: 네? 정말 젊어 보이시는데.
2: 고맙습니다.
0: 네. 얘가 이래요.
2: 임윤수 선생님을 비롯해서 수원 지역의 젊은 유지분들과 목사님이 같이 창립해 주신 그런 학교입니다.
1: 아, 그래요?
2: 네. 1902년에 개교하였습니다.
1: 1902년이요? 네. 가만있어 봐. 그럼 몇 년?
2: 올해로
0: 120년이 넘었어요.
2: 맞아요.
0: 120년이 넘었어요.
1: 야, 엄청난 역사를 갖고 있네요.
2: 네, 그렇습니다. 와.

0: 뭐 여러 건물이 있는데 네네. 그중에서도 유독 저희가 지금 서 있는 이 건물이 상당히 오래돼 보이는데
1: 그렇죠. 1923년에 완공이 된 건물이고요. 그래서 100년이 넘은 3.1학교의 첫 번째 학교 건물입니다.
0: 아, 이게요?
1: 네, 네, 그렇습니다.
2: 우와!
3: 얘 너무 좋은데?
2: 아니, 근데 약간 좀 현대

0: 근대적인 부분이 섞여 있네요.
1: 네, 영화 속에 나오는 그런 건물처럼 근대식으로 지어진 건물입니다.
0: 아,
1: 네.
2: 어이구, 이거 계단 봐. 와, 이거 나온 거.
0: 이건 이 100년 전 그대로 이걸 또 살리고 네, 네. 중간중간에 또 이렇게.
2: 아니, 뭐 하나도 삐걱대지도 않아.
0: 오, 잘 지어졌네. 어, 그 예전 냄새, 100년 전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아요. 우와, 어, 여기 완전 현대식 건물이에요.
1: 네, 네, 그렇습니다.
0: 잉글리시 룸이네요.
1: 100년이 넘은 건물이지만 튼튼하게 잘 지어져서 지금도 살아있는 교육의 현장으로 쓰이고 있는 공간입니다.
2: 어, 야, 뭔가 비밀의 공간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1: 네, 들어오시죠.
0: 야, 지압니다.
2: 뭐야?
0: 오, 세상에.
2: 어머, 완전 달라. 우와, 이게 어떻게 된 거야?
0: 에? 이렇게 튼튼하게 이게 지하가 보존이 돼 있네, 세상에.
2: 이거 와. 웬일이야.
0: 오!
2: 세상에나.
3: 와! 잠깐 사용을 하긴 했었는데.
0: 와! 아니, 쾌적해요, 세상에.
2: 습인가요?
0: 네, 생각보다 전혀 안 습하네. 어머! 여기 되게 넓은 공간이.
2: 우와.
0: 와!
2: 오,
0: 세상에.
2: 은밀한 공간의 느낌이 들어. 이게 1923년이라고 하셨나요?
1: 그렇죠.
2: 이 건물이 지어진 거는?
1: 네, 완공돼요.
2: 그러면 1920년대 일제강점기에 학생 운동이 정말 활발히 일하던 시기거든.
0: 네, 네, 그렇죠.
2: 그렇다면 분명히 이것이 또 이렇게 종교적인 어떤 그 보호막이 되는 곳이기도 하니까.
1: 맞아요.
0: 그렇게.
2: 위 공간보다는 당연히 지하실 공간에서 동지.
0: 그렇겠네.
2: 우리 독립을 위해서. 거사를 일으킵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충분히 해서 그런 공간이에요.

0: 왔습니까?
1: 다 왔습니다. 아. 아니, 그러잖아. 어. 학교에서 모이는 거 이거 정말 안전한 겁니까? 오늘도 학교 앞에 일본 순사들이 서성거리고 있던데요.
2: 그러니 더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은 저기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이 독립신문과 애국참가가 왔소. 이걸 우리 학생들한테 읽히도록 해주십시오.
1: 알겠습니다. 예. 날이 갈수록 일제의 만행은 더 악랄해지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정녕 이것밖에 없습니까?
2: 한 발짝 나갑시다. 학생들한테 이렇게 알려주는 것도 독립운동이고 또 이 청년들을 한 명씩 깨우는 것도 독립운동 아니겠소? 힘내시오, 동지.
1: 저 동지.
2: 돌아가시오.
1: 몸 조심하시오.
2: 다음에 또 봅시다. 가시게.
1: 같이 한 겁니까? 그 맨날 실내에서 뭐 하는 겁니까?
2: 속도시오.
1: 나와서 몸을 던지시오, 최동지. 칠판 앞에서 맨날 입으로만 갑니다. 어째 어째.
3: 3.1운동을 경험하고 나서 이 산발적인 단편적인 시위로는 독립이 불가능하다는 걸 느끼고,
2: 그러니까
3: 교육을 통해서,
2: 그렇지,
3: 독립을 쟁취하겠다. 이게 고스란히 녹아있는 곳이 바로 이 수원의 학교들이 아닌 거죠.
4: 우리가 한번 학교를 한번 세워볼까? 이사장 서경석. 어?
3: 아니 진짜 한번 더.
4: 너 진짜 아니 이사장 서경석.
3: 그럴 마음 있지.
4: 어? 아니 이게 그러니까 너가 이제 돈을 대야지. 여기 화성 행궁.
3: 이게 얼마 전에 복원이 완료된.
4: 그치, 2024년 8월에 이제 이게 복원이 되었거든.
3: 여기 저 정조께서 능행차 하실 때마다 머물렀던.
4: 아유, 그럼.
3: 그게 바로 화성 행궁이니까.
4: 왕이 머무는 곳. 그곳이 이제 행궁이 되는 거지.
3: 그러니까.
4: 옛날에, 정말 아주 옛날에 제가 여기 촬영도 오고 그랬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렇게 완성이 아직 안 된 상태였거든. 계속 그렇죠. 복원하고 있다가 드디어 이제 됐네.

0: 이야, 드디어 여기가 바로 김향화 열사가 만세운동을 부린 곳이네요.
1: 그러니까 참 신기한 게 아니 김향화 선생님이 여기 화성 행궁에서 만세 시위를 했다는 게 사실 그림이 잘 그려지지는 않거든.
0: 그렇지.
1: 그러니까
0: 사실은 이 자리가 지금은 봉수당으로 다시 우리가 복원을 했지만 그 당시에 이제 자해의원 병원 자리였죠. 그 당시에 이제 동료분들 한 30분과 함께 이제 김향화 열사가 검사를
1: 이렇게
0: 받으러
1: 온 거야.
0: 이렇게 온 거죠.
1: 이렇게 왔어.

0: 우리는 여기 오늘 단순히 검사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독립을 외치러 온 것입니다. 만세!
1: 만세! 만세! 대한 독립 만세!
2: 대한 독립 만세! 그 난리가 나죠, 일본 경찰들이. 그래서 그 자리에서 체포가 됩니다.

0: 아, 근데 당시 상황에서 이 기생들의 독립운동, 이거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죠.
1: 그때 이제 이 기생들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일본 관리들 그 모임 자리에 갈 수 있잖아.
0: 정보를 얻으실 수
1: 있지. 거기서 그냥, 아, 내가 조센진의 밀정이 지금 어떤 정보를 보내왔습니다.
0: 야, 지금 너무 어울리는 거 아니니? 너 갑자기? 더 이상 말을 잊지 않게.
1: 그래서 이제 옆에 딱 듣고 나서, 아, 빨리 그 사실을 독립운동가에게 알려주는 그런 역할들을 기생들이 많이 한 거야. 정말 대단하신 분들 같아.
0: 정말.
1: 아니, 솔직히 그분들이 그 나라 위해서 아무 일 안 하셔도 누가 욕하겠어.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나라가.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마음속에 나의 조국이었던 거야. 어? 거기에 무슨 신분고하가 뭐가 필요해?
0: 아, 그러니까. 아유, 그래서 더 감사하면서도 너무 지금 가슴이 아파요.
1: 그러니까.
0: 그 험난한 삶에, 아, 이대로는 안 되겠다.
1: 왜?
0: 막걸리 한잔 해야 되겠다.
1: 거기서 왜 갑자기 막걸리가 나와? 자, 그러면
0: 하자고.
1: 막걸리 한잔 쫙! 내가 쏜다!
0: 좋다!
1: 가자!
0: 가자!
1: 으야! 우리 대포집 내가 안 돼, 유명한 데 있어. 가봐봐.
0: 아, 진짜?
1: 아, 전집 유명해.

0: 야, 야, 얼음이야, 얼음.
1: 오! 오.
0: 뭐야?
1: 오, 시원해, 오, 시원해.
2: 내가 뭘 떨어줄 거야. 내가 데리고 왔으니까.
0: 아, 그래,
2: 내가
0: 그래.
2: 내가 데리고 왔으니까. 자,
0: 그래, 그래. 좋다.
2: 한잔 받으시게. 아이고, 오늘 고생 많으셨다.
0: 우와. 소리 봐라, 소리 봐라. 오!
1: 자, 자네와 함께해서 더 좋았네.
2: 좋았네.

0: 야, 여기 심장까지 차가워지네 그냥. 와. 아, 야, 완전 됐어.
1: 아. 아, 좋다. 행복하다. 잘 마시게. 아, 좋다.
2: 오. 아, 어머, 세상에 감자 잔이 빈대떡 같아요.
0: 와, 이거 진짜 미쳤다. 어?

0: 잘라서.
1: 아유, 와, 이게 뭐야.
0: 쏙쏙 잘 잘라진.
1: 세상에나, 세상에.
0: 간장 찍어서 한번.
1: 그러니까.
0: 그래서.
1: 넌 어떻게 이렇게 꽃다시마크 이제 쫙 잘라먹냐?
0: 난 요 정도 크기를 제일 좋아해.
1: 아유, 참말로. 진짜.
0: 맛있다. 어, 이제 또, 또 올 것 같네. 또 올 것 같아. 하나 다 먹긴 좀 무리 될 걸 이렇게 해서. 오.
2: 가장 좋아합니다. 가장 좋고 가장 좋아.

0: 아, 나는 이 여행은 말이야. 새로운 것을 찾아 떠나는 게 아니라, 그동안 다녀갔었지만 몰랐던 곳, 몰랐던 사람을 만나는 의미가 더 크다고 봐.
1: 아,
0: 사실 나
1: 그러니까.
0: 이 수원 벌써 한 여섯, 일곱 번째야. 근데 오늘 이번 여행 있잖아. 완전 처음 온것 같았어. 진짜.
1: 그러니까. 내가 오늘 진짜 이게 수원 여행을 다니면서,
0: 아이고.
1: 야, 참 독립운동가의 길을 이렇게 함께 걸으면서, 참, 이 수원이란 곳이 이 시간의 띠가 켜켜이 쌓여 있구나라는 걸 느꼈어.
0: 아니, 그래서 더 중요한 게, 유명한 몇몇 사람들이 역사를 만들어내는 게 절대
1: 아니,
0: 아니다.
1: 그러니까. 아니, 나는 진짜 이게 늘 얘기하지만 역사는 이런 어떤 그 사실들, 사건들, 그런 것들을 외우는 게 아니야. 역사는 그런 사실과 사건을 만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만나는 나는 여행이라고 생각해.

0: 주원 환성의 주원을 그동안 봤다면 그렇지. 오늘은 그 외의 것들, 그 외의 사람들이 만들어낸 수원을 알아보게 돼서 너무 좋았다는 거죠. 네. 아.
1: 자, 우리 한잔 하자.
0: 야, 우리 또 아, 다음에 진짜. 또 좋은 곳에 그래. 함께 할 수 있는 여행 그러니까. 만들어보자.
1: 아, 난 너무 재밌다. 너랑 다니니까 너무 좋다. 좋다.

0: 우와, 너무 멋있다.
1: 이야,
0: 이야 멋지다.
1: 멋있다. 여기서 보니까 진짜 수원이 더 아름답네.
2: 수원 forever.
0: 수원은 역사의 도시.
1: 와우.
0: 멋지다.

0: 잘 쏘고 있어.
1: 선생님, 자리가 제가 좀 불리한 거죠?
2: 아유, 잘 먹네.
0: 종조아, 사랑한다.
1: 쑥스럽게.
3: 이어서 한국 비행이 방송됩니다.
4: 장상 초월, 지하철 부정승차 단속 전쟁.
5: 안녕하세요. 선생님, 남자분 걸로 나와요. 일단 잠깐 말씀 당시에 최하 금액 8호 40만 4천만 원이에요.
6: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누적 402건에 1억 2,300 단속을 했습니다.
4: 200kg이 넘는 거대 원목과 한판 승부를 벌이는 사람들.
7: 우리가 하는 거는 거창한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자연스러움을 최대한 표현을 해주는 게 우리의 작업이에요.
4: 세상에 단 하나뿐인 초고가 가구 탄생 현장.
7: 천만 원이 좀 넘습니다.
4: 오늘 밤 9시 5분에 방송됩니다.

파리랑 오래 살았으니까 얘 지짐소리를 알잖아요. 좋아서 짖는 거랑 공격적인 거랑 막 행동 자체가 막 달라지니까 힘들더라고요.

EIDF에서 만나보는 특별한 세상. EIDF 아트앤 컬처 섹션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여러분 곁을 찾아갑니다. 예술의 다양한 모습을 다큐 영상으로 만나보는 시간. 문화예술 다큐로 배우는 또 하나의 교실. EIDF를 통해 만나보세요.

갑자기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강진이 마을을 덮쳤고 사람들은 잔해 속에 갇혔습니다. 병원마저 무너져 치료받을 곳이 없습니다. 지금 지구 반대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후원문의 080-860-9595. 국경 없는 의사회는 재난 현장에 먼저 도착해 응급 의료팀을 투입하고 병원을 세웁니다. 당신의 전화 한 통이 응급수술과 의약품, 무너진 병원을 다시 세우는 힘이 됩니다. 080-860-9595. 지구 반대편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세요. 국경 없는 의사회. 사람이 불을 높이 들어 사방을 환하게 비추는 모습을 볼 땐 한 짝. 빛광. 발걸음을 돌려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아간다는 뜻을 담은 한 짝. 회복할 복. 칠흑 같은 어둠을 지나 잃었던 국권을 회복하고 마침내 빛을 되찾은 날. 1945년 8월 15일, 여름보다 뜨거웠던 그날의 환희를 기억하겠습니다.

0: 강진이 마을을 덮쳤고 사람들은 잔해 속에 갇혔습니다. 병원마저 무너져 치료받을 곳이 없습니다. 지금 지구 반대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후원문의 080-860-9595. 국경 없는 의사회는 재난 현장에 먼저 도착해 응급의료팀을 투입하고 병원을 세웁니다. 당신의 전화 한 통이 응급수술과 의약품, 무너진 병원을 다시 세우는 힘이 됩니다. 080-860-9595. 지구 반대편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세요. 국경 없는 의사회.
1: 아, 더워.
2: 우와, 시원하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쫄깃한 떡을 짜릿한 얼음 소스에. 매콤하고 새콤하게 시원하게 비벼 먹는, 모두를 얼려버린 스텔라 냉떡볶이. 시원하게 즐기자. 허, 맛있어. 스텔라 떡볶이. 추워.
3: 남방구는 북방구와
4: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6학년 읽기전략 교육원 큐미르.
5: 웡.
6: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7: 바삭함의 끝판왕.
8: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9: 치킨 이름이 왜 이래?
10: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했어요.
1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를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12: 무엇이 궁금한가요?
13: 서울에 있는 4년제 국립종합대학교 몇 개야?
12: 정답은 단 하나! 알려줄게요.
14: 106년의 역사도, 치열한 오늘도, 깊어지는 지성도, 앞서가는 기술도, 빛나는 내일도.
15: 당신의 정답, 서울과학기술대학교.
16: AI와 IBK가 만나면 개인도 더 크게, 기업도 더 크게. 세상을 키우는 AI뱅크 AIBK.
17: 좋은데?
16: IBK 기업은행.
18: 이렇게 봐도 좋고, 이렇게 봐도 좋고, 좋다. 보면 볼수록 끌리는 조합이야. 좋은 건 하나로 부족하니까. 이젠 KT 초이스 더블. 갤럭시 Z 폴드 A. 요즘은 KT 초이스 더블로 씁니다. KT.

0: 그래서 아이콘 3 스스로 움직이고 더 깨끗해지고 더 편해지고 더 작아졌다. 새롭게 새롭게 완전 새로워진 올뉴 코웨이 아이콘 3 출시.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본디 이 땅에서 나고

0: 자란 것들은 제때 열매를 맺고 제때 그 맛을 품습니다.
1: 계속 더 먹고 싶어요. 제가 그래도 20년 동안 우리 복분자에 미쳤어요. 미쳐서 살았으니까요.
0: 20년 차 농부도 감탄에 맞이하는 복분자의 신세계. 뜨거운 태양을 품은 제철 맞은 여름 보양식, 우리의 진짜 복분자를 만나봅니다.
1: 곱창하면 복분자인데 정말 우리 것을 가지고 다 정말 길게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 전 국민이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한번 먹어보게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게요.

0: 복분자 하면 단연 전북 곶창이죠. 미네랄 풍부한 붉은 황토와 서해안에서 불어오는 해풍 덕에 전국 생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복분자의 주산지. 해서 곶창의 여름은 복분자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1: 뭘 그렇게 열심히 따고 계세요?
2: 아, 토종 복분자입니다.
1: 토종 복분자요?
2: 예, 예.
1: 복분자가 토종이 있어요?
2: 예, 우리 옛날에 산에서 복분자, 토종 복분자를 이렇게 따먹었단 소리 아마 들었을 거예요. 옛날에 오강이 깨진다겠죠? 그 복분자입니다, 이제. 곶창에서 지금 재배되고 있는 일반 복분자, 애래종이죠. 이제 그 복분자가 있고요. 이제 이 복분자는 우리나라 토종 자체가 토종 복분자입니다.
0: 일반 복분자는 북미가 원산지로 대여섯 개의 열매가 달리는 조생종. 반면 수확량이 두 배 이상 많은 만생종은 오랫동안 국내 야생 복분자를 연구 개발한 토종 품종으로 높은 당도와 강한 생명력을 자랑한답니다.
2: 토종 복분자는 죽지가 않아요. 지금 애래종 같은 경우는 한 20년이 곶창에서 이렇게 재배를 하다 보니까 거의 많이 죽습니다. 한 번 재배를 해서 한 해 따고 다 죽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나이 먹으면 늙어서 힘을 못 쓰듯이 이 작물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2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이 병이 많이 오고 이게 좀 크다가 그냥 싹 죽어버리는 거예요.
0: 모든 것이 절망적이었던 그때 운명처럼 만난 것이 국립산림과학원이 개발한 토종 복분자였다죠. 6년 전 첫 묘목을 시작으로 오영은 씨는 이 토종 복분자에 남은 농부 인생을 걸었답니다.
2: 하나밖에 없는 제 아들이에요.
3: 안녕하세요.
2: 지금 오늘 지금 주말이라 지금 와서 좀 도와준다고 같이 이렇게 와서 주말마다 이제 이렇게 도와주고 갑니다. 아르바이트로.
0: 그간 시행착오도 많았지만 다행히 묘목들이 뿌리를 잘 내려서 올해는 아들 손을 빌려야 할 정도로 수확량도 부쩍 늘었습니다.
2: 아이고, 고생했어. 우리 아들을 위해서 준비한 우리 참.
0: 새참 메뉴도 역시나 복분자.
2: 복분자. 딱 넣고 좀 비벼가지고 먹으면 아주 야 덜해서 이렇게 또 일하다 보고 이거 먹으니까 정말 맛있겠다. 일단 먹어봐. 맛 보고 말해줘.
0: 복분자 청으로 만든 새콤달콤 소스를 곁들인 복분자 샐러드.
2: 진짜 맛있어요.
0: 복분자 식혜가 빠지면 섭하죠.
2: 자, 시원하게 짠, 우리 고생했으니까 짠하고 먹자. 네. 자, 우리 건강을 위하여.
0: 더위에 지친 몸 달래는데 이만한 보약이 없답니다.
2: 좋다, 좋아. 입맛이야, 입맛. 너 아빠 복분장, 네. 수확하고 올 때 막, 구름아 꽂고 네가 막 고랑 다니면서 달리고 복분자 따먹고 기억나냐?
3: 기억나죠. 복분자를. 이러고 먹었었어요.
2: 그래.
0: 20년 전 사업에 실패하고 귀농해 밭을 일구며 아들을 키워냈습니다. 복분자 덕분에

0: 오래된 고향집 바로 옆에 작은 공방을 하나 마련해 두었답니다.
1: 덥다, 더워.
0: 토종 복분자를 보관하고 원액이나 술 같은 가공품을 연구하고 제조하는 그만의 작업장.
2: 와, 어디다가 이거를 복분자를 넣으시는 거예요?
1: 아, 냉동 급냉을 합니다. 바로 수확을 해가지고 바로 무르지 않게 급냉을 바로 갖다 하고 있습니다.
0: 토종 복분자의 신선도와 맛을 그대로 유지하려면 급냉이 필수랍니다. 토종 복분자 수송 작전을 무사히 끝낸 부자가 다정하게 어딘가로 향합니다. 오늘도 고삿길에 나와 자식을 기다리는 어머니가 계신 곳, 고향집입니다.
1: 엄마 잘 있었어?
3: 응.
1: 어제도 보고 오늘도 보고 엄마 반갑네.
3: 그러니까 반갑네.
1: 오늘 병원 안 갔어?
3: 오늘 가려다가.
1: 토요일이라?
3: 어.
4: 좀 많이 좀 변하기는 변했어도 그래도 그냥 저는 추억이 많은데 태어나서 전기가 안 들어왔을 때부터 전기 안 들어와서 살았습니다.
3: 요새 등잔불 쓰고 다 호롱고 요만한 거 호롱고 쓰고 그러고 살았어요.
2: 이 동네 좋으세요?
3: 참말로 좋아. 이 동네가 참말로 인심도 좋고 다 좋아. 살기가 참 좋아.
0: 결혼해 6남매를 낳고 평생을 산 터라 자식들 성화에도 어머니는 한사코 떠날 수 없다면서 홀로 이 집을 지키고 계십니다.
4: 어머니, 아버지하고 부대끼면서 살았던 전 추억들이 아주 많죠.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1: 2005년도에 내려왔는데 2006년도 1월 달에 아버님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거예요. 저를 여기에 안착을 시키려고 아버지가 그렇게 떠나셨는가 막 그런 안타까움도 좀 있어요.
4: 근데 이제 그런 것들 다 이겨 나가면서 우리 어머니가 자리를 끝까지 지켜줬기 때문에 제가 여기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편안하게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것 같아요.
1: 이따 요거 좀 하고 정리하고 또 내일 올라니까 회관 가가지고 좀 시원하게 이따 놀고 계세요.
3: 그래. 어쨌든
1: 네.
3: 몸 건강한 게 잘하고 있으니.
1: 잠깐만. 갈게요.
0: 돌아보면 언제나 그 자리에 내일도 어머니는 기다리고 계실 테죠. 공방으로 돌아오자마자 오영은 씨는 토종 복분자의 상태부터 확인합니다.
1: 해종이 화쇄하기 좋게 완전 해동이 잘 됐습니다.
0: 급냉한 복분자를 해동시킨 이유는 복분자 원액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1: 제가 한번 손으로도 한번 짜보겠습니다. 얼마나 이게 과육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한번 짜보겠습니다.
0: 한여름의 태양을 한껏 품어서일까요? 진하고 검붉은 과즙이 영롱하기까지 합니다. 이처럼 토종 복분자는 과육이 풍부할 뿐 아니라 일반 복분자보다 당도도 높습니다. 국내에서 자생하는 야생 복분자의 신맛이 살아있어 새콤달콤하고 향 또한 진하답니다. 하지만 신품종이다 보니 재배하는 농가도 적고 그 존재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랍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토종 복분자를 널리 알리기 위해 시작한 것이 원액을 가공하는 일.
1: 3시간 좀 20분으로 이렇게 맞춰놓으면 이제.
0: 착즙한 원액은 3시간가량 달여야 하는데요. 막간을 이용해서 오영은 씨가 들러봐야 할 곳이 있답니다.
1: 이게 신품종이다 보니까 따라서만 해도 괜찮은데 이제 그것을 또 농가들이 또 쉽게 또 이렇게 접하들 못해요. 그래서 이제 그냥 제가 무료로 한 2년 동안 묘목을 그냥 생산되는 대로 계속 다.

0: 무료로 드렸어요. 제가 이제 무료로 많이 나눠줬기 때문에 지금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지금.
1: 한달 후에 찾아온 곳은 동료 농부의 복분자 밭.
2: 아이고, 반갑습니다. 악수 한번 해주세요. 예. 아이고, 잘 계셨죠?
3: 예. 지금 새가 저렇게 철났어도
4: 아,
3: 지금 막 들어간다니까.
4: 밭이 여기죠.
3: 여기예요, 여기. 내가 아침에 따로 가잖아요. 새들이 먼저 정말로 부지런해요. 익은 것만 싹 다 먹어버려요.
1: 요 며칠 새떼가 출몰해 토종 복분자를 노리는 통에 농부는 밭에 그물망까지 설치했답니다. 한창 수확 시기라 별 피해는 없는지 확인차 들른 길.
3: 새가 참 영리해요. 지금 이렇게 구멍 있잖아요. 그러면 친구들을 다 데리고 와요.
5: 저런 데로 돌아버려.
2: 이게 딴 거예요.
1: 새들도 토종 복분자 맛에 반했나 봅니다.
6: 두 분은 어떻게 처음 만났어요?
0: 아, 이제 뭐 복분자 때문에 만났죠.
3: 요점을 만났죠. 6년째 애하고 놀고 있어요. 싸우고 어쩔 때는 싸우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그래요. 재미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안 죽으니까. 그 비와도 얘는 탱글탱글합니다. 그 특성이 그거예요. 다른 복분자 얘가 물러집니다. 그래 물러져가지고 급이 가거든요. 이게 장점이 그거예요. 그리고 눈에 좋고 뇌에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0: 네, 좋다.
3: 그래서 안경을 썼거든요. 한 11년 썼나? 쓰고 지금 안 쓴 지가 7, 8년 되는 거지. 지금 시력 좋아요.
6: 아니, 시력이 어떻게 좋아졌어요?
3: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난 이 복분자 먹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즙을 하루에 꼭 하나씩 먹어요.
1: 피로도 풀고 노화 방지에도 좋다니 반할 수밖에요.
0: 계속 더 먹고 싶어요. 제가 그래도 20년 동안 복분자에 미쳤어요. 미쳐서 살았으니까. 수확할 때마다 이렇게 많이 따먹어서 건강한가 봐, 저도. 아. 봐봐요. 아유, 정말 맛있어.
6: 지금 거의 한 1kg 드신 것 같아요.
0: 그래도 양이 안 차. 계속 먹고 싶어. 이게 질리지가 않고 배가 안 불러요. 진짜 희한하네. 응? 아, 우리 사장님한테 미안한데.
6: 사무사님, 이거 돈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3: 아, 괜찮습니다.
0: 근데 우리는 한 배 탔어요. 한 배 탔은 게 이제.
3: 절반은 성공했잖아요.
0: 그렇죠.
3: 네, 이 정도 농사하시면은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보급해도 되겠다. 다른 농가들한테.
1: 토종 복분자 밭의 도원결이 꼭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어느덧 3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착즙한 원액이 얼마나 잘 다려졌는지 확인하는 시간.
0: 땀을 많이 흘립니다, 이게 할 때는. 열기가 엄청 많아서. 3시간 동안 끓었던 그 열기가 한꺼번에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열하고 싸워야 되니까, 열하고.
1: 후 고아낸 원액은 거름망에 걸러줍니다. 미세한 씨앗과 거친 섬유질까지도 완벽하게 걸러내야만 맑고 깨끗한 원액을 얻을 수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살균 작업까지 거치면 토종 복분자 원액이 완성되는 겁니다.
0: 아주 잘 됐네요. 아주 잘 됐습니다.
1: 땀과 정성으로 빚어낸 복분자 원액. 그 맛을 한번 봐야겠죠?
7: 오! 엄청 단데요? 달고 고소하고.
0: 그 맛도 나죠.
7: 예, 향도 좋고.
0: 향도 나고. 피로가 쫙 풀려요. 그리고 저녁에 자기 전에 또 한 잔씩 하고. 피로가 쫙 풀려서 너무 좋아요.
1: 그 어떤 첨가물도 없이 토종의 맛과 영양이 오롯이 농축된 순도 100%. 여기에 토종 복분자의 진심인 오영은 씨의 시간까지 더해졌으니 이거야말로 진짜 복분자가 아닐까요?
6: 토종이라는 게 어떤 게?
0: 저라고 생각해요. 토종. 오영은이다. 저다.

0: 정말 그 오늘 바른 마음 가지고 열심히만 하면 이 농사는 거짓말을 안 해요. 열심히만 하면 무조건 성공한다. 크게 뭐 성공하는 것보다는 작게 성공하는 것이 더 행복하다.
1: 강한 생명력으로 이 땅에 뿌리내린 토종 복본자처럼 농부의 계절도 무르익어갑니다. 꿀꿀 길을 여시오. 오늘은 흑돼지 이사가는 날. 아기 돼지가 자라 청년 돼지가 됐으니 더 넓은 평수의 새 집으로 모신답니다. 그냥 돼지가 아니거든요. 남다른 혈통의 족보까지 있는 토종 돼지.
2: 항상 뭐 들 때가 따로 할 것 없이 뭐 볼 때마다 이뻐요.
3: 타지에서 공부하고 타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좀 도시랑 좀 잘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제 스타일 성향이.
4: 저는 약간 시골이랑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풀 보고 개 돌아다니는 거 보고 돼지들 보고. 그래서 형은 약간 도시형이고 저는 농촌이에요. 약간 촌놈. 완전 극과 극이죠. 잘 맞는 것 같아요.
1: 평범함을 거부하는 개성 만점 토종 패밀리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0: 경북 경산시의 한 농장. 이른 아침부터 토종 패밀리가 떴습니다. 혹시 모를 전염병 차단을 위해 방역은 필수. 돼지들이 살고 있는 돈사에 들어가려면 소독제에 발을 담가 2차 소독까지 해줘야 합니다.
1: 여기서부터는 약간 좀 조용히 해야 됩니다.
2: 여기는 저도 다른 데 갔다 오면 잘 안 들어옵니다.
0: 행여 발소리라도 날까 숨죽이는 이유는 바로 요 녀석들 때문이랍니다. 돈사 중에서도 가장 방역에 신경 쓰고 출입을 삼가야 하는 분만실.
1: 얘네들이 어제 갓 태어난 돼지들이고요.
0: 생후 2일 차 신생자 돈이라 불리는 새끼 돼지입니다.
1: 진짜 애기 냄새나. 진짜 신생아 애기 냄새가 나가지고.
0: 세상에 온 걸 환영해. 탄생의 기쁨이 있는가 하면 출산의 고통까지 공존하는 분만실.
3: 좀 이래 낳다가 쉬었다가 일이 나요.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0: 어미 돼지는 분만시 8~9마리의 새끼를 순차적으로 낳는데요. 이때 필요한 것이 신문지랍니다.
3: 아, 이거 새끼가 금방 나오면은 죽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 차원 바닥에 닿지 말았고. 그럼 아무래도 이 종이가 폭신폭신하기 때문에.
0: 모유 수유를 하는 동시에 분만까지 해야 하는 상황. 진통을 겪는 어미를 위해 마사지를 해주는 겁니다.
4: 가슴 마사지를 하면 그렇게 눕거든요. 그래야 새끼도 잘 넣고 이제 새끼들도 초유를 빨리 섭취해가지고 건강해지거든요.
0: 아직 뱃속에 새끼가 남아있건만 많이 지쳤는지 어미는 좀처럼 힘을 쓰지 못합니다. 이럴 땐 그저 곁을 지키며 기다려주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4: 이렇게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이제 분말이 다 끝나면 태가 나오는데 그때까지 이렇게 지켜주고 있어요.
5: 왜요?
4: 아니면은 얘가 너무 사람도 똑같이 분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면 힘들잖아요. 돼지도 똑같기 때문에 이제 그럴 경우에는 돼지도 너무 힘들고 안에 새끼들도 죽을 경우가 있어서
0: 걱정과 안타까움이 교차하던 그때 가슴 마사지가 효과가 있었던 걸까요?
4: 나온다.
0: 어미가

0: 힘을 다해 새끼를 밀어냈습니다.
1: 해가 계속 묻어있으면은 수분 때문에 춥거든요. 그래서 태를 빨리빨리 닦아줘서 말려줘야 돼요.
0: 출생 직후엔 체온 조절 능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보온 유지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녀석까지 무사히 세상에 나왔습니다.
2: 새끼 예뻐요. 어디 보자.
0: 걱정했는데 건강해 보여서 다행입니다.
2: 너무 예뻐요. 네, 예뻐요. 소리 지를 때 최고 좋아요. 그제 너무 이쁘잖아. 크다. 그죠? 아유, 예뻐라. 일찍 걸어가자. 일찍 가서 여기 누워있어봐. 전냄새 맡아봐. 얘들은 보면은 처음에 차지한 젖꼭지를 계속 저 뛸 때까지 물고 있어요. 젖꼭지 전쟁이 아주 치열해요.
0: 이제야 한시름 놓습니다. 젖 먹는 새끼들만 보아도 절로 배가 부르고 웃음이 난답니다. 돼지 키우는 농부의 보람이 이런 거겠죠.
3: 내 어릴 때 여섯 키우고 있다며. 어떻게 키웠는데?
2: 이 엄마 여기 새끼 맞고 주사 놓을 때, 이 애기니까 혼자 두면은, 울고 난리를 칠 거 아니야, 그러면. 그러면은 데리고 와서 여기다가 이불하고 다 깔아놔.
3: 아, 이불도 깔았어?
2: 그래야지 애기를 그러면 그냥 채워.
3: 그치. 아, 그래?
4: 어느 장면에서 졌어요?
2: 여기 이제 새끼들이 이렇게 누워 자는데 깨끗한데. 옛날에 여기가 이제 따뜻하게 열선이 있었어. 거기다 깔아 눕혀놓으면
3: 그래?
2: 잘 자요. 엄마 일하라고.
3: 너 돼지였어?
2: 아니지, 우리 아들이 왜 돼지.
3: 돼지가 지켜야 한대.
0: 돈사 바닥에 갓난쟁이를 뉘어놓고 얼마나 속으름을 삼켰는지 모릅니다. 먹고 살 방도가 그뿐이라 돼지와 함께 아이들을 키우며 한 세월을 건너왔습니다.
2: 내 농장에서 먹고 자고 그게 일이었어. 그러다 보니 좋은 환경에서 자녀를 키워야 되는데 돼지하고 같이 거의 키우다시피 했으니까 마음이 아파. 그때 생각하면
3: 그래 내가 이래 돼지 키우자. 조기 교육으로 확실히 시켜놔. 엄마 사랑해.
2: 그래 우리 아빠.
3: 아빠도 사랑해. 아빠 사랑해.
0: 1987년 돼지 10마리로 시작한 농장은 이제 3,000두를 사육하는 전문 농가로 성장했는데요. 10년 전부터는 흑돼지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내 사육 흑돼지는 대부분 외래종이지만 이 녀석들은 토종이랍니다.
5: 저희가 돼지 종지 키우는 그런 흑돼지입니다. 우리 흑도는 진짜 품종이 우리나라에서 진짜 1호로 만들어낸 옛날 그 재래돼지 토종인데 일반 돼지에 비해 가지고 좀 이 질병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 골격이 강건하다. 폐사가 잘 안 난다. 아프지를 잘 않는다. 색깔이라든가 이 모발이 아주 윤택이 나잖아요. 이거는 아주 건강하다는 것이죠.
0: 사라져가던 토종 돼지의 혈통을 복원해 2015년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개발해낸 품종이 바로 우리 흑돈입니다.
6: 양님은 여기 일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7: 저는 이제 한 3년 정도 일하게 됐어요. 해외에서 요리 공부하고 하다가 코로나 터지고 이제 그걸 접고 다시 아버지 밑에서 일하기 시작했거든요. 제 삶 자체가 돼지랑 같이 살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그래서 얘들이랑 같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0: 소종돼지를 아버지가 이렇게 입군 거를 물론 내가 이제 2세지만 그거에서 더 부응을 시켜서 더 잘 키우고 더욱더 이제 우리 토종돼지가 전 세계나 뭐 전국을 다 알려지는 그런 자긍심을 갖고 일하게 됩니다.
1: 평생 돼지를 키운 아버지의 삶이 돼지와 함께 자란 아들의 꿈이 되었습니다. 가훈처럼 토종 돼지를 잘 키우려면 한 마리 한 마리 혈통을 증명하는 기록을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2: 지금 이게 뭐냐면은 우리나라에 종축 그 개량 협회가 있어요. 거기하고 이 처사는 똑같아야 돼요. 그냥 그런 작업을 모든 게 이제 아들이 도맡아갖고 다 함께 된 거죠.
3: 우리 흑돈이라는 이 품종이 토종 흑돼지로 인정을 해준다. 이게 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딱 듣자마자 아버지한테 우리 이거 토종 흑돼지 우리 받을 수 있다. 우리 아빠가 이제 이때까지 전산 기록 해놓은 거 있으니까 내가 취합을 잘 해가지고 이거를 제출을 하겠다. 그럼 우리 받을 수 있겠다. 물론 이제 아버지가 그렇게 이제 전산 기록을 다 잘 해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받기도 쉬웠지만 이제 저도 이제 취합을 잘 해서 이제 제출했을 때 되게 뜻깊었죠. 엄청 뜻깊었죠.
1: 덕분에 국내 최초로 토종 돼지 인정서를 거머쥐었습니다.
2: 이 보이시죠? 통장 바뀔 때마다 착착 쌓아놓은 겁니다. 이걸 나중에 뒤다 보면은 그때 구제역이라든가 이런 걸 갖고 일했을 때 그 사료값 많이 올라오고 농장 경영에 마이너스 날 때 그때 되새기고 빼앗군 기억이 남아있죠.
4: 1199원이다. 1199원. 2099원.
5: 이거 통장 정리했을 때 아버님 기분이 어땠을까요?
2: 눈물 나죠, 진짜로. 맛있는 것도 사먹게 되잖아요. 한정된 금액이 돈이 있다 보니까 그 애들은 뭐 애들이니까 먹고 싶어서 하는데 그걸 사먹이질 못하는 거예요. 그때가 제일 가서 뭐 지금도 진짜 생각하면은 내가 눈물이 그랬어요.
1: 기쁜 날보다 아프지만 견뎌야 했던 날들이 많았습니다. 부푼 꿈을 안고 시작할 것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죠. 생쥐 같은 녀석들을 한순간에 잃기도 했고 15년 전엔 구제역으로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박복용 씨를 다시 농장으로 이끈 건 본디 이 땅에서 나고 자라 대를 이어온 생명의 힘. 작지만 강인한 우리 흑돈처럼 그의 삶도 한층 단단해졌습니다.
2: 이 농업 자체는 거짓말을 못해요. 내가 노력하면 한 만큼 그 대가가 주어지고 손에 간 만큼의 그 결실을 맺는다. 이 돼지들도 내가 노력한 만큼 애지중지 여기면은 쟤네도 잘 큰다는 거죠.
1: 농장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육가공 센터. 토종 돼지 흑돈의 가공과 판매를 담당하는 곳. 박보경 씨와 막내 아들 성범 씨가 정성 들여 키운 돼지를 큰아들 장범 씨가 직접 수매해 운영합니다. 축산업을 전공하고 식육처리 기능사 자격증까지 갖춘 장범 씨. 그는 발골을 하면서 돼지라고 다 같은 돼지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됐답니다. 토종 돼지는 지방이 많아서 풍미는 독보적이고 탄력 있는 육질의 쫄깃한 식감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답니다.
6: 아버지가 이제 키우시는 것만 했지 이제 돼지를 판매하거나 이제 유통하는 걸 안 하셨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쪽 길로 가고 하면은 이제 아버지가 하시는 일에 조금이나마 이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삼겹살이라.

0: 돼지 등심이 이제 같이 붙어 있거든요. 등심이랑 삼겹살을 분리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조그맣게 이렇게 붙어 있는 사람은 이제 토시살.
1: 이제는 대형 백화점에서 찾는 고급 식재료가 된 토종 돼지. 입소문이 퍼지자 가공센터 옆에 마련한 식육 식당은 늘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삼복더위 날려줄 복다림 음식으로도 손색이 없는데요. 오래간만에 가족들도 몸보신을 해볼 참입니다.
2: 아, 이쪽은 우리가 딸이고 애들이 방학을 해가지고 가족은 다 모였죠. 그래, 여기는 우리 이제 손자들. 안녕하세요. 인사해야지.
3: 안녕하세요.
1: 토종 돼지는 구울 때 버터 향이 난다죠. 그 고소한 풍미가 일품이라서 팝콘 돼지라는 별명까지 얻었답니다.
4: 시방고기랑 달라.
2: 저 그냥 사다만 보고 있어도 배가 부릅니다. 그런데 그 맛있는 거 먹으니까 배가 더 부르죠.
5: 제일 많이 드시고 계십니다.
2: 이제 노년에 와서는 이 가족이 그렇게 중요하고 자랑스럽다는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전부예요, 가족이.
6: 자, 우리 가족을 위하여! 위하여!
1: 가족이란 든든한 울타리가 있어서 토종 패밀리의 돈거 돈락은 대를 이어 계속될 겁니다.

0: 점프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1: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2: 와, 시원하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짜릿한 얼음 소스에 쫄깃한 떡을 시원하게 비벼 먹자.
0: 와, 시원해.
2: 스텔라 냉떡볶이.
3: 여기도 콘드로이친, 저기도 콘드로이친. 비슷비슷한 이름들에게 따라할 수 있는 건 비슷한 이름 딱 거기까지. 대한민국 연구완료, 국내 최초 개별인정 콘드로이친 형사념. 이 정도는 남아야 이름값 하는 콘드로이친. 관절에 콘드로이친 1200.
4: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많이 봤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낯설게 말을 걸어오는 도시 안동. 그래서 익숙함은 때로 설렘이 되기도 하나 봅니다.
5: 극히 풍겨주는 포도향기, 달콤한 첫사랑의 향기.
4: 바람바람바람의 가수 김범용 씨와 함께합니다.
6: 지금이라면 이게 동물인지 일단 식물인지를 모르겠는데.
4: 도시라면 어떨까요? 토종도시로 안동만한 데가 또 있을까요? 그 안동이 품고 길러온 대표 토종들을 만나러 갑니다.
6: 정말 국수를 먹고 싶었구나, 안동 국수.
4: 늘 봐왔지만 새롭게 발견되는 매력.
6: 드디어 오늘 아주 좋은 프로였고요. 맛있어요. 어두운 창밖
4: 바라보면 익숙했기에 더 신선한 토종도시 안동입니다. 안동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서원들이 사림 중심의 교육기관이었다면, 향교는 국가가 설치하고 관리했던 학교. 그러니까 안동은 이래저래 조선의 국가통치 철학 성리학의 본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6: 안녕하세요. 가수 김범용입니다. 저는 지금 안동에 와 있거든요. 여기는 지금 예안향교라고 하는데요. 이 예안향교에는 아주 특별한 토종이 있다고 합니다. 토종 그 주소도 궁금한데 여러분 함께 들어서 보실까요?
4: 조선 초기부터 배움의 뜻을 품은 선비들이 오가고 성현을 기리는 마음이 이어져온 예안향교. 내부로 발을 딛는 순간 좌우 대칭의 건축물이 주는 조화로움이 선비들의 오랜 배움터임을 느끼게 합니다. 그 중에서도 대성전은 두 차례에 걸친 수리 이력 때문에 조선의 시기별 건축 양식을 살펴볼 수 있어 최근 국가지정 문화유산 보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6: 아니, 공부가 저절로 될 것 같은데요. 아니면 정신통일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자연이 어우러지니까 또 이런 것도 마음이 안정되네요. 좀.
4: 향교 살림을 맡고 계신 분.
7: 아, 예, 반갑습니다.
6: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7: 예, 태계선 선생님이 저 어리기 있던 예안향교 방문을 감사드립니다. 예.
6: 아, 태계 선생님이 예. 여기서?
7: 예, 예.
6: 여기서 뭐, 선생님 하셨어요? 아니면?
7: 예, 여기서? 여기서 학문도 논하고 제자들도 가르치고 그러셨습니다.
6: 아, 예. 아주 보통 전통이 있는 데가 아니네요.
7: 예, 600년 역사입니다.
6: 또 토종이 있다고 그러는데.
7: 예, 예.
6: 그게 유명하다고 그러거든요?
7: 예안향교만 있는 게 안동무궁화라고 있습니다.
6: 안동무궁화.
7: 예, 예. 여기에 지금 안동무궁화입니다.
6: 아, 이겁니까? 예, 예.
4: 오랜 세월 이 땅에서 재배되며 적응해온 토종꽃. 안동무궁화에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관심을 기울이게 만드는 특별한 이야기가 깃들어 있습니다.
8: 아니, 개화가 완전히 안 된 것 같아요?
7: 예. 근데 무궁화는 네. 한꺼번에 꽃이 피는 게 아니고요. 보통 하루에 한 송이 내지 두 송이 피고, 4일 정도 피어 있다가, 또 지고 또 피고 이러더라고요. 여기 무궁화가 작기 때문에, 애기 무궁화라고 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예안향교에서 이게 언제부터 심겨져 있었냐면은, 1900년 초에, 그 당시에 예안향교의 유림들이, 일제 강점기 때 저항정신을 나타내기 맞아요. 위해서, 그 무궁화를 식재했는 게, 그때부터 이제 여기, 예안향교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안동 지방에 안동 무궁화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식재되어 있습니다.
6: 야, 근데 안동 분들은 좀 조금 애국심이 좀 남다르신 것 같아요.
7: 그렇죠. 다들. 뭐 독립운동가도 많으셨고 그렇죠. 예.
4: 나라를 생각하면서 지역 유림들이 심었다는 한 그루의 무궁화는 이후 100여 년을 살다가 생을 다했는데 죽기 전 재래종이라는 것을 확인받고 안동무궁화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지금은 후계목이 자라나 안동 곳곳에서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6: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 정신이 좀 끈질기잖아요. 끈질김 좀 보이는 것 같고 꽃이 화려하진 않지만 소박하지만 정말 이쁜 것 같습니다. 진정한 조정입니다.
4: 안동 시내로 이어진 여정, 또 다른 토종을 만나봅니다.
9: 네, 안녕하세요.
10: 안녕하세요, 원장님. 아, 반갑습니다.
9: 아, 네. 너무너무 유명하다고 해서.
10: 정말요?
9: 온 김에 이거 안 들으시고. 아,
10: 안녕하세요.
9: 줄서 있으니까 같이 줄을 서야 되겠는데.
10: 와, 아니.
4: 90년대 오빠 부대의 원조다운 모습이네요.
10: 맛있게 드세요. 네. 여기 원조가 들어야 돼.
4: 끼니 때만 되면 줄을 선다는 안동의 맛집. 다들 뭘 드시는가 했더니만.
10: 아유, 신선한 뭐로 드세요?
9: 네, 저는 지금 아 국수지 당연히.
4: 안동에서는 국수가 아니라 국시라 불러야 제맛이죠. 안동 하면 찜딸기나 간고등어 떠올리기 십상이지만 진짜 숨은 강자는 이겁니다. 보들보들한 게 식감부터 달라 보이죠. 칼국수가 집집마다 해먹던 서민의 음식이라면 안동국시는 정갈한 고명을 더해 손님상에 올리던 전통에서 비롯됐습니다.
11: 네, 반갑습니다.
9: 아이고.
11: 네, 반갑습니다.
9: 사장님이시나요?
11: 네.
9: 아, 난 그 사모님이 사장님이시죠?
11: 저는 그건 아니고. 마당지기.
9: 마당지기고, 사장님이시고, 마당지기고. 아니, 근데 여기 반찬이 보통 국수집 가면 이렇게 반찬 나오는데 또.
11: 제일 안동을 양산고는 그러니까 이제 적극에 이제 손님들을 대접하는 국단이에요.
9: 어떤 일이 좀 이렇게 좀 정성이고 이러세요?
11: 네.
9: 이게 기분이 벌써 좋습니다.
11: 네.
9: 잘 먹겠습니다.
4: 입맛에 잘 맞으셨나 봐요.
6: 면이 일반 국수면이랑 칼국수면이랑 반반 섞어놓은 것 같아요. 어, 맛있어요.
4: 연우 국수와 다른 안동 국수의 특징 잠시 후 밝혀집니다.
6: 김치 좀 주세요. 이렇게 쌈싸서 먹는 거예요?
10: 네. 넣으셔가지고.
6: 이걸 넣어서.
4: 국시에 곁들여 나온 건 조밥.

0: 밥이 있으니 반찬도 따라오는 게 인지상정이죠. 국수 한 그릇 시켰을 뿐인데 한상 가득 푸짐히 차려졌던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1: 음식이 맛있습니까? 어떻게?
2: 제 입맛은 맞는데.
1: 맞아요.
2: 왜 이렇게 부드러워?
1: 콩가리가 들어가니까.
2: 콩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1: 콩가리가 들어가니까 부드럽고 소화기능이 빠져.
2: 바로 뒤돌아서면 배고픈 거 아니에요?
1: 아니에요. 그러지는 않아요.
2: 그렇지 않아요? 네. 면이 궁금하네. 이거 면을 또 누가 또 이렇게.
1: 근데 이제 저들은 이제 국수를 숱하다 보니까 옛날 홍두깨 있잖아요.
2: 홍두깨로. 이 많은 걸 숱하러 하려면 힘들 텐데.
1: 우리 집에 저희 가시면 할머니들이 두 분이 밀고 있어요. 오늘 가셔보시죠.
2: 아유, 네. 아, 볼 수 있어요?
1: 네.
0: 손국수 보고 싶은 마음에 서둘러 식사를 마치는데요. 식당 근처 작업실로 향합니다.
3: 여기가 텔레비전 나오는 것 같은데 소리가 더러운데.
0: 안동에서는 예로부터 콩을 비롯한 잡곡 재배가 흔했다죠. 밀 반죽에 콩가루를 섞는 안동 특유의 제조법이 이와 무관하지는 않을 겁니다. 앞뒤로 밀고 당기는 홍두 깨질, 두툼한 반죽이 얇은 국수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가 더해져야 할까요? 손끝의 감각을 따라서 반죽이 종잇장처럼 펴집니다.
3: 한번 해보소. 이거
0: 선뜻 홍두깨를 넘겨주십니다.
4: 이걸 좀 굴려야 되잖아, 계속. 이게 굴려야 얇아질 거 아니야, 더.
5: 그렇죠, 그렇지. 그렇게.
4: 아우. 펼치는 거지, 이게.
5: 잘하시네.
0: 생각과 달리 움직인 손길에도 칭찬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3: 시지겠대, 시지.
2: 아, 근데 이거 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6: 한 30년
0: 됐습니다. 30년 세월이 곧 실력이자 내공이죠. 바로 잰 듯 정확히 썰리는 국수 반죽.
2: 일을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도 손이 참 고우셔.
6: 목하다 이거.
2: 어? 이거 이제 일 많이 해서 그런가? 이게 일 많이 해서. 영광의 분장이네. 아, 이거 통증은 없죠?
6: 아, 괜찮아.
2: 건강하신 우리 어르신 보니까 너무 내가 좋네.
0: 국수의 달인들에게 저절로 허리가 숙여집니다.
2: 아니, 국수 먹으러 또 와야지.
0: 발걸음은 다시 안동의 옛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낙동강 상류를 곁에 두고 걷다 보니 생각지도 못한 비경이 펼쳐집니다. 이 길은 동방의 주자라 불렸던 조선의 큰 선비 퇴계 이황과 인연이 깊습니다.
7: 저는 이분의 학문은 잘 몰라요. 그렇지만 이분의 얼굴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아, 바로 이분이시죠. 네, 퇴계 이황 선생님이십니다. 제가 걷고 있는 이 길이요. 퇴계 이황 선생님이 아주 즐겨 걸으셨던 그 길입니다. 그러니까 얼추 500년 전에도 여기가 수많은 분들이 다 왕래했던 그런 진정한 토종길입니다. 아마 제가 이게 걸었을 때 그 심정을 퇴계 이황 선생님도 똑같이 그런 기분으로 걷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기분이 묘하네요.
0: 길을 걷다 보면 직계 후손이 종가에 맥을 잇고 있는 집도 볼 수 있고요. 서울 아닌 안동에서 퇴계로를 만납니다. 예던길 부근에는 퇴계의 후손들이 여전히 삶을 일구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이는 누구일까요? 혹시 떠오르는 인물 있으세요?
7: 여기가 포도밭이구나. 아우, 열심히 살고 계시네. 사장님이세요?
8: 안녕하세요.
7: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계신데.
8: 바람.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는 와인 양조용으로만 이제 쓰는 청수라는 포도밭이어서.
0: 청포도를 보고 있노라니, 내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이라 노래하던

0: 아직 단단한 단계였어.
1: 좀 아직 들리건 단계.
2: 수확까지는 좀 더 기다려야 하는데 여기까지 와서 그 맛을 보지 않을 수는 없었겠죠.
0: 시죠.
1: 근데 건강한 맛이 나네.
0: 네, 그렇지. 이거 가면 서서히 신맛이 좀...
1: 신맛이 달콤한 맛으로 변할 것 같은데.
2: 청포도 맛을 본 담례가 이어졌습니다.
1: 파랑새 노래하는 청포도 넝쿨 아래로 그대와 단둘이서 오늘도 펴주는 청포도 사랑. 네, 여기서 부르니까 이게 청포도를 보니까 저절로 가사가 나오나 봐요.
0: 태계 할배가 이제 저희 15대
1: 직계예요.
0: 할배죠. 그리고 요 이육사 태계 할배의 14대 손이고 제가 15대 손이고 그게 우리 아
1: 집안이 뭐
0: 우리 아셔볼 때
1: 짱짱합니다.
0: 그래서 여기서 태어난 게 참 복이죠. 자부심도 네. 많고 또 반면에 또 부담감도 많죠.
2: 도산 서원 근처에서 평생 수박 농사지었던 퇴계와 이육사의 후손 이동수 씨는 10년 전부터 청포도 농사로 갈아타고 내친 김에 양조장까지 만들어 와인 제조에 나섰다고 합니다.
3: 시원하죠?
1: 아, 이렇게 시원해야 되는 거예요?
0: 아, 지금은 조금 이게 스윗한 와인을 이제 발효를 중지시키기 위해서 이제 온도를
1: 낮게, 온도를 맞춰야 됩니까?
0: 낮게 관리라는 거죠. 한번 조금 맛 좀 보실래요?
1: 숙성 중이죠.
2: 청포도 와인은 금세 유명해졌다는데요. 이육사의 대표 시 제목을 와인 이름에 붙인 것도 한몫했다는군요.
0: 한번 드셔보세요. 네.
1: 이거 담아갖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0: 아, 그러세요?
1: 와인이랑 네. 주스랑 그 중간 단계가.
0: 그렇죠.
1: 예. 네. 오, 굉장한데? 예. 네. 네.
0: 이육사 시인은 젊은 나이에 감옥에서 돌아가셨거든요. 굉장히 슬픈 역사죠. 그런데 그분들 덕분에 우리 후손들이 행복하게 이렇게 잘 살고 있다는 청포도로 와인도 만들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그것을 전하고 싶은 거죠.
2: 어제 아픈 역사에 큰 빚을 지고 삽니다. 여행의 마침표는 안동의 대표 명소로 자리 잡은 월영교에서 맺어봅니다. 시간과 이야기가 쌓이면 이 새로운 풍경도 언젠가는 전통이 되겠지요. 토종을 따라 나섰던 길에 무엇이 남았을까요?
1: 토종 도시 안동. 네, 아 그렇게 알고 있었었어요. 교과서에나 볼 수 있는 이태계 선생님, 그 이육사 시인 그런 분들이 아주 가까이에서 그분들의 숨결을 느낄 수 있었고. 가깝게 아주 숨을 맞닿을 수 있는 그런 걸 느꼈습니다. 정말 이 여행이 저에게는 또 다른 또 힐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좀 마음에 클리닝도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아, 안동 너무 좋습니다. 안동 화이팅!
2: 오래됐다고 모두 낡은 것은 아닙니다. 익숙한 풍경에서 새 이야기를 발견하는 순간 여행은 비로소 시작됩니다.
4: 궁뜰이라는 들이 쭉 내려가며 있는데 양쪽으로 쭉 올라오면서 마을이 있어요.
5: 이 토종 농사를 왜 해놨냐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번거로운데 토종 농사를 해냐고. 어? 시약 가게 가면 그냥 얼마든지 사는데 그걸 왜 그 짓을 했느냐.
4: 음식도 고향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우리 어머님 돌아가셨으니까 고향이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토종 음식을 먹을 때 어머니 손맛을 느끼는 거예요.

0: 그 토종을 먹으면서 그런 감사함으로 먹고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토종을 못 놓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1: 잊은 줄 알았는데 혀에 닿는 순간 0.1초 만에 떠올랐다는 어머니의 맛. 그걸 기억하는 농부를 만났습니다. 무려 13대째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정용락 씨의 하루는 일찍이 시작됩니다. 전날 수확해놓은 농산물들을 직접 챙기기 위해서죠.
2: 일찍 나가시네요.
3: 로컬푸드에다가요, 납품하려고.
1: 로컬푸드라고 들어보셨나요? 말 그대로 어디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니라 인근에서 기른 농산물을 말합니다. 이동거리가 길지 않으니 얼마나 신선하겠어요? 복잡한 중간 단계 없이 생산자인 농부들이 가격도 직접 매긴답니다.
4: 로컬푸드는 또 물건을 내가 생산한 물건은 매장에 내가 직접 진열을 한다. 이런 그 원칙에 따라서 농산물을 갖다가 매장에다가 내가 직접 진열을 해야 돼요.
1: 정용락 농부가 트럭을 타고 30분 남짓 달려간 곳은 경기도 화성에서 동탄 신도시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봉담읍. 해를 따라 부지런히 움직이는 농부들은 참 부지런하기도 하죠. 벌써 진열대가 빼곡하게 들어찼으니 말입니다. 코를 들이대면 흙냄새가 훅 끼칠 것 같은 싱싱함이 일품입니다.
5: 안녕하세요.
1: 토종 판매 초기에는 못생겼다고 크기가 들쭉날쭉하다고 반품도 숱하게 당했지만 요즘에는 없어서 못 파는 인기 품목이 됐다는군요. 각 농산물에는 생산자 농부들의 이름이 떡하니 붙어 있습니다. 이름이 곧 브랜드인 셈이죠. 전용 판매 구역을 따로 만들 만큼 우리 토종이 제대로 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5: 오늘 잘 팔릴 것 같은데, 어머니.
1: 첫 손님이 오셨네요.
6: 얘는 얼마예요? 네? 맛있네. 지금 세일해가지고 싸게 팔고 있어요.
7: 일반 감자하고 좀 색다르게 좀 맛이 좀 틀린 것 같아요. 처음 접해봐가지고 좀 찌개해서 한번 사서 먹어보려고요. 토종이라 그냥 우리나 치킨이라든가 좀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예.
1: 기름진 들녘과 포구를 함께 지닌 궁평리는 조선시대 왕실에서 직접 관리해온 풍요로운 땅. 대를 이어 살아온 토박이 정용락 씨는 젊어서부터 배추, 파, 오이만큼은 토종을 키웠답니다.
5: 맨발로 다니면 편하고 좋아요. 오이 따는 건데요. 이게 토종 조선 오이예요. 토종 조선 오이. 이거 좀 보세요. 시바들 오이예요. 잘 익었어요. 오이가 요새 비가 매일 와갖고 오이가 맺히질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요런 건 잘 익었네. 꼭지를요, 여기서, 요렇게 하면 똑 떨어져요, 이렇게. 이렇게 크잖아. 얘가 제일 큰가 보다. 이거 좀 보세요.
1: 여름에 무침으로 해서 즐겨 먹는 노각이네요.
8: 모형이 생긴 게 아주 정말 조선 오이의 특성이 그대로 살아있는 것 같아요. 멋있잖아요. 작물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오이예요. 조선 오이. 제가 오이지를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제일 좋아하나 봐요. 이거 한번 드셔볼래요?
9: 그냥 먹어도 돼요?
8: 내가 옷에다 닦을게.
9: 아, 진짜요?
0: 그때 맛있죠?
5: 향이 되게 은은하게.
2: 오이 향이 진하지 않아요?
10: 그냥 은은하면서 뭔가 계속 남는 느낌이에요.
2: 예.
10: 그리고 진짜 시원해요.
11: 이 맛이에요. 향기가 코르다가 이렇게 나올 때 느낌이 참 좋잖아요. 오이 향기가 한가하게 이렇게 나오면.
2: 두 달 동안 땡볕에서 고생 많이 했다.
1: 눈에서 꿀물이 뚝뚝 자식 보듯 하시죠? 오늘 아침 밭일은 여기서 끝. 늙은 오이 노각 위에 여름차에서 가지까지 수북합니다. 그날 오후

0: 이렇게 비가 많이 올 때는 그 농작물이 습이 너무 많아서 뿌리 부분 같은데 많이 상해.
1: 지금 좀 비가 많이 와서 걱정되시겠어요?
0: 근데 이게 뭐 사람이 걱정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야죠.
2: 평생 농부로 사신 분다운 말씀입니다.
3: 이게 그 오이예요, 이게. 얘를 이제 실을 받으려고 어제 그저께 따다 놓은 건데.
2: 모름지기 토종 농부라면 절대 잊어서는 안 될 일.
3: 이게 시방이에요, 이게. 이거 하나하나 다 아주 예쁘게. 내가 보기엔 예뻐요, 얘가.
4: 씨를 얻어다가 처음 심었을 때 그 모습과 가장 많이 닮은 오이를 그게 원종일 거라고 지금 오이가 열리면 골라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최종을 하는 거예요.
2: 신석기 시대부터 인류는 이런 방식으로 농사를 이어왔죠.
4: 보관해서 두어야 돼요. 내가 올해 씨를 못 받았다. 그러면 씨가 그냥 아주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씨를 심고 남겨서 또 이듬해까지 두고 이듬해까지 몇 년이고 두어요. 농부가 해야 될 사명인 것 같아요. 씨앗을 지켜서 이렇게 이어가야 된다는 것도 농사꾼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2: 돈 주고도 사기 어려운 게 토종 씨앗이니까요.
3: 얘는 궁토상추라고 개새바닥 상추라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아우 그 개새바닥이라는 말은 좀 상스럽다고. 마을이 궁뚜리니까 궁뚜상추로 이름을 짓자고 그래서 궁뚜상추가 됐어요. 그리고 입쪽에 이거 전부 다 이불자리를 깔고 있으니 어떻게 입쪽에 얘는 토종 조선파. 이게 요새 햇빛이 아주 좀 잘나고 까랑까랑해야 얘들이 씨를 떨어뜨리는데 날이 요새 구중중해갖고 습도가 많아서 씨가 잘 안 떨어져요.
5: 여기는 무슨 씨앗 연구소 같은데요?
3: 연구소 아니에요. 제가 좋아해요. 이런 걸 이렇게 해서 이걸 심으면 이 씨는 어떻게 될까 하고 농사를 잘 짓진 못해도 심어서 확인하고 그런 걸 좋아해요.
2: 토박이 농사꾼이라면 텃밭 구석 한쪽 식구들만 먹는 용도로 두고두고 심는다는 토종 작물. 거둬들인 씨앗만 놓고 보면 손꼽히는 부잣집입니다. 생긴 게 담뱃잎을 닮았다는 담배 상추를 비롯해서 직접 받아 보관 중인 씨앗만 35가지가 넘습니다.
3: 몇 년도 산이라는 거는 웬만큼 써놔요, 제가. 이걸 안 써놓으면은 나중에 씨앗 정리를 할 때 빼딱하다가 오래된 씨 놔두고 새 씨를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2026년 순무. 이거 올해 받은 씨인데 처음 이제 부녀회장님 좀 주려고 올 씨를 줘야지.

0: 혹시 묵은 씨 주었다가 안 나면 나 욕해잖아.
1: 사실 이 마을에는 정용 낚시 외에도 토종 작물을 가꾸는 농부들이 더 있습니다. 이 좋은 일을 여럿이 함께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한 뒤 공동체도 꾸렸습니다. 오늘 만나기로 한 부녀 회장님은 지난해 가입한 신입 회원. 토종 씨앗을 서로 주고받는 건 공동체 내에서 예사로 벌어지는 일입니다.
0: 회장님!
2: 네네네. 네.
0: 저 왔어요.
2: 네, 안녕하세요. 예예. 예.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0: 어디다 놓을까요?
2: 그냥 거기다 놔야지.
0: 여기다 놓을까요?
2: 거기다 놔야지.
0: 부녀 회장님이시고요. 우리 토종 농부 예. 사회적 협동조합
2: 저
0: 조합원이고요. 네.
2: 들어오세요.
0: 아니 이거 회장님 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씨를.
2: 씨를?
0: 예.
2: 아.
0: 요게 무릉 배추고.
2: 그러면 여기 써 있어요? 안 썼어?
0: 아 요게 순무야 순무.
2: 아 이거 써야죠.
0: 아 여기 썼는데 지워졌네.
2: 가만 있어봐 그러면 뭐, 매직을. 저,
0: 회장님 일로 와보셔. 설명을 해드려야지.
2: 네.
0: 요건 순무예요, 순무?
2: 순무. 네.
0: 요건 무릉배추.
2: 무릉배추.
0: 네. 순무 씨 있으셔요?
2: 순무 씨 조금 있는데.
0: 아, 이거 요것만 해도 많아요.
4: 네. 원래 이렇게 막 씨앗을 주고받고 이래요?
2: 씨앗 나눔은 이거 해야 돼요. 토종 씨앗이 귀하기 때문에. 작년에도 줘갖고, 무하고, 이거 배추하고, 또 순무하고. 우리는 농사는 잘 짓고 있어요. 시키는 대로 잘하고 있어요.
0: 이게 조선파잖아요.
2: 네, 이거 조선 네. 황파, 조선 황파. 이건 조선 배추.
0: 조선 배추.
2: 응. 이거 삶아서 배추국을 끓여야 되니까. 된장도 제가 직접 담근 거예요, 이거.
1: 단단히 여문 조선 배추를 포함해 점심상에 오를 재료들의 공통점.
2: 다 내가 심은 거예요. 이 당근은 가을에 심은 거예요, 작년.
1: 그리고 또 하나. 부녀 회장 내외분이 직접 기른 이것들은 모두 토종. 심지어 쌀까지 토종이라네요. 반찬이 와 정말 융숭한 손님 대접입니다.
2: 잘 먹겠습니다.
5: 이걸 다 해볼까?
0: 조선 배추국도 먹어보면 구수한 게 아주 참 좋잖아요.
6: 이게 제일 맛있어요.
0: 조선 배추국. 네.
2: 난 더워서 국을 안 먹어. 아우 하도 까먹으려서
0: 그냥. 뭐 여기 토종 아닌 건 하나도 없거든요. 토종 농가에서 먹는 밥상이고. 그냥 토종 농가 밥상이라 그러면 되죠.
2: 여기 다 토종 농부고.
0: 우리 어렸을 때 먹던 어머니 손맛. 토종 음식을 먹을 때 어머니 손맛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토종을 먹으면서 그런 감사함으로 먹고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토종을 못 놓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2: 내가 했지만 맛있네.
1: 모여 앉았다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토종 공동체. 요즘 들어 부쩍 가까워진 이유가 있다는데요. 화성시가 야심차게 준비 중인 친환경 테마파크에 조만간 식당을 연답니다.
0: 토종 농산물을 갖고 어떻게 음식을 만들 것인가 그 오늘 협의하는 날이라 원물을 갖고 가서 협의하려고 가고 있어요.
1: 궁뜰마을 토종 공동체가 함께 운영하는 식당. 신메뉴 개발로 하루가 멀다 하고 머리를 맞대는 중입니다.
0: 우리가 이제 이게 수원 가지인데 이걸 갖고 요리를 어떻게 해야 우리가 더 맛있게 먹을 수 있고 그 맛있게 반찬을 만드는 그 레시피라고 그럴까 그런 거를 서로 논의하려고 그래요.
7: 또 가지전.
2: 가지전도
7: 좋아요.
2: 맛있더라고.
7: 가지전.
2: 예.
7: 맛있어, 맛있어.
2: 근데 가지전은 내가 어저께 해봤지만
8: 맛있어.
2: 바로 해서 바로 나가야 돼.
8: 가지밭을 해 밥을 해도 맛있고.
0: 가지밭도 해요?
2: 그럼요. 예.
1: 아유 정말

0: 종자를 필요하신 분은 저한테 연락하시면 토종 종자를 보내드리겠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1: 그냥 하는 말이 아니랍니다. 우리 토종을 지켜나가는 손이 하나라도 더 보태지면 좋겠습니다. 이런 곳까지 길이 뚫렸나 싶을 만큼 첩첩산 중 깊은 산길에 비까지 주룩주룩.
2: 우와, 이 맞고 맞게 가는 거겠죠 이게? 완전 진짜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늘로.
1: 그렇게 얼마를 달렸을까요? 산 꼭대기 바로 아래 거짓말처럼 놓인 집 한 채.
2: 어떻게 올라오시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이고.
1: 거기서 아귀가 착착 맞물려 돌아가는 부부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사라질 뻔했던 토종 술을 복원했다는데요.
2: 100년 동안 빚어먹는 술이 있어요.
3: 여기 이제 그 삼척에서 만들어지는 삼척부술이라고. 이 술은 삼척밖에 없어요.
1: 화전민들이 빚어 마셨다는 불술. 이토록 맑은 빛깔과 오묘한 향을 얻기까지 숱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다는데 부부를 홀린 불술의 매력은 무엇이었을까요? 삼척은 남편의 고향. 학교 졸업 후 객지로 떠돌다가 고향으로 돌아온 게 2008년이니 벌써 20년이 다 돼갑니다. 오지 중에 오지로 알려진 이 산 꼭대기에 터를 잡은 이유가 따로 있다는군요.
4: 자, 이렇게 할게. 그렇게 안 하시면 어떻게 하시나요? 이게 안 챙겨주면 잘 안 입, 못 입으셔요. 잘했어. 멋있다.
1: 술 빚는 부부는 물맛 좋은 곳을 으뜸으로 여겼습니다.
3: 여기 어때요? 한강 50천 샘솟는 삼수령이라고 이 물이 바로 동해안을 흘러가는 이 물의 첫 시작점이에요. 이 지역에서 그 계속 그 한 600년 동안 빚어먹는 술이 있어요. 삼척부술이라고. 이제 그 술을 빚기 위해서 제가 이 물을 떠가는겁니다.
1: 좋은 술, 그 시작은 물맛이죠.
4: 단맛에 좀 가벼운 맛이 나요. 그러니까 물이 부드럽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1: 삼수령 물이 있었기에 부부는 800m 고지 산골을 굳이 택했습니다. 술 빚기에 이만한 장소가 없다는 그 판단은 결과적으로 맞아 떨어졌고요.
4: 밀어 쭈룩 밀어봤던 걸 따단다 됐어요.
1: 불술의 시작은 식혜 만들기. 여느 술과는 좀 다르죠?
3: 요거 이제 기름을 갖다가 물을 붓고 이제 거르는 역할을 할 거래요. 효모가 당을 먹고 알코올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알코올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엿기름을 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엿기름이 있어야지만 또 술이 달게 나와요.
1: 한 가지 특이한 건 술 빚기 전까지 부부는 술과 별다른 인연이 없었다네요. 심지어 즐겨 마시지도 않았답니다. 그런데 말이죠.
3: 그 삼척에 큰 행사가 있어요. 거기에 제사가 있는데 외국에서 문화가 흘러온 술을 갖다 쓰고 있더라고요. 아, 이건 아니다. 이 전통 문화가 없으면은 젊은 세대가 나중에 뭐 어디가 뿌리고 어디가 그 중심인지 모릅니다. 이걸 누군가 지켜야 되는데 그럼 다 힘들고 안 한다 하면은 이 자체를 사라지거든요. 그건 안 된다. 우리 지역 특산주는 알아야 된다. 술을 빚는 나로서는 특산주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김씨 할머니라고 있었어요. 이제 그분도 고인이 되셨지만은 이제 그분인데 한 5년간에 거쳐가지고 복원하게 됐습니다.
1: 오랜 세월 전래되어 온 토종술. 하지만 맥이 끊길 위기에 처했던 거죠.

0: 군수를 만드는데 없어서는 안 될 재료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재료를 구하러 태백산맥 줄기 따라 경북 봉화군에 온 참입니다. 한두 번 와본 게 아닌 듯 익숙한 모습인데요.
1: 아, 고양이. 형님요. 안녕하세요. 잘 있었어. 나 왕계정원에 들어왔어요.
2: 뒤에 일어나는
1: 예, 불술 만들려고.
2: 뒤에가 싫어야 되는데.
1: 예예예. 예.
0: 두 분 관계가 어떻게 되냐고요? 동서지간입니다. 여긴 손윗동서가 운영하는 정미소고요.
2: 요거 차 들어야
1: 돼요. 예예예. 요 왕계 싣고 가지 마.
3: 한번 볼 수 있을까?
2: 볼 수는 아닌다.
1: 왕계야. 아, 보여드릴게.
2: 개껍질이야, 개껍질. 개껍질이네. 왕계를, 이거는 옷에 이제는 막 기계로 말라요. 또 온도가 적응하게 말라버리기 때문에 불 질러 놓으면 불이 잘 타지.
0: 왕결을 구하러 오셨네요.
2: 이거는 불을 피하면 서서히 피니까 갑작스레 확 하는 게 아니고 서서히 24시간 뭐 38시간 이래 갈 수 있다고.
1: 요즘 왕결가 이게 쟁기소 아니고는 없어요. 우리 소규모 하는 건 어깨가 힘들어. 그러니까 형님 빽 있어야지 이렇게.
2: 나는 고지직하다 그지 뭐야. 뭐 그래 힘들게 하나 그랬지. 그것도 그걸 또 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불수를 불수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
0: 올 때마다 많이 가져다 놓으면 좋으련만 보관과 관리 문제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져다 쓴답니다.
2: 조심해 가지.
1: 고맙습니다.
0: 손윗동서에게 고지식하다는 얘기 들을 만도 하죠. 하지만 원리 원칙을 지켜온 그 고집이 오늘을 만들어주었는지도 모릅니다.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본격적인 술 빚기는 지금부터니까요. 아까 불술의 남다른 점은 식혜라고 말씀드렸죠. 가마솥밥으로 먼저 식혜를 만듭니다.
4: 불술에는 이 밥이 많이 들어가야지 단맛이나 삭으니까요.
0: 옛날엔 쌀보다 잡곡이 더 많았을 겁니다. 흙으로 빚은 전통 옹기에 미리 걸러놓았던 엿기름물을 담는데요. 거기에 한 김 식힌 밥도 넣어줍니다.
4: 이 쌀이 이렇게 알이 붙으면 이 밑에서 삭으면서도 야가 풀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일이 이렇게 쌀을 풀어줘야 돼. 붙지 않게 낱낱이 다 떨어지게.
0: 흥미로운 지점은 여기서부터입니다. 남편 손에 들린 저 자루, 손윗동선의 정미소에서 챙긴 왕겨입니다. 대체 이 많은 왕겨를 항아리 위에 쏟아붓는 이유가 뭘까요?
4: 자, 여보 불 붙여봐.
0: 왕겨는 연료였습니다. 식혜 만들 때 당화 과정을 촉진시키기 위해 왕겨를 태워 온도를 맞춰주는 것이죠. 가정에서 보온용 전기밥솥으로 식혜를 만드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1: 근데 이거 술 만들어서 뭐 하세요?
5: 남도 하줬어요.
1: 남주 맛있다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 줬을 때 그 사람이 아 맛있다 좋다 이것이 최고예요.
5: 본벌이가 술을 할 때 다 나가고 없어요. 이제는 거지가 됐는 것 같아 아무래도.
0: 술 만들어 돈 벌 생각은 애초 없었답니다.
1: 한 55도에서 한 65도로 잡아요. 그러니까 발효되기 제일 좋은 온도다. 이 기간을 한 3일 정도 이렇게 그 왕겨에 불 붙여가지고 열을 가하는 것은 이 강원도에서 이 온도 차이가 심한 지역에서 이 꾸준한 온도를 갖고 가게 하는 것도 좀 옛날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가 좀 독특하다.
0: 남편이 불 붙이는데 여념이 없는 동안 아내는 다른 볼일로 바빠지기 시작하는데요.
3: 뭐지?

0: 뭐 준비하시는 거예요?
1: 감자 무침 해가 먹으려고요. 비가 올 때는 감자 부침이 해 먹고 싶잖아요, 그 집에가. 그래서 감자랑 불술 해가지고 한 잔 먹을까 하고요.
0: 식사까지 준비하시다가 힘드시겠어요?
1: 아유, 맞아요. 근데 이거는 원래 남편이 해줘야 되는 게 아니나. 자기는 왕자고 나는 무술인가 봐. 자기는 맨날 앉아있고 나만 하라 그래.
2: 강원도 산골에서 흔하기도 하지만 이맘때 제일 맛있는 게 바로 감자. 부재료 하나 없이 100% 감자만 넣었습니다.
1: 여보, 감자 부침 먹자.
3: 감자 부침 다 해가지고, 야, 내 생일날이네. 아이고, 야. 자. 아이고, 야.
2: 봄에 담가둔 불술과 감자전을 앞에 두고 마주앉은 부부.
1: 자, 그거 좀 봐봐.
3: 진짜 멋있네.
1: 이럴 때 무지개 뜨면 참 이쁜데 아래께 무지개 뜨는 식으로.
2: 얼굴 맞대고 단둘이 술상 받아보는 건 참 오랜만입니다.
3: 근데
1: 봐봐봐. 그치. 맛있겠지?
2: 아내의 애교 공습에 남편은 어떻게 대처할까요?
3: 부술이 똘대 냄새가 난다.
1: 맛있다.
3: 부술은 아무리 먹어봐도 감미롭고 진짜 맛이 좀 특이해.
1: 오늘 우리 고생했다. 대 봐봐. 아이 참날 아주 분위기는 아주 왕창 없어. 못생기 진짜. 내가 아까 하트 보내시면 당신도 보내줘야 되는 게 아니네 원래. 가면서 봐봐. 알았어. 자, 건배. 맛있다. 내가 해주면 맛있다 해야 된다. 안 그래.
3: 감자전은 강원도 사람들은 불쑥으로 맛있어요. 맛있는데 표현 안 하지.
1: 그래도 표현해야지. 야, 니 진짜 맛있게 잘했다, 고맙다 이런 거 좀 해봐. 어떻게 사람이 살면서 그런 얘기도 안 하나. 내가 이거지 해줬는데 밖에 안 해줘.
3: 감자전 가지고 표현 가지고 감자가 생겼다 그래.
1: 신랑이 날 너무 좋아했어요. 사실 나도 좋아했어요. 처음에는 너무 꽃미남이래가 좋아했고, 두 번째는 살아보니 마음이 너무 좋아서 좋아했고, 세 번째는 살다 보니까 그냥 많이 마누라로 생각해준다는 그것도 있고, 이래서 하여튼 좋아요. 항상 좋아요. 작년에 신장 판막 이식 수술했어요.
3: 그러니까 그때 죽다 살랐지 뭐.
1: 그럴 때 마음이 너무 많이 아팠지. 죽을까 봐. 죽으면 못 같이 오잖아. 올라갈 때는 같이 올라갔는데 내려올 때는 못 내려올까 봐 많이 걱정했어.
2: 아내 마음고생을 많이도 시켰습니다.
1: 그래도 지금은 많이 나아서 괜찮아요. 이제는.
3: 자, 불술 한 잔.
1: 야야.
2: 이럴 때 불술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요. 고비를 함께 넘긴 부부의 정이 한층 깊어갑니다.

0: 꼬박 사흘 은은하게 타오르던 왕곁불이 꼬리를 내릴 무렵 기가 막힌 타이밍에 다시 부부가 나섰습니다.
1: 아이고, 잘 됐다.
2: 아이고, 잘 됐네.
0: 사흘간의 담금질로 단맛의 불향까지 얻었습니다.
3: 아, 색깔 달랐네. 이 한번 봐.
2: 감자 잘 됐지.
4: 향도 괜찮다.
2: 네.
4: 한 번 더 먹을래.
3: 다음은 같이 하라고.
0: 제 몸속 당분을 온전히 내어준 밥알들은 이제 역할을 다했습니다. 맑게 걸은 식혜 물만 받아냅니다.
1: 하나, 둘, 으쌰.
0: 들고 온 항아리는 술독.

0: 일반 곡주와 달리 불술은 맹물 대신 이렇게 식혜물로 민물을 삶습니다.
1: 항상 이 술을 이렇게 술탕하려 할 때는 마음이 차분해져요.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어떤 맛을 내고 어떻게 날 것인가?
0: 여기에 식혀놓은 지혜밥을 잘 풀어주고 알코올 대사를 일으키는 누룩 그리고 향 담당 솔잎을 함께 버무려줍니다. 이때 배주머니를 사용하는데요. 찌꺼기 없이 맑은 술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2: 이거는 내가 잘합니다.
0: 마지막으로 잡균을 막고 잡내를 잡아주는 숯과 고추를 더하고 나면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2: 맛있게 잘 때라.
1: 네, 잘 될 겁니다.
2: 더 때려줘야 돼. 됐어. 잘
3: 좋은 꼬로 들어가가지고 100일 동안 숙성을 시키면 이제 술이 되는 거예요.
1: 완전 맛있는 삼체부술이 만들어지는 거죠.
0: 100일 동안 굴술은 맛과 향 그리고 색을 지어냅니다. 따스한 왕교의 불기운으로 다시 지펴낸 우리 토종술. 이 술이 사라질 뻔했다니 아찔하네요.
1: 이 술도 인생사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술은 인내의 그 기다림에서 피해진다는 얘기가 있듯이 이 삼척술은 좀 기다림이 중요하다.
0: 익어가는 것은 술만이 아닐 겁니다. 부부의 정도 술과 함께 무르익어갑니다.
4: 좋습니다. 네. 바로 이곳이 일명 도깨비 폭포라고 합니다.
5: 상담을 도시 언제 어디서나 시원한 그늘을 만들 수 있는 접이식 파라솔 의자 세트와 강력한 바람 상쾌하게 시원하게 리모컨 선풍기까지 모두 증정.
6: 매달 보험료는 내는데 보험금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고 이걸 그냥 해약해버려.
7: 당연히 해약해야지. 한 번도 보험금 받아본 적이 없는데 보험료는 왜 매달 꼬박꼬박. 이번 기회에 해약해버려.
6: 아니 일단 전화해봐. 보장이 잘못된 건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없는지 확인하면 되잖아.
8: 늦기 전에 전화해보세요. 전화만 주시면 대한민국 30여 곳 보험사의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보험료를 줄일 수는 없는지 보장은 충분한지 그것도 전화 한 통으로 간편하게 해결해드립니다.
9: 깁스가 뭐야? 부모님의 치료비 어떡하지? 혹시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전화해서 확인해봐. 보험을 가입했어야 보장을 받지. 안보험경 하나 있잖아. 일단 전화해보라니까.
8: 전화해보세요. 내 보장 중에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없는지 전화 한 통으로 간편하게 해결해드립니다.
10: 몰라서 못 찾아간 보험금 12조? 몰라서 못 찾아간 보험금이라니 말도 안 돼.
11: 전화 한 통하면 알아서 다 찾아준다는데 손해볼 거 없잖아. 얼른 전화해봐.
8: 여러분도 전화해보세요. 몰라서 못 받았던 보험금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없는지 무료로 여러분을 대신해서 찾아드립니다.
12: 방문 아닙니다. 전화로 간편하게 상담 비용도 무료. 무료 상담부터 먼저 받아보세요.
13: 보험계약 체결 전 보험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5: 상담을 요시 접이식 파라솔 의자 세트와 리모컨 선풍기까지 모두 증정.
6: 매달 보험료는 내는데 보험금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고 이걸 그냥 해약해버려.
7: 당연히 해약해야지. 한 번도 보험금 받아본 적이 없는데 보험료는 왜 매달 꼬박꼬박. 이번 기회에 해약해버려.
6: 아니 일단 전화해봐. 보장이 잘못된 건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없는지 확인하면 되잖아.
8: 늦기 전에 전화해보세요. 전화만 주시면 대한민국

0: 35 보험사의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보험료를 줄일 수는 없는지, 보장은 충분한지, 그것도 전화 한 통으로 간편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1: 이 깁스가 뭐야? 부모님의 치료비 어떡하지? 혹시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전화해서 확인해봐. 보험을 가입했어야 보장을 받지. 안보험경 하나 있잖아. 일단 전화해보라니까.
0: 전화해보세요. 내 보장 중에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없는지 전화 한 통으로 간편하게 해결해드립니다.
2: 몰라서 못 찾아간 보험금 12조? 몰라서 못 찾아간 보험금이라니.
3: 말도 안 돼.
4: 전화 한 통하면 알아서 다 찾아준다는데 손해볼 거 없잖아. 얼른 전화해봐.
0: 여러분도 전화해보세요. 몰라서 못 받았던 보험금,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없는지 무료로 여러분을 대신해서 찾아드립니다.
5: 방문 아닙니다. 전화로 간편하게 상담 비용도 무료. 무료 상담부터 먼저 받아보세요.
6: 청도물료시, 접이식 파라솔 의자 세트와 리모컨 선풍기까지 모두 증정.
7: 보험계약 체결 전 보험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8: 이어서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자가 방송됩니다.
9: 상상 초월 지하철 부정승차 단속 전쟁.
10: 안녕하세요. 남자분 걸로 나와요. 잠깐 말씀 나누세요. 최하 금액 8540, 4천만 원이에요.
11: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부적 402건에 1억 2,300 단속을 했습니다.
9: 200kg이 넘는 거대 원목과 한판 승부를 벌이는 사람들.
12: 우리가 하는 거는 거창한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자연스러움을 최대한 표현을 해주는 게 우리의 작업이에요.
9: 세상에 단 하나뿐인 초고가 가구 탄생 현장.
12: 천만 원이 좀 넘습니다.
9: 오늘 밤 9시 5분에 방송됩니다.
13: 몇 달 전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아직 분유를 떼지 못한 동생을 돌보는 10살 예진이. 아빠가 새벽열 나갈 때마다 매달리는 동생을 달래며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갑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서툰 글씨로 적어둔 육아 메모를 보며 동생을 챙기다 보면 끼니를 거르거나 조촐한 반찬으로 배를 채우는 날이 많습니다. 엄마의 따스한 밥상이 그리운 아이들. Save the Children은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영양이 고루 담긴 도시락을 주 2회 배달합니다. 급식카드 잔액을 걱정하던 아이들의 식탁을 채워주고 생업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보호자의 역할도 대신합니다. 혼자 먹는 컵라면 대신 따뜻한 기억을 선물하는 도시락. 아이들에게 사랑이 담긴 한 끼를 전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14: 어?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15: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몇 달 전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아직 분유를 떼지 못한 동생을 돌보는 10살 예진이. 아빠가 새벽녘 나갈 때마다 매달리는 동생을 달래며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갑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서툰 글씨로 적어둔 육아 메모를 보며 동생을 챙기다 보면 끼니를 거르거나 조촐한 반찬으로 배를 채우는 날이 많습니다. 엄마의 따스한 밥상이 그리운 아이들. Save the

0: 힐드런은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영양이 고루 담긴 도시락을 주 2회 배달합니다. 급식카드 잔액을 걱정하던 아이들의 식탁을 채워주고 생업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보호자의 역할도 대신합니다. 혼자 먹는 컵라면 대신 따뜻한 기억을 선물하는 도시락. 아이들에게 사랑이 담긴 한 끼를 전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1: 1.
2: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3: 바삭함의 끝판왕.
4: 맛있는 육식의 치킨. 크크크.
5: 치킨 이름이 왜 이래?
6: 어? 사장원의 백지 수표?
7: 이 구변농가가 없으면은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지.
6: 오늘은 건북 익산에 왔습니다. 익산. 지금 저 양쪽으로 이 비닐하우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백만장자분은
8: 네.
6: 비닐하우스에서 보자고 하셨대요.
8: 아~
6: 뭐가 얼핏얼핏 보이는 것 같은데.
8: 살짝 보이는데 여기?
6: 네.
8: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6: 계세요.
8: 아, 아! 수박이네요.
6: 아, 여기가
8: 수박 다 수확하고 계시네요.
6: 수박들이 아주 탐스럽게 열려 있습니다. 아, 오늘의 백만장자가 딱 보이네요. 네.
8: 누가 봐도 옷차림이.
6: 네, 누가 봐도.
8: 여기서 지금 네. 계실 분이 아닌데. 안녕하세요.
9: 으쌰, 으쌰, 으쌰. 아이고, 장원 씨, 혜원 씨,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6: 네, 안녕하세요.
8: 안녕하세요.
6: 네. 예. 수박 안 무거우세요?
9: 아유, 무겁죠. 한번 들어가실래요?
6: 예. 제가 한번, 아유.
8: 와.
6: 아유, 굉장히 무겁습니다. 수박이. 오늘의 백만장자시죠?
9: 예, 백만장자 맞아요. 수박 백만장자입니다.
6: 예.
9: 수박 백만장자. 예, 수박을 그 40년 넘게 유통한 수박계의 좀 큰 손이라고 하는 임장섭입니다.
8: 아,
6: 네, 반갑습니다.
10: 저희 회사 총 매출이 1000억 정도 되는데, 평일에는 뭐, 2, 3만 통, 주말에는 4, 5만 통.

0: 이 구경용가가 없으면은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지. 으쌰, 으쌰, 으쌰!
1: 우리 수박의 큰 손이라고 설명을 주셨는데, 여기 그러면 이 하우스가 다 우리 회장님 건가요?
0: 이 하우스뿐만이 아니라, 이 지금 이 동네, 이 마을에 있는 모든 수박이, 예. 저희 그 계약농가 수박입니다.
1: 아, 계약농가. 아.

0: 재배하시는 분은 따로 있고 여기를 다 계약을 해가지고 회장님이 수박을 매입을 하셔서
1: 예. 우리 생산농가들은 좋은 수박을 만들어주고 네. 저는 좋은 값을 받아주는 그 수박 계약자예요.
0: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수박 유통업을 네. 하고 계시네요.
1: 예, 맞죠. 예, 예.
0: 지금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1: 아, 맞춰보세요.
0: 글쎄, 근데 뭐 막 나이가 굉장히 있어 보이시진 않는데 한 아
2: 어, 진짜로 맞추려고
0: 60... 뭐 한.

0: 중반? 후반?
1: 뭐 먹고 싶으세요?
0: 아, 더 많으세요? 60대 후반 뭐 이렇게 보이는데.
2: 패션이 젊으셔서.
1: 뭐야 저 그 나이가 네. 73이에요.
0: 아, 73.
1: 뭐 수박을 모였던 피부도 좋고 건강하고 그래서 네. 이렇게 73입니다. 아, 네.
0: 수박 비닐하우스는 제가 처음 와보는데 굉장히 넓습니다. 여기 이 안에 몇 통 정도가 있는 건가요?
1: 이게 수박이 길이가 100m예요. 네. 100m. 네. 한쪽에 280개씩 들었어요. 네. 그 두 개 합치면은 약 550개, 60개 들어있습니다.
2: 수확량이 엄청나겠네요.
1: 그렇죠.
0: 그냥 이렇게 보시고도 어떤 게 잘 익은 수박인지 아시나요?
1: 여기에 있는 수박은 네. 다 일시에 많이 이렇게 열렸기 때문에 네. 다 똑같아요. 그렇지만 네. 그 중에서도 여기는 이제 염록색을 좀 띄고 있고 저거는 진한 색을 네, 좀 띄고
2: 네,
1: 있죠.
2: 네. 네.
1: 그런 놈들이 조금 덜 익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 진한 색이?
1: 진한 색이?
0: 네.
1: 아, 이거 잘 익었겠네요.
2: 오, 그래요?
1: 아주 잘 익었겠어요.
2: 통통통 해봐야 되는데, 통통통.
1: 예, 예. 소리가 아주 좋죠?
2: 네.
1: 소리가 아주 좋죠?
2: 네.
1: 잘 익었다고 소리가 아주 맑게?
0: 맑게.
1: 예, 아주 잘 맞아요.
0: 맑게 나는 수박이 잘 익었을 가능성이 높다.
1: 그렇죠. 이게 수박도 속이 네. 내용이 잘못되어 있으면은 네. 수박 제 소리가 안 나와요.
0: 아. 옛날엔 뭐, 어릴 때는 수박 살 때 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소리를 내보고 했는데 한번 두들겨 볼래? 소리가 굉장히 좋네요.
2: 명쾌하게.
1: 나 익었어요. 소리 나죠?
0: 네. 네.
1: 한번 골라보세요. 한번.
0: 한번 골라볼까요? 네.
2: 이 부분에서 한번. 네.
0: 색깔이 진하고 소리가 좋은 것들.
2: 얘다. 이 친구다.
1: 예. 네. 네. 아주 좋아요.
2: 제가 수박 진짜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잘 고릅니다.
0: 색깔이 진하고.
2: 근데 소리가 좋은데? 소리가. 너무 좋은데?
0: 저는 이거
2: 그래요?
0: 크기도 좋고 소리가 좋습니다.
2: 괜찮은데요, 그거?
0: 모양이 네. 엄청 커요. 아니, 이게 좋아요. 잘생겼어요.
2: 저는 이거요.
1: 네, 아유, 그 잘 익었겠습니다.
0: 그럼 제가 드릴게요.
2: 아이고.
0: 주세요.
2: 아이고.
0: 네, 네, 네.
2: 아이고, 무거워.
0: 제가 밖으로 한번 나가서 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게 잘 익었는지 네. 아니면
1: 저 예원 씨가 갖고 온 수박을 네. 한번 예, 볼까요? 예. 네. 먼저 한번 잘라볼까요?
0: 네.
2: 원래 이런 약간 분진 같은 거 묻어 있어야지.
0: 칼을. 칼을 거기서 갑자기.
1: 분이 있으면 좀 좋다고 그래요.
2: 네. 역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두먹으로 깨시나 했는데. 칼을 꺼내. 이거를. 색이 괜찮은데?
0: 오와
2: 색깔
0: 진짜
2: 우와,
0: 잘 익었네요.
2: 진짜 잘 골랐다.
1: 씨씨도 없고 수박이
2: 예, 예.
1: 수박이 서리빨이 섰다고 그래. 서리빨이 예, 섰다고 예, 예, 예.
2: 갈라지는 소리가
1: 아주 신선해가지고
2: 네
0: 밭에서 딴 거를 이렇게 직접 먹긴 또 처음인 것 같아요.
1: 그렇죠.
2: 네, 네. 먹을란다. 이거 진짜 제일 맛있는 부분.
0: 어우, 엄청 다네요.
2: 이거 진짜 제일 맛있는 부분.
0: 엄청 다네요.
1: 아, 맛이 죽이네.
0: 야, 아, 진짜 엄청 달아요. 네.
1: 우리 농가들은.
2: 우와.
1: 이렇게 농사 잘 써요.
0: 당도도 그렇고, 너무 괜찮네요.
2: 당도 미쳤어요, 네. 진짜.
1: 예원 씨는 수박을 잘 골라서 수박이 엄청 맛있죠.
0: 네.
2: 역시.
1: 우리 이제.
2: 많이 먹은 만큼.
0: 네. 제가 고른 수박, 좀 과연 어떨지. 근데 뭐 같이 다 재배하셨기 때문에 뭐 비슷할 것 같아요.
1: 이제 좀 그, 이 수박이
0: 예.
1: 좀 별로 좀 안 좋은 수박을 골로 갖고 오셨어요.
2: 아, 그거를 못 봤네요?
1: 수박 고를 때. 바늘구멍 같은 거 골라라 그러잖아요.
2: 네.
1: 아, 근데 수박 안 좋은 거 오셨네.
2: 아니, 그 많은
0: 중에... 아니, 뭐 안에는 과연 다를 수 있으니까.
1: 쫙!
2: 오!
0: 오.
1: 쫙!
0: 오! 뭐 안에는 비슷하네요.
1: 그 수박이 비슷한데? 요거는 아무 이런 신이 없잖아요.
0: 네. 아, 요게 네. 조금 있네.

0: 맛을 한번 볼게. 맛을. 맛은 어떤지 과연.
1: 본인이 이제
0: 맛은 큰 차이 없어요.
2: 색깔도 예쁘고.
1: 차이 있는데? 차이 있는데?
0: 기본적으로는 예원 씨께 네. 더 이제 잘 익고 네. 좋은 수박인 건 맞는데 네. 이것도 맛있습니다.
2: 아, 누가 뭐라 해도 예원 씨가 더 맛있는 수박을 먹는 건 사실이에요.
0: 여기 있는 수박들은 이제 그럼 어디로 이동합니까?
2: 그 먼저 우리 실는 거 한번 볼까요?
0: 네네네. 네.

0: 아유, 생각들을. 어유, 무거운데. 저 아까운 수박, 잘못하다 깨지면 어떡하려고.
1: 이분들이 다 아래 오지 오래된, 숙련된 선수라서 절대 깨질 일이 없어요.
0: 야, 네, 뭐.
2: 하듯이.
0: 워낙에 오래 이걸 하셔가지고.
2: 아, 이게 무게가 꽤 있거든요.
1: 예. 근데 걱정. 8kg, 9kg, 10kg씩 나가요.
0: 걱정되네. 이거 보는데 깨질까봐.
2: 근데 너무 잘 쥐고 받으신다.
1: 절대 깰 일 없어요.
2: 그래요?
0: 꽤 많았는데, 수박이.
2: 어떻게 다 하나 했는데 금방 하시네요.
1: 맞아, 장원 씨도 한번 던져보실래요?
0: 아니, 뭐, 던지는 건 좋은데.
1: 그냥 그거, 이렇게.
0: 아니, 저기. 못 받을, 혹시라도 깨질까봐.
1: 아유, 한번 해봐요.
0: 아니, 뭐 던지는 거야, 제가 전문인데. 어휴!

0: 안 깨졌어요. 안 깨졌어요. 안 깨졌어요.
1: 왜 그러는 거야?
0: 안 깨졌어요. 아니, 아니, 이게 생각보다.
1: 더 던져야 된다.
0: 아니, 나 너무 세게 던지면 못 받으니까. 이게. 무거워서.
1: 아유, 그립나.
0: 아니, 아니, 혹시 너무 세게 던지면 저거 할까봐.
1: 자연스러운데요?
0: 아니, 뭐, 이거야.
1: 네, 늘상 하던.
0: 제 직업이었는데. 네. 네.
1: 되게, 호흡 좋다. 잘한다.
0: 아, 이것은 뭐, 요즘 네. 그만.
1: 아, 좋습니다.
0: 아니, 뭐, 이게 박수 받을 일은 아니고.
1: 이제 이 수박들이 어디로 가요?
2: 수박 공장으로 가죠.
1: 공장으로.
0: 수박 공장.
2: 예. 예, 갑시다.
1: 수박 공장으로.
0: 가시죠. 아, 여기가, 그러니까 이제 수박 공장인 건가요?
2: 예, 맞아요. 이거 수박 공장이에요. 수박 공장. 아.
0: 야, 저 앞에 뭐.
1: 우와! 이렇게 많은 수박 처음 봐요.
2: 처음 보죠?
1: 네.
0: 예.
1: 아까 우리가 본 수박이 다 이쪽으로 오는 거네요.
2: 이 회사에 지금 있는 수박이 한 6, 7만 통 정도 돼요.
0: 6, 7만 통이요?
2: 예, 와. 6, 7만 통. 어저께 밤부터 네. 작업해가지고 밤중에 계속 새벽까지 계속 돌아왔어요.

0: 아, 여기가 이제 선별장이군요.
1: 예, 여 당도 중량
2: 네.
1: 선별하는 곳이에요. 여기가 당도.
2: 기계가 자동으로 선별을 하는 거예요?
1: 예, 예 그렇죠.
0: 그 저희 어릴 때는 네. 리어카에 수박 파는 데가 많았거든요. 근데 보면 가위 저 칼로
1: 세모지게
0: 세모지게에서 뽑아보고 당도 선별을 했는데 네. 안 자르고도 이 기계로 선별이 다 되는 거네.
1: 옛날에는 안 익은 수박도 많이 땄었어요.
0: 예, 예.
1: 근데 지금은 농가들이 많이 발전해서 이렇게 이제 완숙이 되지 않고 맛이 없는 수박을 따지도 않고
0: 아하.
1: 저희들 자체가 또 이제 유통을 하지 않아요.
0: 네. 그러니까 이 기계가 그냥 수박이 지나가기만 해도 당도를 알 수 있는.
1: 네, 그렇죠, 그렇죠.
0: 오.
2: 그냥 수박을 올리기만 하면은 되는구나.
1: 네.
2: 와, 신기해요.
1: 저 보이시죠?
2: 네.
1: 불 광파.
2: 네.
1: 광파기를 수박에다가 쓰여가지고 네. 그 빛을 합산해서 당도를 읽어내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지나갈 때마다 당도가 11.7.
0: 아.
2: 다 뜨네요.
1: 네.
0: 전부 다 당도가 네. 11은 무조건 넘네요.
1: 네, 그렇죠. 11 브릭스가 넘으면은 네. 수박이 맛있는 거예요.
2: 아...
0: 아니, 그러면 만약에 이 중에 네. 11이 안 넘고 뭐 9 이렇게 나오는 거는 안 파는 거예요?
1: 이거는 가공 공장이나 주스 공장이나
2: 아...
0: 12도 나오고.
1: 네.
2: 되게 높네요.
1: 이걸 지켜야지 그 많은 유통업체에서 경쟁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거죠.
0: 아니 그럼 이 합격한 수박은 어디로 가는 건가요 이제?
1: 예, 전부 다 이제 마트하고 지금 30년을 넘게 거래를 했어요. 감사합니다.

0: 여기서 포장을 또 하시는구나.
1: 이런 거 처음 봐요. 음악 포장해가지고 이렇게 네. 배송한다는 거는 생각을 못 했는데.
0: 뽁뽁이를 다 넣어서 보내시니까 네. 안전하겠네요.
2: 이렇게 저 그 수박을 보호하는 풍선을 불어서 구석에 네. 넣어가지고 네. 예, 이렇게 가기 때문에
1: 가다가 깨지면 누구 책임이에요?
2: 우리 책임이에요.
0: 근데
2: 여기 지금 네. 우리 회사 부대장 우리 아들이에요.
1: 네. 아, 네. 아드님이세요?
3: 네. 아, 저는 저희 회사의 온라인 스토어마켓을 담당하고 있는 임재근이라고 합니다.
1: 아 근데 나는 소개하시길래 아드님 아닌 줄 알았어요. 왜냐면 좀 안 닮았는데.
2: 잘생겼잖아요.
1: 아니 그러니까. 아,
2: 나는 못생겼거든.
1: 아니. 네. 얼굴 스타일이 좀 다른데. 아, 약간 느낌이.
2: 근데 어디 보면 다 비슷해요.
0: 좀 닮으신 것 같아요.
1: 이거 궁금한데. 여기다 넣고.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저희가 실험 한번 해볼까요?
3: 한번 던져볼까요?
1: 제가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0: 얼마나 세게 던지려고?
2: 아니, 이 큰 육중한 체격에 힘 없어요.
0: 얼마나 던지려고?
1: 그렇게까지 안 던지죠. 누가 그렇게 던져요. 던질만 하게 던질게요.
0: 아니, 귀엽다, 박스.
1: 아, 요겁니까? 네?
3: 한번 제가... 던져보시죠.
1: 어우, 네. 근데 이거...
0: 몇 킬로예요?
1: 아니, 무거운데... 무거운데... 약간 깨질 것 같아요, 왠지. 제가 아니, 그러면은...
0: 무서운데?
1: 배달 왔는데 바빠가지고 던졌다. 에이, 던졌다.
3: 에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0: 네? 진짜요?
3: 회오리 슛으로 던져주세요.
1: 아, 더 세게 던져도 네. 돼요?
3: 회오리 슛으로.
1: 진짜?
0: 아, 무서운데? 네.
3: 괜찮습니다.
1: 아, 이거 깨질 것 같은데. 아,
3: 괜찮습니다.

0: 과연 한번 볼게요. 깨졌는지 안 깨졌는지.
1: 진짜 세게 던졌거든요.
2: 수박은? 수박은? 멀쩡하네.
1: 금강거 아니에요?
0: 금강거 아니야, 이게.
1: 금강거 같은데? 여기 금강거 같아. 어?
0: 안 갔어요. 괜찮습니다. 자, 하루 4만 통의 수박이 회장님 손을 거쳐서 나간다고 하는데, 회장님은 원래 농사를 짓던 집안에서 태어나신 건가요?
3: 아니요. 전혀 농사하고 상관도 없는데. 네. 네. 옛날에 이제 아버지가 운수업하고.
0: 아, 운수업을 하죠.
3: 운수업 하셔가지고. 그때 형편이 괜찮으니까 학교도 서울로도 가고. 아.
1: 서울로 유학 가실 정도였으면 회장님께서 공부를 좀 잘하셨나봐요.
3: 공부는 무슨 공부요. 용케도 어떻게 합격을 했죠. 시험 며칠 안 되고 그냥 벼락 공부했더니 용케 합격해가지고 가게 되었죠.
0: 이제 서울로 올라갔을 때는 뭐 아직 어린 나이니까 굉장히 뭐 좀 다른 세상이었을 것 같은데 공부 열심히 하셨나요? 아니면
3: 공부는 무슨 공부예요? 알도 말아요. 촌 놈이 뭐 서울 올라가니까 뭐 눈이 뒤집혀가지고 네. 맨 놀러나 다니고 그래도 놀러... 그때 네. 교우관계는 좋았어요. 네. 교우관계는 대학생들이 그냥 줄줄이 서고 참으로 그때 참 그 시절 그랬죠. 그렇죠.
1: 그러면 고향인 부안으로는 언제 다시 내려오신 거예요?
3: 79년도.
0: 79년도.
3: 25살 때.
0: 25살.

0: 고향에 이제 다시 내려오셔가지고는 뭘 하신 거예요?
1: 아, 그때 이제 내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집에 가다가 기울러가지고 형편이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2: 내가 이렇게 그 집안의 장남이요. 무슨 생각이 없어요. 뭐라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렇게 그 화려했던 생활을 다 좀 잊어버리고 그때 이제 그 사람이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때 당시에
1: 뭐 그 제일 배우신 게 뭐 과일 장사 뭐 야채 장사네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 가게 하나 얻어가지고 이제 과일도 팔고 수박도 팔고 채소도 팔고
0: 부안의 시장에서
1: 네, 들었어요.
0: 장사에 좀 소질이 있으셨나요?
1: 말도 말아요. 맨 처음에 이렇게 채소장도 야채장도 하는데 남들이 나만 쳐다보는 것 같고 저 자식 서울 학교 다니지만 기껏 들어가지 채소장도 한다고 흉이나 보는 것 같고 지금 말하자면은 그 작업복 입고 일할 때 창피한 것이 아니라 진짜 그때 그 나이에서는 쪽팔렸어요 정말로
3: 20대니까 아. 또
2: 그때 그때 말로 이제 창피한 것이 아니라 쪽팔린다 아유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야 내가 어차피 한번 발 들었으니까 뭐 해야 할 일인데 하고 그때 안 해본 것 없이 이제 다 해보는 거지 이제
1: 어느 날 그 저희 가게에 그 배추를 팔아달라고 찾아온 거예요 갑작스럽게 내가 발령이 나서 이 배추를 급히 처분을 하고 네. 그 내가 발령 받은 곳으로 가야 되겠다고 배추를 팔아달라는 거예요 네. 배추를 싸게 준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도 이제 배추 한 포기 뭐 그 이렇게 200원씩 이렇게 가는데 한 20원 정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어떻게 팔지 뭘지도 아무 생각도 없이 이제 그 배추를 사게 됐네.
0: 얼마나 사신 거예요?
1: 그때 한 2만 포기 됐지, 2만 포기.
0: 2만
3: 포기. 2만 포기?
1: 그래서 이제 배추를 사놓고 이제 어디다 팔려야지, 어디야지 아무 생각도 없이 있다가 갑작스럽게 이제 그. 아니, 그때 그 몇 년 만에 뜬금없는 한파가 와가지고. 전라도 위쪽에 배추를 그냥 싹 얼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김장철에 이제 난리가 났네.
0: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네요. 갑자기 한파가 와가지고 배추가 다 얼어버려서 다른 데서 배추 구하기가 힘드니까 네. 비싸게 좀 돈을 주고 회장님한테 좀 사겠다라고.
1: 네. 아, 그 20원짜리 배추를 500원에 팔으라고 하니 뭐 20원짜리 500원 준다고 얼마나 좋아요. 네. 이거 어쩔 줄을 모르겠네. 야, 우선, 그, 좋다. 그래서 이제 작업을 이제 해서 이제 실은 이제 과정을 해봤어야지. 삼촌도 동네 사람들을 데려다가 배추 따고 배추 지게에다 싣고 해서 차에다 실었는데 차에다 배추를 이렇게 잘 예쁘게 이렇게 반듯하게 싸야 되는데 또 해봤어야지.
3: 안 해봤잖아요.
1: 아이고, 싸다가 어그지고 무너지고 또 쏟아지고 별짓을 다 한 거예요. 배추가 비싸니까 그렇게 싸서 갔어도 또 돈을 다 주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가서 보니까 막 배추 막 저기도 1,000원도 팔고 얼마도 팔고 하네. 아 나도 500원에 못 팔겠다 더.
3: 훨씬 높네요.
1: 더 달라. 금방 장사꾼이 돼버렸네. 그래서 600원도 이제 받고 700원도 받고. 그런데 그걸 다 이제 손으로 작업을 했어요. 야 겨울에 그. 그때는 이제 고무장갑 썼고 이렇게 면장갑 이렇게 장갑을 끼는데 얼마나 손이 싫어요. 단답지 가면 이게 손이 화끈화끈해서 춘지도 몰라. 돈 버는 재미 이게 춘지도 모르고. 야 내가 시집고 하면 얼마 받는데 참 이렇게 흥질하는구나. 야 참 재밌다.
3: 너무 좋으셨겠어요.
1: 그래서 저게
0: 그럼 얼마를 보신 거예요?
1: 이제 뭐 이것저것 빼고 하니까 1,000만 원 다 안 되지만 그때 또 뭐 700이든 800만 원이든 간에 네. 뭐 엄청 큰 돈이죠. 네. 엄청 큰 돈이죠 그때.
0: 그때 몇 년도?
1: 80년대.
0: 80년도.
1: 네. 네. 엄청 큰 돈이죠 이게.
3: 그 돈으로 뭐 하셨어요?
1: 차도 사고.
3: 차도?
1: 미천도 하고. 백장도 좀 수두개지고. 장사도 이제 제대로 한번 해보는 거죠. 네. 다 팔고 나니까 돈이 상당하더라고요. 뭐 한 20, 30대 남았을까? 가장 먼저 뭐라 했냐면
2: 차를 다 차를 3톤짜리 그 차를 샀어요. 트럭.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야, 진짜 참 남은 돈에 이제 그때부터 장가비처를 하는 거예요.
0: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수박으로 전향을 하신 건가요? 부활.
1: 아니죠. 이제 선배가 야, 그래도 이제 너 경매 시장에서 그 경매 사람 배울래? 네. 그래 이제 그때 이제 경매를 하게 된 거예요. 그게.
0: 아니 근데 장사가 뭐 해가지고 돈도 크게 벌고 그런데 갑자기 또 경매사를
1: 그렇게 이제 그 만남이 네. 예, 이렇게 꼬이더라고 이렇게
0: TV에 뭐 이렇게 손가락 막 이렇게
3: 생각보다 재능 있네요, 그쵸?
1: 잘하시네.
3: 생각보다 재능 있죠.
1: 아니, 이거 해본 것 같아.
0: TV. TV에서 본 거예요. 경매 하시는 분들 보면, 야, 손가락으로 이렇게 막.
1: 내가 한번 해볼까요?
3: 네. 네. 잘하셨을 것 같아, 회장님.
1: 옛날에는 이제 그 백심으로 이제 배에서 이제 손을 내서 육성으로 이제 경매를 하는 거예요. 헤이, 이렇게 딱 하면서. 양마 5천, 6천, 7천, 8천, 9천, 3마 50번.
3: 환소리
1: 같아요. 3만에 50번에 딱 쥐가 탁 올리더라고. 양마 2만, 3만, 5만, 2만, 3만, 5만, 2만, 3만, 5만.
0: 근데 오늘 우리 회장님하고 같이 쭉 있어봤는데 왠지 경매사 잘하셨을 것 같아요.
3: 그러니까.
1: 경매사 그 참 힘든 직업이에요. 정말 힘든 직업이에요. 경자가 싸울 경자, 싸울 경자. 경매.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싸우면서 파는 거예요. 야, 돈 많이 더 달라. 나는 싸게 살란다. 야, 돈 많이 줘. 그러다면 이게 경매라 그렇잖아요. 이게 정말로 그냥 왼수를 삼는 거예요, 왼수를 삼아. 오래 가요, 그게. 말도 못 해서. 아주 어려운 직업이에요.
3: 왜냐면, 양쪽을 다 만족시켜야 네. 되잖아요.
2: 좀 재주가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계속 잘한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지. 그때 내가 이제 그 맺은 인연이 논산, 그 강경,

0: 익산 용안 쪽으로 해가지고 부여까지 저기 공주까지 전부 다 다 이렇게 그 매짐을 잘 가졌지.
1: 경매사를 하시다가 그럼 이제 경매사 그만두고 내가 유통회사를 차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0: 예, 그래도 이제 부안유통이라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네. 이제 그때가 이제 96년도예요. 96년도. 수박철만 되면은 전국에 있는 수박 상인이 저한테 다 오는 거예요. 전국의 수박 상인이. 그때 당시 수박을 사려면은 거의 인장선을 찾아야 한다는 그런 그 상인들이 많았죠. 오, 수박 많이 취급해. 라는 사람으로 이제 됐죠. 그때부터.
2: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큰 공장으로 시작은 안 하셨을 거 아니에요?
0: 제가 이제 98년도에 이제 스마트 수박 협력업체한테 제가 저한테 수박을 좀 달라고 해서 수박을 좀 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바이오들이 좋은 수박이 어디서 나오고 스마트에서 이제 알게 됐죠, 이제.
1: 거기 다른 데 협력업체가 수박 좀 달라고 해서 드렸더니. 네. 그래서 야, 이거 수박 어디 거야? 해가지고.
0: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스마트에서 저한테 야, 수박도 한번 해보시지 않으려냐고 해가지고 스마트 협력업체가 된 거죠. 아하. 그때도 우리는 끝까지 그 고집을 해서 당도 있는 수박으로 납품했던 거예요.
1: 아니 근데 저 궁금한 게 그때는 아까 그 봤던 기계 없었을 거 아니에요?
0: 없었죠.
1: 당도. 그럼 어떻게 이거를 어떻게 알아? 이거 쪼개볼 수도 없고 도대체.
0: 이제 그것이 이제 전문가지. 이 품질을 유지하기에는 목에 칼이 돌아도 안 따요.
2: 엄격하시네요.
0: 그렇죠. 안 따, 절대 안 따요. 네. 착과 시기로부터 40일에도 50일이 걸려서 적산 온도를 먹고 해야 수박으로서의 그 수박이 마치 나오지, 30일에 익어버렸다거나 35일에 익어버렸다고 하면은 수박이 무슨 맛이 나오겠어요. 그런 것들 우리가 오해 지켰기 때문에 그 품질 불량에 많이 걸리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1: 아니, 그러다가 물량이 부족해지면 거래, 저기 마트에 납품 못하면 어떻게 해요?
0: 절대 내가 가는 마트에는 수박이 쇼트가 나서는 안 돼요. 네. 맨 처음에는 이제 그 전남북, 막 호남 쪽 막 수박을 납품하다가 북한면 갈수록 이제 인정을 받다 보니까 전국에 이제 수박을 이제 납품을 했던 거죠.
1: 저 제일 궁금한 게 이 회사가 규모가 굉장히 큰데 수박은 이제 여름에만 보통 팔리고 나머지 시즌에는 그러면 쉬나요?
0: 수박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네. 양파 농사를 지어요. 아. 돌아가면서 밭을 바꿔가면서. 네. 연작폐를. 네. 막으면서 농사를 지어요.
2: 두 종목 하시네요?
0: 저희가 이제 토마토래요, 토마토.
1: 아~ 토마토.

0: 제일 그래도 돈을 좀 많이 벌게 해주는 건 아무래도 수박.
1: 하느님이 보호하사.
2: 네. 수박 보호하사.
0: 그러니까 수박. 수박, 토마토, 양파 중에 1등은 수박.
1: 저는 네.
2: 알려주세요.
0: 저는 아니 뭐 얼마 1등. 얼마라고 안 물어봤잖아요.
2: 1등.
3: 저는 이제 어저께 밤에도 이제 좀 약간 잠을 좀 설쳤어요. 네. 설쳤냐면은 7월 달 우기철만 되면은 자나깨나 이제 하느님 나 좀 살려주시오.
0: 하여튼 수박이 1등이란 말씀이시죠?
2: 제일 예쁜 수박. 네.
1: 항상.
2: 절대 말 안 하시네.
0: 왜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2: 토마토 근데. 마음 아플까 봐.
0: 토마토가 슬퍼할까 봐 그러시는 거예요?
2: 내가 1등이 뭐예요?
3: 근데 이제
2: 아니 말해주세요.
3: 내가 말씀을 드리지만 올해는 수박이 대박이 날 수 있고 네. 양파가 대박이 날 수 있고
0: 일반적으로.
3: 네, 일반적으로는
2: 1등?
3: 예, 네, 그래 1등이 수박.
2: 2등은?
3: 네, 2등이
0: 토마토겠지.
3: 토마토.
2: 겨우 들었다. 아,
3: 저한테 이제 그 좀 시간이 많이 이렇게 대화할 시간 있으면 배울 게 많아요.

0: 왜? 잠깐 먹었더니 되게 아주 좋아.
1: 대표 운동 매일 하세요?
0: 매일 하지.
1: 요거는 무슨 운동이에요?
0: 이게 골프 근육을 푸는 운동이에요.
1: 어디가 풀리는 거예요?
0: 골프 근육.

0: 벌써 끝인가요?
1: 뭐 금방.
2: 바로 앞에가 저희 회사예요.
0: 아, 저희가 언제요?
2: 바로 보이는 곳이 저 앞에 회사예요.
3: 매일 살면서 이렇게 기쁨을 갖고 있는 것이 하루에 3만 개씩, 4만 개씩 수박에 나가면은 100만 명이 내 수박을 먹는구나. 90년간을 그렇게 이제 품질을 지키고 농가들한테 신용을 지키고, 야, 나는 우리나라의 국민의 안전 먹거리를 이렇게 해결하는 일익을 하고 있다. 그런 자부심이 저한테는 살아가는 큰 힘이 되는 거죠.
4: 저희가 백지 수표를 아직 못 봤는데, 백지 수표 좀 하나 좀 보여주세요. 네. 자, 과연 우리 회장님 뭐라고 쓰셨는지. 900 농가. 900 농가. 이게 어떤 뜻이죠?
3: 우리가 그 1년에 그 생산 농가하고 접하는 농가가 900농가예요. 아, 900농가.
4: 그러니까 이분들이 우리 회장님을 오늘날 이 자리까지 끌고 온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죠?
3: 그렇죠.
4: 네. 다 이쪽 주변에 계신가요?
3: 부안을 중심으로 해서. 네. 전국에 이제.
4: 전국에?
3: 전국에. 네. 나한테는 진짜 재산인 생산농가를 적은 거예요. 보통 1년에 만나는 농가 수가 900농가요. 몇십 년 동안에 그 농가 수가 얼마나 많겠어요. 900명의 농가, 1000명, 수만 명의 농가가 없었다라면은 지금의 내가 있을 수도 없고, 우리 회사도 있을 수도 없다고 나는 생각해요. 나한테는 엄청난 그 무형의 재산이다, 그거요. 재산.
2: 아이고, 철수 씨 반갑네. 농사 잘 지었어?
5: 예, 덕분에 집에서 지내고 있어.
2: 예. 아이고, 잘 지었구만. 너무 커서 팔겠나요? 한번 당도 한번 재볼까? 아이고, 칼 한번 줘봐.
5: 우와.
2: 우메.

0: 아유, 식사 보스 나온다.
1: 가격이나 잘
0: 나. 아유, 올해도 고생이 많았네. 아이고, 수박 맛있네.
2: 농민이 없으면 생산농가가 없으면 나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농민과의 가장 약속, 신뢰가 중요한 거예요.
3: 그래서 회장님이 선도금을 많이 주신다고?
4: 예, 그렇죠. 예, 지금은 돈 없으면 절대 농업을 할 수가 없어요. 비료도 사야지, 뭐 정자도 사야지, 뭐 인건비도 줘야지, 농기계도 사야지, 먹고 살아야지.
3: 돈 될 일이 많아요. 예.
4: 어느 날 갑자기 또 서울대학교 합격했다고 또 학비도 줘야지. 또 딸아들도 시집장가 간다고 또 뭣도 줘야지.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러다 선도금도 많이 주기도 하고. 이게 농가하고 저하고는 아주 끈끈한.

0: 아니 이제 이렇게 그 신뢰성을 갖고 가는 거예요.
1: 많게는 몇 억, 적어야 몇 천 그렇게 돈을 줘요. 여보세요? 어, 여보세요? 예, 네. 예.
2: 네. 아니 뭐 신앙님 3천만 원이야. 왜 이런 거야?
3: 네, 고맙습니다.
2: 예.
1: 아, 금방도 전화 오잖아요. 선도금 받아서, 아유, 올해 정말 그, 잘 쓰고 잘했다고 고맙다고. 그런 이제 서로의 사정을 저기 안 해준다면 안 되잖아요.
4: 지금 900여 곳에 농가와 거래를 하고 계신데, 회장님만의 어떤 철칙이 있으신가요?
0: 농가들은 이게 있어요. 농사를 지어서 보람을 느껴야 되잖아요. 농가도 보람을 느껴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 농가들과의 저와 관계는 신뢰성이 대단합니다. 약속이. 그 농가가 한번 농사를 지어서 이제 제가 가져가겠다고 하면은 틀림없이 가져가고, 대신 농가는 지속적으로 갈 수 있으려면은 저한테 상품화된 농사를 지어서 저한테 줘야 되고.
4: 품질의 약속을 지키고.
0: 저는 또 그 농가가 이렇게 이제 그 정말 그 제 값을 받을 수 있게 그러면 이제 그 전에도 노력을 해야 되고.
5: 근데 매번 이제 수박 농사가 잘 될 리가 없으니까 회장님에게도 위험 부담이 있잖아요.
0: 저한테도 손해가 많이 나죠. 손해 많이 날 때는 1억이 아니고 2억이 아니고 10억도 20억도 손해 나는 데 많아요. 수박은 비가 오면 안 먹어. 또 많이 상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다 지금 돈 다 줬어요.
4: 수박에 최대의 적은 사실 비죠, 비.
0: 그렇죠. 네.
1: 계약해놓고 안 가져가 버리고 빚쟁이처럼 전화도 안 받고 도망가 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농가들이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이게 이제 우리가 그걸 잘하는 거지. 농가가 이렇게 어떤 그 피해가 왔을 때도 우리가 저 유효적절하게 처리도 잘 해주고 마무리를 잘하니까 아, 거기는 믿을 수 있는 곳이야.

0: 그 봉사도 또 많이 하시고 기부도 많이 하신다고 네. 그러는데 주로 어디에 기부를 좀 하세요?
1: 그 뭐 이제 그 지인들하고 이제 농가들을 좀 자주 만나서 뭐 내가 뭐 갖고 갈 것도 아닌데 뭐 그런 식으로 대상을 하는 재미예요.

초코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맛있는 육수 깨 치킨.

0: 최대 연매출 1천억 원의 수박 유통 회사를 일구셨습니다. 앞으로 개인적으로도 이루고 싶은 게 좀 있으세요?
1: 네,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뭐냐. 네. 나는 지금 그 항상 그 부자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요. 뭐 돈을 막 더 많이 벌겠다는 생각은 없고.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그 수천 명의 그 농과 함께 한다는 자부심. 우리 수박을 하루 많게는 100만 명이 먹는다는 자부심. 그것보다 더한 그 부자가 없다고 생각해요. 야, 나는 부자다. 뭐가 부자예요? 돈은 아니지만 그런 무형 재산. 그 무형 재산이, 야, 나는 정말로 그 많다.
2: 으쌰, 으쌰, 으쌰. 하하하.

0: 여러분의 이웃집에 열정과 도전으로 인생을 빛내고 따뜻한 나눔으로 세상을 바꾸는 멋진 백만장자가 있나요?
1: 그렇다면 지금 바로 제보해주세요.
0: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요, 산이?
2: 앞에 산 이렇게 가니까 이렇게. 80만 평 정도.
0: 80만 평이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2: 숲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자원이거든요.
3: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어!
1: 신났다!
2: 산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너무 많아요. 숲 자체가 나눔이거든요.
4: 숲까지 해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2: 그냥 주원이를 한번 하루 더 산다 그래가지고요.
5: 방문 상담할 도시 언제 어디서나 시원한 그늘을 만들 수 있는 접이식 파라솔 의자 세트와 강력한 바람 상쾌하게 시원하게 리모컨 선풍기까지 모두 증정.
6: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7: 저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보장은 남들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내 보험료만 이렇게 많은 걸까요?
8: 보험료가 부담되면 그냥 해약해. 해약을 왜 해? 전화해봐. 보험료 줄일 수 있다니까? 줄여봤자 얼마나 줄이겠어?
7: 이분 같은 경우도 중간 점검을 해봤거든요.
8: 네?
7: 그래서 매달 87만 원씩 그렇게 내던 보험료를 예? 18만 원대로 70만 원이나 줄이셨습니다.
8: 와.
7: 1년이면 네? 840만 원, 10년이면 8,400만 원을 아낄 수 있는 거죠.
8: 어떻게?
7: 우리 집 보험 주치 우보주에 전화하세요.
6: 지금 전화만 주세요. 전화만 주시면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을 중간 점검. 대한민국 30여 곳 보험사에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갱신할 때마다 오르던 보험료, 중복 보장으로 안 내도 되는 보험료까지 차전에 줄여드립니다.
9: 혹시 하고 전화했었는데 진짜 보험료가 확 줄었어요.
10: 똑같은 보장인데 보험료가 이렇게 줄어들지 몰랐어요. 전화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간병비 보장까지 추가했는데 보험료는 더 줄었어요.
9: 무료 상담이라고 해서 전화해봤는데 나도 모르고 있던 보험금이 있더라고요. 전화 안 했으면 평생 못 찾았을 뻔했어요.
8: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우리 집 보험주치 상담부터 받아보라고. 상담료, 수수료 몽땅 무료야 무료. 우리 집 보험주치 여러분도 무료 상담받아보세요.
11: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5: 방문 상담할 도시 언제 어디서나 시원한 그늘을 만들 수 있는 접이식 파라솔 의자 세트와 강력한 바람 상쾌하게 시원하게 리모컨 선풍기까지 모두 증정.
6: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7: 건강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보험 등계 몇 개인데 나는 왜 정작 필요한 순간에 혜택을 못 받을까요?
12: 아니 한두 달도 아니고 80세, 100세까지 평생 보장받아야 할 보험을 나는 왜 아무 생각 없이 가입했을까요?
8: 보험료 줄이면은 보장도 당연히 주는 거 아니야? 보장을 왜 줄여? 보장은 더 늘려야지. 보험은 한번 가입하면 끝이야. 보장을 어떻게 늘려?
6: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8: 내 보험 보장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여러분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보험 보장은 충분한지 보험료는 너무 높지 않은지 중간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7: 실제 기존에 3천만 원이던 급성 심근경색은 5천만 원으로, 뇌출혈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뇌졸중은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더 크게 보장해주면서 보장받을 수 없었던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 보장은 추가를 했는데도 보험료가 늘었냐고요? 아니요. 보장도 못 받는데 내고 있던 보험료를 줄여 매달 내던 보험료는 줄였습니다. 우리 집 보험 주치 여러분도 늦기 전에 전화해보세요.
6: 전화 한 통이면 뇌출혈만 보장해주는 보험은 뇌혈관 질환까지,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해주는 건 허혈성 심근경색까지. 암보험도 진단비만 주는 보험이라면 진단비에 생활비까지 더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지금 무료 상담 받으세요.
11: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13: 이어서 극한 직업이 방송됩니다.

파리랑 오래 살았으니까 얘 짖음 소리를 알잖아요. 좋아서 짖는 거랑 공격적인 거랑 막 행동 자체가 막 달라지니까 힘들더라고요.

갑자기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강진이 마을을 덮쳤고 사람들은 잔해 속에 갇혔습니다. 병원마저 무너져 치료받을 곳이 없습니다. 지금 지구 반대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후원문의 080-860-9595. 국경 없는 의사회는 재난 현장에 먼저 도착해 응급 의료팀을 투입하고 병원을 세웁니다. 당신의 전화 한 통이 응급수술과 의약품, 무너진 병원을 다시 세우는 힘이 됩니다. 080-860-9595. 지구 반대편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세요. 국경 없는 의사회. 사람이 불을 높이 들어 사방을 환하게 비추는 모습을 볼 땐 한참 빛광. 발걸음을 돌려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아간다는 뜻을 담은 한참. 회복할 복. 칠흑 같은 어둠을 지나 잃었던 국권을 회복하고 마침내 빛을 되찾은 날. 1945년 8월 15일, 여름보다 뜨거웠던 그날의 환희를 기억하겠습니다.

0: 변비 제대로 된 한방이 필요해. 메이킨 변비 복부팩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변비 스트라이크
1: 유쾌
2: 상쾌
0: 통쾌 변비엔 메이킨.
3: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4: 아빠, 고개 조금만 숙여보세요.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5: 그래, 아들. 어버이날 카네이션 대신 하늘을 선물했습니다.
6: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했어요.
7: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를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8: 아이고 잘하네.
7: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9: 아, 인사돌 저도 먹죠. 잇몸 안 좋을 땐 불편했는데 좋아졌어요.
10: 잇몸 속부터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11: 꾸준히 먹으면 정말 편해져요.
12: 인사돌 스위스 품목허가 획득.
9: 시작하길 잘했어요. 인사돌.
13: 서울 시내 지하철 하루 평균 이용객 669만 명. 이들 사이에서 매일 추격전을 벌이는 남자가 있습니다.
14: 안녕하세요. 선생님, 남자분 걸로 나와요. 일단 잠깐 말씀 나누세요. 이거 시스템. 세야 금액 8호 40이고 4천만 원이에요.
15: 어디 갈 수 없죠.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이적 402건에 1억 2,300 단속을 했습니다.
13: 매 눈으로 부정승차 승객을 찾아내는데요.
15: 85세 이상 여자분 거예요. 현재까지 쓰신 게 1,025회입니다. 5,242만 원이네요.
13: 상상을 초월하는 지하철 부정승차, 그 치열한 단속 현장을 찾아갑니다.
16: 아이고, 좋습니다. 언젠가는 단속에 걸립니다.
13: 보는 사람을 단번에 사로잡는 명품이 있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가구인데요.
17: 한 2천만 원 정도라고 들었어요. 저게 2천만 원. 저거 봐서 아, 너무 이쁘다, 나 저거 갖고 싶다 그랬는데 보니까 나갔더라고.
13: 최고급 가구를 만들기 위해 200kg이 넘는 거대 원목과 한판 승부를 벌이는 사람들.
18: 우리가 하는 거는 거창한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자연스러움을 최대한 표현을 해주는 게 우리의 작업이에요.
13: 원목 가공부터 디자인까지 어느 것 하나 녹록치 않습니다.
18: 천만 원이 좀 넘습니다.
13: 손끝에서 피어나는 섬세한 예술의 세계.
19: 이 몸바닥은 어떤 색깔 나올지 궁금하네요.
13: 초고가 가구가 탄생하는 경이로운 순간을 만나봅니다.
20: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21: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튼튼하게. 이가탄 튼튼한 잇몸.
22: 먹는 즐거움.
21: 잇몸 튼튼 이가탄.

0: 출퇴근길 꽉 막힌 도로를 대신해 시민의 발이 되어주는 고마운 교통수단 지하철. 수많은 노선이 서울 구석구석을 연결하며 하루 평균 669만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에는 요금을 내지 않고 몰래 지하철을 타는 이들도 있는데요. 바로 양심을 버린 부정승차 승객입니다.
1: 부정승차는 안 되죠.
2: 부정승차는 아무래도 안 좋은 것 같고,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돈을 내고 타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돈을 안 내고 타는 거는 돈을 내는 사람이 이제 의미가 없는 거고.
0: 부정승차 승객이 포착되는 순간 전력 질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3: 안녕하세요. 잠수부. 여기 직원인데요. 그게 여자분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세요. 그러면
4: 60년생 여자분 경로 우대카드를 쓰셨던 남성분이신데요. 남편분이시라고 하더라고요. 나이가 안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단속을 그때 했었고요.
3: 그럼 지금 800회가 넘어가요. 최하 금액 8호 40, 4천만 원이에요.
0: 공짜로 탄 지하철. 결국 이용 금액의 30배를 물어내게 됐습니다.
3: 여기서는 남들하고 똑같이 해야 돼요.
4: 시간 좀 길긴 했어요. 했는데 끝까지 설득시켜서 납부를 완료했습니다.
0: 부정승차 단속의 고수, 대체 누구일까요?
5: 안녕하십니까.

0: 서울교통공사에서 26년째 현장을 지키고 있는 부역장 이동환입니다. 부정승차란 정당한 승차권이나 교통카드 없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행위입니다. 부정승차 관련해서 가장 많이 쓰는 케이스는 무표 미신고는 승차권이나 교통카드 없이 이용하는 경우를 얘기하고요. 우대형 무인카드 부정에는 또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경로, 장애인, 유공자.
1: 빨간색 바가 뜨잖아. 이런 경우는 이제 경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쓰시는 무임용 카드입니다. 노란색이 뜨는 거는 장애인분들이시라든지 국가유공자분들. 녹색이 어린이권이고요. 네, 파란색 같은 건 청소년용입니다. 바가 파란색인데 이게 나이가 뭐 지긋한 뭐 30도 있으신다. 그러면 이제 확연히 그거는 이제 부정승차가 되는 거니까.
0: 신분에 맞는 교통카드를 쓰셔야 되고요. 과연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저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2: 출근길 인파가 쏟아지는 오전 7시 30분. 이동화 부역장의 하루도 시작됩니다. 그런데 발길이 향하는 곳이 역무실이 아니네요.
1: 그게 민원 상대라든지 아니면 뭐 교통카드 관련해서 뭐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처리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는 정상적이지 않게 교통카드를 쓰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단속하는 공간이기도 해요.
3: 바로 앞에 보이니까요?
1: 아, 예, 보이죠. 보이고 이제 여러 가지 저희가 이제 CCTV도 바로 여기 있잖아요. TPM 앞에.
3: 오!
1: 예, CCTV도 있고요. 승강장이라든지 곳곳에 이제 에스컬레이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저희가 확인하고.
3: 수용수한지 안 한지 어떻게 그냥 이렇게 저 게이트 계속 보고 계신 거예요?
1: 근데 저희 이제 시스템 자체적으로 이렇게 무리하게 승차를 한다든지 네. 태그 없이 승차를 한다든지 하게 되면 네. 저렇게 부정차 파업창이 떠요.
2: 부정승차가 감지되면 모니터에 팝업이 떠서 단속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그런데 이때 출근한 지 10분도 안 돼 울리는 부정승차 알림. CCTV를 보니 학생 한 명이 교통카드를 찍지 않고 그냥 통과했네요. 바로 달려갑니다. 단속엔 학생도 예외가 없습니다.
1: 친구들은 저랑 찍고 가는데 이제 한 친구가 친구 따라서 그냥 안 찍고 그냥 들어왔잖아요.
4: 철도포 사업법 제11조 위반이에요. 이게 이런 걸 두고 부정승차라고 하는 거야. 임의대로 들어갔잖아, 요금 없이. 그죠? 무임이란 말, 무임. 요금 없이 탄 거야. 그러면
1: 30배 부가금이 발생을 해요.
4: 여기 승차할 때 요금이 1650원에다가 1650원에다가 30배야. 51,150원이에요. 다른 사람은 돈을 내고 타는데 학생이 그냥 이렇게 무임으로 타고 다니는 거 쓰겠어요? 이제 나와봐. 다시 찍어. 아저씨가 이제 보내드릴 테니까 다음부터는 하면 안 돼요? 하지 마.
2: 이번에만 보내줍니다.
1: 아이들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일단 걔도 차이잖아요. 얘네들이 뭐 상습범도 아니고.
2: 부정승차가 의심되는 승객의 카드 정보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 업무 중 하나입니다.
1: 의심이 갈 만한 분들을 저희가 장비를 통해서 들어가서 이렇게 조회를 하다 보면 실시간으로 이렇게 쭉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생년이 나오잖아요. 성별은 남자인지 여잔지. 18시 56분 41초에 게이트는 지금 현재 13번 게이트였고요. 확인해 볼게요. 아, 보시면 여기에 바에 빨간색이 떴잖아요. 경로분 맞으시고요. 이분이 58년생 남자분인데 여자분이 쓰고 계시네요. 그렇죠? 나중에 그분이 승차하거나 또 우리 역에 하차를 하게 되면 이렇게 이런 소리가 들릴 겁니다. 팝창이 띵동하고.
2: 등록된 부정승차 의심 승객이 카드를 이용하면 즉시 팝업이 뜨는데요.
3: 네, 요거는 바로 걸리겠네.
1: 그러면 바로 걸리죠.
3: 바로 알립니다.
1: 바로.
2: 주요 단속 대상은 상습적으로 부정승차를 하는 승객입니다.
1: 우리가 단속할 분이 요분이십니다. 85세 이상 여자분 거예요. 부모님 거 같습니다.
2: 단속 대상인 남성이 방금 개찰구를 통과해 승강장으로 내려간 상황. 지하철을 타고

0: 떠나기 전 먼저 찾아야 합니다.
1: 안녕하세요. 선생님입니다. 여기 직원이거든요.
2: 네.
1: 연세 되세요?
2: 아세요?
1: 연세가 되시니까.
2: 아, 그럼요. 가야죠.
1: 확인 좀 할 수 있을까요?
2: 아, 그럼요.
1: 안 그러시면 저희가 계속 지금 경찰입니다. 이거 시스템 다 있잖아요. 잠깐.
2: 알았으니까요.
1: 일단 잠깐 그 말씀 나누셔야지. 아, 신분증 한번 적으셔야 돼요.
2: 알았으니까요.
1: 나왔어요. 올라가시죠.
0: 경로 우대 교통카드 부정 사용. 곧바로 부정승차 기록조회에 들어갑니다.
3: 선생님 같은 경우는 3월 달부터 지금 쓰신 것만 해도 200개가
2: 넘어요.
3: 또 내셔야 되는데 뭐 그거는 이제 본인이 선택을 하시고 만약에 안 되면 저희는 절차 매뉴얼대로.
0: 만약 부가금을 내지 않고 버티면 형사 고소가 진행됩니다.
3: 어떻게 봐줄 수가 없죠. 그래가지고 왜냐면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죠?
0: 200회 넘는 부정승차, 그 대가는 얼마일까요?
3: 220건, 1125만 3천 원.
0: 단돈 몇천 원을 아끼려 꼼수를 쓰다가 1125만 3천 원을 물게 됐습니다.
4: 저희가 납부 안내서 오늘 드릴 거예요.
3: 7월 30일까지 해서 정리하는 것 같아요.
0: 이렇게 해도 부정승차가 끊이지 않아 원칙대로 강경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군요.
3: 뭐 기간 내로 낸다고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처리가 안 되면 저희도 이제 거의 합당한 이후에는 또 매뉴얼대로 이제 처리하는 거죠. 됩니다.
0: 한 해 평균 부정승차 발생 건수가 약 5만 건.
1: 직원이에요, 직원.
0: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수치입니다.
1: 잠시만요, 고객님. 잠시만요. 저희가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여기 서울부동산 직원인데요. 혹시 그 방금 쓰신 카드 혹시 경로 건가요?
3: 3년 동안 제가 실적이 저도 한번 찾아봤는데요. 만 173건이었고요. 금액상으로는 4억 9,400만 원 정도.
0: 이렇게 열심히 단속하는 이유가 뭘까요?
3: 정상적으로 승하차하고 요금을 내시는 분들이 피해가지 않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0: 그래서 매 눈으로 찰나의 순간도 놓치지 않습니다.
3: 장애인 남자분 걸 쓰고 계신데 여성분이세요. 남편분께서 중증 장애인이신데 같이 동반했을 때만 이분도 탈 수가 있어요. 단독으로는 사용을 할 수 없거든요. 근데 발급을 받으신 거죠.
0: 바로 단속하러 출동합니다.
1: 아이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희 서울교통공사 직원인데요. 혹시 방금 쓰신 카드 본인 거 맞으세요? 아니, 그렇게 마음에 들어요. 그동안 썼던 거를 저희가 확인을 다 해봤어요. 우리 자료가 싹 나왔네.
2: 벌금을 내야 돼요?
1: 그렇죠. 철도사업법 위반입니다.
0: 후회하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1: 잠깐만 여기 앉아계세요.
3: 3월 달부터 시작이 됐어요. 4월 달에 18건, 5월 달에 26건. 쉬운 두 건이에요. 부가금으로 납부했을 뿐이 265만 9,800.
0: 쉬운 두 번의 부정승차. 결국 약 266만 원을 내게 됐습니다.
3: 일주일 내로 처리가 돼야 되는데요. 현금으로 냈을 경우는 일주일이고, 카드로 결제를 하시면 다음 결제로. 한 달 이후겠죠? 저 여기 있어요. 저 주셨잖아요.
0: 30배 부가금으로 끝이 아닙니다. 1년간 남편의 장애인 우대 교통카드 사용도 정지됩니다.
3: 안타깝죠. 안타깝죠. 안 쓰셨으면 이렇게 뭐 큰 돈을 내실 이유가 없잖아요. 최근에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그분이 이제 85세 이상 되신 부모님 거, 그러니까 아버님 거로 제가 기억을 해요. 아버님 거를 쓰셨던 분이신데 50대 후반이었었죠. 50대 후반이었었고요. 도망 가신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따라갔죠.
0: 단속되자마자 도망치려 한 부정승차 승객. 붙잡는 과정에서 넘어지며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는데요. 다칠
3: 위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며칠 후 아침 출근과 동시에 승강장으로 향하는 이동화 부역장. 오늘은 다른

0: 곳에서 부정승차 단속을 할 계획인데요. 일종의 출장의 셈이라네요.
1: 85세 이상 카드를 쓰시는 분이신데
0: 경로 우대 교통카드의 주인은 85세 이상 여성이지만 사용하는 이는 60대 남성. 단속을 위해 독립문역으로 향합니다.
1: 삼성 독립문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주 가끔 이제 단속해달라고 저희 역으로 돌아가 올 때도 있어요.
2: 그렇게 만나기 전에
1: 약간 저도 두근거리죠. 그런 건 뭐지 않니? 그동안 생각했던 분을 이제 단속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설명해 드리는 입장이니까요. 우선 빨리 해야죠.
0: 목적지에 도착하자마자 총알처럼 뛰쳐나갑니다. 그 사이 역사 내로 들어왔을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마음이 급합니다.
3: 서두르세요, 선생님.
1: 아, 그래도 혹시라도 여기까지 왔는데 놓치면 괜찮아요.
0: 과연 잡을 수 있을까요?
1: 아, 게이트가 두 개네. 11번, 12번. 아, 이쪽에.
3: 아, 이쪽에.
1: 피디님 혹시나 보니까 저쪽, 반대쪽에. 지금 이쪽에 맞게 되는.
0: 역무실에도 연락해 단속 대상자의 승차 여부를 확인하는데 갑자기 뭔가를 보고 전력 질주합니다. 단속 대상자를 발견한 것일까요? 그런데 코앞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1: 인상차이 약간 좀 비슷해서.
3: 아, 뭐 네, 이쪽으로 네. 벗겨주지.
1: 하다 보면 이렇게 뜰 때도 많아요.
0: 이때
1: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금 모니터링을 통해서 확인해봤는데요. 39년생 여자목으로 나오거든요. 네. 어머니 거 갖고 오셨어요? 선생님은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4: 65세.
1: 65세가 아직 안 되셨잖아요.
3: 왜요?
1: 만 65세가 안 되셨잖아요. 일단 선생님께 두고 오셔서 말씀 나누시죠.
0: 어머니의 경로 우대 교통카드를 자격이 없는 아들이 몰래 쓴 건데요.
3: 어서오세요.
1: 6월에 43, 7월에 오늘까지 39번. 211번이요. 1,079만 2,650원.
0: 211번의 부정승차. 결국 약 1,000만 원을 물어내게 됐습니다.
4: 나도 신용불량자고 아무것도 없어요. 기초생활수급자 알아가지고 이빨도 작아가지고 없다고.
5: 어머니가 또 아프시다고 여기 독거용이 여기 저 혼자 계시고 좀. 그래서 일주일에 한 3번을 오자고요. 그래서 올해야 난 올해인 줄 알았어.
4: 9월 14일.
1: 9월 14일이요? 뭐 그거 안 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4: 안 되면 뭐 걱정 도치를 하셔야죠.
1: 안 되시면 안 되시면.
0: 사정은 안타깝지만 법 앞에 예외는 없습니다.
3: 한 번에 찾으시는 것 같은데?
1: 이런 일에는 굉장히 이제 달인의 수준까지 왔다고 해야 되나요? 이제 뭐 한 번 보면 좀 이렇게 머리에 잊혀지지가 않아요.
0: 며칠 후 오늘은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으로 단속을 나왔습니다.
1: 7시 반에서 8시 사이
3: 아침이요?
1: 네, 그쪽에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에 하차를 하시더라고요. 여자분 걸 써요. 경무신데.
3: 아, 남자분이요?
1: 네, 남자분 쓰이기 때문에.
0: CCTV 대조 결과 누가 봐도 중년 남성인데요. 그때 나타난 부정승차 승객. 바로 개찰구로 뛰어갔지만 이미 안으로 사라져버린 남성. 하필 이때 지하철까지 도착합니다. 지하철에 탑승해 처음부터 끝까지 무려 세 번이나 왕복하면서 살피는데요. 결국 혼자 돌아옵니다.
1: 열차가 바로 오는 바람에 저희는 혹시 2차 탈 거라고 믿고 들어가서 이제 열차를 샅샅이 뒤졌잖아요. 네, 없었어요. 다음번에는 꼭 단속에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0: 다음 날 다시 찾은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 이번엔 잡을 수 있을까요?
1: 저분 아닌가?
0: 이동화 부역장의 레이더에 한 남자가 포착됩니다.
6: 안녕하세요. 서울교통공사 직원이에요. 와. 카드 좀 잠깐 줘보세요. 혹시 이 카드 본인 거 맞아요?
4: 알죠.
0: 이번엔 놓치지 않았습니다.
6: 그럼 저희가 이제 확인된 게 2월달에 30.

0: 8번이고요. 3월 달에 76번, 444건이에요. 2271만.
1: 부정승차 444회, 부가금만 2천만 원이 넘습니다.
2: 네, 이거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0: 왜 이게 과해요? 이게 왜냐면 정해져 있는 건데요.
3: 성함, 성함 쓰십니다.
0: 그래서 2271만 600원을 아까 이제 8월 11일까지
1: 안 내고 버티는 사람은 없을까요?
3: 아이고, 그렇구나. 안 내면 안 되겠구나 하는 거를 인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내십니다.
1: 단속을 마친 후 역무실로 향하는데요.
4: 안녕하세요.
5: 여보세요.
4: 아이고, 반갑습니다.
5: 이동환 부영장님이시네.
4: 예, 아닙니다.
5: 반갑습니다.
4: 아유, 여튼 반갑습니다.
5: 예, 그래요. 예. 한 2년 정도 같이 근무했던 것 같은데 부정승차라 하면은 지금 현재 정 랭킹 1위죠. 지금 1위, 2위 지금 이렇게 앞다투고 있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본인한테도 덕이지만은 제가 바라보는 입장에서도 본받을 게 많은 직원입니다.
3: 부정차 관련해서 쌓았던 저만의 노하우들이 좀 많습니다. 그분한테 알려줘서 좀 더 후배들이 더 낫게 저보다는 좀 더 발전되게 좀 체계를 좀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1: 한편 특별한 각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곳이 있습니다. 나무 본연의 무늬와 아름다움을 살린 가구들, 마치 예술품을 보는 듯한데요. 자석처럼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습니다.
6: 이 나무 너무 멋있는 것 같아. 너무 예뻐.
1: 나뭇결이 예사롭지 않네요.
7: 문양도 너무너무 자연스럽고 자연을 갖다 놓은 것 같다. 맞아요, 그죠? 맞아요.
6: 나무를 정제해서 만든 게 아니고 이거 자연스러운 그대로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는 거니까 자연미가 근데 옹이나 이런 느낌이 다 그대로 살아있는 것 같아서 훨씬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1: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에 예술적인 감각을 더해 완성한 가구. 저마다 다른 나무의 결이 특별한 매력을 더하는데요. 그래서 자꾸만 갖고 싶은 마음이 드나 봅니다.
8: 이런 물결을 이렇게 현실감 있게 주방에 하나 놓을까 생각하고 왔는데 굉장하네. 이거 물이라든가 모래 이런 바닷가 표현이 예술인 것 같아. 예술.
9: 집에 하나 정도는 갖고 싶네요. 이쁘잖아요. 화려하고. 네. 근데 보니까 다 비싸가지고. 저거 한 2천만 원 정도라고 들었어요. 저게 2천만 원.
10: 아, 저 뒤에 있는 테이블이요?
9: 아니, 저거 봐서 너무 이쁘다. 나 저 갖고 싶다 그랬는데 보니까 나갔더라고요. 2천만 원이라고.
10: 팔린 거.
1: 2천만 원을 호가하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가구. 누가 만드는 걸까요? 그래서 찾아온 곳은 경기도 화성시에 자리한 한 가구 공방.
11: 안녕하십니까. 저는 생을 다한 나무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남자입니다. 이름은 김선창이고요. 나이는 56세입니다. 제가 하는 일은 어떤 무늬가 예쁘거나 형태가 특이하거나 어떤 돋보이고 싶은 그런 나무들을 사용을 해서 현대적인 가구로 재탄생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방 안에는 전 세계에서 제가 10년 동안 수집한 특이한 나무들이 놓여 있습니다. 한 300종류가 넘을 것 같고요. 금액으로 따지면 건조가 잘 됐기 때문에 몇 억대는 될 것 같아요.
1: 보유한 나무만 몇 억대라고요?
11: 이 나무가 형태가 좀 특이하죠. 이 나무는 지금은 건조가 돼서 색깔이 이렇지만 그 유명한 이탈리아 올리브 나무의 뿌리입니다. 이 나무 조각조각들을 이용해서 테이블을 만드는데 이 나무는 금액이 한 400만 원 정도 됩니다.
1: 모양부터 남다르네요.
11: 이 나무는 북미산 월넛이라는 나무인데 이런 나무들이 정말 희귀하고 구하기가 힘든 나무입니다. 이 나무들의 금액은 하나당 천만 원이 넘습니다.
1: 가격을 들으니 달리 보입니다.
11: 제가 특별히 아끼는 나무가 있어요. 어떤 나무냐면 이 나무입니다. 이런 혹이 막 나 있고 세월의 흔적이 많은 나무죠. 몇백 년을 자란 나무 같은데 캐나다에서 온 메이플 나무입니다. 단풍나무입니다. 이 호기에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정말 제가 만든 테이블을 수출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 소원이 작년부터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이제 빨리 작업하러 가야 됩니다.
2: 자, 나무 가지러 갑시다.
12: 네.
2: 들어가.
1: 전용 창고에서 보관 중인 거대한 원목들. 인고의 시간을 견뎌야 비로소 가구가 될 수 있습니다.
13: 6년 정도 됐어요. 건조가 안 되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는 테이블이 휘임이나 갈라지면 이런 게 심합니다. 8인용 테이블을 만들 나무를 가지러 왔습니다.
1: 8인용이라 크기부터 압도적입니다.
13: 2.7m입니다. 두께는 100T 정도 됩니다. 200kg 나가겠죠.
10: 200kg요? 와.
13: 조심, 천천히. 자, 위에만 잡아, 위에만. 밑에를 잡을 수 있고, 위에 넘어오는 것만.
1: 최고급 북미산 호두나무 원목. 성인 남성 넷이 달라붙어도 버거울 정도인데요.
13: 자, 일단 여기 한번 내리고. 자, 돌고 어떻게 하냐면, 둘이서 이렇게 돌아요.
1: 작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쉽지 않습니다.
13: 돌아, 빨리 돌아.
1: 이렇게 애지중지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13: 하나, 둘. 쟤들이 상처나면 안 되기 때문에 조심조심해야 돼요.
10: 상처나면 못 써요?
13: 저거는 똑같은 모양이 없잖아요. 측면에서 얘들이 생긴 그 가지 하나까지도 살려야 돼요.
1: 이제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됩니다.
13: 자, 우리가 밑작업을 할 건데 이 부분은 이런 크랙이 이렇게 갔다는 크랙. 이 크랙을 무조건 얘를 이제 파내겠지만은 무조건 막 끌로 뜯어 살을 뜯어내면 안 돼. 얘들을 다 그대로 표현해야 돼. 얘들을 표현하고 표현해야 되고 정말 조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1: 저건 없애야 하지 않나요?
13: 이 썩었고 건조되면서 썩었고 먼지가 나는 이 모양 있잖아요.
10: 네.

0: 만들어진 이 모습을 잘라서 없애기보다는 오히려 멋진 가구로 승화를 시킵니다.
1: 우리가 하는 거는 거창한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자연스러움을 최대한 표현을 해주는 게 우리의 작업이에요.
2: 공장처럼 규격에 맞춰 가공하지 않고 나무 고유의 자연미를 최대한 살리는 것이 철칙. 작업은 몇 배로 더디고 몇 배로 힘듭니다.
3: 나무의 썩은 부분을 조금씩 갈아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4: 아, 갈아내는 거예요?
1: 예, 예. 혹이 튀어났잖아요. 이런 부분도 사람이 만졌을 때 상처는 나지 않지만 이 모양은 유지되게끔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야 돼.
2: 디자인뿐만 아니라 사용하는 이의 안전까지 세심하게 챙기는데요.
5: 굴곡 심한 데나 이런 데는 기계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네. 이렇게 일일이 다 손으로 이렇게 다 해가지고 경성을 다 드려야 됩니다.
2: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테이블이 되기 위해선 사람의 손길이 수백 번 더 닿아야 합니다.
6: 셋, 시야. 뒤에 옆에 조심하고.
2: 오염된 부분과 거친 표면을 다듬은 원목은 실내로 옮겨집니다.
6: 수도.
2: 쉴 새 없이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작업자들.
6: 예스, 끝.
1: 위에 부분을 평탄화 작업하는 겁니다.
4: 아, 그러면 몇 센치나 깎아내야 돼요?
1: 지금 제가 봤던 이거는 거의 한 20mm 정도는 깎아내릴 것 같아요.
4: 20mm요? 네. 아, 꽤 많이 깎네요.
1: 왜 그냥 건조가 되면서 많이 뒤틀린 부분도 중간에 패인 부분도 나오기 때문에 그 면까지는 깨끗하게 깎아줘야 돼요.
2: 조직이 치밀한 북미산 호두나무는 최고급 목재 중 하나로 손꼽히는데요. 그만큼 한 치의 실수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4: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요?
1: 제자가 많은 거.
4: 아, 제자요?
1: 네.
4: 아, 일하는 직원들이 아니고 제자들이에요? 네,
1: 저희는 직원이 아니라 다 제자들이요.
4: 아, 선생님한테 이제 배운?
1: 예, 배우고 이제 자기 좋아하는 걸 만들고 또 동창업도 한 제자들.
2: 보석으로 회전하며 원목을 깎아내는 라우터를 이용해 작업하는데요. 이때 빠르게 깎으면 귀한 원목이 손상될 수 있어 속도 조절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30분 동안 0.05mm씩 조금씩 나누어 천천히 깎아냅니다. 오호, 확인해보니 정확히 2cm가 깎였네요. 그런데 갑자기 물을 뿌리는 작업자, 대체 무슨 일이죠?
1: 올라간 무늬를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요. 뭔가 뻗어가는 이미지?
4: 뻗어가는 이미지.
2: 이렇게 무늬가 잘 보이면 평탄화가 잘 됐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3: 축하 가봅니다.
7: 네, 고마워요.
2: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이어지는 샌딩 작업.
1: 지금 이거는 60번이라는 굉장히 거친 사포예요. 근데 한 12번 정도를 부드러운 순서대로 갔을 때 이 면이 깨끗한 테이블이 완성이 됩니다.
2: 아무리 원목이 좋아도 가치를 만드는 건 결국 사람의 목. 12번에 걸쳐 사포를 바꿔가며 섬세하게 표면을 다듬습니다. 그 순간 순식간에 발생한 사고.
1: 보이는데?
2: 크게 다치지 않아 다행입니다.
1: 나왔지? 네. 가끔 이렇게 괴롭히는 애들이 있어.
4: 아, 뭐 그
1: 나무 가루가 네. 들어갔어요.
4: 아,
1: 네, 보호 안경 쓰고 막 이렇게 해도 기지기지 들어가요.
2: 사방으로 나무 가루가 날려 2차 샌딩은 야외에서 이루어집니다. 가뜩이나 힘든 작업이 몇 배나 더 힘들어졌는데요.
8: 아, 저. 어, 뜨거.
2: 온몸이 더위로 달아오른 상태. 급히 화장실을 찾아 찬물에 열기를 식힙니다.
8: 4시간 이상 나가있었던 것 같은데요. 작품만 잘 나오면
1: 괜찮아요?
8: 네, 괜찮죠. 오시는 분들이 작품이다, 예술이다 할 때 그때 감동을 받죠.
2: 곧이어 재개된 작업. 그런데 이번엔 수상해 보이는 검은 가루를 물에 타기 시작하는데요. 무엇에 쓰는 걸까요?
1: 쑥가루예요. 우리 사람 이 표면에도 숨구멍이 있잖아요. 나무들에도 수관이란 게 있어서 숨물이 해서 좀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2: 물로 해도 되지만 가구를 사용할 사람의 건강까지 생각해 숯가루를 더했습니다. 샌딩이 덜 된 부분도 확인할 수 있다는군요.
1: 이
4: 냄새네요.
2: 이어서 거친 표면이 매끄럽게 변할 때까지 물칠과 샌딩을 반복하면 어느덧 마지막 단계입니다.
1: 식물에서 추출한 천연 오일이에요. 이 나무가 오래 보존되고 사람으로 말하면 영양크림을 발라주는 거예요.
2: 자신의 분신과도 다름없는 감, 100% 만족할 때까지 손을 놓지 않기에 완성이 가까워질수록 엄격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7: 네 번 발라야 됩니다.
2: 이 일에서만큼은 타협이 없습니다.
8: 손이 잘 됐죠?
1: 아직 더 체크해봐야 되겠는데.
8: 아유, 완벽할 거예요, 지금.
1: 아, 굉장히 황홀하죠. 무늬가 되게 예쁘죠?
4: 네.
1: 그래서 아, 만족합니다.
4: 아, 만족하세요? 네.
2: 이렇게 공을 들여 만들다 보니 고가에 팔려나가는데요. 이 북미산 최고급 호두나무 테이블도 아직 완성 전이지만 800만 원에 이미 주인을 찾았다는군요.
1: 이 정도 테이블은 한 15일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4: 보름이요?
1: 네.
2: 그 사이 새로운 작업을 준비하는 작업자. 그런데 나무 모양이 범상치 않습니다.
1: 아, 이거는 소노클린이라는 나무예요. 절단을 하니까 꽃무늬 같은 나이테가 나왔어요. 지금부터 레진을 도포를 하고 꽃을 배열을 해서 예쁜 꽃 테이블을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2: 레진은 쉽게 말해 액체 플라스틱입니다. 여기에 원목과 진짜 꽃을 더하면 예술품으로 탄생하는데요. 꽃을 어떻게 넣는 걸까요?
1: 네, 생화입니다. 어제
4: 생화?
1: 네, 어제 사가지고 온 건데 해바라기, 카라, 거베라, 장미 이런 것들로 해서 오늘 얘를 말릴 거예요. 우리 습기 제거제.
4: 네.
1: 예, 그 가루에다가 네. 얘를 잘라서 바로 넣으면 한 보름 정도 지나면 꽃 형태가 곧 최대한 보존된 상태에서 습만 딱 빠집니다.
2: 생화가 들어가다 보니 재료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1: 쇼파 테이블 한 1m 50 정도 만들었을 때 그것까지 100만 원은 그냥 들어간 것 같아요. 원가만.
7: 꽃 종류별로 보기 좋게 잘 나왔습니다.
1: 드라이 플라워 아까 말린 꽃이에요.

0: 한 40까지 되지 않을까요? 이건?
1: 꼬박 고름을 말리면 생화와 다름없이 건조됩니다. 모아놓으니 꽃밭이 부럽지 않는데요. 이제 꽃을 고를 차례. 한송이도 그냥 고르는 법이 없습니다.
0: 한송이도 있고. 꽃을 선정하는 기준은 나무의 무늬와 형태를 보고 아, 이 꽃을 써야 되겠다. 이 꽃과 이 꽃을 조합을 해서 저 공간에 넣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실패를 좀 많이 했죠. 실패를 한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빨리 하고 싶고 욕심. 한 3,000번은 되는 것 같아요.
2: 3,000번 정도 실패하신 거예요?
0: 실패.
1: 꽃을 내려놓는 순간에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습니다. 행여 부서지지 않을까. 손길이 조심스럽기만 한데요. 부상한 디자인에 맞게 말린 꽃을 제 위치에 놓아야 하기에 섬세함은 물론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5시간 넘게 이어진 작업. 몸에 무리가 가는 것도 당연합니다.
0: 우리야.
2: 아이고. 고대예요.
1: 아무리 고대도 작업을 멈추지 않는데요.
0: 도구에 네. 도움을 받아야겠네.
2: 도구에 힘을.
0: 한 3개월 전에 높은 데 낙상을 했어요.
2: 아, 네.
0: 낙상해서 지금 등을 한 40cm 찢었죠. 찢고
2: 네.
0: 척추에 핀을 8개를 지금 박은 상태예요. 기적이래요. 근데 안 좋아도
2: 네.
0: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계속 하잖아요.
2: 네.
0: 또 피곤이 또 살았어요.
1: 머릿속에서 그린 대로 꽃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고단함도 잊게 만드는 순간인데요. 이제 주재료인 레진을 부을 차례. 물엿처럼 생긴 이것이 목공용으로 사용하는 에폭시 레진입니다. 에폭시 레진에 경화제를 넣으면 천천히 굳어 원하는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가구나 공예품에 쓰이죠.
0: 24시간 후에 2차 레진 작업을 합니다.
2: 아...
0: 한 번 할 때마다 한 20mm 정도, 2cm씩 한 번에 부으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요즘은 여름철이고 위험합니다. 갈라지는, 발열이 돼서 갈라지는 현상이 생겨요.
3: 한 시간 넘었습니다, 선생님.
0: 아유, 2시 전에 가네.
3: 네. 고생하셨어요.
0: 화이팅! 30일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2: 한 달이 걸려요?
0: 네. 그래도 이게 얼마나 행복해요. 내가 이거 할 수 있다는 게. 행복해요.
1: 다음 날 2차 레진 작업이 시작됩니다. 이때 기포가 생기지 않게 천천히 구석구석 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든탑이 무너지랴 3차까지 심혈을 기울여 레진을 차곡차곡 쌓은 결과 꽃 레진 테이블이 제 모습을 드러냅니다. 완전히 다 굳기까지 최소 일주일의 시간이 소요되는데요. 일주일이 지나자 단단하게 굳은 레진 꽃 테이블. 마지막으로 흠집은 지우고 광택은 살려주는 연마 작업에 들어갑니다. 힘 조절을 해가며 반질반질해질 때까지 쉬지 않습니다.
2: 반짝반짝하네요.
0: 깨끗해졌죠.
2: 네.
1: 작업자의 땀과 정성이 더해져야 완성되는 꽃 레진 테이블. 그 가치를 알아보는 이들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주목받고 있다는군요.
0: 이거하고 비슷한 테이블이 샌디에고로 수출이 됐거든요. 1,000만 원이 좀 넘습니다.
4: 테이블 하나요?
0: 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니까요.
1: 그날 오후.
0: 아, 너무 덥다. 여러분, 우리 수박 좀 먹고 합시다.
1: 시원한 수박으로 더위를 식히는데요.
0: 달다.
5: 아, 시원합니다.
6: 일을 들여서 마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만약 몸 힘들면 이거 좀 맛도 보세요.
0: 바깥에 빼서. 제가

0: 가구를 새겨 넣었습니다.
1: 그 당시에 얼마나 미쳐 있었냐면 6시부터 새벽 2시, 3시까지 나무에 미쳐서 파고 다듬고 합니다. 좋은 작품이 나왔겠어요. 계속 실패만 했죠. 돈도 정말 십몇억을 날렸어요. 집도 팔아서 나무 샀고요. 어떤 한 가지 미치지 않으면 안 돼요. 저는 진짜 미쳤었던 것 같아요.
0: 그 열정이 수많은 작품을 탄생시켰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이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대체 뭘 만들려는 걸까요?
1: 바다 테이블인데 굉장히 특이한 협곡을 만들 거예요. 우리 바닷가에 가면 그냥 깨끗한 바다 말고 기안 개석들이 막 즐비해 있는 바다 있잖아요.
2: 네.
1: 2m 10에 85cm입니다. 우리가 흔히 6인용 식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800만 원 정도.
0: 식탁 가격이 1800만 원? 보통 식탁에 비해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1: 아, 바다 배경색을 표현할 때 제가 쓰는 컬러들이에요. 한 20가지를 사용합니다.
0: 레진을 이용해 식탁 위에 진짜 바다가 펼쳐진 것처럼 만들기 때문인데요.
1: 청아하고 맑은 바다.
0: 투명한 꽃 레진 테이블과 달리 레진에 색을 입혀 만드는 바다 식탁. 과정이 늘어나니 할 일도 늘었습니다. 조색에 특히 신경 쓰는데요.
1: 깊은 바다.
3: 깊은 바다. 아, 또 좀 더 어두운 색을 섞으신 거예요?
0: 어두운 색 몇 방울을 더했을 뿐인데 바다에 깊이가 생겼습니다. 성급함이 실패를 부른다는 것을 일찌감치 경험했기에 모든 작업은 주의를 기울여 조금씩 그리고 천천히 진행됩니다. 오랜 경험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일. 제자들도 눈을 떼지 못하는데요.
4: 제일 많이 배웠는데
2: 네.
4: 배워도 신기합니다.
2: 아, 볼 때마다 신기하세요?
4: 네. 작품마다 색깔 다르기 때문에 이번 바다는 이제 어떤 색깔 나올지 궁금하네요.
0: 한 시간이 지나자 푸른 바다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애써 만든 바다를 휘젓는 작업장. 뭐가 마음에 안 드는 걸까요?
2: 손가락으로 뭐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1: 모든 건 손맛이죠. 흘러가는 이미지를 표현합니다.
0: 실패를 반복한 끝에 터득한 나름의 노하우랍니다.
1: 물결을 맞추자. 양쪽으로 한 명씩. 이쪽으로.
0: 좀 더 세밀한 표현을 위해 제자들이 힘을 보탭니다.
1: 계속. 하나, 둘.
0: 이렇게 보니 진짜 흘러가는 바다네요.
1: 조금 선생님 더 뜨거워. 선생님 저쪽 코너로.
0: 이어서 등장한 드라이기. 레진 위에 뜨거운 바람을 불어주자 금세 파도가 생겼습니다.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해냈을까요?
1: 바닷가 가면 바람도 막 불고 그러잖아요.
2: 네.
1: 그 바람이 자연스러운 흘러가는 색과 컬러의 결을 만들어주더라고요.
0: 작품을 태우는 것 같지만 이 또한 꼭 필요한 과정이라는군요.
1: 기포 좀 제거해주려고요.
0: 토치가 지나가자 옥에 튀었던 기포가 말끔히 사라졌습니다. 여러 공정을 거치며 식탁 위에 시원하게 펼쳐진 바다.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훌륭하지만 아직 작업이 남았습니다.
1: 바다와 육지의 경계인 모래사장.
0: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수작업, 손기술과 정성. 그리고 장인 정신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1: 파도 치는 거 있잖아요, 하얀 파도.
0: 열풍기 바람에 생긴 파도. 파도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1: 너무 과하지 않게 아주 잔잔하게 이 지형을 따라가면서 크고 작고를 잘 표현해줘야 돼요.
0: 작업자의 손끝에서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거듭난 바다 레진 식탁. 비싼 몸값에도 찾는 이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5: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5: 네.
6: 어디 잘 돼갑니까?
1: 예, 네, 한번 보시죠.
5: 네. 이게 우리 거라고요.
7: 저 여기에 뭐.

0: 이제 더 추가할 거는 없고.
1: 지금 여기서는 이제 표현은 다 끝난 거고요. 이 레진이 위에까지 부어서 이제 이 부분을 다 깎아내야 돼요.
2: 개인적으로 살짝 큰 파도가 좋았는데.
0: 아니야, 난 큰 파도는.
2: 당신이 이제 큰 파도를 안 좋아하니까.
0: 너무 멋있어갖고 여기 와서 반해갖고요.
3: 네. 네,
0: 이제 하고 싶어서. 상상을 해봐요. 여기서 식사를 한다고. 너무 맛있을 것 같아.
4: 지난 10년간 묵묵히 만들어온 특별한 가구들. 오래도록 사람들의 곁에 남길 바랄 뿐입니다.
5: 손님들이 이제 이렇게 찾아주시고 구매해주시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 제 자신이 생각하고 판단한 게 맞았다. 내가 여태까지 했던 일들이 헛되지 않았구나. 너무 뿌듯합니다.

0: 부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 상담 완료 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노. 상담만 받아도 증정.
2: 이어서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가 방송됩니다.

0: 야, 너 당신 미쳤느냐? 5kg라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때그때 닥치는 대로 처리해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맨 땅에 헤딩 하듯이.
1: 서울에서 왔어요.
2: 하나도 못 끊었어요. 다 매진돼서.
0: 레디 고.
3: 와, 이거 진짜야?
4: 에이, 설마. AI겠지?
3: 오, AI로 만든 거네.
5: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상담 완료 시 언제 어디서나 편안한 휴식을 위한 일체형 접이식 침대와 가볍게 즐기는 피크닉, 일조 완성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DB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1: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3: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7: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6: 진단비도요?
1: 되고요.
6: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8: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6: 입원 전날부터?
1: 됩니다.
8: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9: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6: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10: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8: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0: 상담 완료 시 편안한 접이식 침대와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DB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1: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3: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7: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6: 진단비도요?
1: 되고요.
6: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8: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6: 입원 전날부터?
1: 됩니다.
8: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9: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6: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10: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8: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0: 상담 완료 시 편안한 접이식 침대와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11: 어? 어느 집 개가 이렇게 짖는 거죠? 이 친구인가 본데요?
12: 안녕.
11: 와, 너 진짜 귀엽다.
13: 저리 가요. 가까이 오지 말라고요.
14: 혼자 있으면 또 혼자 있는다고 짖고, 같이 있으면 같이 있는다고 짖고.
11: 이렇게 짖는 게 일과래요. 그런데 계속 찾아오는 사람들, 가정집이 아닌 것 같긴 한데 대체 이 건물의 정체는 뭘까요? 불만이 많아 보이는데 파리에겐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주인공이 사는 동네로 출동한 제작진. 아이들이 계속 드나들던 이 건물의 비밀부터 파헤쳐봐야겠죠.
15: 정체가 뭐지? 강아지 모형도 있고.
11: 실례합니다. 어, 너무 조용한데요?
12: 와, 카페인가? 애견 카페인가? 근데 강아지 한 마리 더 없네.
11: 저희 그 인형 말고 아무도 안 계세요?
13: 절 부르셨나요?
11: 야, 어, 덩치부터 남다른데요?
15: 안녕하세요.
12: 세상에서 왔습니다.
15: 안녕하세요. 아,
12: 이 친구가 마당에 살까 열심히 지저분해.
15: 네네네 맞아요. 파리.
12: 파리예요 이름이?
15: 네 파리.
12: 오 이국적이네요.
11: 프랑스 파리야? 파리 안녕. Bonjour, 파리. 마당에 있을 때랑 너무 다른데요.
12: 파리는 어떻게 해서 키우게 되신 거예요?
15: 어떤 사이트에서 이제 파양끌 보고 제가 데리고 오게 됐는데 저도 이제 집에서 키우는 게 아니라 가게에서 함께 지내려고 성격을 먼저 물어봤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천상 여자라고 해서 데리고 왔는데 점점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본 손님들이나 뭐 강아지들한테 달려드는 거.
12: 여기는 그러면 카페예요?
15: 아니요, 강아지 미용실이에요. 저희가 1층은 카페처럼 꾸며놓고 2층은 미용실입니다.
11: 파리는 2층 미용실에서 지낸답니다.
15: 가세요.
12: 우와, 짖는 소리가 한두 마리가 아닌 것 같은데요.
15: 안녕하세요.
12: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1: 우와, 손님이 많네요.
15: 유 두 아이 조심하셔야 돼요. 고고버거.
16: 침입자다.
11: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조심하세요. 아, 오늘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12: 왔다. 이 아이들 다 오늘 미용해야 될 아이들인가요?
15: 아닙니다. 저희 아이들입니다.
12: 몇 마리예요, 지금?
15: 지금 스무 아이고, 지금 뭐 선생님들 아기들까지 해가지고 지금 23마리 정도 있습니다.
12: 네.
15: 어쩌다가 미용하면서 만난 친구들이라 조금 아픈 친구들도 있고 가슴이 아픈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좋은 곳에 좀 보내줘야 돼요.
11: 아유, 우리 친구는 좀 아픈 것 같은데.
15: 우리 친구는 16살 됐습니다.
12: 16이요?
15: 네. 제 미용할 때 아기를 미용 맡기고 안 데려가셨어요. 그때 2살 때요.
12: 2살 때요? 네.
11: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 보호자랑 비슷한 사람을 보면 눈을 떼지 못했었대요. 어휴, 이 아이는 장난기가 넘치네요.
12: 야, 아직 없잖아. 이게 뭐예요?
15: 얘는 물고기예요.
12: 왜 물고기예요?
15: 저희 횟집 가보시면 고기를 딱 건져서 도마 위에 올랐을 때 파닥파닥 뛰는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11: 어머어머, 정말 파닥파닥 그냥 쉬질 않네요.
17: 야호, 신난다. 노는 게 제일 좋아.
11: 물고기는 7개월 전에 전 보호자에게 사정이 생겨서 미용실에서 살게 됐대요.
12: 세상에 출연을 결심하시게 된 이유, 계기가 있어요?
15: 제일 불편한 아이가 파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파리가 얼마나 살지 모르겠지만 편했으면 좋겠어요. 무언가가 뭐 변하고 이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좀 편했으면 좋겠어요.
11: 손님이 왔을 때가 제일 문제인데요. 손님이 입장하는 순간. 어머어머, 얘들아, 너는 환영 인사가 너무 격렬한 거 아니니? 파리야, 진정해.
15: 친구 안 돼. 그러니까 강아지를 안고 오는 손님들, 강아지한테 좀 더 심한 것 같아요. 안 돼, 파리! 선생님, 거기 올라가 있어요. 올라가. 예. 네. 미안해요.
11: 이럴 땐 안전이 최우선. 파리 관심을 딴 데로 돌리려나 본데요.
15: 정 차려. 어? 자, 점프! 가! 고!
11: 파리의 목적지는 목욕실. 손님한테 못 가게 격리하는 거죠. 아유, 파리야, 화났어?
15: 이게 제가 제일 마음이 아프죠. 안 그랬었거든요. 손님들 오면 반겨주고 친구들이랑도 냄새 맡고 놀았던 친구였는데 이렇게 흥분도가 점점 높아져가지고 저희 전에 있었던 선생님도 이제 강아지를 한번 데리고 왔는데 마당에서 이렇게 노는데 뛰어가서 엉덩이를 물더라고요.
12: 엉덩이를
15: 물었어? 네. 근데 다행히 털이었어가지고. 아직까지 네, 큰 사고는 없었는데 되게 조심하죠. 사고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더 예민하게 굴어서 애기가 같이 더 예민해지는 건지 걱정이에요.
11: 엄마가 일하는 동안은 팔이랑 떨어져 있어야 하는데요. 세상에, 이 아이는 정말 얌전하네요. 아유, 팔이야, 너 엄마 기다리는 거야? 나도 밖에서 엄마랑 놀고 싶단 말이에요.
12: 파리가 좋아해서 그렇게 바라보는 모습은
15: 어때요?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러니까 그냥 죄 짓는 것 같은 괜히 내가 데리고 와서 일하는 엄마라 일터에 있는 아이들이라 그게 늘 미안하죠. 근데 또 감사하게 보호자님들이 저희 아이들 상황을 아셔서 또 많이 보통 같으면 아 막 싫어요 막 이럴 텐데 안타까워 해주셔서 그게 또 감사하고.
11: 하루에 찾아오는 미용 손님만 최소 10팀. 낯선 사람과 개들이 오면 아무리 조용히 들어와도 바로 눈치채는 파리. 아유, 손님이 오는 게 그렇게 싫어?
13: 왜 자꾸 오는 거야? 나가라니까!
11: 어휴, 이러다 문도 열겠어요. 파리야, 조용. 진정해.
18: 이모 알지? 파리씨? 이모. 파리, 이모.
19: 사람들이 와도 얘가 안정을 좀 찾고 편안하게 좀 있으면 좋겠죠. 응, 그리고 크니까 사람들이 위화감을 느끼잖아요. 착하거든요, 근데. 정말 나쁜 개는 없잖아요, 근데. 좀 안정을 찾고 편하게 좀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11: 엄마가 일할 때 다른 아이들은 홀에서 쉬고 있는데요.
18: 아롱.
11: 갑자기 아롱이를 찾는 엄마.
20: 엄마, 저 불렀어요?
15: 투투대, 투투. 기침하면. 비가 오면 유독 더 심해져요, 기침이. 아이고. 이렇게 이 나이 많은 아이들은 여름 갑자기 더워질 때, 갑자기 추워질 때 확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서 더 조금 신경 쓰려고 해요.
11: 10살이 넘은 노령견 아이들은 언제 응급 상황이 생길지 모른대요.
15: 엄마가 밑에 있어서.
11: 아이고, 아우, 여기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니 눈을 뗄 수가 있겠어요. 아이들 공간을 분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15: 같은 공간에 같은 층에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CCTV를 늘 들여다볼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들여다보는 횟수가 조금 적어지더라고요. 공간 층이 분리가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전을 하면서 같은 층에 뭐 여기다가 둬도 뭐 이렇게 분리를 해서 했었을 수도 있었는데 같은 층에 둬야 한 번이라도 더 만져주고 한 번이라도 더 들여다볼 수 있어서 이렇게 하게 됐어요.
13: 근데 왜 나는 안 보러 와요? 심심하단 말이에요.
11: 아유, 파리야, 그만. 너 그러다 목 쉬겠다.
15: 파리, 목 안 아파? 가자, 들어가서 좀 자자.
11: 엄마 말은 잘 듣네.
15: 너무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좀 자십시오. 주무십시오. 자, 파리 꼭 자. 자고 있어, 이따 만나.
11: 파리가 조금이라도 쉴 수 있게 조용한 방으로 보낸 건데요. 쉴 마음이 없어 보이는 파리.
13: 아, 쟤들 때문에 나갈 수도 없고 일단 좀 앉아볼까?
11: 하지만 작은 소리에도 바로 반응하는 파리.
21: 잘 또 자고 있어?
13: 엄마, 빨리 와요. 빨리.
11: 그래, 파리야. 피곤하지? 이제 좀 쉬자. 아휴, 쉴 수가 없네.
22: 휴식이 없게 되면 사람도 그렇지만 예민해지고 악순환에 반복이 되는 그런 모습이 예상이 돼요. 좌절감도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11: 왜 좌절감을 크게 느낄까요?
22: 지금 이 공간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제가 왜 여기 왜 들어가 있어야 되는지 모르거든요. 나와서 확인도 해보고 싶고 짜증은 나고 내 맘대로 안 되고 그런 것들이 다 표출되고 있어요. 내가 파리의 생활을 산다고 생각해보는 거예요. 얌전히 있을 수 있겠어요?
11: 답답할 것 같긴 해요. 격리 후 3시간 만에 밖으로 나오는 파리. 엄마랑 외출하나 봐요.
15: 쉬하러 가자. 가자.
11: 1층 마당은 파리의 놀이터.
15: 쉬.
13: 이거 취하는데 부끄럽게 왜 자꾸 쫓아와요?
11: 파리가 보면 안 되는데. 파리야, 안 돼! 인기척을 느끼면 바로 반응하는 파리.
15: 파라, 파라. 안 그랬는데 미용실에서도 잘 지내고 했었는데 늘 다른 아이들만, 그리고 이제 아기가 막 흥분을 할 때는 작은 아이들을 먼저 안고, 이유가 뭔지는 알 것 같은데 그걸 지금 제가 해결을 못 해주는 게 너무 미안한 거죠.
13: 이호, 간식이다. 너무 맛있어요.
15: 맥반석 계란이.
11: 애교가 넘치네. 아유, 귀여워라.
15: 파리가 10살이면 엄청 많은데 나이가 들어서 못 먹고 가는 아이들이 조금 많더라고요. 그래서 잘 먹을 때 좋아하는 걸 좀 챙겨주자라는 느낌으로. 파리, 왜 지나가는 강아지한테도 화를 내고, 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도 화를 내고. 잘할 수 있지? 안 할 수 있지? 얘기 좀 해봐. 할 수 있어? 파이팅!
11: 다행히 파리 기분이 좀 풀린 것 같죠? 엄마와 마당 외출은 5분 남짓, 하루에 3, 4번 정도래요. 아이고, 물고기도 많이 심심한가 봐요. 물고 뜯고 난리가 났네요. 귀엽긴 한데. 아, 야, 너 너무 물어 뜯는 거 아니니? 안 아프세요?
2: 아파요? 참는 거예요.
3: 왜요? 왜 참으세요?
2: 어쩔 수 없어요. 뭐 해도 계속 이렇게 해서.
3: 아, 매번 이럴 때마다 물고기 이렇게.
2: 네, 맞아요.

0: 안 돼. 왜 그래 진짜.
1: 발만 보면 이렇게 달려든대요. 말려도 줄일 생각이 없는 것 같죠? 이러다 혼날 것 같은데. 물고기, 너 눈치 좀 챙겨. 도망가면 놀자는 줄 알고 더 신나게 쫓아다니는데요. 아유, 얘 어쩜 좋죠?
0: 왜 그래, 안 돼.
1: 이갈이도 끝났다는데 종일 물고 뜯느라 바쁜 물고기. 왜 이럴까요?
2: 아우, 가만히 있으면 심심하단 말이에요.
1: 24시간 놀잇감을 찾는 물고기가 제일 좋아하는 놀이는 달리기. 아유, 예뻐라.
3: 막 뭐 쓰레빠 물고 뛰는 것도 저희는 너무 귀여운데 여기서는 뭐 선생님들이나 저랑 넘어질 수도 있고 발을 쫓아다니니까 넘어지다가 또 다른 강아지가 다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지마. 지금 제일 걱정되는 건 저렇게 좋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가 여기에서 그게 해소가 안 돼서 또 나빠질까, 안 좋아질까. 저 밝은 아이가 지짐도 없거든요. 4명, 5명이서 20마리를 보는 게 아니라 내 가족이 하나에만 볼 수 있는 그런 가정으로 조금 보내줘야 조금 아프고 힘든 아이들도 조금 더 케어가 되고. 그래서 그게 가장 바라는 점이라고 할 수 있죠.
1: 다른 직원들도 틈날 때마다 물고기랑 놀아주는데요. 아, 근데 너무 흥분한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놀아줘도 되는 걸까요?
4: 대부분의 육체적인 놀이들은 흥분을 유발하죠. 그러면 그 안에 규칙이 있어야 돼요. 흥분을 유발했다가도 흥분을 딱 낮추는 연습이나 이런 연습들이 필요한 거지. 흥분을 유발한다고 놀이를 안 시키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근데 만약에 얘가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이런 과각성 상태로 이런 행동을 보인다, 특정 자극이 없어도 계속해서 이런 행동들을 하루의 대부분을 이런 식으로 보낸다, 그러면 이거는 사람의 ADHD와 비슷한, 우리가 HSHA라고 하거든요. 하이퍼 센시티비티, 하이퍼 액티비티. 그쪽 진단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1: 아이들이 흥분할까 봐 조용히 들어오는 손님. 단골이신가 봐요.
5: 안녕하세요. 모찌야, 잘 있었어?
6: 안녕. 난 모찌야. 야, 선배님. 고기야, 선배님. 오늘 애기 살 뺀다 그러지 않았어요?
7: 아니에요.
6: 아니에요?
7: 예, 네, 행복한 몸무게.
6: 아, 행복한 몸무게? 네. 우리 어머님한테 입양 간 아이. 아.
8: 여기서 그러면 얼마나 지냈던 아이예요?
6: 1년을 넘게 있었어요. 꽤 오래 있었어요.
1: 미용실에서 평생 가족을 기다리던 모찌. 지금의 보호자에게 5년 전에 입양됐대요. 미국까지 갔으니 다신 못 만날 줄 알았는데 2년 전 보호자가 귀국하면서 모찌도 같이 돌아왔답니다.
6: 정말 설렜거든요. 다시 한국 와서 아기를 만나는데 대면대면 하는 거예요. 저를. 그래서 근데 저희는 저희를 반가워하는 것보다 대면대면하고 저희를 잊어버리면 와, 얘 정말 잘 지내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7: 원장님이 얘 보내실 때 엄청 우셨어요. 해외 유학이 처음이시고 하니까 엄청 울어갖고, 아, 덩달아 저희도 네, 너무 좀 미안한 감정도 있고 더 잘해야 되겠다.
6: 완전 반갑고요. 금액도 완전 반갑게 해드려요. 네.
3: 다리도 똑같이.
7: 다리도 짧게 밀어주시는데 너무 이렇게 다리 선 보이게, 우리 모찌 이쁜 다리가 드러나지 않게.
6: 오, 좀 까다로우시네요. 네. 행복한 가격이네.
1: 어머머, 어쩜 이렇게 얌전해? 모찌야, 기분 좋지?
6: 너무 좋죠. 그리고 너무 좋고, 아, 빨리 다 보내야겠다. 네, 더 들어요. 눈물, 저렇게 눈물 있던 아이가 눈물도 없어지고. 뭐가 이렇게 냄새도 바뀌고. 집이라는 힘이 엄청 큰 것 같아요. 집. 우리가 아무리 해준다 그래도. 그래서 내 가족이, 새 가족이 한 아이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1: 평생 가족을 만난 모찌처럼 이 아이들도 끝사랑을 만날 수 있겠죠. 사랑으로 품어주실 분들 새나기로 연락주세요.
9: 어머, 이리 와서 좀 쉬어요.
1: 파리도 볼 겸 짬을 낸 엄마 보호자.

0: 파리랑 누워있으면 피로가 스르륵 풀리신대요. 파리야, 기분 좋지? 너도 좀 쉬어.
1: 아이고, 이게 무슨 소리야?
0: 엄마랑 있을 땐 순둥이네. 영업이 끝나도 엄마랑 직원들은 쉴 틈이 없습니다. 아이들 밥도 챙겨야죠. 아침, 저녁으로 두 번 밥을 챙겨 먹이는데요. 밥 먹을 땐 규칙이 있답니다. 싸움을 막기 위해서 캔넬에 분리 후 밥을 준대요. 파리야, 맛있어? 많이 먹어.
2: 가요, 수고 많으셨어요. 내일 꼭 와야 돼요. 내일도 만나요. 가요.
3: 다 갔어. 우리 시간이야.
0: 매일 저녁 엄마의 첫 일과는 노령견 아이들 케어.
2: 가루약을 아예 못 먹어가지고요. 알약으로 이렇게 해서 쇽.
0: 엄마랑 15년을 함께 산 팔봉이도 장 건강이 많이 안 좋대요.
2: 자, 미용. 홍. 아프지만 않으면 좋겠어요. 지져도 안 아팠으면 좋겠고요.
0: 엄마도 이제 좀 쉬어야 할 텐데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았대요.
2: 가자. 가자.
0: 종일 격리돼 있었던 파리가 유일하게 거리로 나오는 산책 시간.
2: 기분 좋아? 비가 오는데?
1: 엄마, 기분 최고예요.
2: 사람이 온다 그러면은 뭐 나오자마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강아지랑 산책하는 사람을 만나면 오, 강아지 온다. 잠깐 숨어 있어야 돼. 큰일 났어. 강아지가 와.
1: 어? 왜 도망가지?
2: 싸움 지잖아요. 오! 딴 생각해, 파리야.
0: 엄마는 다른 개를 마주칠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왔는데요.
1: 어? 아까 그 친구 파리. 맞죠?
2: 괜찮아,
1: 아, 잠깐만요! 괜찮아. 궁금하단 말이에요! 나도 궁금하단 말이에요.
2: 안 돼, 안 돼.
0: 혹시 사고가 날까 봐 아무도 없는 밤에만 산책을 나오는 건데요. 파리야, 얼른 가자.
2: 늘 미안하죠. 자주 못해줘서.
0: 결국 10분 만에 산책 종료.
2: 얼굴이 정말 더럽네요.
0: 오늘은 3주에 한 번 목욕하는 날이래요.
2: 아프가 나온 거야. 목욕은 되게 좋은 거야. 스킨십이야. 발꼬락까지 만져주잖아.
0: 파리야, 목욕이 좋은 거니 엄마 손길이 좋은 거니? 어쩜 이렇게 얌전해?
2: 진짜 나쁜 개는 아니었어요, 우리 파리가. 제가 나쁘게 만들었어요. 저한테 왔을 때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와, 새로운 사람도 맨날 만나고 새로운 친구도 만나고 너무 재밌어서 좋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제는 조금 편하게 쉬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0: 밤엔 1층이 조용해서 혼자 쉬기 좋대요.
4: 파리는 그럼 잠깐 쉬고 내려온 건가요?
2: 아니요, 이제 지금부터 내일 아침까지는 파리 방. 정말 좋죠.
4: 이 넓은 공간을 파리 혼자 써요?
2: 네. 낮에 너무 불편하게 있었으니까 밤에만이라도 조금 편하게 왔다 갔다 하고 낮에도 여기 있으면 정말 얌전히 잘 있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달려들고 좀 편했으면 좋겠어요. 노후가. 잘 자요. 내일 또 만나요. 자. 고 자. 잘 자. 잘 자.
0: 파리야, 하루 종일 고생 많았어.
2: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했어. 고생했네, 고생했네. 와 참느냐고 오늘 고생했네, 그지? 물고기 이제 또 신났지. 빨리 자요. 자세요. 잘 자요.
4: 근데 집에는 안 가세요?
2: 가죠. 근데 오늘은 아기가 여기 작은 아기가 이렇게 병이 조금 있는데 에디슨이 있어서 오늘 조금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봐야 되는 날이 있어요. 모르겠어요. 곧 쫓겨날지도 몰라요.
4: 결혼하셨죠?
2: 네, 했죠.
4: 자제분도
2: 없어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습니다.
0: 아이들 간호하느라 일주일에 한두 번은 미용실에서 잘 수밖에 없는데요. 애들도 엄마랑 있으니까 좋은가 봐요. 얘들아, 잘 자. 파리야, 너도 좋은 꿈 꾸렴. 다음 날 아침, 이렇게 비가 내리면 꼭 하는 일이 있다는데요. 아니, 뭘 하시려고요? 물놀이인가요?
2: 비 오는 날 저희 휴무 날이었는데 목욕시킨다는 생각으로 애들 우르르 내놨거든요. 근데 이렇게 비를 무서워하는 애가 있는데 쟤는 막 날아다녀가지고.
0: 어휴, 그렇게 좋아? 놀이동산이 따로 없네.
4: 물고기는 지 이름마냥.
2: 근데 이름 따라가는 것 같아요.
4: 물 만났네, 물고기.
5: 아, 네, 아, 저 물 만났어요. 너무 행복해요.
0: 아유, 보기만 해도 시원하네요. 감기 걸리기 전에 목욕하고 드라이까지 받는 물고기. 어우, 너무 점잖은데?
2: 자존심, 오씨, 오씨.
0: 이야, 머리에 힘준 보람이 있네.
2: 오씨.
0: 아유, 파리야, 조용. 밖에 나오고 싶어?
4: 파리 어떤 모습을 보셨어요?
6: 예전엔 엄청 좋아하고 막 이랬거든요.
7: 저한테 안겼거든요.
4: 아, 그래요? 네. 몇 년이시죠?
6: 작년 재작년.
7: 그거 재작년?
2: 응, 재작년.
7: 처음 이렇게 막 안기고 비비고 저렇진 않았는데.
0: 2년 전부터 짜증이 늘었다는 파리. 수문이 안 보이면 좀 나을까 시야를 차단해보는데요. 아유, 효과가 없는 것 같죠? 더 짜증이 난 것 같은데요?
2: 그런 거 아니에요? 보여서 그러나 싶어가지고 그랬는데.
4: 이전에도 그렇게 가렸을 때 반응이 어땠어요?
2: 커튼을 다 찢었어요. 이렇게 매달려서 긁어가지고 이게 다 떨어지고. 그러니까 뭐가 앞에 있으니까 이게 긁으면서 유리까지 깨질까봐 겁이 나더라고요.
0: 파리야, 그만. 이러다 문도 뚫겠다, 뚫겠어.
2: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팔에 앉아, 앉아, 앉아, 앉아. 팔에 앉아. 팔에 앉아야지. 팔에 앉아. 앉아. 뭐 줄까? 뭐 줄까? 사랑을 달라는 거죠. 자꾸 부르는 것 같아요, 저희를. 자기를 만져, 이렇게 만지고, 이렇게 스치고, 이렇게 부딪히고 이런 걸 너무너무 좋아하는 친구인데,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그러고. 아, 근데 또, 안타깝게 나이는 자꾸 먹어가고 고집은 더 세지고
4: 일은 해야 되고
2: 이 아이는 자꾸 고집도 세지고 요구하는 게 좀 더 많아지고. 가도 될까요? 가도 될까요? 쉬고 계세요?
8: 네? 네? 간다고요?
2: 기다리고 있어.
0: 파리야, 기다릴 수 있지? 아, 파리는 혼자 있는 게 싫은 걸까요? 아니면 갇혀 있는 게 싫은 걸까요? 점점 짜증이 늘어가는 파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같이도 있어 보고, 혼자 있는 게 편할까봐 혼자도 둬봤는데, 혼자 있으면 또 혼자 있는다고 짓고, 같이 있으면 같이 있는다고 짓고, 이제 손님만 왔을 때보다는 강아지를 안고 오는 보호자님들을 보고 더 성질을 내는 것처럼, 아, 또 쟤를 만지나 보다. 또 쟤만 예쁘다 할 건가 보다. 좀 이런 느낌?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0: 장맛비가 쏟아지는 날. 궂은 날씨에도 파리를 만나러 온 설세. 오늘도 잘 부탁드려요. 주인공인 파리는 어디서 설쌤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9: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8: 설쌤, 저 여기 있어요. 우리가 파리구나.
0: 아이들이 좀 많죠?
8: 좀 들어가보자. 안녕.
10: 안녕하세요. 안녕.
0: 바로 파리 반응부터 확인하는 설쌤.
8: 파리 앉아.
11: 옳지. 생각보다 너무 괜찮은데?
2: 설쌤이라 그런 거 아닐까요?
11: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불안도가 심하고 영역적인 면이나 다른 사람과의 사회성이 너무 떨어지는 아이들은 가만히 서 있다가 움직이면 바로 반응 나와요. 그래서 일부러 조금 움직이면서 보고 있는데 옳지.
0: 파리야, 너 너무 낯설다.
11: 어떻게 처음에 데리고 오시게 된 거예요?
2: 커뮤니티에 남자 혼자 이제 원룸에서 사는데 너무 방치돼 있다. 뭐 하루도 이틀이도 혼자 있을 수 있는 아이다. 천상 여자다라고 해서.
11: 예, 수컷이잖아요.
2: 네, 근데 너무너무 얌전하고 착하고 그런 아이였다. 그래서
11: 처음에 몇 살 때 데리고 왔어요?
2: 그때 6개월이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컸어요.
11: 얘는 원래의 성격은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성격 되게 좋고요. 기다리는 것도 되게 잘해요. 되게 괜찮아 보이는데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지 한번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어 보여요.
0: 2년 전부터 짜증이 많아졌다는 파리. 왜 이럴까요?
11: 첫 번째는 내가 보호자와 충분히 해야 될 것들을 못하고 싶어요. 두 번째는 휴식을 제대로 못 취할 거예요. 원래 개들은 다상성 수면을 해야 돼요. 자다 깨다 하면서 수면을 해야 돼요. 한 발을 쭉 자는 게 아니라.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얘가 왜 더 예민해지냐면 애들이 많아지고 처음에 얘가 먼저 짖지 않더라도 이 중에서 손님 오면 짖는 애들이 있었을 거예요. 거기서 같이 짖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잠을 못 자니까 더 예민해지고 계속 악순환의 반복. 감각이 낮아지면 불안은 높아집니다. 지금은 시력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게 좀 있을 거고요.
2: 네.
11: 봤는데 잘 모르겠어. 그러면 좋을 거라고 생각할까요? 나쁠 거라고 생각할까요?
2: 나쁠 거라고
11: 생각해요. 네. 얘도 지금 마찬가지.
2: 맞는 거 완전 맞네. 네. 정말.
0: 밤마다 열리는 엄마의 단독 콘서트. 아이들도 좋아할까요?
11: 노래 좋아하세요?
2: 네. 사람들 앞에서 못하니까요.
11: 네. 애들 앞에서
2: 네.
11: 우리 강아지 청중들을 두고 팩폭 하나 해도 돼요?
2: 아니요, 안 돼요.
11: 이 시간에 그냥 빠르게 놀아주세요.
2: 알겠습니다. 네.
11: 아니, 애들 큰 소리 그렇게 안 좋아해요. 네. 그래서 뭐 우선 애들은 좀 적응은 돼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이 시간에 파리랑 산책이나 뭔가 파리와 함께하는 시간. 네. 같이 할 수 있는 거. 놀이나 교육.
2: 네.
11: 저는 그게 지금 제일 필요해 보입니다. 네.
0: 충분한 놀이 후에는 노래 도 불러주는 건 괜찮대요. 산책은 하루 한 번, 15분 정도인데 괜찮을까요?
11: 산책 시간이 왜 이렇게 짧아요?
2: 무서워서.
11: 무서워서요? 팩폭 한번 할까요?
2: 네.
11: 차는 어떻게 타고 다녀요? 사고 날까 무서워서. 조금 더 늘어나야 돼요. 안 그러면 얘네 지금 10살이잖아요. 대형견들 12살 넘어가면은 인지장애 엄청 많아요. 인지장애나 이런 거 줄이려면 운동도 진짜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 좀 테스트해보고 싶은 게 오히려 제가 들어올 때 이 분란을 조장하는 쪼꼬맹이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 여기에 없을 때 파리의 반응도 한번 보고 싶어요. 저 까만 친구도.
2: 네.
11: 얘도 요주죠?
2: 네, 요주.
11: 옮겨보겠습니다. 최대한 얘네가 짖는 소리가 안 들리는 공간으로, 제일 안쪽 공간으로 우선 한번 가볼게요.
0: 와, 목소리가 크긴 크구나.
11: 제가 아예 나갔다 올라와 볼게요.
2: 네.
11: 그랬을 때 반응 한번 보죠. 파리랑 같이 있는.
0: 일부러 시끄럽게 등장하는 설쌤. 괜찮을까요?
1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파리야, 너 왜 이렇게 조용해?
11: 역시 파리는 다른 아이들의 흥분에 전염됐을 가능성이. 근데 그

0: 그래서 고립됐죠.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 상황을 기억을 할 텐데 손님들에 대해서 좋은 기억을 가질 수가 없어요. 좋은 감정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일반화하게 돼요. 아, 이 사람들 오는 거 별로야. 그리고 그 흥분도를 더 유발하는 거는 요주의 강아지들. 걔네들이 먼저 짖기 때문에 자기도 흥분을 했는데 갇혀있고 접근 못하고 좌절감은 더 심해져요. 1층은 살짝 개조해서 파리의 공간은 1층으로 두고 거기서 쉬다가 손님 오시면 강아지를 올려놨다. 그러면 그 뒤로 뭐 간식 주고 놀 수 있는 공간. 대형견을 무서워하지 않으시고 괜찮으신 분들은 충분히 사람 중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좀 간식 먹고 노는 공간.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1: 여기랑 왔다 갔다.
2: 1층 어디에 만들면 좋을까요? 네.
0: 이렇게 넓게 아니면 요 정도만 막아줘도 될 것 같아요.
1: 기둥까지?
0: 네. 이 정도만 우리 파리 공간으로 좀 만들어주고 강아지 보고 드나들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물론 짓기는 할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도 지금 보면 충분히 교육적으로도 가능할 것 같다.
2: 낯선 사람을 만났을 때 파리 반응을 봐야겠죠? 역시 바로 경계하는 파리. 괜찮으시죠?
0: 좀만 기다려볼게요. 파리! 파리! 파리! 파리! 옳지. 그냥 하나씩만 밑에 땅에다 던져주세요.
2: 다행히 간식에 관심을 보이는 파리.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죠? 손님이 나갔다 들어와도 괜찮네요. 옳지. 그럼 거리가 가까워져도 괜찮을까요?
0: 바닥에 하나만 떨어뜨려 봐주시겠어요? 네.
2: 어휴, 파리야, 잘했어.
0: 하나 더 있죠. 손으로 살짝 줘보세요.
2: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0: 줄이 당겨져 있을 때 애들이 더 오히려 긴장하거든요.
1: 네.
0: 줄 놔버리세요.
1: 이렇게요?
0: 네. 줄 걱정되셔서 그렇죠?
1: 네.
0: 아니요, 괜찮아요. 줄 놓으세요. 네. 간식 좀 주세요. 냄새 좀 맡고 하면 슬쩍 스킨십 한번 해보죠. 네.
2: 이렇게 금방 마음을 연다고요?
0: 자주 오시는 손님이세요?
1: 아니요, 저 처음 뵈요.
0: 가끔 놀러 오셔가지고 파리랑 이렇게 좀 놀아주세요. 파리가 원래 사람을 진짜 좋아하는데 그동안 약간 사람과의 관계가 좀 벌어져 있었어요. 근데 저도 많이 듣고 걱정하면서 왔는데 한 번만 마음이 딱 풀리면 이게 확 풀리는 아이거든요.
1: 진짜 제 프로그램 이름대로 세상에 나쁜 개는 없고 나쁜 강아지를 만드는 보호자만 있을 뿐이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고 그동안 너무 정말 다른 아이들만 신경을 썼구나. 보호자, 손님.
2: 낯선 개를 만났을 때 파리를 통제할 수 있을까요?
0: 파리!
3: 너 누구야? 당장 나가!
0: 진둥이는 좋아요. 진둥이는 좋게 잘 표현하고 있어요. 공격할 의사가 없다. 이런 것들을 되게 잘 표현하고 있어요. 옳지.
2: 진둥이랑 다르게 경계를 풀지 않는 파리.
0: 파리! 파리! 파리! 지금 못 빠져나오거든요. 그래서 도구를 한번 바꿔볼게요. 진둥이 잠깐만 나가볼까요? 네.
2: 진둥아, 잘했어.
0: 머리 리드줄로 살짝 바꿔볼게요. 이건 좀 불편해할 수 있어요. 머리를 컨트롤하는 줄이에요. 그래서 뭐 아프거나 하진 않아요. 대형견들한테 미국에서는 많이 써요. 앞으로 뛰쳐나가면 고개가 돌아가요. 조금 더 안전하고 힘이 약한 분들이 힘센 친구를 컨트롤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표현됐을 때.
3: 너 왜 또 왔어? 아우 고개가 마음대로 안 돌아가네. 아우 불편해. 불편해요.
0: 좀 뭐 많이 땡기거나 하지 않아요. 싫지. 좀 싫을 거예요. 조금 진정될 때까지 기다려볼게요.
2: 머리 리드줄이 처음이라 좀 어색한가 봐요. 파리야, 괜찮아.
0: 괜찮아. 파리.
2: 이 정도면 적응이 빠른 편이래요. 파리야, 파이팅!
0: 고개가 우리 쪽으로 돌아올 때 칭찬할 거예요.
2: 진둥이한테서 시선을 떼면 성공.
0: 옳지.
1: 아, 잘했다.
0: 네, 칭찬해주세요. 칭찬해주세요.
1: 잘하네, 파리
2: 친구. 첫날인데 이 정도면 괜찮지.

0: 좋아요. 다른 강아지 있을 때는 반응이 좀 있을 거예요.
1: 네.
0: 근데 그거는 우리가 관리적으로 안정적으로 좀 해결하고 여기에 그냥 쑥 올라가게 하고 산책할 때는 지나가는 걸 목표로 할 거예요. 그냥 쑥 지나가는 걸 목표로.
2: 산책 교육도 잘 받을 수 있겠죠? 엄마의 산책 자세는 어떤가요?
0: 지금 볼 때 너무 긴장돼 있어요. 그러니까 줄이 이러고 다니세요.
3: 맞아요.
0: 그러지 말고 느슨하게 해주자고요. 줄을 좀 짧게 잡거나 제어할 거예요.
3: 네.
0: 그래서 줄을 두 줄로 잡으세요. 이렇게.
3: 네.
0: 그리고 오른손으로 줄 중간을 잡을 거예요.
2: 역시 안정적이네요.
0: 옳지. 이렇게 사람 한 명 지날 때마다 그냥 칭찬하세요. 그냥 뭔가 자극이 하나 있을 때마다 칭찬하세요. 일로 가자.
2: 엄마도 잘할 수 있을까요?
0: 이 줄을 하면 힘이, 보호자님의 힘이 한 다섯 배는 세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3: 네.
0: 파리 페이스에 안 맞춰도 돼요. 보호자님 페이스에 맞춰보세요. 파리가 맞출 거예요. 그리고 눈 마주치거나 할 때마다 칭찬.
4: 오, 파리.
0: 옳지. 중간중간에 보상을 많이 해야지 우리를 봐요.
4: 옳지.
0: 오케이, 몇 번만 한 번 더.
4: 가자. 자,
0: 나랑 눈 마주치면 주는 거예요. 네. 얘가 나를 보거나 하면.
4: 옳지.
0: 좋아요.
3: 너무 잘했어. 너무
0: 네,
3: 잘했어.
0: 좋아요.
2: 오늘의 목표는 낯선 게 지나치기. 루카야, 잘 부탁해. 엄마도 이렇게 통제할 수 있을까요?
0: 지나가세요. 지나가는 거 목표. 따라가면 안 돼요.
4: 발이 안 돼.
0: 천천히. 그냥 가보세요. 포기하면 칭찬. 옳지, 지금.
4: 오, 잘했어.
0: 차 조심.
2: 이대로 쑥 지나갈 수 있을까요?
0: 그렇죠. 그냥 지나가세요. 그냥 지나가세요. 자, 지금도 따라가는 거예요. 코어에 힘 빡 주고.
4: 하!
0: 옳지, 지금이에요.
4: 팔이 너무 잘했어. 세상에.
0: 관심 보이지만. 옳지.
2: 팔이야, 잘하고 있어. 엄마 말 잘 듣네.
0: 그렇죠.
4: 옳지.
0: 이제 컨트롤 하는 법을 아셨어요.
4: 잘했어.
0: 천천히. 네, 따라가지 말고. 그렇죠. 그 느낌.
4: 옳지.
0: 옳지. 네, 타이밍도 너무 좋았어요.
4: 가자.
0: 지금 완벽. 지금 완벽.
3: 생각보다 너무 잘했고 제가 긴장을 해서 같이 그 긴장을 느꼈던 것 같고 자신감 갖고 하면 너무 좋아질 것 같고요. 이래서 다들 설쌤 하는구나.
0: 칭찬이 약해가지고. 칭찬 알러지가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꾸준하게 한번 네. 연습을 해주세요. 그러면 훨씬 더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3: 네,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얘는 지 혼자 지가 노는 방법을 행복하게 잘 찾았거든요. 그리고 이 무는 강도 조절도 되게 잘해요. 막 세게 물지도 않아요. 처음에는 좀 걱정했거든요. 뭘 걱정했냐면 우리가 이런 아이들, 이렇게 에너지가 많은 아이들 중에 사람의 ADHD와 같은 진단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런 아이면 하루 종일 과각성 상태예요. 사람의 ADHD 같은 아이라면 중간에 쉬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3: 쉬는 시간이 없었는데 생겼어요.
0: 생겼어요?
3: 네.
0: 그런 게 이제 나이가 들면서 얘가 아직 한 살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줄어들 것 같아요.
5: 아직은 기운이 넘친다고요. 이 정도는 괜찮죠?
0: 웃기긴 하다 너.
3: 저 아이 같은 경우는 입양을 가야 되는 아이인데 저런 에너지를 다 받아주고 그리고 이제 저 새로운 미용 친구가 오면 싫다고 해야 하는데 그걸 몰라요. 눈치가 좀 없어서 그러니까 저희 보호자님들도 몇 번 쟤를 한번 둘째로 생각했는데 기겁을 하게 덤벼드니까
0: 오히려 흥분을 딱 조절할 수 있는 걸 배우면 나을 것 같아요. 이 놀이를 이용해서 막 놀아주다가 막 흥분하잖아요. 그러니까 딱 기다리는 법을 좀 배워야 돼. 나 봐봐. 지금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자기 충동 조절이. 앉아.
2: 장난감을 향해 돌진하는 물고기. 어우, 포기를 모르는데요.
0: 기다려, 이런 것도 모르죠.
3: 네.
2: 교육이 될까요?
0: 얘는 이런 걸 배워야 돼. 참는 거. 참아야지 내게 나오는 거.
2: 기다리면 줄게.
0: 옳지. 이런 능. 이런.

0: 그래도 오늘 엄마가 이상하네.
1: 네, 기다려 시키고.
2: 기다려.
1: 네. 10초 기다리다가 움직이면 좀 무시.
3: 규칙을 금방 알아챈 물고기.
1: 옳지.
3: 이제 마음껏 뛰어도 돼.
2: 우리 물고기는요, TV가 없어도 되고요. 정말 웃음이 나는 아이거든요. 이런 성격 잘 받아주실 수 있는, 그냥 웃고 싶으신 분들 있죠. 정말 재밌어요.
3: 밝고 건강한 물고기와 함께할 가족을 찾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1: 우선 너무 힘든 아이들을 잘 거둬주시고 입양도 많이 보내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파리가 다시 예전처럼 사람과도 잘 지내고 행복할 수 있도록 오늘 기회를 통해서 더 자신감 가지시면서 행복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시니까 어떠셨나요?
2: 어려운 문제를 되게 단순하게 풀어주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너무 어렵게만 생각했구나 생각 들고요. 파리의 노후가 조금 편한 게 저의 가장 큰 소망이었거든요. 그거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네. 저도 파리 보러 또 한번 놀러 올게요. 네. 오늘 파리의 매력에 제가 빠져가지고 파리 보러 한번 놀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2: 감사합니다.
4: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5: 무엇이 궁금한가요?
6: 서울에 있는 4년제 국립종합대학교 몇 개야?
5: 정답은 단 하나! 알려줄게요.
7: 116년의 역사도, 치열한 오늘도, 깊어지는 지성도, 앞서가는 기술도, 빛나는 내일도.
6: 당신의 정답, 서울과학기술대학교.
3: 솔루션 이후 파리의 일상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낮에도 엄마랑 산책을 즐기는 파리. 너무 신나 보이는데요. 1층에서 손님들과 만나는 연습도 하고요. 아직 낯선 길을 경계하지만 엄마의 통제에 따라 금방 진정하는 법도 알게 됐답니다. 앞으로 점점 더 좋아지겠죠? 파리야, 아프지 말고 엄마랑 오래오래 행복하게 지내렴.
8: 지금 내가 딱 잡아왔어.
9: 동물을 잡아가고 지가 보호하는 걸

0: 아이, 큰일 났다, 이거. 아이, 너무 자세히 얼마나 맛있는지. 이런. 엄청 반가워, 이런 엄마. 다시 먹자. 너무
1: 재밌다. 노.
0: 오, 그만해.
2: 배치모아에서 냄새 잡는 요술 배변 패드를, 땡스 소셜클럽에서 지렁이 댄스 스프레이를, 오디에이시에서 반려동물 케어 세트를, 허글에서 키피 점프런 관절 영양제와 루테인 영양제를 드립니다. 이어서 AI 드라마 부활 수업이 방송됩니다.
3: 다큐와 함께 떠나는 문화예술 기행. 문화예술을 일상에 더 가까이. EIDF에서 만나보는 특별한 세상. EIDF 아트앤컬처 섹션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여러분 곁을 찾아갑니다. 예술의 다양한 모습을 다큐 영상으로 만나보는 시간.

도로 파임 현상은 비가 많이 내리는 장마철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도로 파임 사고, 주의사항을 함께 알아볼까요? 첫째, 도로 파임이 많은 차로는 되도록 주행하지 않습니다. 둘째, 도로 파임 발견 시 차량 손상 방지를 위해 반드시 서행 운전합니다. 셋째,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급제동이나 급격한 핸들 조작은 자제합니다. 넷째, 도로 파임으로 차량에 충격이 가해졌을 경우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차량의 타이어, 휠 등 차량을 꼼꼼히 점검합니다. 다섯째, 도로 파임 발견 시 사고 예방을 위해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등 담당처에 적극 신고합니다. 도로 위의 지뢰, 도로 파임 사고, 다섯 가지 주의사항을 지켜 여름철 안전운전하세요.

0: 이어서 세계의 명화가 방송됩니다.
1: 어디서도 꺼내지 못했던 우리 부모님들 진짜 고민을 생생하게 들어보고 해결해 드리는 이름하여 성스러운 상담소입니다. 집안에서 옷을 훌러덩 벗어 던지고
2: 한국은 약간
3: 미국은
4: 왜? 뭐가?
5: 나 몸으로 놀지 말라고 했잖아.
4: 여기 이것도 없을까?
6: 어디까지가 지금 너희가 괜찮은

0: 의미인지를 설명할 수가 아예 없겠더라고요.
1: 칭찬, 인정, 애정 표현은 정말로 강력한 보상이고
2: 성교육의 기본이 와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3: 엄마 연습해봐. 힘들었어.
4: 그랬니? 어떻게 힘들었니?
5: 어디 보고 얘기하세요?
6: 세상의 모든 부모 아이들이 건강하게 사랑하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성교육해요.
7: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8: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를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9: 아이고 잘하네.
8: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10: 8월 20일 오후 2시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을 실시합니다. 공습 경보가 울리면 가까운 대피소로 대피하고 소방차, 앰뷸런스가 오면 꼭 양보 운전해주세요. 적극적인 참여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킵니다.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무엇이 궁금한가요?
2: 서울에 있는 4년제 국립종합대학교 몇 개야?
1: 정답은 단 하나! 알려줄게요.
3: 106년의 역사도, 치열한 오늘도, 깊어지는 지성도, 앞서가는 기술도, 빛나는 내일도.
4: 당신의 정답, 서울과학기술대학교.

Usually they fall down now.

0: We need more help up here, now!
1: Oh, please!
2: Come on!
3: Hurry!
2: Come on!

Shit! Get your ass up!

0: table or something.
1: Don't spit on my bus, Annie.
0: Such a mess.

man sure has a hard-on for this bus.

Oh my God, he is insane.

statement, which really doesn't tell us.

0: Let's turn the gas pedal.
1: Okay.

이어서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가 방송됩니다.

0: 대로 처리해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맨 땅에 헤든 아저씨.
1: 서울에서 왔어요.
2: 하나도 못 끊었어요. 다 맺은 데서.
0: 레디 고.
3: 시는 폭포가 나타나지 않다가 예, 폭우가 내리는 순간 작게 폭포가 형상이 됩니다. 네, 바로 이곳이 일명 도깨비 폭포라고 합니다.
4: 얼음 물 얼음 물
5: 얼음 빨개졌어요.
4: 기까지 빨개졌어.
6: 아, 참.

0: AI와 같이 지은 집?
1: 네. 어머니 조금 더 행복하게 좀 자랑스럽게 그렇게 사시라고.
2: 나는 행복이 되려.
3: 햇빛에 구워지고 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자기다.
4: 집만 지은 거는 7천만 원에 지었어요. 친환경적인 집을 한번 지어보면 그때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3: 이런 집을 지으면서 그게 낫다는 게 너무 신기한 일이었죠.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아마 한 번쯤 봤을 겁니다. 모두 한 사람이 디자인했죠. 토마스 헤더윅. 조형과 건축, 도시를 넘나드는 디자인으로 21세기 다빈치라 불리는 그는 사람들이 만나고 머무는 이유를 공간으로 만들어 온 디자이너입니다.
1: Do the 99% of buildings that get built make your life better? Are they generous? Are they engaging? More detail? More stories?
0: 토마스 헤더윅이 들려주는 사람이 머무는 건축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경주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대략. 비가 과하게 내리는 밤에 비밤 DJ 펭수예요. 갑자기 줄기차게 내리는 큰 비를 호우라고 하는데요. 예측하기 어려워서 더 큰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호우. 이 나쁜 자연재해. 호호 아줌마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네요.
1: 아까 외출하려다가 TV에서 호우 예보 듣고 그냥 집에서 풍만 듣고 있어요. 참 잘하셨어요.
0: TV, 라디오, 스마트폰으로 호우 예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대피할 때 위험한 하천가, 산길, 전신주, 변압기 주변은 피해주세요. 세이 호우호우님께서 폭우 때문에 도로에 물웅덩이가 너무 많아서 무서워요. 집에 어떻게 가죠? 라고 질문 보내주셨네요. 운전 중 폭우를 만나 불가피하게 물웅덩이를 지나야 할 때는 멈추지 않고 저속으로 한 번에 가로지르면 되는데요. 물의 수위가 승용차 바퀴의 3분의 1, 화물차 바퀴의 절반 이하일 때는 통과해도 괜찮지만 그 이상 물에 잠겼을 때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침수된 도로나 다리는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휩쓸릴 수 있으니 절대 함부로 건너지 마세요. 우리 비밤 청취자분들은 팽디가 알려준 대로 호우에 철저하게 대비하기로 약속.
2: 지금까지 저희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민주시민 교육의 가치를 강조하고 혁신적 콘텐츠를 통해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0: 준수합니다.
1: 이어서 EBS 비즈니스 리뷰가 방송됩니다.
2: 행주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 요령 폭염.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행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제가 본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차지한다. 생존 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셋, 야외 활동 중에는 그늘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 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전지철.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안녕하세요. 커리어케어 대표를 맡고 있는 신현만입니다. 기업에 필요한 핵심 인재를 발굴하고 추천해주는 인재 컨설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경영 혁신을 추진할 때 가장 먼저 검토하는 것이 바로 인적 쇄신입니다. 변화에 대한 적응력과 수용력이 떨어지거나 업무 성과가 부진한 직원들을 내보내고 새로운 인재들을 영입해서 효율을 높이는 쪽으로 조직을 재구축하려는 것이죠. 하지만 이게 말이 쉽지. 인재의 중요성을 알고 어떤 사람이 인재인지 안다고 해도 실제로 어떻게 뽑느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오늘은 경영학 교과서에서 알려주지 않는 실전 C레벨 인재 리크루팅 전략에 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어느 조직이든 부적합한 직원이 있기 마련인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핵심 이유는 바로 채용 오류 때문입니다. 경영자 가운데 상당수는 어떤 사람을 적임자라고 해서 채용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잘못 채용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후회와 자책으로 힘들었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경험이 많은 인사 담당자라고 해도 실제 채용 실패율을 30% 이하로 떨어뜨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스티브 잡스 이후 가장 혁신적 리더로 꼽히는 인물이 있죠. 아마존의 CEO인 제프 베이조스입니다. 이 제프 베이조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완벽한 직원이 회사를 그만두는 것보다 잘못된 사람을 채용했을 때에 부작용을 감당하기가 더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직원이 곧 회사라는 철학을 표방하면서 창업 초기부터 아마존이라는 배에는 조직문에 맞는 사람만 승선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아마존은 지속 성장을 하면서도 직원들의 역량 수준을 평균 이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채용 기준을 떨어뜨리지 않고 엄격하면서도 면밀하게 직원들을 선발하는 기준평가관 프로그램입니다. 기준평가관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해서 가면 기준을 끌어올리는 사람입니다. 아마존은 이 기준평가관을 포함해서 4명의 면접관들이 지원자 한명한 명을

각각 1시간씩 면접합니다. 이들은 입사 대상자가 기준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채용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인사 담당 임원조차 이들이 거부한 사람을 채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들은 지원자의 업무 능력보다는 아마존의 기업 가치와 리더십에 대해서 얼마나 적정한지를 평가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개발한 제프 베이조스는 여러 명이 인정한 사람을 최종적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채용 과정에서 실수를 줄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결과 직원 수가 50배 이상 증가해도 직원들의 역량이 떨어지기는커녕 매년 평균 이상의 인재를 채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국내외에서 인재를 어떻게 확보하고 있는지, 선발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보다 구체적인 얘기를 해봅시다. 첫 번째는 광범위한 인재풀부터 확보해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직무 기술과 자격 요건에 맞는 인재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서 서치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해당 분야를 서치해 본 뒤에 적합한지를 따져보면서 수정 보완해 가는 방식을 취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적절한 수준의 후보가 나올 때까지 이런 작업을 계속하게 됩니다. 롱리스트라고 그러는데요. 이 롱리스트가 잘 만들어져야 원하는 인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헤드헌팅 회사들은 보통 20여 명, 많게는 4, 50명의 후보군을 놓고 1차 스크린을 진행합니다. 어떤 경우는 100명 이상의 후보군을 검토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후보군이 중요합니다. 후보군은 본인의 지원 의사와 무관하게 만듭니다. 사람 일은 알 수가 없죠. 누가 어떻게 설득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비전을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또 후보자가 처한 환경에 따라서 상황은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적합성과 가능성을 타진해서 이제 최종 맥락을 만들어 가지고 면접에 들어가는 겁니다. 롱리스트 중에서 한명한명 접촉해서 지원 의사를 확인합니다. 자격도 확인해 보고 적정성도 확인해 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심층 면접을 확보하기 위한 후보들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면접의 333 법칙이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333 법칙은 첫 번째는 세 사람의 이상이 면접에 참여하자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세번 이상 면접해 보자는 거죠. 세 번째는 세 가지 방법 이상을 동원해 보자는 겁니다. 이것은 그만큼 다양한 관점으로 다양한 점들을 살펴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면접관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역량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사람에게 높은 점수를 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과 닮은 사람에게 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글로벌 기업들은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최고가 아닌 최적의 인재를 찾으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는 직원 한 명을 뽑기 위해서 3명에서 10명 가까운 면접자가 인터뷰에 참여합니다. 지원자가 마이크로소프트에 입사하려면 최대 10차례의 인터뷰를 통과해야 됩니다. 미국의 유명한 저가 항공사죠.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한해 4천 명 정도를 뽑는데 8만 명 정도를 인터뷰합니다. 한 명을 뽑기 위해서 20명을 인터뷰하는 셈이죠. 이렇게 20대 1의 경쟁을 거쳐서 뽑은 직원들 가운데 20%는 또다시 연수 과정에서 탈락시킵니다. 아무리 유능한 인재도 조직 적응을 못하면 결국은 떠나게 되죠.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인터뷰에서는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는 겁니다. 과거의 행적을 살펴봐야 합니다. 면접은 후보자가 와서 성과를 만들 수 있느냐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후보자들은 면접관들의 질문 의도를 금방 알아챕니다. 그래서 면접관들이 원하는 답을 내죠. 이 때문에 말만 가지고 후보자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행적을 거짓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행적을 살피다 보니까 면접이 길어지게 되는 거죠. 면접을 길게 하기로 유명한 사람이 이건희 전 삼성 회장입니다.
그래서

이 회장을 만나기 위해서 면접을 할 때는 비서실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죠. 화장실을 다녀오라. 그만큼 길게 면접을 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고위 임원인 경우 같이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면서 8시간, 10시간 면접을 계속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질문 내용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질문 내용은 대개 과거 행동을 파악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지원자에게 가상의 상황을 제시하거나 의견을 묻는 게 아니라 과거의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 행동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만들어지는지를 파악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가장 최근의 성과와 행동은 머지않은 미래에 재현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의 전기자동차 기업 테슬라에는 유능한 인재들이 많이 모여 있죠. 그래서 미래형 인재들의 집합소라고 부릅니다.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는 기업 경영에서 인재의 중요성을 무엇보다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가 면접에서 지원자들에게 묻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꼭 하나를 물어본다고 그러는데요. 지금까지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설명해 달라. 이렇게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 질문을 통해서 지원자의 업무 진행 능력뿐만 아니고 문제 해결 능력까지 살펴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해 본 사람은 그 과정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세부 사항을 모두 꿰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런 어려운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원자가 문제 해결 경험을 갖고 있다고 해서 우리 회사에 맞는 인재일까요? 이것을 판단하려면 지원자의 과거 행동과 결과가 앞으로 수행하게 될 직무와 관련된 것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기업에 입사해서 부닥칠 만한 문제를 이미 경험한 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선 면접에는 조직 내 최고 인재가 나서야 합니다. 면접관은 회사의 얼굴입니다. 회사의 역량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면접은 후보자를 판단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회사를 알리는 PR의 장입니다. 핵심 인재는 쉽게 시장에 나오지 않습니다. 또 쉽게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핵심 인재를 구할 때는 평가하려고 하지 말고 구애해야 합니다. 후보자들에게 매력을 느끼게 만들어야 합니다. 비록 면접에 탈락해도 내 역량이 부족해서 내가 못 들어가는 것이지, 회사가 싫어서, 회사가 나빠서 그 회사에 안 가겠다는 그런 인식을 갖게 해서는 안 됩니다. 기업은 적합한 인재들을 채워내는 과정에서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사람이 가장 중요한 자산이 아니라 적합한 사람이 가장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한 줄리뷰는 공들여 잘 뽑은 핵심 인재가 결국 기업 전체를 살린다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커리어케어 대표를 맡고 있는 신현만입니다. 기업에 필요한 핵심 인재를 발굴하고 추천해주는 인재 컨설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 경영진이 인사를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오늘은 외부에서 인재를 영입할 때 겪는 어려움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최근 점점 더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평판주의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직원을 잘못 뽑으면 회사가 무너집니다. 무서운 얘기죠. 특히 최고 책임자는 회사의 절반입니다. 만약에 절반을 잘못 뽑으면 회사가 제대로 갈 리가 없죠. 그래서 성공률을 높이는 것이 정말 경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조직에서 모든 구성원을 적정 보수 수준에서 A급 인재로 채우는 것, 이것을 탑그레이딩이라고 합니다. 이런 탑그레이딩의 중요성은 채용 실패로 인한 엄청난 비용을 보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채용 컨설턴트인 브래드 스마트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글로벌 기업들 54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관리직 채용에 대한 실패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한 거죠. 조사 결과 연봉 10만 달러 미만의 인재를 잘못 고용하면 평균 84만 달러를 낭비한다고 합니다. 기본 보수의 25배나 되는 겁니다. 만약 연봉이 조금 더 높아져서 10만 달러에서 25만 달러를 그런 인재를 잘못 고용한다면 평균적으로 470만 달러에 달하는 손실이 생긴다는 겁니다. 기본 보수의 40배나 되는 금액입니다. 평균적으로 연봉 11만 4천 달러의 직원을 잘못 뽑는다면 이에 들어가는 비용은 24배나 되는 270만 달러를 넘습니다. 임원 영입은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최고 책임자일 경우에는 살펴보고 또 살펴보고 해서 아주 신중하게 영입을 하게 됩니다. 신중을 기하지만 채용은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화려한 학력과 경력이 이력서에 담겨 있는 걸 보면 면접관들은 편견을 갖게 됩니다. 아무리 경험이 많은 면접관들도 확증 편향이라는 것을 갖게 되는 거죠. 특히 후보자들은 대부분의 성과를 자기가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근처에만 가 있어도 자기 성과로 얘기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후보자가 만든 성과인지 확인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또 퇴사 사유를 여러 가지로 쓰고 있는데 퇴사 사유를 정확히 기재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패를 줄이려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급하게 뽑지 않는 겁니다. 적임자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확신이 들 때까지 지켜봐야 됩니다. 단독 후보를 피우고 두 명, 세 명의 후보가 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후보자를 검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평판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어로 레퍼런스 책이라고 그러는데요. 평판주의는 면접 이후 진행되는 채용의 마지막 단계에서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제3의 보이지 않는 면접이라고 합니다. 구직자의 학력, 경력, 업무 성과, 태도, 인성, 퇴사 배경, 이런 것들을 전부 확인해보고 점검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평판주의를 하는 큰 이유는 대개 세 가지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는 앞서 말한 대로 사실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력서와 면접을 통해서 얻은 정보를 확인해 보려는 거죠. 정말 성과가 이 사람이 낸 성과인지, 이 사람이 이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성과를 내는 과정들은 어땠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살펴보죠. 두 번째는 정성적 요소입니다. 이른바 소프트 스킬이라고 그러죠. 이력서는 대부분의 하드 스킬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과의 양, 직책, 직무, 맡았던 업무 수행 과정에 뭐 이런 얘기들을 써 있는데요. 리더십이나 팀플레이나 스트레스 내성이나 업무 스타일이나 조직 충성도 같은 그런 정성적인 요소는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 직장의 상사나 동료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특히 전 직장의 직속 상사가 가장 중요한 평판주의 대상자가 됩니다. 세 번째 확인하고 싶은 것은 윤리성입니다. 특히 임원에게 윤리성은 매우 치명적입니다. 사고를 낸 사람은 또 사고 칠 가능성이 높다고 그러죠. 그래서 임원들의 경우 이 윤리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윤리성은 면접을 통해서 확인하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평판주의는 이 윤리성을 확인하는데 매우 유용한 도구입니다.
기업들은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 한번 잘못들였다가 굉장히 고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죠. 저희가 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 헤드헌팅 회사에서 평판제를 많이 진행하는데요. 굉장히 다양한 사례들을 접하게 됩니다. 어떤 기업의 경우에는 임원, 인사 임원 자체가 학력을 유지한 경우를 봤습니다. 이 임원은 몇몇의 글로벌 기업들, 이른바 내노라는 글로벌 기업의 인사 임원을 했던 사람인데 결국 나중에 학력 위조가 드러나서 채용이 취소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CFO는 나중에 횡령 혐의가 드러나서 역시 조용히 회사를 떠나게 됐습니다. 면접이나 수많은 검증 과정을 거칠 때 학력 위조나 횡령이나 성희롱 같은 또는 갑질이나 성추행 같은 것들이 나중에 그게 드러나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과거에는 임원급이나 C레벨급 핵심 인재를 대상으로 평판주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과차장급 중간 간부는 물론이고 저연차의 실무자도 평판주의를 진행합니다. 어떤 기업은 모든 계열사의 경력사원 채용할 때 평판주의를 의무화하기도 합니다. 서류나 면접만으로 후보자를 평가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통상 평판주의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후보자의 여러 요소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임원의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도덕성입니다. 아무리 개인적으로 능력이 뛰어나도 도덕적인 부분에서 결함이 발견되면 채용은 거의 대부분 중단됩니다. 한 취업 포털이 640여 개 기업의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때 인사 담당자의 61%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채용이 다 결정됐는데 평판조회 때문에 지원자를 탈락시킨 경험이 있다. 후보자가 성과를 허위로 꾸며냈거나 부풀린 것이 확인된 경우, 직장 내 인간관계 측면에서 일관적으로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는 경우, 업무 능력에 대한 평가가 현저히 나쁜 경우가 있습니다. 평판조회의 핵심은 레프리 선정입니다. 평판조에 응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레프리는 기업으로부터 레퍼런스 체크 요청을 받고 후보자의 평판을 진술해 주는 사람입니다. 기업의 평판조에는 업무와 관련된 것입니다. 따라서 업무를 지휘한 직속 상사의 의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동료나 후배나 지인의 의견은 왜곡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경험이 많은 전문가에게 맡겨야 합니다. 경험 부족은 자칫 심각한 오류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평판주의에 응하는 사람이 속이기도 하고 중요한 정보를 빠뜨리기도 하고 왜곡시키기도 합니다. 또 재직자를 잘못 접촉했다가 분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현직에 있는 사람한테 회사를 옮긴다는 그런 정보를 주는 셈이니까요. 실제로 이직 준비하는 분들이 특히 많이 걱정합니다. 회사에서 비밀리에 나한테 알리지 않고 평판주의를 진행하지 않을까 염려하는 것이죠.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후보자한테 알리지 않고 정보를 조회하는 것, 평판주의를 진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회사는 후보자에게 평판주의 진행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반드시 구해야 합니다. 채용 과정에서 평판주의가 중요한 것은 인터뷰나 이력서에 빈 공간을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후보자가 스스로 문서에 기재한 자기 경험이 온전히 개인적인 산물이라고 과신하는 것도 평판주의를 통해서 그 진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후보자를 처음 보는 사람이 아니라 오랜 시간 같이 일했던 상사와 동료의 눈으로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경력직 채용은 사람에게 비유한다면 장기 이식과도 같습니다. 가장 먼저 이식할 장기가 이식자의 혈액과 각 조직에 적합한지 철저히 검사하고 시뮬레이션을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검증을 하고 이식을 해도 100% 성공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완벽하게 딱 맞는 사람이 드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기식을 대충할 수가 없는 거죠. 채용 프로세스에서 평판제가 한 가지 꼭 필요한 절차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따라서 후보자 입장에서도 오히려 자신의 진짜 능력과 이력서나 면접에서 미처 보여지 못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수단으로 인식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한줄 리뷰는 평판주에는 함께 일했던 상사와 동료의 눈으로 평가하는 면접이다로 하겠습니다.

0: 이어서 고향 민국이 방송됩니다.
1: 나이가 들다 보니까 약간 저렇게 멋있게 오래되는 게 훨씬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와, 와, 와, 와. 왜 안 되지? 나는? 아, 이거 미신이야, 이거 미신이야.
2: 어느 방향에서 놓고 찍든지 그냥 영화 속 한 장면이 되는. 아, 아, 야!
1: 이 맛은 계속해서 이어져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와.
3: 잠깐만요, 나 못 갈 것 같아요.
2: 감동적이다, 그냥 좀. 미치겠네.
3: 와, 장관이다, 진짜.
2: 여기는 진짜 와봐야 된다.
4: To the Korean film, Old Boy, Parasite of Bong Joon-ho.

0: 야, 너 당신 미쳤느냐. 오기로라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때그때 닥치는 대로 처리해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맨 땅에 헤딩 아저씨.
1: 서울에서 왔어요.
2: 하나도 못 끊었어요. 다 맺은 데서.
0: 레디 고.
3: 변화의 시대. 당신의 삶은 안녕한가요? 격변의 한복판에서 다큐멘터리가 담아낸 시대의 얼굴. 시대의 초상. 제23회 EBS 국제다큐영화제 EIGF. 8월 24일부터 일주일 동안 세계 28개국 64편의 빛나는 다큐멘터리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따뜻한 울림으로 문을 여는 개막작 요. 최고의 작품을 가리는 페스티벌 초이스부터 일상 속 예술과 문화의 가치를 묻는 아트앤컬처, 세상 곳곳 타인의 삶을 비추는 월드포커스 시네마, 아시아 다큐멘터리의 방향성을 엿볼 수 있는 아시아 커런츠, 한국 다큐멘터리의 현주소 코리안 웨이브, 짧지만 깊은 여운의 단편 화첩까지, 그리고 올해 EIDF가 던지는 특별한 질문, 우리의 인식을 만드는 이미지에 대한 물음, 다큐필, AI와 다큐멘터리의 공존을 모색하는 비전 오브 AI. 총 9개의 다채로운 섹션에서 삶을 관통하는 깊은 시선들을 만나보세요. 스토리를 넘어 감동을 더할 다양한 만남의 장도 펼쳐집니다. 개막작 무료 상영부터 창작자 평론가와 함께하는 포럼과 토크, 여름밤 옥상 상영회 썸머나이트 스크리닝과 호수공원 밤하늘 아래 펼쳐지는 야외 상영까지, 올여름 EIDF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4: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5: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6: 아이고 잘하네.
5: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7: 어? 이거 실화야?
8: 에이, AI 같은데.
7: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9: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용암 사람들을 닮아 정이 넘치는 장이 있습니다.
1: 낙지, 독전의 낙지, 맹물. 원래 여가 낙지 바탕이죠, 여가.
0: 명물 낙지는 소와 만나 맛있는 보양식을 탄생시켰죠. 어디 그뿐인가요? 농부가 흘린 땀은 달콤하게 결실을 맺어 영암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향기로운 꽃향기를 따라가면 만날 수 있는 비밀의 정원. 부부는 영암에 와서 인생의 행복을 찾았다는데요.
2: 맛있다고 할 때 박수 치고.
0: 변화하는 시간 속에서도 명물을 지켜나가고 나누는 즐거움을 아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자, 오늘은 영암의 남쪽 이야기입니다. 그중 먼저 학산면으로 가볼까요?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참 아늑한 풍경이죠. 조용할 것 같지만 오래전부터 5일에 한 번은 북새통을 이뤘다는데요. 바로 독천장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하하, 운 좋게도 오늘인데요. 싱싱한 해산물이 내륙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었다는 독천장. 전라도 사투리로 물건이 허천하게 많다고 휘어서 허천장이라고도 불렸다죠.
3: 어머니, 오이, 오면이. 오매매 오늘 이쁘게 화장하고 올라있는 이 자식고 큰일 났네요. 화장도 안 하고.
4: 몇 시에 나오셨어요?
3: 우리?
4: 네.
3: 6시였지? 6시.
4: 6시에? 네.
3: 시골이라 일찍 나와 사람이.
4: 뭐 가져오셨어요?
3: 허둥이하고 칼치하고 맛하고 낙지하고.
5: 칼치는 얼마씩이요?
3: 주란대로.
5: 주란대로?
3: 예.
0: 정도 넘치죠.
3: 얼른 많이 줄게.
4: 여기 독천장이 우리 동네 분들한테는 어떤 장이에요?
6: 없어서는 안 될 장이지, 전장이지. 이거 삼계면 사람들이 이 장을 다 본디.
4: 삼계면이요? 어디?
6: 삼호, 군소, 미암.
0: 그 옛날 한석봉 선생의 어머니가 떡을 팔았던 곳도 독천장이랍니다.
3: 오이가 너무나 비싸가지고 올라가지고. 거의 5천이요?
7: 네.
3: 자. 죄송해요. 때깐들에서 다섯 개 5천 들어갔고 그래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나는 장사 말할 것도 없지. 50년.

0: 50. 28세, 28세부터 시작. 76. 우리 박사장 되고, 딸도 되고. 되고 며느리도 되고 하나뿐인 내 며느리. 사랑하는 내 며느리.
1: 한 달에 한 번도 안 쉬셔요. 명절 때 오로지 명절 때 그때만 쉬시고 1월 1일 날 항상 약속을 하죠. 올해까지만 한다고. 그것이 벌써 내가 시집 온 지 10년 됐는데 10년 차 그 말 듣고 있어요. 맨날 싸워요. 싸워.
0: 거의 사랑 싸움이지 싸움이에요? 싸움이라고 생각해요?
1: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장도 안 빼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물건도 많이 하고 물건 욕심이 어마어마하시니까.
0: 엄마 안 간다 해갖고 또 갔어? 또 가그라고. 걔도 장사가 안 갈 수가 없잖아요. 물건 다 해놓고 비가 온다고 안 가면 그 물건을 어떻게 소비 시켜요? 그래서 장사는 안 가면 안 된 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간 것이에요.
2: 싱싱한 채소까지 없는 것 빼고 다 있다는 독천장에서 가장 유명한 명물은 따로 있다는데요. 그게 무엇이요?
3: 이금자 낙지. 응? 낙지. 독천의 낙지. 맹물. 독천의 맹물.
2: 캬, 전남에서 이름꽤나 날렸답니다.
3: 독천 원래 여가 낙지 바탕이죠, 여가.
2: 현재 낙지는 갯벌과 함께 사라졌지만 독천 낙지 거리는 형성이 돼서 그 맛을 추억할 수 있는데요. 거리 양옆으로 있는 가게가 약 30개. 모두 낙지를 전문으로 하는데 빠지지 않는 메뉴가 바로 갈락탕입니다. 어디 한번 구경 좀 해볼까요? 때마침 나오네요. 캬, 갯벌의 산삼, 낙지와 영양 만점, 소갈비가 만난 갈락탕. 이곳에선 보양식으로 삼계탕보다 더 인기라죠.
4: 저희 직원이 몇 년간의 고생 끝에 이번에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박수. 임신부의 보양을 위해서 저희가 낙지를 먹으러 왔습니다.
5: 확실히 몸보신 하고 갈 것 같습니다. 예.
4: 삼계탕보다는 개운한 맛이 있어요. 그래서 든든한데 이게 고기는 기름에 조금 느끼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잡아주는 거를 낙지가 또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양이 되면서도 훨씬 더 깊고 맛있는 걸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6: 뜨끈하고 든든하죠?
7: 그래요? 개운하고 깔끔한 맛이 나요. 네. 네.
8: 뭐가 제일 맛있어요?
7: 낙지가 최고 맛있어요.
2: 이 맛이 소문나서 이제는 전국에서 식객들이 찾아온다는데요. 그 1등 공신은 뭐니 뭐니 해도 낙지. 토박이인 맹정자 씨도 낙지를 보면 옛 기억이 떠오르는데요.
9: 낙지는 어렸을 때부터 접했거든요. 아버님이 제가 지금 막내니까 오래됐죠. 아버님이 장사를 하셨으니까. 미암 앞바다 있어요.
10: 이게 뭐예요?
9: 갈비요. 갈비. 한우 갈비. 한우 갈비.
2: 19년째 만들어온 갈락탕. 시간이 지나도 쏟는 정성은 변함없답니다.
9: 첫째는 이제 살밥이 있어야 고기가 뜨면은 갈락탕 뜨면은 먹잖아요. 살밥이 좋아야만이 갈락탕 뜨면은 갈비하고 같이 어울려지지.
2: 그런데 갈비와 낙지가 어떻게 만나게 됐을까요?
9: 옛날에는 미얀마 앞바다에 낙지가 엄청 나왔어요. 엄청 나왔는데 그 낙지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여기 북천에 오일장에 우시장이 있었어요. 소하고 같이 이 접목을 시키면 어떠겠나 싶어가지고 갈락탕 먼저 끓이게 됐는데 그래서 독천에서 갈락탕이 유명하게 됐어요.
8: 그 전에는 따로따로였어요?
9: 그 전에는 그냥 안 했죠. 그냥 낙지를 그냥 막 끓여서만 먹고 그냥 잡아서 그냥 데쳐서 먹고 그 갈락탕 이런 걸 몰랐죠. 근데 80년도에 그때부터 지금 갈락탕이 유명하게 됐어요. 80년대부터. 70년도 후반.
2: 먹고 살기 힘들었던 시절에도 최고의 보양식이었던 갈락탕. 이제는 영암의 명물이 되어 지역 경제를 살리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드넓은 평야지만 예전에 이곳은 갯벌이었답니다.
11: 전부가 다 벌이었으니까 상당히 높다고 봐야죠.
2: 아직도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다는데요.
11: 항아리 뚜껑에다가 바닷물을 받아가지고 낙지를 잡아서 거기다 담아가지고 위에다 대나무 그 대잎사귀를 줄기를 잘라가지고 위에 덮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덕천까지 와서 덕천에서 이제 노상에서 도로 노상에서 이렇게 이제 판매를 그때 그 시절만 해도 낙지 한 마리에 5원, 10원 할 때였습니다. 그때가 제일 그립죠. 그래도
2: 그럴 때마다 동네에 남은 흔적을 보며 그 시절을 추억하는데요. 이곳은 바다에 나갔던 사람들이 몸을 씻던 곳이었답니다.
11: 민물 때는 물이 이제 들어올 때는 이제 이렇게 들어오고 쓰면은 뻘이 한 거의 100m 정도 뭐 그렇게 뻘이 부드럽고 뭐 낙지 사는데 최적이라 했었으니까 그 당시에.
2: 과거 영산강과 바다가 만나 형성된 갯벌은 먹이가 풍부해 낙지밭이었다고 하죠. 하지만 1981년 영산강 하구둑이 생기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옛 이야기로만 전해지는 영암 낙지. 하하, 그 명성은 갈락탕이 이어갑니다.
9: 한 시간 반 정도 담아놨다가 이제 손님 모실 때 끓여서 나가는 거지.
2: 갈락탕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9: 인삼.
2: 갈비탕 같아 보이지만 여기에 화룡점정, 낙지가 들어가야 갈락탕이란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국물 맛이 한층 시원하고 담백해진다는데요. 최하 보기만 해도 기운이 솟는 기분. 이곳 사람들에겐 그리운 추억이자 고마운 맛입니다. 영암의 대표 맛이 갈락탕이라면 대표 특산물은 무화과인데요. 현재 1,400여 농가가 무화과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여름부터 가을이 제철이라 지금 한창 바쁜 시기. 무화과 척척박사인 진성 씨도 새벽부터 나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농작물이 그렇지만 무화과도 농부의 손길을 많이 필요로 하는데요. 자식을 키우듯 상처 하나 생기지 않게 정성을 다하고 있죠.
12: 이 잎사귀들끼리 바람에 날리면은 서로 열매가 상처를 이렇게 입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없애주기 위해서 가지를 묶어주는 역할이죠.
2: 영암 삼호읍은 무화과 시베지이자 최대 생산지입니다.
12: 무엇보다도 햇빛량이 가장 많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여기가 최적지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2: 무화과의 고향은 지중해 연안. 영암 삼호읍은 해풍과 일조량이 풍부해서 지중해 기후와 비슷한데요. 그래서 무화과를 키우기에 최적의 환경이랍니다. 영산간 유역의 기름진 땅도 질 좋은 무화과 생산에 한몫한다네요.
13: 밑에 있는 건 상당히 컸죠?
12: 네.
13: 이것은 앞으로 20일 있으면 노지가 수확이 시작될 거예요.
2: 이젠 계절에 상관없이 무화과를 맛볼 수 있다는데요.
12: 잎 하나에 열매 하나 이런 게 계속 이어가기 때문에 뭐 사계절 재배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있죠.
2: 진성 씨가 오랜 연구 끝에 찾아낸 사계절 재배 가능한 무화과 농법. 바로 이 안에 그 비밀이 있는데요. 추위에 약한 무화과를 하우스 안에서 재배하는 한편 신기술을 적용해 겨울에도 수확이 가능하게 됐답니다.
12: 작년 가지를 일정한 형태로 양쪽으로

0: 배치를 시키죠. 햇볕이 잘 들게 하게.
1: 여기에서 나온 걸로 수확을 겨울철에 여기까지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봄철에 다시 성장한 것들이 위에는 열려 있는 거죠. 이게 8월 중순까지 수확하면 다 될 거예요.
2: 계절에 구애받지 않아서 농가 소득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군요. 아이 주먹만큼 커다란 무화과. 수업도 참 실하네요.
1: 이게 꽃이거든요. 꽃이고 암술은, 수술은 여기 가 쪽에 있고 나머지는 전부 암술이에요. 그리고 먹을 때 사각사각 씹히는 게 씨앗입니다.
2: 농사 짓는 게 힘들다가도 익어가는 무화과를 보면 하하 잊게 된다는군요.
1: 네. 아, 형님 오셨네. 오, 형님도 오시고 우리.
3: 안녕하세요.
2: 반가운 손님의 정체는 무화과 농사를 짓는 농부들입니다.
4: 반갑습니다. 아, 뭐 좋다.
5: 어떻게 하면 무화과가 더 많이 열리거나 병충해가 없거나 하는 그런 연구들을 아주 매일매일 열심히 하십니다.
2: 자신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나누는데요.
6: 양쪽 측문하고 천창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1: 옆에 측창은 무조건 열어놔요. 그리고 순한 행이 있으면 꼭 틀어주시고 배기현도 그렇고.
7: 열매가 계속 달려야 되는데 위까지가 열매가 안 달려. 네,
8: 건너뛰기 하는 방법만.
6: 예,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좀 도전적이고 또 배울 점이 많죠.
1: 잘하는 거 보면은 뭐 자식 키우는 것처럼 참 흡족하고 또 이걸로 또 우리가 또 생계도 유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저한테는 값진 보석과도 같죠.
2: 무화과를 키우는 농부만이 오롯이 느낄 수 있는 달콤한 기쁨이겠죠. 자, 이번엔 이웃에 있는 검길 마을로 가봅니다. 한적해 보이는 마을에서 바람결에 날아오는 향기를 따라 걷다 보니 어느 집 앞입니다.
9: 안녕하세요.
10: 네, 안녕하세요.
2: 아, 향기가 여기서 났군요.
10: 예쁜 꽃들이 많죠.
9: 여기 꽃도 어떤 꽃들이에요?
10: 이게 지금 벨가못 허브과예요.
2: 안쪽으로 들어가자 보이는 정원. 이야, 어느 분의 솜씨인지 정말 보통이 아니십니다.
10: 어떤 분이 제가 마당실을 하니까 안 된대요. 저분은 마당실을 하면 절대 안 된다고 야드 매니저 해달라고.
9: 마당새를 영어로 야드 매니저 이렇게 합니까?
11: 누가 그렇게 불러주라 하더라고요.
10: 저희의 모든 이 마당 다 정원 저기 관리하고 계세요.
2: 이곳은 고향에 돌아온 진만 씨가 아내 인숙 씨와 함께 만든 정원인데요. 사계절마다 어울리는 꽃을 찾아서 하나씩 심기 시작한 것이 지금의 아름다운 정원이 됐다는군요. 여름에 인숙 씨의 마음을 훔친 꽃은 수국. 아름다운 수국을 바라보고 있으면 무더위도 잊는다고요?
9: 수국을 많이 키우시는 이유가 뭘까요?
10: 꽃으로 피어있는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다른 꽃들에 비해서. 그렇죠. 처음 머금어서 질 때까지 그 기간이 최소 3개월. 최대는 어떻게 보면 한 5개월도 갈 수가 있죠.
11: 이 정원이라는 게 그냥 꽃만 있어서는 안 되고 조금 관리를 좀 해줘야 돼요. 잡초도 잡아줘야 되고.
2: 예쁜 정원을 유지하려면 관리는 필수. 야드 매니저님이 하하 큰일 하시네요.
11: 뭐 하여튼 7월 중이나 8월 초까지는 잘라줘야 돼.
9: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11: 내년에 꽃이 안 피어요.
2: 네. 부부에게 보물과도 같은 정원. 자, 그런데 보물이 이뿐만이 아니라고요?
10: 저의 보물은 일단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 안에가 제가 여기 이곳에서 힐링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죠.
9: 아, 그러시구나.
10: 첫 번째.

0: 보물은 일단 저기 보이시나요? 저기 살아있는 생명.
1: 뭐 있어요?
0: 제비.
2: 제비들도 이곳이 좋은지 일찌감치 새들어 살고 있었네요.
0: 제가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낸 장소가 이곳이거든요. 여기 지금 프랑스 자수 제가 하고 있습니다. 머리도 이렇게 입체적으로. 꽃도 입체적으로. 입체적이죠. 네. 여기는 이제 평면 자수. 프랑스 자수 다 피어 올라와 있어.
2: 손 재주가 좋아 프랑스 자수로 작품도 만들고 강의도 하고 있다는데요. 혼자 보기엔 아까운 솜씨. 그래서 뜻맞는 지역 작가들과 정원에서 전시회를 열어 이웃을 초대했습니다. 원래 주민들과 귀농 귀천한 사람들 사이가 조금은 서먹했었는데 이 전시를 통해 한층 가까워졌다는군요. 사람들이 쉽게 친해질 수 있었던 데는 남편 진말 씨의 비장의 무기가 큰 역할을 했다는군요. 바로 파덕 피자입니다.
3: 그래서 다 이 강가에 가서 돌 주워 오지. 이게 그 열의 강한 네아 백돌이에요. 인터넷으로 그 이태리 피자 학교에 제가 등록을 했어요. 거기 마스터 과정을 제가 수료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연구를 했죠. 제가 만들고 공부하고 배워서 우리가 접할 수 없는 음식들을 접하면서 굉장히 그 기대되는 공간으로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있어요.
2: 전시회에서 이웃들을 위해 파덕 피자를 냈는데 얼마나 맛있었던지 마을 사람들의 최애 음식이 되었다죠. 그래서 종종 이렇게 피자 파티를 연답니다. 오늘도 거의 만석이네요.
3: 새로운 메뉴를 드릴 테니까 잘 드세요.
4: 우리 같은 경우는 이 집하고 좀 안면이 있어가지고 이 모임이 있다고 무조건 와가지고 먹고 갑니다.
2: 뜨거운 화덕에서 빵과 피자를 굽는 일은 남편 담당인데요.
3: 참나무로 열을 올리기 때문에 참나무 향도 있고 그래서 육즙도 있고 부드럽고 맛있죠.
2: 소스와 토핑은 부인 담당입니다. 자, 지금 치즈가 들어가지 않는 마리나라 피자를 만드는 중인데요. 남편을 돕다 보니 피자 전문가가 다 되었다죠.
0: 예, 거칠게 잘라지는 거하고 칼로 깨끗하게 잘라지는 거하고 풍미가 달라. 풍미도 다르고 향, 저기 어떻게 보면은 냄새도, 향기도 다르고.
3: 자, 피자가 들어갑니다.
2: 취미로 시작했지만 전문가 못지않은 실력. 화덕 온도를 이용해 골고루 잘 익혀주면 드디어 마리나라 피자가 완성됩니다. 피자에 생명이라 할 수 있는 치즈가 없어서 맛이 있을까 싶지만 의외로 특별한 맛을 낸다는데요.
5: 너무 담백하고 맛있어요. 건강한 맛.
6: 바로 구워서 바로 먹는 맛이 그게 완전히 차이가 나요.
3: 저는 이 오신 분들이 너무 맛있게 드신 것이 제일 행복하죠. 예, 맛있다고 할 때 박수 치고. 그렇게 판매하는 건 아니고 지인들하고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갖는 거죠.
7: 바질도 대주고 토마토도 대주고 저는 농사 짓고 있거든요. 텃밭 농사. 그래서 같이 여기 필요한 거 저도 같이 하고 또 여기서 잘하는 요리를 제가 늘 받아서 먹고 있습니다.
1: 먹는 마음이 어떠세요? 느낌이?
7: 맛있고 따뜻하고 흐뭇하고
6: 지나가다가 그냥 들려서 이렇게 차도 한잔 마실 수 있는 그런 편안한 공간이에요. 예, 그래서 저희는 수시로 그냥 지나가다 들리기도 하고 또 모임 있을 때 만나서 같이 이런 꽃도 구경하고.
1: 왜 이런 시간들을 마련을 하십니까?
3: 서로 이렇게 어울리다 보면 그것이 인생의

0: 이어서 고향 민국이 방송됩니다.
1: 평상시는 폭포가 나타나지 않다가 폭우가 내리는 순간 작게 폭포가 형상이 됩니다. 네, 바로 이곳이 일명 도깨비 폭포라고 합니다. 얼음 물, 얼음 물.
2: 얼음. 빨개졌어요.
3: 귀까지 빨개졌어. 땡.
4: 아, 참.

0: AI가 같이 지은 집?
1: 네. 어머니 조금 더 행복하게 좀 자랑스럽게 그렇게 사시라고.
2: 나는 행복이 돼요.
3: 햇빛에 구워지고 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자기다.
4: 집만 지은 거는 7천만 원에 지었어요. 친환경적인 집을 한번 지어보면 그때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3: 이런 집을 지으면서 그게 낫다는 게 너무 신기한 일이었죠.
5: 해도 육룡이 나가셔. 짐이 용비어 천가를 쓴 연유를 그대는 설명할 수 있는가? 사과는 왜 항상 아래로 떨어지는지 설명할 수 있나요? 사과를 연결하니 직각삼각형이군요. 분명 떠오르는 게 있을 텐데 설명해 보시오.
6: 네, 피타고라스 정리는요.
7: EBS에서 교과서의 지식을 설명해 줄 선생님을 찾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EBS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지금 도전하세요.
8: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했어요.
9: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를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아이고 잘하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10: 폭염 피해 예방 요령, 첫째, TV, 라디오, 긴급재난 문자 등을 통해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합니다. 둘째, 가장 더운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채채, 불가피한 야외 활동 시 햇빛으로부터 신체 노출을 최소화합니다. 넷째, 무더위 쉼터 등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더위를 피합니다. 다섯째, 충분한 수분을 섭취합니다. 여섯째, 안부 전화로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살핍니다.

0: 조용한 산골마을 무더위를 뚫고 삼삼오오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있을까요? 이게 최고 좋아요. 지금 이 상태가.
0: 풍물놀이로 사라진 전통을 되살리니 덩달아 인생도 즐거워졌다죠. 영암의 새벽을 여는 우시장엔 최고급 소들이 총출동.
2: 지금은 이제 저런 분들 이름이 브랜드가 되는 거죠.
0: 땅속에 잠들어 있던 고대 왕국으로 시간 여행을 떠날 수도 있는 그곳.
3: 마인시대의 고분으로서 지금 그 실체를 밝히고자 지금 저희들이 발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0: 유서 깊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영암. 그곳에 숨겨진 보물을 찾으러 지금 떠나보시죠. 오늘은 영암의 북쪽 이야기입니다. 그 시작점인 용천마을로 가볼까요?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용천마을은 일교차가 커서 맛있는 감이 많이 나기로 유명한데요. 올해 귀농 13년 차인 현숙 씨와 동석 씨 부부도 감 농사 짓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지금 중요한 작업을 하는 중이라 심혈을 기울이는데요.
4: 이 감을 만약에 다른 그 새로 나온 가지가 가리게 되면 이 감이 맛도 없고 크지도 않고 병도 걸리고 그래서 이렇게 햇빛이나 바람이 잘 통하게끔 이렇게 하지 전쟁을 해주는 겁니다.
0: 전문 농부가 다 됐다죠.
1: 요만한 거는 어차피 감이 못 되는 거니까 에너지 소비를 막기 위해서 잘라줘야지. 이거.
0: 농사에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법. 작은 열매는 과감히 잘라서 큰 열매에 영양분이 집중되도록 만들어줍니다. 이곳에 와서 처음 농사를 지었다는 남편.
1: 정말 아무것도 몰랐죠. 아무것도 몰랐죠. 원래 도시 사람이라. 저는 눈으로 본 거라도 있죠. 지금은 잘해요. 가을에 수확할 때 보면 감이 제법 나오거든요. 그러면 잘한 거죠.
4: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알 것 같아요. 농사에 대해서. 이제 귀농한 지가 10년이 넘으니까 어느 정도는 이제 좀 그 자리도 잡고 이제 마음도 자리 잡고 농사도 자리 잡고 지금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0: 이제는 올해 감 농사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생각할 정도로 여유가 생겼다는데요.
4: 별립이도 하고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서 있는 나무를 이렇게 45도 각도로 이렇게 휘어주는 거예요. 각을 이렇게 해주면 내년에 이 나무가 이제 이 가지에서 감이 달려요.
1: 성장 우세성이라고 키 크는 데만 그 양분을 보내버려요. 그러면 15도에서 45도로 눕혀줘야지 여기에서 죽지 않으려고 종족 보존을 위해서 씨를 맺어줘요.
0: 감나무에 정성을 쏟는 부부를 보니 벌써 올 가을이 기다려집니다. 오전 농사일을 마친 현숙 씨, 북을 들고 어디로 가는 걸까요?
1: 풍물 회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2시에 용천회관 정자 앞에서 풍물 연습을 하겠습니다. 이게 이장한테만 허락.

0: 있어요. 이장이 바뀌면 그 사람한테 또 허락됐어.
1: 아, 그렇군요.
0: 예. 서울에서도 방송해요. 동네 분들한테.
2: 도착한 곳에서 마주한 것은 한눈에 봐도 엄청난 팽나무. 그 위세가 정말 대단합니다. 특이하게 비석을 껴안고 있는 형상인데요. 아주 오래 전부터 이런 모습이었다는데 자세히 보니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0: 군왕지라는 걸 정확히 모르는데 임금이 살 자리다. 이 땅은 임금이 살 땅이다. 이런 뜻이라고 하시더라고요.
2: 보기 드물게 큰 나무지만 이곳에선 기본 100년이 넘은 약 25그루의 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중 250여 년 된 이 나무는 당산나무로 앞에서 당산대를 지냈다죠.
0: 예, 지금이야 산에 나무가 많지만 예전에는 땔감이 부족하잖아요. 떨어져도 그거는 불 안 돼요. 벌 받는다고. 그래서 보존이 된 거예요.
2: 사실 고령화 마을이 되며 오래전에 명맥이 끊겼던 당산제. 이를 안타깝게 여긴 현숙 씨가 4년 전 마을 사람들과 되살렸다는데요.
0: 어서 들어오세요.
3: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장사님 오늘 모여서 연습 양지가 합시다.
3: 그럽시다.
2: 하하, 풍물 놀이까지 배워서 제대로 전통을 잊고 있습니다. 잠시 감상 시간을 가져볼까요? 마을의 어르신에게도 큰 기쁨이자 자랑이죠.
4: 기분이 좋죠. 옛날 방식을 이렇게 하니까. 옛날에 이러고 마을에 걸궁치고 막 집집마다 들어다니고 했잖아요. 보름에는. 그런데 이 근자는 아예 없는데 이러고 요즘에 이러고 저러고 뭐시기를 해갖고 이런 기쁨을 준 게 너무 감사해요.
0: 여기 모이신 분 중에 12분 중에 3분만 유동네 분이고 나머지 분은 모두 귀농이세요. 귀농인 가정이 많아져갖고 이걸 풍물단 하나 만들었죠.
5: 이제 보름날도 하고 이제 뭐 행사 있으면 한 번씩 가거든요. 이제 배워가지고 당산제도 하고 우리가 보름날 이제 대보름 받기도 하고 그래 모여가지고 연습 좀 하고.
6: 당산제는 그러면 언제 하세요?
5: 10월 달 정도에. 왜냐면 원래 봄에 하는데요. 그 일하다 바쁘다 보니까 이게 늦게 하고 있어요. 전통을 이어받기 위해서.
2: 사라진 전통을 잊고자 하는 소박한 마음으로 시작한 당산제와 풍물놀이. 결국 사람들 하나로 똘똘 뭉치게 했고 용천 마을의 소중한 보물이 됐습니다. 아, 연습 후 챙겨 먹는 간식은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 오늘 간식은 현숙 씨 표 감 슬러시. 작년에 수확해서 냉동시킨 감으로 만든 것인데요.
0: 가끔은 더울 때 이렇게 시원하게 조금씩 맛볼 수 있도록. 이제 감이 없는 여름에는 이런 걸 또 되게 좋아들 하세요.
2: 감 슬러시 한 입에 사르르르 사라지는 더위. 하하, 행복이 뭐 별거 있겠습니까? 이런 게 행복이죠.
7: 활기차죠. 더 젊어지는 느낌이고.
0: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있을까요? 이게 최고 좋아요, 지금 이 상태가. 뭐 특별히 반대하시는 분이 없고 뭐 못한 사람이 없으니까 이대로만 쭉 나가면 좋아요.
2: 넵,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0: 이제 또 다른 마을로 가볼까요? 매주 월요일 새벽 5시 신북면에서 가장 일찍 하루를 시작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우시장인데요. 영암에서 소를 사고 팔 수 있는 유일한 곳으로 영암 농민들은 물론 인근의 나주시, 목포시, 해남 부근에서도 온답니다.
1: 일주일에 한 번 월요일날 경매를 진행을 하는데 비우구는 대략 100여 두에서 앞뒤로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번시구는 30여 두 그리고 이제 한 달에 두 번 저희가 송아

0: 송아지를 엽니다. 송아지장 때는 송아지가 대략 한 250두 장당 그렇게 나옵니다.
1: 아직 경매가 시작되기 전이지만 좋은 소를 차지하기 위해 정보 수집이 치열한데요.
2: 근데 어떻게 하면 잘 팔고 어떻게 하면 싼 놈 사갖고 돈을 벌까 그런 마음으로 오지요. 석가이 워낙 이제 하락 시세다 보니까 살 때도 이렇게 잘 사야 되고 이제 엄마 등급도 좀 봐야 되고 정액이 무엇 들어가는가도 좀 이렇게 골라서 사야 되고.
1: 요즘 이 숫자만 잘 살피면 소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답니다.
2: 사람으로 말하자면 주민등록.
3: 저기에 뭐가 다 들어가 있어요?
2: 이제 나이, 이제 그 태어난 연도 이런 것이 다 그.
1: 한쪽에선 검사가 한창입니다.
4: 지금 수의사님이 임신 후 이거 안에 임신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5: 이거 수족표 있었나요?
6: 네, 1월 15일이요.
5: 1월 15일. 56이요. 56.
6: 네, 56이요.
5: 가격 책정을 할 때 몇 개월이냐에 따라서 가격이 다 달라지는 거라서 그거를 매겨줘야 사시는 분들도 편하고 이제 파시는 분들도 정확한 가격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1: 그중 돌아다니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소를 보는 분들이 눈에 띄는데요.
7: 7,000원. 7,000원. 중개사입니다.
8: 55.
1: 경매 전 소를 한 마리씩 살펴보는데 이때 소의 나이를 듣고 킬로그램당 최저가를 결정. 그 가격이 경매 시작가가 됩니다.
8: 소 모든 가격은 갈비의 가격이 나와 있거든요. 그와 함께 그 소 가격이 500만 원이면 갈비가 약 350만 원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 갈비의 살집을 보고 우리가 가격을 매깁니다.
1: 수많은 소가 사고 팔린 우시장. 누군가에게는 좋은 교육 장소가 되기도 하는데요.
9: 먹여도 별 이익은 안 남죠. 보시죠.
1: 아들의 결심에 힘이 돼주고픈 아버지.
9: 소가 훨씬 낫다 해갖고 소를 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열심히 해보려고 해서.
3: 어떤 좀 기대를 좀 하게 되세요?
9: 아이고, 영농 후계자로 우리나라 그 한우 발전에 이바지하기를 바라죠.
10: 아직은 그래도 보는 눈은 많이 부족하죠. 아버지랑 그래가지고 같이 다니면서 아버지한테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1: 경매 시작 시간인 7시가 가까워지자 방역 작업이 먼저 이루어집니다. 많은 소가 오가는 만큼 철저한 관리는 필수죠.
11: 현 시간으로 이후부 백두에 대한 1차 경매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나 지금이나 농민에게 소는 가족이자 소중한 재산. 그렇게 팔리는 모습을 보는 건 여전히 힘들답니다.
12: 사료값도 부족하고 가정의 돈도 부족하고.
3: 그래도 이렇게 50두 중에 3마리 이렇게 내오시면서 미안하고 서운함은 없으세요? 어떠세요?
12: 그런 거는 이제 마음이 쓸쓸하게 다 생활이 그러기 때문에.
1: 최근엔 전자경매 시스템을 이용해서 경매 과정을 누구나 볼 수 있다는군요. 이번엔 농민의 소 차례. 자, 다행히 좋은 가격을 받았습니다.
12: 들어가이. 들어가이.
1: 혼자 돌아가는 그 마음이 오죽할까요?
12: 소 키운 사람 마음은 다 똑같아.
1: 치열한 경쟁 속에 많은 소들이 낙찰됐습니다.
0: 고기 소들은 무게를 재서 그 몸무게하고 낙찰받은 킬로그램당 금액을 합산해가지고 낙찰 최종 금액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쪽에서 지금 저희가 개근 작업을 하고 있고요.
1: 애지 중지 키운 소가 높은 가격을 받으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육질과 무게. 그래서 많은 농민들이 오래 전부터 소 사육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데요. 현재 영암 내 한우 농가는 1170여 곳. 그중 18년째 한우를 키우고 있다는 한 농가를 찾았습니다.
3: 안녕하세요.
13: 안녕하세요.
3: 몇 마리나 키우세요?
13: 한 180두 정도 키워요.
1: 안전하 서나 소 생각밖에 안 한다는 재성 씨. 아하. 소가

0: 단 먹는 것만 봐도 행복하다는데요. 최고 등급으로 키우기 위해 가장 신경 쓰는 것이 사료. 먹이에 따라 육질의 차이도 크기 때문이랍니다.
1: 이제 번식하고 올라오는 거새들은 이제 TMF먹이고.
2: 그게 어떤 차이가 있어요?
1: 이제 이거는 이제 등급하고 이제 살주기 위해서 이제 TMF랑 같이 이제 먹이주고, 이제 번식우들은 이제 송아지를 이제 태어나게 만들어서 어쩔 수 없이 번식우 사료주고 그래.
0: 이때 농가를 방문한 차한데 용도를 알 수 없는 장비를 싣고 왔는데 대체 이게 뭘까요?
1: 육질에는 이제 어떻게 잘 나오냐, 투불, 완불 나오는가, 그런 게 이제 초음파 검사하느라고.
0: 쉽게 말해 초음파를 이용해서 출하를 앞둔 소의 육질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건데요. 마블링 상태와 지방의 두께까지 확인 가능하답니다. 하하, 세상 참 좋아졌죠.
3: 그 등지방도 얇아. 안 걸려. 걸리는 거 없어. 42.
4: 이제 여기 밑에 네. 이렇게 태각선으로는 등심 모양이 약간 그려져서.
0: 기대와는 달리 최고 등급에는 못 미치는 상황.
4: 그럼 이게 사토? 근데 지방은 좋아 보여.
5: 이런 애들을 저희가 더 먹여가지고 2, 3개월 더 먹여가지고 마블링을 더 늘려가지고 출하 시기를 조정한 거기 때문에 두세 달 뒤에 툭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1: 누구보다 이제 잘 키워서 내는 게 기분 좋다고 생각합니다.
0: 명품 소로 키우기 위한 또 하나의 노력. 그것은 철저한 혈통 관리입니다.
1: 돌배 실수소가 있잖아요.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암소 이제 부가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아버지, 이거는 어머니. 그렇지만은 어떤 좀 좋게 나오죠. 엄청나게 지금 이제 건내지방이고 냉채도고 등신 단면도 등지방 두고 이렇게 였을 때는 이 소는 완전 A급이에요. 이제 소가 잘 받았을 때는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소를 잘 키우냐에 따라서 이제 소를 누군 못지않게 키우는 마음 포부가 생기죠.
0: 이 송아지도 단부럽지 않은 튼튼한 소가 되겠죠.
2: 선생님한테 소는 어떤 존재입니까?
1: 나의 희망이죠.
0: 우직하고 성실한 재성 씨, 누굴 닮아 이렇게 부지런한가 했더니 소를 꼭 빼닮았네요. 자, 이번엔 시정면 신현미로 가보겠습니다. 옹기종기 모여있는 집들 뒤로 뭔가 보이는데, 아니 이게 다 뭘까요?
2: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어쩐 일로 오셨어?
2: 어머니, 저 뒤에 큰 게 있어요?
6: 저걸 발굴을 하니까 무엇이 나왔냐 하면 옹간. 옹간도 나오고 그 뭐라 할까, 지하로 만든 병 있잖아, 항아리 병. 그것도 많이 나오고, 애기들이 옛날에 썼는지 그 잘잘한 서수가 알맹이 같은 진주알이 나오더라고요. 여기서
2: 어머니 보셨어요?
6: 했어요. 체라고 했어요. 여기서 해달라고 해서. 그 너무 소중한 것이 많이 나왔잖아요.
0: 설명을 듣고 다시 보니 이제야 보이는 발굴 현장. 영암 신현리 고분군입니다. 마을 뒤쪽에 발굴 현장이 있을 줄이야. 그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지나가며 얼핏 봐도 중요한 역사를 품고 있어 보이는데요.
7: 마을 시대의 고분으로서 지금 그 실체를 밝히고자 지금 저희들이 발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2: 성과가 어떻습니까?
7: 성과가 지금 각 고분이 지금 저희들이 총 두 기를 발굴하고 있는데요. 내용에서 옹감이 아주 다량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2: 이게 옹관...
8: 예, 이게 옹감묘입니다.
0: 깨진 옹관도 마을의 비밀을 푸는 열쇠가 된답니다.
7: 지금 영산강 유역의 마한시대의 어떤 수수께끼가 풀린 것 같습니다. 묘제 변천사에.
0: 영산강 유역의 독자적인 문화를 꽃피운 마한 사람들. 그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대형 옹관입니다.
7: 큰 항아리는 이쪽이고요. 북쪽, 서쪽에 있고요. 적은 항아리 안쪽에 삽입된 부분이 소옹 쪽입니다. 적은 옹관 쪽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합구를 해가지고 하나의 무덤이 형성돼요. 관이 만들어집니다.
0: 지금까지 수십 차례

0: 곱은 발굴 조사를 통해 수많은 유물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마흔의 비밀이 하나씩 풀리고 있다니, 이 속도면 완전히 깨어난 마흔을 만날 수 있는 날도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손길이 더없이 조심스럽습니다.
1: 이것들을 좀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붓으로 털고 도구로 다듬으면서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작업이고요.
0: 근데 자세히 보니 발굴 도구가 생각보다 단출합니다.
1: 아, 이 흙을 담는 게.
0: 우리 일상에서 볼 수 있는 붓 호미등인데요. 명필이 붓을 가리지 않는 것처럼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겠죠.
2: 새로운 유적을 만날 때마다 과연 유적 이 지역에서 무엇이 나올까? 그게 하나가 굉장히 뭐랄까요? 호기심에 지금도 아직도 대학 1학년 호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1: 그 성취감과 뿌듯함이 가장 크고요. 그 이유 때문에 아직까지 붓을 놓지 못하고 현재까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영암에는 고대 국가인 마한의 역사를 체험하고 온전히 느낄 수 있는 마한 문화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은 바로 이 고분 탐사관. 안으로 들어가면 마치 발굴 현장에 와 있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하는데요. 실제 발굴된 웅관과 토기를 거의 똑같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마한의 문화유산은 이곳 주민들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보물입니다.
3: 가야보다 백제보다 훨씬 앞선 나라 사람들이 살아있던 근거지에서 살고 있다는 자체가 요즘은 더 자부심을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0: 박보경 이장님이 고향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이유, 이 영산강도 크게 한몫한다는데요.
3: 저게 이제 영산강 줄기죠. 물이 옛날에도 간발에 차려있잖아요. 물이 싹 빠질 때도 이런 쪽에는 지금 모시머진 쪽에는 갯벌로 남아있는데 가운데 저런 데는 물이 저 정도 조금씩 있었어요. 좀 이보다는 좀 더 적게 사람이 건널 수 있게끔. 고려 현장이 거란한테 밀려 내려온 건 사실이에요. 나주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야 다시 개경으로 올라서 나라를 세우는데 올라갔다는 기록은 없는데 우리 주변 어른들의 말에 하면은 현종이 여기 가서 군인하고 머물렀다. 여기서는 현종이, 저쪽에서는 세자가, 저 산을 세자까지라고 그럽니다. 그 현종이 머무르고 있는데 이 군으로는 거란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자고 있는데 꿈에 해신이 나타나서 건너라 해서 꿈을 건넜다 해서 영산강 속에 몽탄강이라 이미 따라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을 통으로는 영산강이라고 하는데 우리 동네하고 저 동네 사람들은 몽탄강 그래요.
0: 안타깝게도 현재 남해 신사는 2001년도에 복원된 것인데요.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원래 사당은 일제강점기에 불타 없어졌다고 합니다. 비록 건물은 바뀌었지만 지금도 나라의 안녕과 국민들의 평안을 바라는 마음은 변함없이 이곳에 깃들어 있다는군요.
3: 이쪽에는 동제, 이쪽에 서제라고 그럽니다. 동쪽에다는 옷을 보관하고 서쪽에는 제사 유구를 보관합니다.
0: 그래서 조상님들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매년 봄과 가을에 모여서 해신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3: 해신제는 생물을 놓기 때문에 실제로 향로에다는 향을 피우고요. 뭐 술은 개고, 그 다음에 음식은 불에 익히지 않는 것. 그래서 소머리도 생채로, 야채도 생채로 놓습니다.
0: 강원도 양양의 동해묘와 황해도 풍천에 서해 신사도 있지만 해신제 전통이 이어지고 있는 곳은 이곳이 유일합니다.
3: 임금이 충문을 쓰고 향을 내려서 육계고 론님이 제를 지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를 지낼 때는 항시 나라의 평온을 위하고 주민의 평온과 안녕을 해서 제를 지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0: 고향을 사랑하고 그 자부심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들. 이들이 있어 영암의 미래가 더 기대됩니다.

0: 상가발효시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딥이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1: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6: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7: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8: 진단비도요?
1: 되고요.
8: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9: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8: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9: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10: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8: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5: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9: 이게 왜 된다고요?
1: 딥이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0: 상가발효시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11: 이어서 나눔 0700이 방송됩니다.
12: 강제 이주 열차를 타고 황무지에 던져졌을 때
13: 만년설이 쫙 녹아내려가지고
14: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처음에 미국으로 오신 이유는
15: 이런 거 여기 많죠.
12: 사진을 이렇게 보니까 이야기들이 담겨있는
16: 고려인들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긍지가 있어요. 보니까
17: 조금 늦게 와서 미안합니다.
12: 역사는 개인의 기록이 모여서 이루어집니다.
18: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요, 산?
19: 앞에 산 이렇게 가니까 이제 이렇게 80-90만 평 정도.
18: 80-90만 평이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19: 숲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자원이거든요.
20: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어? 신났다!
19: 산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너무 많아요. 숲 자체가 나눔이거든요.
21: 해주시는 이유가
19: 그냥 좋은 일 하면 하루 더 산다 그래가지고요.
22: und sie haben mich ausgelacht.
23: 한국어 몰라.
24: 혼자 나가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0: 나가서 혼이 나갔어. 그 후에.
1: 달빛에 얼굴을 봐서 예쁘자 관여자만 골라서 그렇게. 서북 청년들하고 경찰 가장 그리운 게 여자라고 했을 때.
2: 최초의 한인 이민이 고종 황제 때 하와이로부터 시작됐고요. 그 해가 1903년 1월 달입니다.
3: 어렸을 때는 이민을 왔으니까 미국 사람이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이들은 다시 꿈꿀 수 있을까요? 함께 만드는 세상은 알고 있습니다. 함께의 가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함께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당신을 위해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이 있습니다.

0: 엄마한테 장난치자고 코코코코.
1: 엄마랑 코코코 놀이하는 걸 제일 좋아하는 4살 에스더.
2: 코코코. 이게 뭐예요? 코예요, 코. 코코코코.
1: 태어난 지 두 달이 좀 넘은 동생 미나. 언니가 하는 게 신기한지 눈을 떼지 못하네요.
2: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하이.
1: 아. 에스더에겐 든든한 오빠가 둘이나 있는데요. 오빠들 덕에 인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3: 엄마, 엄마 혼자 가요?
4: 왜 이렇게? 빠빠이도 할 줄 아네요.
5: 네, 빠빠이 할 줄 알아요. 말도 할 줄 아는데 기분 좋을 때.
1: 에스더의 몸에는 관이 세 개 연결돼 있습니다. 관을 통해 음식과 약을 주기 때문에 소독을 열심히 해줘야 하는데요.
5: 오,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1: 그런데 그때 문제가 발생하고 맙니다. 가슴에 있는 중심 정맥관이 가늘어져서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상황.
4: 쪄가지고
5: 어디? 어디가 뜯어졌어? 어, 미안해. 아, 이거 한번 물어봐야겠다.
4: 그러니까, 너 방금 먹어가지고.
1: 혹시라도 감염이 되면 에스더의 생명이 위험해집니다.
6: 어, 여보세요?
5: 네, 간호사님.
6: 네, 어머니.
5: 그 다름이 아니고 그 중심정맥관 네. 있는 쪽 라인 있잖아요.
6: 네.
5: 거기가 벗겨졌거든요?
6: 이게... 아, 이게 한 겹이 찢어진 거구나.
5: 네네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6: 이거 나서 다시 잡아야 되는데.
5: 진짜요?
6: 네. 아. 진짜로. 내가 와서 이거 바꿔야 돼요, 오늘.
5: 아, 그러면은.
6: 해야 돼요.
1: 당장 서울로 올라가야 합니다. 차로 5시간이 넘는 먼 거리. 언제 태어날지 몰라 여행가방을 싸서 막내부터 여섯 식구가 총출동해야 하는데요. 과연 에스더는 제 시간에 병원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7: 안녕하십니까. 나눔 0700 전재앙입니다. 하루 중 20시간. 몸에 연결된 간으로 영향을 받아야 오늘을 겨우 버틸 수 있는 아이가 있습니다. 올해로 4살 된 에스더는 희소병 때문에 무언가를 삼키는 것도 힘든 상황이지만 엄마 아빠를 볼 때마다 해맑게 웃어주는 어여쁜 아이인데요. 에스더의 가족에겐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1: 이른 새벽부터 어디론가 향하는 아빠 균민 씨.
8: 지금 셋째가 아파서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지금은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해야 되다 보니까 새벽에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9: 하루에 한 번씩 이 고우 신문지를 보는데 찾기가 쉽진 않습니다. 네.
1: 도시에서 마트 일을 하다 시골로 내려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10: 빨간 거 맞다.
9: 빨간 아 예. 여기서부터 이쪽으로요.
10: 이를 쭉 여기까지.
1: 밭일이라곤 해본 적 없던 아빠. 일을 하나씩 배우고 있는데요. 새벽에 나와 일을 해도 무더위에 옷이 땀으로 금세 흠뻑 젖고 납니다. 곁에서 지켜보는 어르신들도. 에스더의 가족이 안쓰럽기만 하다는데요.
10: 오늘 한번 넘어져요. 그 얘기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와갖고 진짜 말이 안 나올 정도로 너무 안쓰럽고 너무 두 부부가 고생하고 그리고 말이 그렇지 여기서부터 병원까지 그 애기들을 넷을 다 데리고 병원을 다녀요. 그냥 그것도 너무 안쓰럽고 너무 힘들고 그냥 그런 거 보면은 짠해서 이제 볼 수가 없어요, 저희가.
11: 보고 있으면 참 안타까워요. 농가 침부 걸어댕기고 또 밥이나 먹고 입으로 먹어야 뭐 저 운동을 할 거인데 입으로 먹도 못하고 그렇게 저희도 뭐 물질적이나 풍부하면은 도와주고 그럴 거인데 저희들도 먹고 살 게 뻐덕이에요.
1: 셋째 에스더가 희소병 판정을 받으면서 부모 중 한 명은 에스더를 24시간 돌봐야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그동안 모아놓았던 돈도 에스더 병원비로 다 쓰고 병원비 때문에 이젠 생계조차 위협받게 되었습니다.
9: 에스더가 저 집에서 홈피엔이라고 가정간호를 지금 하고 있어서 관련된 그 약제 수액 세트나 뭐 이런 것들이 비급여라서 의료용품 그리고 약제값 뭐 이렇게 하면은 한 2, 300만 원은 한 달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0: 바다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작은 임대 아파트. 에스턴의 여섯 식구가 사는 보금자리입니다. 올해 8살인 찬누리와 6살인 요셉, 4살인 에스더, 그리고 태어난 지 두 달이 좀 지난 막내 미나까지 모두 4남매인데요.
1: 쭈쭈쭈쭈쭈쭈. 아, 놀랬어. 놀랬어, 놀랬어.
2: 놀랬어.
0: 막내 미나는 아픈 언니가 있는 걸 아는지 순둥입니다.
1: 지금 2개월, 이제 거의 3개월 다 된 것 같긴 해요. 한 80일 정도? 어디 보세요.
0: 4남매 중 다른 아이들은 다 건강하고 셋째 에스더만 아픈데요.
1: 목을 가누려고.
0: 에스더가 뱃속에 있을 때 엄마 건강에 문제가 생겨 힘든 시간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1: 에스더가 뱃속에 있을 때 제가 이제
3: 맹장 수술을 했었거든요. 어찌 보면은 맹장 걸릴 것도 내 잘못인 것 같고 괜히 또 맹장 걸려서 애가 이렇게 됐나. 코로나 때문에

0: 내가 이렇게 됐나 이제 모든 게 이제 조금 제 탓이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좀더 조심했었어야 됐는데 애써 볼 때마다 약간 그렇게 하지 못한 제 잘못인 것 같아가지고 많이 미안하죠.
1: 몸이 아프고 힘들 텐데 엄마를 볼 때마다 늘 환하게 웃어주는 에스더. 에스더의 몸에는 여러 개의 의료기기들이 연결되어 있어 수시로 체크해줘야 합니다.
0: 이거는 밥 먹는 기계고, 저거는 이제 중심정맥관이라고, 여기에 이제 에스더 영양제가 다 들어가는 링거 타입의 기계예요.
2: 계속 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0: 아, 계속은 아니고 16시간 맞아요.
1: 엄마가 아픈 동생을 돌보는 동안 첫째 찬누리와 둘째 요셉이는 알아서 유치원 갈 준비를 합니다. 아직 한창 어리광을 부릴 나이지만 여동생이 아픈 뒤로 훌쩍 컸습니다.
2: 일단 어떤 동생이에요?
3: 아픈 동생.
2: 어디가 아파요?
3: 배.
2: 에스터 보면 어때요?
3: 귀여워요.
2: 에스터랑 잘 놀아줘요?
1: 에스터는 4살이지만 아직 분유를 먹고 있는데요.
3: 엄마, 분유 얼만큼 주려고 그렇게 많이 넣어요?
0: 에스더가 그래도 많이 먹어야 얼른 먹지. 에스더 아프잖아. 먹고 있어? 엄마 줄게. 여기.
3: 네.
0: 자.
1: 에스더는 희소병 때문에 배에 있는 관을 이용해 음식을 섭취해야 합니다.
0: MMIHS라고 거대방광 미세결장 장저하? 증후군이라고 부르시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에 비해서 장이 엄청 작고, 그리고 그 장 운동하는 근육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근육들이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긴 하더라고요.
1: 소변도 스스로 볼수 없어 호스를 이용해서 빼줘야 하는데요. 1년 넘게 병원 생활을 하다가 에스더를 집에 데려오기 위해 엄마가 따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2: 오줌 빼는 게 이렇게 시간이.
0: 네, 좀 걸려요. 한 2, 30분? 좀 걸릴 때한 40분도 걸려요.
1: 오빠들은 엄마를 기다리는데 익숙해졌습니다.
0: 안 돼,
1: 목에 있는 가래를 제거하기 위해 석션도 해줘야 하는데요.
0: 안 돼, 안 돼.
1: 힘들어하는 걸 알지만 그렇다고 석션을 해주지 않으면 숨쉬기 힘들어집니다. 쉬지 않고 나오는 가래. 에스더 울음소리에 두 오빠가 방문을 열었는데요.
3: 냄새가 오지대라.
0: 냄새가 나?
3: 네, 어디에서?
0: 아, 에스더 침냄새야, 침냄새.
1: 작은 배를 가로지른 선명한 수술 자국.
0: 아파, 살살 할게. 네, 이건 수술 자국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가려우니까 얘가 여기 긁어가지고 이제 여름에는 이게 이렇게 덮어놓으면은 이제 아무래도 가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끓더라고요. 잠깐만.

0: 알았어. 아파. 아, 아파.
1: 아침에 이렇게 에스더 분유 주고 소변 빼고 석션에 소독까지 하고 나면 한두 시간이 훌쩍 지나갑니다.
2: 빠빠이.
3: 누구랑 가요?
0: 빠빠이, 빠빠이 해주네.
2: 엄마, 엄마 혼자 가요?
4: 왜 이렇게. 빠빠이 할 줄 아네요.
0: 네, 빠빠이 할 줄 알아요. 말도 할 줄 아는데 기분 좋을 때. 갑시다.
1: 에스더를 임신한 지 6주 되었을 때 엄마의 맹장이 터질 듯 부풀었습니다. 다행히 아기가 수술을 잘 견뎌주었는데요. 그런데 출산 후 태어나자마자 바로 중환자실에 가야 했습니다.
5: 이제 에스더 중환자실 들어갔을 때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보니까 이제 밖에서 저희 둘은 이제 서로 손잡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서 이제 에스더 위에서 이제 기도하고 있었죠.
1: 청천벽력과도 같았던 전 세계적으로 몇명 되지 않는 희소병 판정. 부부는 지금까지 눈물로 에스더를 키워왔습니다.
5: 이제 정말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참 많이 울었던 것 같긴 해요. 이제 아파가지고 그때 중환자실 갈 때도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으니까 아이한테 이제 어찌 보면 얘가 버텨내줘야 되는 거라 아이한테 기댈 수밖에 없을 때 이제 그때 좀 많이 속상하고 마음도 아프고 이제 그랬었던 것 같아요.
1: 에스더의 환한 웃음에 희망을 되찾곤 합니다.

0: 일 마치고 집에 오자마자 에스더 씻길 준비를 하는 아빠.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1: 어디? 어디가 뜯어졌어? 어, 미안해.
2: 벗겨졌는데? 괜찮아?
1: 어? 아, 이거 한번 물어봐야겠다.
2: 그러니까. 너 방금 먹어가지고.
1: 어, 이거 봐. 왜 이렇게 됐지? 안 되지?
2: 방금 막 그렇게 돼서.
3: 어, 여보세요?
1: 네, 간호사님.
3: 네, 어머니.
1: 그 다름이 아니고 그 중심장맥관 네. 있는 쪽 라인 아우. 있잖아요.
3: 네.
1: 거기가 벗겨졌거든요?
3: 이게. 아, 이게 한 겹이 찢어진 거구나.
1: 네네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3: 이거 나서 다시 잡아야 되는데.
1: 진짜요?
3: 네. 아. 진짜로. 네, 와서 이거 바꿔야 돼요, 어머니.
1: 아, 그러면은.
3: 이거 해야 돼요.
1: 여기가 지금 벗겨진 거예요, 여기.
4: 이쪽보다 좀 얇아진 게 한 겹이 이제 뜯어진 거라고 하셔서.
1: 이게 이렇게 되면은 감염이, 못 쓴대요.
4: 감염이 될 위험이 있다고 하네요. 맨날 봤는데 오늘 터진 거 맞는 거 같아.
1: 그니까.
4: 왜냐면은 잠글 때 확인하니까.
0: 감염되지 않도록 응급처치를 한 후 지금 당장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4: 그런 상황이면은 얘가 감염이 걸렸을 때는 이게 엄청 심하게 폐혈증까지 같이 와서 그래서 이런 일이 있으면 저희가 새벽이고 언제든 바로
1: 출발해야 돼요.
4: 출발을 하는 부분인데 이제 이쪽 같은 경우는 한번 감염이 되면 생명과도 또 연관이 있어서. 있다 보니까
0: 지난해 감염 때문에 심정지까지 왔었던 에스더. 긴박한 상황에 부부의 마음이 다급해집니다. 100일도 안 된 막내까지 총출동해서 서울에 있는 병원에 가야 하는데요.
5: 와, 시원하다. 귀여워 진짜. 빠빠이.
6: 빠빠이 아니거든.
7: 안타.
0: 여행 가방 가득 의료용품을 싣고 빨리 가면 5시간, 길이 막히면 6시간 넘게 걸리는 서울로 출발합니다. 워낙 드문 질환이라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만 진료가 가능하다는데요. 부부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또래보다 더디긴 하지만 에스더가 조금씩 앉기도 하고 말도 하는 등 천천히 크고 있기 때문입니다.
8: 일단은 이제 지금은 먹는 거를 좀 소화를 많이 잘 해야 위하고 장하고 다시 연결을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소화하고 하면 이제 이게 입으로 먹는 게 소화가 잘 되면 이제 하나 둘씩 뗄 수도 있기도 하고 하니까 그렇다 보면 이제 발달 같은 것도 좀 따라가지 않을까요?
0: 다음 날 아침. 지금 에스더는 어떤 상태일까요?
1: 안녕하세요. 에스더. 네. 에스더는 어제 응급실 통해서 왔는데, 그, 라인 찢어진 건 혹시 언제 발견하신 거예요?
4: 어제 오후 한 4시쯤에.
1: 네, 요번에 요거 수술하면은 수술장에서 제가 요거를 같이 네. 새 걸로 교체를 해드려도 될 것 같아가지고, 네. 검진하고 같이 교체해드릴게요.
0: 네. 중심 정맥관이 손상돼서 수술 전까지는 팔에 꽂은 임시관으로 버텨야 합니다.
1: 에스더는 이제 MMIHS라고 해서 거대방광, 그 다음에 미세결장, 그리고 장운동, 그 연동운동이 저하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증후군의 환자이고, 아직까지 이 질환에 대해서 인식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고, 정부 지원이나 이런 것도 적기 때문에 주사치료라든지 수액을 연결하기 위한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현재까지는 다 보호자가 감당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치료 부담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질환 자체도 어렵지만 질환으로 인해서 생기는 2차적인 고통도 전부 환자라 해당 이제 환자 가족이 다 지금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도 더 좀 힘들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사실 제일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0: 아빠가 에스더를 간병하는 동안 엄마가 갓난아기를 돌봐야 해서 병원 근처에 숙소를 잡았는데요. 힘겨운 일상이지만 가족이기에 견뎌낼 수 있습니다.
1: 그건 맞게. 안 돼. 에스더야,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너무 못해준 것 같아서 좀 미안해. 우리 건강하게 힘내서 앞으로 또 열심히 밥 먹고 입으로 먹고 소화하고 건강하게 잘 크자.

아파하는 에스더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너무 가슴 아팠다고 말하는 엄마의 모습.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에스더는 몸에 달린 관에 균이 들어가면 순식간에 생명이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아이를 안고 병원으로 달려가야 하는데요. 문제는 그때마다 감당해야 하는 병원비입니다. 시골집에서 서울의 큰 병원까지 응급상황이라도

후원금 보내주셔도 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전액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후원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올해 2월 14일 방송에서는 희소병, 웨스트증후군으로 고통받는 고은이와 그런 딸을 홀로 돌보고 있는 엄마 애숙 씨의 이야기 전해드렸죠. 아픈 딸을 돌보기 위해 폐지와 옷을 주우며 고생하는 엄마 애숙 씨의 모습을 보고 많은 분들이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후원금, 이 가족의 생계비로 소중하게 사용되었습니다. 도움 주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에스더의 엄마 아빠는 에스더가 큰 탈 없이 지내온 일곱 달이 너무 행복했다고 합니다. 그저 아무 일 없는 평범한 하루가 에스더 가족에겐 너무나 감사한 하루라는데요. 에스더네 가족의 평온한 하루가 1년이 되고 10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나눔 0700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야, 너 당신 미쳤느냐. 5kg라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때 닥치는 대로 처리해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맨 땅에 헤딩 아저씨.
1: 서울에서 왔어요.
2: 하나도 못 끊었어요. 다 매진돼서.
0: 레디 고.
3: 해도 육룡이 나라셔. 짐이 용비어 창가를 쓴 연유를 그대는 설명할 수 있는가? 사과는 왜 항상 아래로 떨어지는지 설명할 수 있나요? 사과를 연결하니 직각 삼각형이군요. 분명 떠오르는 게 있을 텐데 설명해 보시오.
4: 네, 피타고라스 정리는요.
5: EBS에서 교과서의 지식을 설명해 줄 선생님을 찾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EBS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지금 도전하세요.
6: 와, 이거 진짜야?
7: 에이, 설마. AI겠지?
6: 오, AI로 만든 거네.
8: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프로펠러! 자, 떨어지지 말고 오래 날아라! 아, 더 오래 날아야 해. 자, 슝슝슝! 떨어지지 마! 자, 오래 버티기!

0: 오래 낼 순 없는 걸까?
1: 우와! 헬리콥터다!

0: 우와, 멋지다. 우와, 프로펠러가 엄청 크잖아. 우와, 하나, 둘, 셋, 넷, 다섯. 우와, 다섯 걸음이 넘어. 우와, 정말 엄청 거대하다. 우와, 이런 헬리콥터가 날 수 있다니 너무 신기하다. 우와, 여기 날개도 있어. 우와, 작은 프로펠러도 있네. 우와, 여기 있는 날개는 내 손을 활짝 폈을 때보다 더 크잖아. 우와, 프로펠러로만 나는 게 아니었네. 우와, 우와, 너무 멋지다. 우와, 너무 큰 프로펠러. 우와, 우와, 나도 타고 싶어. 아, 나도 탈래. 아, 기장님, 나도 태워주세요.
1: 오케이.
0: 우와, 저 그럼 그냥 타면 되나요?
2: 잠깐만요. 구명조끼 먼저 입으세요.
0: 아, 네, 알겠습니다.

정상.

0: 감사합니다. 와, 바람! 와! 와! 와, 바람 엄청 세다! 와! 내가 탄 헬리콥터야! 멋지지! 어디서든 뜨고 어디로든 가고 어디서든 머물고 어디든 착륙하는 이 헬리콥터의 비밀은 뭘까? 궁금하다 궁금해! 원리를 파헤쳐라! 원리 발견! 씽씽!
1: 씽! 나는 과학의 원리를 알려주는 인공지능 씽씽! 오늘의 탈 것은 하늘, 바다, 산, 어디든지 자유롭게 날 수 있는 헬리콥터. 최대 시속 300km로 서울에서 대구까지 1시간 안에 갈 수 있는 속도야. 이렇게 커다란 헬리콥터가 위로 뛸 수 있는 비밀은 뭘까? 그 비밀은 이 길쭉한 막대, 바로 프로펠러야. 헬리콥터 위에 달린 프로펠러가 빠르게 돌아가면서 바람을 만들어내고 그 바람을 아래로 밀어내서 헬리콥터 몸체를 위로 띄울 수 있는 거지.
0: 아하! 역시 프로펠러! 근데 씽씽! 내 막대 프로펠러는 금방 떨어지던데 어떻게 헬리콥터는 오래 떠있을 수가 있는 거야?
1: 그건 프로펠러를 돌리는 힘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는지를 비교하면 알 수 있어. 손바닥에 한번 밀어서 돌리는 힘은 금방 사라지기 때문에 막대 프로펠러는 오래 날지 못해. 하지만 엔진으로 돌리는 힘은 오래가지. 헬리콥터는 강력한 엔진이 프로펠러를 계속 돌려주기 때문에 오래 떠있을 수 있는 거야.
0: 아하!
1: 프로펠러를 자세히 봐. 여기에는 또 다른 비밀이 있어. 이 모양과 기울기를 잘 봐. 단면이 유선형 모양이고 기울어져 있지? 기울어진 날개가 아래쪽으로 바람을 보내주어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거야. 기울어진 날개를 따라 바람이 아래로 내려가면 그 바람의 힘으로 헬리콥터가 위로 뜨는 원리! 이제 이해했지?
0: 아하!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그럼 풍선으로 확인! 프로펠러 역할을 해줄 날개와 엔진 역할을 해줄 풍선이 여기 있어! 풍선에 있는 바람으로 날개를 회전시켜볼까? 자, 분리를 시켜서 풍선의 바람을 불고 이 비스듬한 날개와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면 완성! 자, 이제 풍선을 놓아볼까? 우와! 와, 봤어 봤어! 프로펠러 날개가 빙글빙글 돌면서 나는 거 봤냐고! 풍선의 힘으로 날개를 돌려줄 때 각 날개의 비스듬한 모양이 바람을 아래쪽으로 보내줘서 풍선이 날 수가 있었던 거야. 커다란 헬리콥터가 하늘을 나는 원리도 이거 맞지? 엔진의 힘으로 커다란 프로펠러가 돌아가면서 엄청난 바람을 아래로 보내주기 때문에 헬리콥터가 뜨는 거라고.
1: 딩동댕! 한다면 완벽히 이해했네.
0: 근데 나 궁금한 게 있어. 꼬리 쪽에는 왜 프로펠러가 있는 거지?
1: 꼬리 프로펠러가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보여줄게. 여기 꼬리 프로펠러가 없는 헬리콥터 보이지?

0: 중에서 빙빙빙 돌기만 해.
1: 그래서 꼬리 프로펠러가 있는 거야. 꼬리 프로펠러가 있어야만 헬리콥터 몸체의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거지. 꼬리 프로펠러가 왜 필요한지 비교해보니까 확실히 알겠지?
0: 우와! 꼬리 프로펠러가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역할이구나! 드디어 헬리콥터의 비밀을 찾았어! 비밀은 바로 프로펠러가 만드는 바람의 힘이야! 이제 비밀도 알았으니 또 타볼까? 지금 헬리콥터가 출발할 것 같아! 나도 타야지! 기장님! 기장님! 저도 타도 될까요?
2: 오케이!

0: 이어서 봄기와 처음 수확이 방송됩니다.
1: 안녕 친구들. 고고다이노가 자가절화 기계로 곤충처럼 작아졌어. 작아진 탐험대가 신비로운 곤충 세계를 발견하게 되는데 엄청난 위기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어. 안키, 스톰, 해리, 레스큐킹으로 합체해줘. 작아진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와 함께 신비로운 곤충 세계 대탐험을 시작해보자. 자, 모두 준비됐지?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 고고!
2: 안녕 친구들, 나의 비밀 친구 해치가 돌아왔어. 새로운 악당 몽박사의 등장, 더 강력해진 모냥까지. 하지만 걱정 마, 서울을 지키기 위해 새롭게 변신한 해치, 성계의 형사 그리고 미아공주님까지 모두 힘을 합치면 어떤 일도 해결할 수 있다고. 환상적인 모험으로 돌아온 나의 비밀 친구 해치, 많이 기대해줘. 알아니요.
3: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구를 반드시 지켜야 해. 제발 무사해라. 제발.
4: 번개 보석검과 암흑 보석검의 대결.
3: 얘들아, 번개.
4: 기다려봐줘.
3: 안 돼, 번개 보석검이. 아버지?
5: 불이 났어요.
6: 그랬대.
7: 무슨 소리지?
5: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끄려하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7: 빨리 가자! 토끼야, 잠깐만!
5: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7: 어디로 가야 하지?
5: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7: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8: 안 돼.
5: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7: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5: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7: 도와주세요!
5: 외쳐요.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0: 내고 요원 그래 바로 너.
1: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2: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험.
1: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2: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절찬 상영 중.
0: 우주선 모양은 세모 네모.
3: 곰이 좋겠다.
4: 우주선을 만드는 곰토 박사님을 만나러 가다니.
3: 그것도 박사님의 연구소로 가다니.
0: 박사님도 참, 그 많은 요원들 중에서 나를 콕 찍어서 이 곰길에 콕콕 찍어서 꼭 와달라고 하셨다니. 가야지 어떡해.
3: 거기 가면 곰토 박사님의 작품이 다 있겠지.
4: 난 박사님의 작품은 다 좋더라. 동글동글 곰 모양 우주선, 반듯반듯 상자 모양 우주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통조림 캔 모양이야.
0: 그렇다면 기대하라고. 이번엔 훨씬 더 멋진 우주선을 만드실 거니까.
3: 정말?
0: 물론이지. 지금 박사님이 우주를 하나로, 우주인을 하나로 모두 다 한마음 우주선을 만들고 계시다고.
5: 뭔 우주선?
0: 아, 우주를 하나로, 우주인을 하나로 모두 다 한마음 우주선.
6: 우주인을 하나로 모두 다 한마음 우주선. 이 뜻깊은 우주선은 우리 우주인 여러분의 의견을 모아 모아서 만들려고 합니다. 자, 그럼 어떤 모양으로 만들면 좋을까요?
7: 저요?
6: 아, 세모나별?
7: 그야 당연히 세모나게 만들어야죠.
6: 오.
7: 우리 세모나별 주민들은 당연히 세모날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6: 아, 세모나게?
8: 네?
9: 아유, 깜짝이야.
8: 무슨 소리? 우리 네모나별 주민들은 당연히 네모날 거라고 믿고 있네요.
6: 아, 네모나게?
7: 뭔 소리세요? 세모나게 해야죠.
8: 네, 왕참. 네모나게 해야죠.
7: 세모나게.
8: 네모나게.
7: 세모나게 해야죠.
8: 네모나게.
6: 세모나게.
8: 세모나게.
6: 저기요?
8: 세모나별과 네모나별 주민들이 계속 싸우는 통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들이 왔어. 나 여기 없는 거야? 없다고 해줘. 박사님
10: 어디 계세요? 세모나게 결정하셨어요?
8: 네, 참 네모나게가 맞네요.
10: 세모가 맞거든요. 세모
11: 아이 참, 내가 나 세겠구만. 저기요!
7: 저기
10: 뭐야!
11: 에이, 그게 아니라
7: 세모 세모
10: 네모 네모
7: 세모 세모
9: 나 어떡해 코코 끼끼 도와줘
3: 아 우리 꼼기 어쩌지
4: 자자 세모나별 네모나별 둘 다 만족할 수 있는 모양을 찾아보자
3: 와 세모난 거랑 네모난 거랑 둘을 잘 어울리게 합하면 어떨까
4: 어떡해 둘은 너무 다른걸 봐봐 세모난 건 뾰족한 곳이 세 군데 평평한 선이 세 개
3: 네모난 건 뾰족한 곳이 네 군데 평평한 선이 네 개
4: 근데 컴온 자세히 보니까 역시 세모나게 하는 게 멋있겠는걸?
3: 왜? 무슨 소리야 내가 보기엔 네모나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4: 아니지 세모나게
3: 네모나게
4: 세모나게
3: 네모나게
4: 세모나게
3: 네모나게
4: 네모나게
9: 각을 그만해
12: 곰기 자네도 이리 와
1: 어서 숨어
12: 박사님

피라미드 모양? 박사님! 죄송합니다! 박사님! 박사님 진짜 죄송합니다!

0: 이 모양을 보세요. 옆면은 모두
1: 세모나게 생겼네요.
0: 그렇죠. 그런데 요 아래 윗면은
2: 네모나게 생겼어요.
0: 맞아요. 세모나게 생긴 것과 네모나게 생긴 것 함께 모여서 멋진 피라미드 모양이 된 거예요.
3: 바로 한 거네요.
4: 어, 깜짝이야.
3: 이런 모양이라면 저도 아주 잘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어때요? 이렇게 할까요?
5: 네, 좋아요.
3: 좋아요. 좋아요.
0: 예. 자, 그럼 해결 완료.
3: 완료.
6: 중요합니다.
7: 동그레별에서 왔어요. 우주선 모양에 대해 한 말씀 드리려고요.
3: 이제 동그레별까지?
4: 저 우주선 모양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이렇게요.
7: 여기 창문을 동그랗게 넣으면 좋아요. 어때요?
0: 좋아요!
3: 이것이 진정한 우주를 하나로, 우주인을 하나로, 모두 한 마음 우주선입니다, 여러분!
0: 보안관 친구들, 모양을 잘 알면 누구나 한 마음이 될 수 있다!

0: 우주를 한 마음으로 만든다고. 누구 맘대로 내가 다 막을 건데. 슈퍼 슈퍼 문제.
1: 아, 이게 무슨 짓이야?
0: 이거 잘 봐둬야 될걸. 내가 다 뒤집을 거거든. 같은 모양끼리 찾아내야 사라질 거거든.
1: 뭐라고?
0: 준비됐나? 그럼 뒤집는다. 어디 한번 찾아보시지.
1: 유언들, 우리 힘을 모아보자. 먼저 2번. 뾰족한 곳 세 군데면 세모난 모양. 어디 있었지?
2: 5번.
1: 그리고
2: 9번.
0: 아닌데, 아닌데.
1: 괜찮아. 다시.
2: 8번.
1: 잘했다, 요들.
0: 이건 못 맞출걸. 슈퍼!
1: 뾰족한 곳이 네 군데. 이건 바로
2: 네모난 모양.
1: 그렇다면
2: 9번. 1번.
1: 이제 남은 건 모두 뾰족한 곳이 없는
3: 동그라미 모양.
0: 내가 저걸 만들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내가
1: 아우, 시끄러워. 네모난 모양.
0: 어?
1: 그 위에 세모난 모양.
0: 와,
1: 여기 퐁퐁 퐁퐁. 잘 가라!
0: 공기 미워!
4: 공기
5: Who am I?
4: 내가 바로 공기 공기
5: Who am I?
4: 우주 최고 용왕
5: 공기
4: 내 거
6: 1, 2, 3, 4 우리 790
4: 오케이
6: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면
4: 공기 최고 요원. 그래 바로 나.
7: 이어서 고고다이노 곤충탐험대가 방송됩니다.
8: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버가 돌아왔다. 더 커진 위기, 다시 시작되는 재난. 이 안에 피닉스, 태호의 이카루스, 세나의 허큘리스, 새로운 멤버와 강력한 악당까지. 더 강해진 팀워크, 더 거대한 스케일.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봇 제트, 많이 기대해주세요.

0: 정선에 잘 오셨습니다.
1: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0: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 파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절찬 상영 중.

0: 함정에 빠진 개미를 구하라.
1: 오늘 안개가 정말 심하네.
2: 앞이 잘 안 보여.
1: 무슨 일이야?
3: 길을 잃어버렸어.
4: 페로몬 냄새로 길을 찾지 않아?
5: 맞아. 분명 여기에 냄새 길이 있었는데 갑자기 사라졌어.
1: 안개 때문에 지도 레이더가 안 잡혀.
3: 페로몬이야! 드디어 길을 찾았어.
6: 다행이야. 가자.

0: 잘못 들은 건가?
1: 얘들아!
2: 어? 어?
1: 이쪽이야, 이쪽!
3: 친구들이 우리 찾으러 왔나 봐!
4: 응, 빨리 가보자!
5: 좋았어,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어!
4: 뭔가 수상해! 어, 개미들아!
6: 같이 가!
3: 뭐지? 응? 분명 어? 소리를 들었는데...
7: 놀랐잖아.
4: 미안 얘들아.
0: 어? 개미가 모두 사라졌어.
5: 도와줘.
0: 스톱!
5: 살려줘.
7: 대리 붕대 발사.
0: 여긴 어디지?
4: 렉스, 슈퍼말구리 발사!
0: 영주 잠자리의 유충인 개미 귀신이야.
5: 개미 귀신?
0: 응. 여긴 개미 귀신이 만든 함정인 개미 지옥이야. 사라진 개미들도 개미 귀신이 데려간 거야.
5: 뭐라고?
8: 너네 혹시 내 먹이를 노리는 거야?
0: 내가 막아볼게. 넥스, 슈퍼갈고리 발사.
4: 넥스가 위험해. 빨리 변신하자.

0: 레스큐 킹! 레스큐 킹! 워터 캐논! 나도 친구 있다고! 얘들아, 도와줘!
1: 감히 내 친구를 괴롭히다니!
2: 매운맛을 보여주지!
3: 개미 귀신 모래 폭풍!
4: 이게 뭐야?
1: 아무것도 안 보이지?
4: 어디 있는 거야?
5: 렉스 슈퍼 갈고리!
6: 개미 귀신도 거기 서지 못해!
7: 나 잡아봐라!
6: 녀석들 대체 어디 간 거야?
1: 여기 있지! 우리 못 잡겠지?
4: 레스큐 킹, 괜찮아?
6: 모래만 없었어도...
4: 아, 맞아! 윈드 캐논으로 날리자!
6: 좋은 생각이야!
0: 레스큐 킹, 윈드 캐논!
5: 개미들에겐 내가 갈게!
7: 안 돼, 내 먹기질이야!
0: 우리가 상대해 주지?
7: 그렇다면 개미 귀신 모래 폭풍!
4: 또 모래 폭풍이야, 어떡하지?
8: 아, 물이 약점이었어! 물을 뿌리면 모래 폭풍을 만들 수 없어!
0: 왔어! 레스큐 킹! 워터 캐논 발사!
7: 도망가자! 안 되겠다! 개미 귀신 총공기!
0: 레스큐 킹! 파워 워터 캐논!
7: 두고 보자!
9: 너무 늦어지길래 데리러 왔어.
10: 정말 잘됐다.
11: 무사히 집에 돌아갈 수 있었던 건 다 너희 덕분이야. 정말 고마워.
10: 빨리 집에 가자.
3: 안녕.
10: 잘가.

0: 얜 집 없어? 뚝딱뚝딱 아기 토끼지. 내가 뚝딱 예쁜 집 만들어줄게. 물통에 침대에 이름표도 뚝딱. 여기가 아기 토끼지.
1: 새 집 생겨서 좋겠다.
2: 좋아 좋아.
0: 뚝딱뚝딱 아기 토끼지.
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4: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험.
3: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4: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절찬 상영 중.

0: 많이 먹고 잘 자라라.
1: 어? 쟤네 어디 있지? 어? 여기 있다.
2: 어? 여기 새끼 보이던데?
1: 어? 어디서 자꾸 돌고래 소리가 들리지?
3: 걷기가 왜 이렇게 힘들지?
1: 어떡해, 애그럭살은 또 마법에 걸렸나봐.
3: 마법?
0: 네, 돌고래 마법에 걸린 것 같아요.
3: 뭐야 이거 뭐야.
1: 그래서 자꾸 끽끽끽 돌고래 소리가 났나봐.
3: 그런데 자꾸 피부가 당기고.
0: 네,
3: 물이 필요한 것 같아. 물. 아, 물. 나에게 물이 필요해.
0: 물이 어디 있더라. 그게 여기 있다. 제가 물 뿌려드릴게요.
3: 빨리 뿌려, 빨리 뿌려.
4: 에그 박사가 또 마법에 걸렸네. 요즘 안 그래도 돌고래들의 울음소리가 심상치 않았는데. 그래. 오늘은 돌고래

0: 샤랄라 샤랄라 빠져들어 마법의 자연 샤랄랄라 샤랄라. 마법을 풀려면 제돌이를 찾아가라.
1: 이제 좀 촉촉해졌구만. 살 것 같다.

0: 어? 나뭇잎 편지다.
1: 응? 응? 나뭇잎 편지? 오. 오. 제돌이를 찾아라.
0: 제돌이?
2: 제돌이가 누구지?
1: 어디서 들어본 이름인데? 잠깐만. 드리려. 아, 제돌이. 제주도 돌고래. 돌고래 이름이야.
0: 아, 그럼 제주도에 사나 봐.
3: 어서 제주도로 가요.
1: 좋아, 가보자고.
2: 좋았어.
1: 모두들 준비됐냐? 끼익끼익.
2: 준비
4: 완료.

0: 받았습니다.
1: 저기 봐, 물고 했대요.
0: 오. 보라색, 노란색, 주황색 물고기들 정말 예쁘다.
2: 바다 거북이다.
3: 안녕 거북아.
4: 안녕.
5: 아니 빨리 제돌이를 찾아야지 마법이 풀릴 수 있는데 말이야.
6: 야, 이거 뭐야? 진짜. 이게 해파리야, 뭐야? 떨어져, 떨어져.
5: 오, 진정해, 진정해. 내가 떼줄게. 야, 야, 야,
0: 그냥 제가 할게요. 잠깐만. 하나, 둘, 셋.
6: 이렇게 지독한 해파리는 처음이야.
1: 해파리가 아니고 비닐봉지야.
7: 정말 큰일 날 뻔했다.
6: 아, 도와줘서 고마워. 아, 근데 너는 처음 보는 돌고래인데?
5: 나? 에그파크, 아니야. 돌고래야, 돌고래. 근데 혹시, 네가 제돌이야?
6: 제돌이? 내 이름은 도라돌인데?
0: 우리가 지금 제돌이를 찾고 있거든.
5: 근데 이름 말고는 제돌이에 대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6: 정말? 너희 제돌이에 대해서 몰라?
0: 응, 몰라. 넌 알아?
6: 당연하지. 얘가 너희들이 찾던 제돌이야. 제돌이가 여기서 뭘 했는지 알아?
0: 뭘 했는데?
6: 바로 돌고래쇼.
7: 정말?
1: 와, 재밌겠다.
7: 진짜 신나겠다.
0: 점프 점프 점프도 잘하는데?
6: 사람들은 돌고래쇼를 보고 즐거워했지만 제돌이는 슬펐어.
7: 왜?
6: 너희들 이게 뭔지 알아?
0: 곰?
6: 제돌이는 이런 공을 받기 위해 매일 피나는 훈련을 해야만 했어. 사람들은 자꾸만 똑같은 걸 시키고 또 시켰지. 그리고 돌아오는 건 고작 이 죽은 물고기 하나. 무엇보다 넓은 바다에서 살던 제돌이에게 좁은 수족관은 감옥과도 같았지.
0: 제돌이 불쌍해.
6: 그런데 제돌이가 제주도 바다에서 잡힌 돌고래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람들은
8: 제돌이는 행복하지 않다.
9: 제돌이를 돌려보내자.
10: 바다로 돌려보내자.
3: 돌려보내자.
5: 맞다, 맞아. 그때 사람들이 그랬는데 그게 제돌이였어?
7: 그래서 어떻게 됐어?
6: 제돌이를 바다로 다시 돌려보내주기로 결정했어.
3: 우와, 잘 됐다.
6: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
7: 문제? 왜?
6: 사육사가 주는 먹이만 먹다 보니 바다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잃어버렸어.

0: 버린 거야.
1: 어떡해.
2: 나도 기억나. 그래서 제 돌에는 바로 바다로 돌아올 수 없었어. 그래서 바다에 훈련장을 만들었지.
0: 맞아. 저기서 바다에 적응하며 살아있는 물고기를 사냥하는 법을 다시 배우기 시작한 거야.
2: 그렇게 열심히 노력한 결과.
1: 와, 물고기 사냥 성공!
0: 이렇게 어렵게 제돌이는 다시 바다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어.
3: 제돌이가 그렇게 슬픈 사연이 있는 돌고래 했다니.
1: 제돌이가 다시 돌아와. 다행이야. 맞아.
2: 우리 제돌이, 지금은 잘 지내고 있는 거 맞지?
0: 그럼 지금은 무리에 적응해서 아주 잘 지내고 있지.
1: 잘 됐다. 지금 어디 있는데?
0: 저쪽 위쪽에서 놀고 있었는데. 아, 잠깐. 내가 초음파로 한번 찾아볼게. 흑.
1: 초음파?
2: 여기서 잠깐 상식. 돌고래는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초음파로 대화한다는 사실. 도라돌이 어딨지? 도라돌이! 아, 멀리 있나? 그렇다면, 얍! 가다라! 다 여기 있어! 도라돌이!
0: 르르! 애기고래가 날 찾고 있군. 나 여기 음파. 여기야.
2: 이렇게 초음파로 멀리 있는 친구도 부르고. 어디야? 또 먹이도 찾을 수 있지.
0: 그래 맞아 애기고래. 우리 같이 제돌이 부를까?
2: 우리? 아, 나 돌고래지. 좋아.
0: 초음파 준비!

0: 저기다 저기.
1: 어? 저쪽. 우와, 돌고래들이 너무 많아.
2: 누가 제돌이지?
3: 아, 제돌이 등 지느러미엔 일자가 새겨져 있어.
4: 일자?
3: 사람들이 계속 보호해주려고 표시해둔 거래.
0: 오, 일자라.
1: 등 지느러미에 일자. 제돌이 엄청 씩씩해 보여.
0: 제돌이를 찾아서 마법이 풀렸어. 마법 덕분에 제돌이도 만나고 반가웠어.
1: 탱구지요. 제돌이가 다시 행복해져서 정말 다행이에요.
3: 그럼 바다로 돌아간 제돌이는 아주 행복해. 그렇지만 모든 돌고래들이 다 행복한 건 아니야.
2: 어? 왜 돌아돌이야?
3: 저기 내 친구를 봐.
1: 어? 꼬리가 없어.
3: 바다에 떠다니는 그물에 걸려서 꼬리 지느러미가 잘리고 말았어.
2: 그물에? 돌고래 불쌍해.
0: 이게 다 우리 때문이야. 돌고래들이 우리가 버린 쓰레기, 그물, 플라스틱, 비닐봉지 때문에 헤엄치다가 많이 다친다고 들었어. 얼마 전에 종달이라는 아기 돌고래도 낚싯줄에 온몸이 감겨서 매우 위험했잖아.
2: 아, 그랬구나.
3: 그런데 낚싯줄을 떼어낸다 해도 우리에겐 큰 상처가 남지.
1: 제돌이가 바다로 돌아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아휴, 바다도 안전한 곳.

0: 영재.
1: 오늘 왜 마법이 걸리는지 알 것 같아. 바닷속에 있는 쓰레기를 모두 치우라는 거잖아.
0: 맞아요. 얘들아, 우리 더 열심히 해서 여기 쓰레기 싹 다 치우자.
2: 돌고래를 위해, 바다 동물을 위해.
0: 그런데 쓰레기가 많아도 너무 많아. 아유.
1: 그러니까 여러분,

0: 이거 플라스틱.
1: 어? 네.
0: 거북이가 뭐.
1: 아이고, 이거 컵도 누가 버렸대? 아이고, 진짜 이거 버리면 안 돼.

0: 즐거운 놀이 수학 플레이팩토 퀴즈에서 교구 세트를, 농협 안심 녹용에서 아이 튼튼 녹용 홍삼 스틱을 드립니다. 인공지능 지원 예!
1: 이어서 한글 용사 아이야가 방송됩니다.

0: 크기가 마음대로 크마크마봉.
1: 부메랑으로 유 우유 샷 핫 요 요리 핫핫샷 야 야구 샷 핫 요 여우
2: 오 야 야영사 훈련 중이구나.
3: 야영사는 좋겠다. 야, 여, 요, 유가 들어간 글자는 천지가 많이 파괴 안 하잖아.
1: 좋은 건가?
3: 당연히 좋은 거지. 부럽다.

0: 그만 갈까? 응? 훈련해?
1: 왜 벌써 가?
0: 빨리 와.
2: 나도 글자를 더 많이 만들고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 아쉬워.
3: 무슨 소리? 야영사의 활약상이 얼마나 대단한데요.
2: 정말요? 감사해요, 대왕별님.
4: 우와, 빵 맛있겠다. 오, 근데 이게 더 크네. 크기가 큰 빵은 아
5: 내 거.
4: 맨날 큰 빵은 천지대장님이 먹고 난 맨날 작은 빵만 주고 너무해요 정말.
5: 내 것도 더 크게 만들어주면 될 거 아니야.
4: 어?
5: 거지다. 빵이 거지다.

0: 어, 크기라. 좋은 생각이 떠오르는군.
1: 허락되지 않은 자가 침이 핏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0: 미음, 아, 마, 이음, 으, 미음, 디귿, 에, 대, 릴, 오, 로. 마음대로. 크기가 마음대로.
1: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0: 크기 글자를 파괴해 만든 장치. 크기를 마음대로 바꾸는 크마크마봉이지.
2: 우와! 이게 대장님이 말씀하신 크마크마봉인가? 우와! 우와!
3: 야, 용사. 아까는 내가 좀...
4: 한글 용사 아이야.
3: 대왕별님.
4: 천지가 또 한글을 파괴했어요. 지금 바로 출동해서 키읔과 기역이 들어간 글자를 찾으세요.
5: 키읔과 기역이 들어간 글자라면...
3: 이번엔 야, 여, 요, 유가 들어가지 않을까? 시원한 물 마실 때 캬! 아니면 전원을 켜! 어, 아니면 큐! 아니면 그 어, 귀여울 때 내는 큐!
6: 이용사, 그만해.
3: 아니면
5: 아, 코끼임! 코끼임은 잘 나오는데? 아니면 아! 큰 길!
7: 아! 커다란 길, 큰 길! 내가 큰 길로 나가볼게! 기엇!
2: 작다로 돌리고 쏘면 크기가 작아지지! 뿅! 아! 크다로 돌리고 쏘면 크기가 커지지! 뿅!
7: 어? 개벽?
2: 크기를 마음대로 크마크마봉! 한글을 파괴해서 만든 크마크마봉! 너무 좋아!
7: 크마크마봉? 아! 키읔과 기역이 들어간 글자! 크기였어! 크기 글자를 파괴해 이상한 무기를 만든 것 같아.
6: 크기?
7: 어서 이쪽으로 출동해.
3: 알았어, 아용사.
5: 어서 변신하자. 좋아. 자음, 모음, 변신!
2: 크기가 커져라. 뿅.
5: 이게 다 무슨 일이야?
7: 저 이상한 무기로 크기를 다 바꾸고 있어.
3: 이대로 놔두면 엄청난 혼란이 생길 거야.
6: 개벽이를 데리고 한글 세계로 이동하자.
7: 좋아.
2: 아, 누구야? 여긴 한글 세계? 아이야?
7: 그 이상한 무기를 내놓으시지?
2: 이 재밌는 걸 내가 왜? 천지대장님! 어, 대장님, 아이야가 크마크마봉 뺏으려고 해요!
0: 그럴 순 없지. 천지군!
7: 뿅망치!
2: 대장님! 아, 그렇지!
8: 이렇게 작다를 돌려서 뿅.
9: 아영사님.
0: 잘했다 개벽.
7: 각오해라 천지. 개벽 태극 봉회.
8: 작아져라 뿅.
7: 이용사, 너도?
9: 이용사님, 아용사님, 어디 계세요?
7: 우리 여기 있어! 여기! 여기야!
9: 마법진을 펼쳐서 크게 만들어드릴게요!
8: 그럴 수 있을까? 뿅!
9: 어떡해, 우리도 작아졌어.
7: 이제 야용사만 남았어.
10: 부메랑 야!
8: 크기가 작아져.

0: 크기가 너무 커서 들 수가 없어.
1: 저런, 자기 무기인데도 들지를 못하다니.
2: 이제 네 친구들처럼 아주 작게 만들어주지. 야,
3: 어? 뭐지?
2: 갑자기 왜 커져? 어?
4: 저희가 마법진을 열어서 야영사님한테 커지자 마법을 썼어요.
0: 오, 고마워. 천지개벽, 각오해.
2: 그럼 이 크마크마복으로 작게 만 크마크마복!
0: 어림없지.
1: 죽어 보자, 야용사.
0: 한글 마법 원래대로.
5: 야호!
4: 야용사님 정말 대단했어요.
0: 뭘 이 정도 가지고.
6: 난 정말 감동했다고. 야영사 아니었으면 우리 모두 꼼짝없이 천지에게 당했을 거야.
7: 맞아, 잘했어 야영사. 자, 그럼 글자를 찾아볼까?
6: 나머지는 내가 쓸게. 자기 공으로 한 번 더 대륙봉으로 이 헛! 지옥!
0: 자음아 모음아 어서 바르게 읽어줘.
4: 네! 키읔이 이를 만나 크! 기역이 이를 만나 기! 크기!
8: 파괴된 한 길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0: 앞으로 더 열심히 소중한 한글을 지킬 거야. 기대해줘, 친구들. 보메랑! 야! 하! 하!
1: 한글 과자로 어떤 글자를 만들까?
2: 크기!
1: 크기!

0: 이어서 한글 용사 아이야가 방송됩니다.
1: 취미 같은 건 질색인 고드리 부장의 도토리 문화센터 잠입기. 취미의 성지 도토리 문화센터를 지키는 고인물 사인방 할머니들, 그리고 이를 파괴하려는 유니버스 부장 고두리가 펼치는 육회발랄 감동 이야기가 시작된다.
2: 한번 문을 여는 방법을 알게 되면 세상의 모든 문을 열어보고 싶어질 거야.
1: 업무의 일환일 뿐! 을 외치던 고두리 부장, 그러나 점차 취미의 세계로 빠져드는데, 과연 유니버스 그룹은 쇼핑몰 더 유레카를 완공할 수 있을까? 또한 고두리 부장은 취미의 성지 도토리 문화센터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 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0: 쉐이크해. 몰드에 붓고 거는 게 콕! 모찌팥이 와글와글 말랑말랑 쫀득쫀득 모찌팥하우스 엑소 말랑 모찌팥 네이커
1: 브레이브 킹덤의 공중근위대 카본 스카이 트리오 듬직한 승기 카본 제트밴더 용맹한 드론 카본 에어밴더 유쾌한 헬리콥터 카본 헬리밴더 밴더 삼총사 슬랩밴드 발사 차! 부드럽게 감기는 헬로카본 밴더 삼총사
2: 레오미 네 주인님
3: 제스처로 교감하고 기능을 코딩해요 내 말을 알아듣는 AI 로봇 레오미
2: I'm so happy to see you 참고하기 바른 11 정답입니다
3: 똑똑한 AI 로봇 레오미 1&1
4: 콧물이 줄줄
5: 몸아!
6: 아, 마스크 쓰고 왔네?
5: 오늘 꽃가루가 심하대
6: 맞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오늘 밖에서 놀지 말랬는데
5: 난 꽃가루 알레르기 없어서 괜찮아
6: 나도 그래
7: 사람들이 좋아하는 꽃 다 떨어뜨려주마 으흡!

0: 밤에 날려 다 떨어져라.
1: 분위기 깨게 뭐 하는 거야?
2: 전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어서 이런 날 나오면 안 되는데 대장님 때문에 괜히 나와주는.
1: 나만 좀 훌쩍대지?
2: 아, 전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다니까요.
1: 어, 좋은 생각이 떠오르는군.
3: 허락되지 않은 자가 침을 뱉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1: 히어 우 릴 풀 쌍지 어 히어 쩍 훌쩍 훌쩍.
3: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4: 희읍과 미음이 들어간 글자가 파괴되었어.
5: 태양대님, 바로 출동해 파괴된 한글을 찾아오겠습니다.
4: 부탁합니다, 한글용사 아이야. 어서 가서 희읍과 미음이 들어간 글자를 찾으세요.
6: 콧물이 계속 나. 나도 훌쩍훌쩍.
5: 모마 자마, 너희 코가 왜 그래?
6: 코를 하도 풀어서 훌쩍훌쩍. 아, 코 아파.
5: 너희 둘 다?
7: 설마 작은 꽃가루가 코에 들어가 재채기, 콧물, 코막힘, 가려움을 일으키는 꽃가루 알레르기?
5: 너희 원래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었어?
6: 아니요, 없었는데 교문 전부터 갑자기 콧물이 훌쩍훌쩍.
5: 꽃가루 알레르기가 없는데 콧물이 난다는 건, 아, 오늘 천지가 파괴한 글자는 키읔과 미음이 들어간 콧물이야.
8: 속보입니다. 이비인후과에 갑작스레 콧물을 흘리는 환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6: 천지 때문에.

0: 콧물이 나는 거였다니.
1: 어서 콧물 글자를 찾으러 가자.
2: 잠깐, 내가 예전에 콧물 글자를 본 적 있어.
3: 어디서요?
2: 한글 세계에 있는 코바위라는 곳이야.
3: 코바위?
2: 응, 어서 거기로 가보자.
0: 네! 자음! 모음!

0: 모음아, 자음아, 휴지는 잘 챙겨왔지?
1: 가져왔죠.
2: 어? 저기 봐. 바위가 꼭 코같이 생겼어.
3: 어? 저게 코바위야. 저 바위 안에 콧물 글자가 숨어있지.
4: 어서 찾아요.
2: 모음아, 마법진을 열자.
5: 그래.
6: 천지? 천지?
7: 콧물 글자를 찾을 수 있을까? 줄줄 콧물이 줄줄.
8: 모두 피해!
9: 왜 콧물이 나까지?
0: 이러다 한글 세계가 콧물바다가 되겠어.
8: 천지, 그만둬!

0: 태극봉 바람 가르기.
1: 콧물이 여기까지 차오를 것 같아요.
0: 야용사와 이용사가 싸우는 동안 콧물을 멈추자. 너희들도 같이 할 수 있지?
2: 네, 아용사님.
3: 자음 마법진, 모음 마법진.
0: 미음, 어, 미음, 멈.
3: 시, 우, 추. 이긋, 아, 하. 멈추다.
0: 콧물이 멈추다.
2: 우와, 콧물이 멈췄다.
4: 잘했어.
5: 어? 어? 우와, 나도 콧물이 멈췄다. 우와.
6: 이렇게 쉽게 끝낼 순 없지. 꽃가루, 꽃가루가 난리다.
0: 어? 이건 꽃가루?
3: 응? 어? 어? 저기 봐, 콧물 다시 나오고 있어.
5: 어? 아! 대장님, 저 꽃가루 알레르기 있다고 했잖아요. 아! 휴지 다 떨어졌다. 그럼 전 이만.
6: 개벽 정말 도움이 안 되는군.
7: 이 꽃가루를 없애야 코바위의 콧물이 멈출 것 같아.
0: 꽃가루가 어디서 오는 거지?
4: 내가 찾아볼게. 헛!
0: 어? 저기 있군. 시들다! 꽃이 시들다!

0: 다시 멈췄어.
1: 다행이야. 어서 한글을 찾자.
2: 응. 하! 돌아와 한글!
3: 나머진 내가 쓸게. 헛! 쭉! 뿅망치로 오! 한 번 더! 헛! 쭉! 뿅망치로 오!
1: 모음아, 자음아, 어서 바르게 읽어줘.
4: 네! 네.
0: 키우기, 우와, 시옷을 만나, 곧! 이음이, 우와, 이음을 만나, 물!
5: 콧물! 파괴된 한글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0: 콧물 나서 정말 힘들었어. 이제 안 나니까 진짜 좋다. 할아버지?
4: 할아버지!
6: 그래, 자미 무미. 오늘 꽃가루가 심한데 밖에서 논 거야?
0: 잠깐이야.
6: 이렇게 꽃가루가 심한 날엔 웬만하면 집에서 놀고 밖에 나갈 때는
0: 마스크를 꼭 써야죠.
6: 그래, 그래, 맞았어. 마스크를 꼭!
0: 마스크를 꼭! 마스크를 꼭! 이렇게.
6: 마스크를 꼭 쓰세요.
0: 마스크를 꼭! 꼭!
6: 한글 과자로 어떤 글자를 만들까?

0: 이어서 모여라 딩동댕이 방송됩니다.
1: 안녕 친구들, 나의 비밀 친구 해치가 돌아왔어. 새로운 악당 몽박사의 등장, 더 강력해진 모냥까지. 하지만 걱정 마, 서울을 지키기 위해 새롭게 변신한 해치, 성계의 형사 그리고 미아 공주님까지 모두 힘을 합치면 어떤 일도 해결할 수 있다고. 환상적인 모험으로 돌아온 나의 비밀 친구 해치, 많이 기대해줘. 알아요.

0: 잘 오셨습니다.
1: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0: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절찬 상영 중.
2: 옥스포드 탕.
0: 해군도
2: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3: 탑승하세요.
2: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탕.
3: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0: 이 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번개별의 전설. 별을 모험하며 소중한 가치를 찾아낼 때 꿈은 이루어진다. 우주 탐험대는 과연 꿈을 이룰 것인가?
2: 여기는 번개별! 모두 함께 번개맨을 불러볼까요? 어린이의 야구! 번개맨!
3: 친구들이 부르면 어디든지 달려간다.
4: 나는 번개맨! 번개! 충전! 번개! 번개! 번개! 번개! 번개! 번개!
5: 친구들, 안녕! 번개별 우주 탐험대가 오늘은 어떤 별을 모험하게 될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가 볼까요? 좋아요. 자! 번개별 우주 탐험대 출발!

0: 가장 아름답다고요?
1: 왜?
2: 이게 뭐야?
0: 더러워서 너무 더럽다 뭐.
2: 잠깐 쓰다버린 빨대에 빈 페트병에 플라스틱 쓰레기가 너무 많아.
3: 바다별이 아니라 쓰레기 버린 줄 알았네.
1: 도대체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
2: 이것이 바로 플라스틱 쓰레기의 위험성. 이가 살려. 누가 좀 도와줘.
1: 누가 물에 빠졌나 봐.
0: 잠깐. 번개멍이 간다.
1: 번개멍
2: 조심해. 이가 살려.
0: 자, 잡았어. 자, 이제 내가 왔으니까 힘 좀 빼.
1: 잡아.
2: 그래요.
3: 잘했다.
1: 잘했어, 번개멍.
2: 잠깐. 그런데

0: 바다에 떠다니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치우다가 힘이 빠져서 그만.
1: 아, 그랬구나.
0: 사람들이 플라스틱 쓰레기를 아무렇게나 버리고 있어. 바다가 이렇게 될 정도로. 아휴.
2: 큰일 났네.
0: 응. 아휴.
3: 어? 무슨 소리야, 이게?
4: 저게 뭐지?
0: 가까이 오고 있어!
5: 설마 바다에 사는 무시무시한 괴물?
6: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여기, 여기, 여기 다 아픈, 아픈 거북이야, 거북.
0: 잠깐, 잠깐, 잠깐. 코에는 플라스틱 빨대가, 등에는 플라스틱 조각이, 그리고 발에는 비닐봉지가 마구마구 걸려있어.
7: 우리가 도와주자.
5: 맞아. 나 코에서 내 빨대 빼줄게.
7: 어, 뺐다.
5: 쉬었다. 이것도.
2: 이것도 빼고.
5: 빼고.
2: 이것도 빼고. 이것도 빼고.
5: 이것도, 이것도.
2: 이것도 빼고. 자, 발에 걸려있던 비닐봉지도 뺐어.
0: 맞아. 거북에게 붙어있던 플라스틱 없애기 성공!
2: 성공!

0: 거부.
1: 근데 거북이 말고도 플라스틱 쓰레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동물 친구들이 아주 많아.
2: 정말?
1: 동물 친구들이 더 힘들어지기 전에 쓰레기 치우는 것 좀 도와줄래?
3: 좋아.

0: 최고!
1: 이다도 최고!
0: 최고! 최고!

0: 왔으니까 바다 동물 퀴즈를 낼 거예요.
1: 이야, 재밌겠다.
0: 문제 주세요.
1: 우와. 꼭꼭 숨어라. 친구들, 바닷속에 숨어있는 내 친구가 누군지 꼭 찾아줘.
0: 어? 저게 뭐지? 아, 잘 모르겠는데.
1: 뭐라고요?
0: 아, 잘 모르겠다고요? 좋아요! 힌트 주세요!
1: 힌트!
0: 우와! 아하! 이제 좀 알겠다! 뭐라고요?
1: 더 크게 뭐라고요?
2: 뭐?
0: 좋아요! 과연 정답은?
1: 우와! 정답은 문어!
0: 우와!
1: 내 친구 문어예요! 우리 친구들 정말 잘한다!
0: 정말 잘 찾았어요! 그럼 다음 문제!
1: 야? 바다 풀숲에 숨어있는 내 친구야! 내 친구 좀 꼭 좀 찾아줘! 친구들 뭐라고요? 소개요!
0: 아, 맞아, 해삼!
1: 뭐라고?
0: 한오초!
1: 말미잘이!
0: 아!
1: 아이, 모르겠다! 그러면 힌트 주세요! 힌트!
0: 우와! 이제 알겠죠? 자, 그렇다면 정답은!
1: 한 번 더 크게 뭐라고요? 대박! 정답은! 우와! 내 친구 해마다!
0: 우와!
1: 우와! 잘했어!
0: 잘했어요, 잘했어요! 우와! 와우, 우리 친구들! 바닷속 친구들을 만났더니 재밌었어요? 친구들, 바닷속 친구들이 늘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바닷속 친구들을 잘 지켜주기로 약속!
1: 야!

0: 탐험대 애들이 여기 또 싹 치운다고 하면 어떡하지?
1: 그렇게 나를 순 없지. 80일 대장님!
0: 아!

0: 하지만
1: 오 가시가루
2: 아, 이 가시가루를 플라스틱 쓰레기산에 뿌리면
1: 오 깜짝 놀랄 만한 것들이 만들어질 거야
2: 우리

0: 함께 치우자.
1: 그래 그래 그래.

0: 조금만 뿌렸다고 이렇게.
1: 아이고, 안 되겠다. 우리 번개

0: 돼지 괴물 어서 이달을 보내줘.
1: 아 그래 그럼 보내줘.
2: 아, 그래 보내줘. 세게 아주 세게 보내.
0: 괜찮아?
3: 빈틈 공격! 오!
1: 잘했어!
0: 이게 뒤에서 공격을 해? 좋아, 그렇다면 하더라!
1: 잠깐만! 안 되겠다! 아, 진짜! 가시나로 더 뿌려!
2: 아, 알았어!
1: 안 돼, 뿌리지 마!
2: 가시나로!
0: 플라스틱 쓰레기 괴물은 쳐줘라! 헌예! 헌터! 헌예! 아차! 아차차!
2: 네, 부르셨어요!
1: 야, 뭘 대답을 하고 있어! 빨리 도망가! 빨리 도망가!
2: 안녕히 계세요!
4: 아유, 다행이야!
0: 모두들 괜찮니?
5: 네, 번개맨!
6: 번개맨! 이다! 어떻게 하면 바다별이 깨끗해질까요?
0: 그건 세 가지만 기억하면 돼. 첫째, 플라스틱 아무데나 버리지 않기.
5: 아무데나 버리지 않기.
7: 둘째, 같은 플라스틱은 같은 종류끼리 모아서 버리기.
5: 같은 종류끼리 모아서 버리기.
0: 그리고 하나 더, 셋째, 플라스틱 적게 사용하기.
5: 플라스틱 적게 사용하기.
7: 플라스틱은 쉽게 없어지지 않으니까 할 때만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0: 우리 친구들 잘 알겠죠?
5: 네!
0: 좋아요. 그럼 노래와 함께 우리 다 같이 배워볼까요?

0: 우리 모두 플라스틱 적게 사용하기로 약속!
1: 약속!
2: 저기 좀 봐!
3: 어? 이건 환경보호?
0: 맞아. 플라스틱을 적게 사용하면 환경을 보호할 수 있지. 이게 바로 바다벨에서 찾은 소중한 가치란다.
3: 우와! 바다벨에서

0: 친구들! 우리가 살고 있는 산과 들, 바다는 우리가 보호해야 할 소중한 것들이에요. 플라스틱 적게 사용해서 환경 보호하기. 펑귀맨과 약속!
1: 약속!
0: 좋아요. 그럼 우리 모두 씩씩하게 파워 체조 함께 해요. 자, 모두 씩씩하게.

0: 이어서 나의 비밀 친구 해치가 방송됩니다.
1: 안녕 지구인 여러분, 화성 TV의 제이입니다. 우린 화성에 정착해 테라포밍을 하고 있어요. 매일매일이 사건 사고의 연속이죠. 그런 우리를

0: 그쵸? 어떻게 말씀하셨죠?
1: 1초에 29,792.48km를 가니까.
2: 야, 이걸 어떻게 알아?
1: 너무 대단한 사람이야.
3: 영혼 좀 담아줄래? 와,
4: 감옥까지 터뜨리지 않을까?
5: 그 전에 우리가 탈출하지 않을까?
6: 아닐 수도 있어.
7: 그러니까 제한 시간을 주는 거지.
8: 더 효율적인 이득이 되는.
9: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나를 선택할 것 같아.
10: 의자가 동글동글해.
11: 신기한데?
12: 뭐지? 여기 앉으면.
13: 신기하다.
14: 여기 앉은 것 같은데?

0: 말해줄까? 물속에 들어가면
1: 머리색이 변해.
0: 와, 꼬리색도 핑크.
1: 이라 공주 미미.
0: 어, 반지색도 변하네.